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1: 와우.
0: Alright. 자, 우리 금요일에는 어떤 영어 하죠?
1: 여행 영어죠.
0: 그럼요.
1: 네.
0: 자, 여행 중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 혹시 네. 해외에서 택시를 타보셨죠?
1: 그럼요.
0: 그 바가지 요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1: 아, 저는 근데 다행히도 운 좋게도 그 해외에서는 네. 딱 내가 예상했던 요금만큼만 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 바가지 요금을 내는 외국 관광객과 싸우는 택시 기사님을 봤어요.
0: 굉장히 아이러니한 케이스네요.
1: 예.
0: 근데 이게 세계 어디를 가도 그 특히나 여행객 상대로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갔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뭔가 기본적으로는 항의를 할 수 있어야
1: 그럼요.
0: 되겠죠.
1: 그럼요. 왜냐하면 여행 가서 쓸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택시비로 지출이 너무 많아버리면
0: 네.
1: 내가 꼭 사야 될 걸 못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0: 그리고 화가 납니다.
1: 그럼요. 얘기해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여행 중 바가지 택시 요금 대처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오늘 정말 꼭 알아둬야 될 영어들이네요.
0: Of course. 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30달러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평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1: 그쵸.
0: 좀 말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1: 너무 좀
0: 네.
1: 과하게 금액이 나온 것 같을 때.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그 이상은 없어요. 안
1: 맞아요.
0: 돼요.
1: 저도 이런 상황에 항상 I have no money. Only $10, only $10.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나요?
0: 이제는 그 이상 하셔야
1: 아,
0: 돼요. 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다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네. 택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상황에 한번 대처해 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30달러요?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2: Is there a problem, ma'am?
1: Yeah, I have a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Yeah, you say $30?
2: Yep.
1: This is only 5 minutes, 로드.
2: Ma'am,
1: Why?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Rip you?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1: Rip you off?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okay? Look,
1: Look.
2: the meter says
1: Hmm?
2: $30.
1: 아, 미터.
2: The meter says $30. Look.
1: Oh, but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2: What?
1: I have only $15. So I have to pay only $15.
2: What do you mean?
1: Okay. 나머지 계좌이체로 하든지 마음대로.
2: What?
1: I don't have money. No,
2: $30.
1: I have only
2: 아.
0: 네. 진짜 오늘이야말로 실용 영어의 끝판왕. 왜냐면
1: 그쵸.
0: 해외에 가서 뭔가 이득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손해를 막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1: 제일
0: 생각하거든요.
1: 중요하죠.
0: Right. 그래서
1: 네.
0: 이거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4: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도착을 했는데,
1: 어허.
0: 돈을 얘기를 하는데요.
1: 그쵸?
0: 30달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1: 오, 예. $30. It was only a 5-minute이겠네요. Drive. 그러면은 5 minutes.
0: 이게 이제는 거의
1: 예.
0: 읽어 낼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1: 예,
0: So, it,
1: 자동으로.
0: alright. So, $30? 약간 황당한 거예요.
1: 네.
0: And it was only a 5-minute drive. Okay. 자, 지금 딱 보면
1: 예.
0: 이 minutes을 썼어도 어떤 분은, 저거 5minutes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1: 그쵸.
0: 5minutes이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 고민이 많이 됐는데.
0: Right. 자, 보도록 할게요.
1: 예. 오.
0: Perfect. Very nice. So, 5분의 drive였는데 어떻게 $30나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5분이면 1분이 아니라 5분이니까 복수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5minutes가 5분이죠.
1: 네.
0: 하지만 여기서는 이 drive라고 하는 것을 minute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1: 아.
0: 형용사 같은 겁니다. 한정해 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5분짜리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5 minute 뭐뭐.
1: Drive.
0: Right. 6 hour 뭐뭐. 이런
1: 아하.
0: 식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1: 앞에 관사 꼭 붙어야 되는 거죠.
0: 여기서는 drive 때문입니다. 이
1: 아.
0: 어는 얘랑은 전혀 상관이
1: 아,
0: 없어요.
1: 그래요?
0: Okay. A drive. 이거는 한번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1: 예.
0: 자, 그래서 제가 어까지 혹시 그럴까봐,
1: 아유,
0: 이거
1: 정말.
0: 빼먹으실까봐,
1: 네.
0: 어를 쓰고 drive를 쓰는데 중간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 차로 얼마 거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drive가 있기 때문에 차로 간다는 것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차로 5분 거리. 그쵸?
1: 네.
0: 5-minute drive. 사실은 이거 자체가 거리를 말한다기보다는 5분 동안 차를 타고 감이에요.
1: 예.
0: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음흠.
0: 예를 들어서, 그건 겨우 10분, 운전해서 10분 거리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면, 그건 겨우 10분짜리 드라이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예.
0: 어떻게 할까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그렇죠. It's only a 10-minute drive.
1: Yeah.
0: 어는 너라고 했고요. drive 때문에. 그리고 10 minutes가 아니라 10 minutes. 왜냐면 형용사처럼 해주니까.
1: 네.
0: 자, 이번에는 얘처럼 it was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1: 네.
0: 조금 변형합니다.
1: 오.
0: 그건 2시간짜리 운전이었어. 한마디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1: It was a two-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two-hour drive. 그래서 운전을 했더니 뭐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운전
1: 네.
0: 거리가 그만큼 됐다.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응용해 주면 되겠죠.
1: Yes.
0: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only a 10-minute drive.
1: It's only a 10-minute drive.
0: It was a 2-hour drive.
1: It was a 2-hour drive.
0: 네, 이것도 hours라고 쓰지 않았죠.
1: 네.
0: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바꿔볼 텐데요.
1: 네.
0: 지금 운전해서 거리를 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Drive, right?
1: 예.
0: 그럼 만약에 걸어서 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걸어서 하면 walk겠죠?
0: Walk가 뭐죠?
1: Walk, 걷다.
0: 오케이, 자, 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거 있잖아. 걸어서 5분 거리였어. 혹은 5분 걷기였어.
1: 아, it was a
0: only.
1: It was only a 5-minute walk.
0: 맞는지 볼게요. Perfect.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drive 대신에 walk. Walk라고 하는 건 걷다란 동사도 되지만요.
1: 네.
0: 걷는 행위, 한마디로 산책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것도
1: 예.
0: 다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그건 겨우 5분 거리였다. 혹은 5분 정도밖에 안 걸었다. 이렇게 되겠죠.
1: 그러면은 1시간 비행이었다 하면은 hour
0: flight.
1: 아.
0: You got it. All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There you go.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당황했나 봐요. 그 드라이버가.
1: 그쵸?
0: So he or she said,
1: 예.
0: 부인, 그 바가지 씌우려는 게 아닙니다.
1: 아, 그 택시비도 나라마다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딘 또 비싸고 어딘 조금 저렴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자, 좀 나눠볼게요. 일단
1: 나는...
0: 어디서 나눌 거예요?
1: 여기서 나눌까요?
0: 오케이. Okay. I'm not trying. 뭐예요?
1: 난 시도한 게 아니에요.
0: 어허, 오케이.
1: 시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찢어버리는 거.
0: 오, 맞아요.
1: 그죠?
0: 근데 원래 맞아요.
1: 그죠? 립이 찢다.
0: 끄다. 예, 예. 오케이.
1: 근데 찢어서 버리는 거를 하려고.

0: 하는 게 아니래요. 부인 이러고 그래도 또 예의는 지키시네요. 예.
1: 당황했거든요.
0: 그죠? 그럼 부인하니까 마담.
1: 오케이.
0: 이게 마담 이게 맞나요? 마담.
1: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Alright, 예. madam 느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캐주얼하게 우리 ma'am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ma'am. 여자를 향한 존중의 호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ma'am을 쓴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은 결혼했다? 아니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0: 아~
1: 오케이? 이건 상관없이 ma'am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요거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 뒤에 한번 볼게요.
0: 예.
1: I'm not trying to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저 뒤에 rip you off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딱 봐도 해석상으로 뭐겠어요?
0: 해석상으로
1: 당신을 뭐 하려는 게 아니다.
0: 바가지 씌우는 거.
1: 맞습니다. 예. 오케이. 자. 누군가를 rip off 한다는 거. rip someone off or rip off someone 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다가
0: 아.
1: 되겠습니다. 아까 슬기 씨가 찢는 거 얘기했죠.
0: 에, 에.
1: 한국에서도 뜯어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뭔가?
0: 오, 맞아요.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 옷이 있던 지갑이 있던 그걸 다 뜯어서 내가 가져간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off 시키는 거예요. 몸에서. Right?
0: 오.
1: So 제가 당신을 off 한마디로 rip off 뜯어내려는 거 아니다.
0: 오.
1: 비슷하죠? 좀 느낌.
0: 네네네.
1: Alright. So rip someone off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는 salesman, saleswoman 굳이 안 나누거든요. salesperson이라 그래요. 판매원이라고 얘기를
0: 네.
1: 할 때 그 판매원은 나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한마디로 날 뜯어냈다. 어떨까요?
0: The salesman,
1: a salesperson,
0: salesperson ripped me off.
1: 그죠? ripped me off.
0: ripped me off.
1: How about this? 나 당신 바가지 씌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0: 오.
1: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Right?
0: 네.
1: 나 당신 뜯어낸 거 아니에요.
0: I don't.
1: I doesn't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0: I didn't.
1: Yes.
0: I didn't rip you off.
1: 그렇죠. Hey, I didn't rip you off. 나 너 rip off 한 거 아니야. 그냥 동사예요.
0: 예.
1: Okay? So rip someone off, 뜯어내다. 결국에는 바가지를
0: 씌우다.
1: 쓰다가 아니라 씌우답니다.
0: 네.
1: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0: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1: I didn't rip you off.
0: I didn't rip you off.
1: Alright.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런 문장들 알아두면 좋다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0: 네.
1: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바가지 씌우는 걸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물론 he ripped me off. She ripped me off 해도 되겠죠.
0: 네.
1: 그가 나를 rip off 시킨다. 우리 방금 한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rip off 하는 거를 당했다. 이렇게 흔히 수동사 이런
0: 네.
1: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I got ripped off or I was ripped off 이렇게 쓰면 나 바가지 썼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0: Yes.
1: 자, 그리고 또 하나 rip off를 명사처럼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a rip off라고 해버리면
0: 네.
1: 바가지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0: 완전 그 바가지다.
1: 뜯어냄.
0: 아.
1: Alright? So that's a rip off. 그러면 오. 야 그거 완전 바가지네.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0: 네.
1: 정말 좋습니다. Alright,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보세요. 미터기에 30달러라고 찍혔잖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0: Look! The says $30. 미터기가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요.
1: 미터기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0: 근데 뭐 미터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앞에 누가 봐도 기계잖아요. The machine says $30.
1: 아, 이게 반박할 수가 없어서.
0: 네.
1: 맞아요. 머신 해도
0: 알아듣을걸요?
1: 그렇죠. 알아듣죠.
0: 분명히.
1: 기계라는 뜻이니까.
0: 네.
1: 자, 그런데 미터기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0: Mirror machine.
1: 그냥 미러예요.
0: 오?
1: 실제로 미터입니다. 이 meter

0: 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몇 미터 할 때도 미래라고 쓸 수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 미터기라고 하는 거 굳이 기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device, 뭐 machine 이런 거 필요는 없는 거예요.
1: 예.
0: Okay, so the meter, 미터기, 계량기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택시 지금도 그렇나요? 그 약간 말 달리고 막.
1: 옛날에 있었죠.
0: 그렇죠. 만약에 빨리 가면은 막 말이 막
1: 엄청
0: 이렇게
1: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So the meter says $30이라고 했는데, 자, hold on. The meter. 이게 사람인가요?
1: Meter은 사람이 아니죠.
0: 아니죠. 그런데도 동사 뭘로 받았어요?
1: Says,
0: right? The meter says, right?
1: 예.
0: Meter는 사람이 아닌데도 말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 오, 귀여워요.
0: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뭐를 딱 봤는데 그렇게 적혀 있거나 나와 있다라고 할 때도 그게 말한다.
1: Say라고
0: 표현을 하게 됩니다.
1: 오.
0: Okay. 자, 그래서 얘를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가져와 봤어요.
1: 응?
0: A가 말한다, B라고.
1: 네.
0: 사람처럼 표현한 것 뿐이에요.
1: 결국에는
0: A에 B라고 적혀 있거나 나와 있거나
1: 네.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Okay.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사인이 하나 써 있는데
1: 그쵸?
0: 그 사인에 stop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멈춤이야, 가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인에 나와 있다, stop이라고 나와 있다.
1: The sign says stop.
0: 그렇죠. 이게 나와 있다라는 단어를 우리말을 쓰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1: coming out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냥 말한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 그쵸?
0: 오케이? 자, 그 미터는 $100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적혀 있다.
1: The meter says $100.
0: 그렇죠. The meter says $100. 그 얘기는 거기에 나와 있다, 적혀 있다.
1: 음흠.
0: 이렇게 직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The sign says stop. 해볼게요.
1: The sign says stop.
0: 자, 이번에는요. The meter says $100.
1: The meter says $100.
0: Alright. 자, 해볼게요. Look, the meter says $30.
1: Look, the meter says $30.
0: 자, 이랬을 때, oh,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해봐야 되고,
1: 그렇죠.
0: 이 아니다고 싶을 때 뭔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1: So,
0: $15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1: 오,
0: 그 이상 안 된다.
1: 예스.
0: 더 이상 없다.
1: I'm willing to $15, but that's it.
0: That's it.
1: 아, that's it.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I'm willing to 이거를 낼 의향이 있다면 여기 내다네요. 내다. 아, 그러면은 pay겠네, pay.
0: Okay.
1: 나는 이걸 지불할 의향은 있지만
0: 근데요?
1: But that's it. 그게 다다.
0: Nothing more.
1: Oh.
0: Alright, 맞는지 보겠습니다. Pay 썼을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You got it.
1: Yes.
0: Alright, so P-A-Y, pay, 지불하다, 내다 정도가 되겠고요.
1: 네.
0: 이거 전에 언급도 했지만 원어민들도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pay를 과거형 PP 형태로 쓰는데 스펠링을 잘못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1: 그래요?
0: 여러분 써주세요.
1: 전 정확히 아니까 괜찮아요.
0: 정확히 알겠습니다.
1: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원어민이다.
0: 그때 아마 저번에 틀렸을걸요?
1: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건 아는데 paid.
0: paid
1: 똑같이 paid입니다.
0: Okay, hold on.
1: Pay, pay, pay.
0: 여기 ED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다고요?
1: 100%예요.
0: 둘 다?
1: 네.
0: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거 ED 할 생각 없어요?
1: 아니에요.
0: 아, 흥정이 안 됩니다.
1: 안 넘어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정답.
1: 예.
0: 자, 진짜 실제로요. 농담 아닙니다. 저 뭐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PAY에다 ED 붙이는 거를 원어민들이 엄청 실수를 해요. I don't know why. Okay.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되죠. ID로 해서 과거형 PP 형태.
1: 네.
0: Pay, paid, paid. 그래서 오히려 문법이나 어휘 조금 집중으로 돼 있는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1: 네.
0: 오히려 이런 실수 없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무조건 뭐 문법 괜히 배웠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1: 솔직히 저도 이걸 배운 게 중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0: Right.
1: 그때, 매일 과거, 과거분사 쭉 해서 막 A4용지 한 장 꽉 채워서 쓰고
0: 네.
1: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질 않는 것 같아요.
0: 완전 자산 가져가는 거예요.
1: 아,
0: 진짜 trust me.
1: 네.
0: 제가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 오래 했는데도 오히려 이 얘기할 정도면 진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와, 이게 어느 정도 말할 때는 이렇게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좀 문법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1: 대화가 또 중요하니까.
0: 보통 그쪽이 앞서가고 아우 나는 그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는데요.
1: 네.
0: 어느 포인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오히려 동양권, 특히 한국권 학생들이 문법 어순 잘 익힌 사람들은 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So trust me, okay? 그만큼

0: 단어, 뭐 이런 문법, 조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1: 그쵸.
0: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1: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1: 오.
0: I'm willing to do something. She's willing to do something. Are you willing to do something?
1: Yes.
0: Willingness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스며 있는 건데요. 의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e willing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그런 의향이 있다.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만 바꿔주는 거, 그게 미션이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가격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건 같은 거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거 한 200달러는 줘야 된다 그랬는데, 아, 난 반값 정도는 낼 수 있는 거죠.
1: 오.
0: 그래서 나는 100달러를 지불할 의향은 있다.
1: Oh, I'm willing to pay $100.
0: Exactly. Okay.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쓸 겁니다. 저 뭐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1: 어?
0: 중고 물건 같은 거 할 때
1: 예, 예, 예.
0: 내고 하는 거, 뭔가 협상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고 하는 거 동사로 뭔 줄 아세요?
1: 내고.
0: 내고.
1: 내고도 영어던데요?
0: Negotiate입니다.
1: 아, negotiate.
0: Right. Negotiate.
1: Okay, okay.
0: okay. So 저는 negotiate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I'm willing to negotiate.
0: Exactly.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비동사 쓰고 willing to 한 다음에 도대체 뭘 할 의향이 있는지 동사 원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willing to pay $100.
1: I'm willing to pay $100.
0: I am willing to negotiate.
1: I am willing to negotiate.
0: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요. 참고로 I'm willing to pay라는 걸 썼다고 칠게요.
1: 네?
0: 그러면 I have a willingness to pay라고 하는 것과 의미는 같습니다.
1: 아.
0: So be willing to는 have a willingness to와 같은 표현이긴 한데
1: 아.
0: 이것은 굉장히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고요.
1: 예.
0: 이게 뭐라 그럴까? 회화체에서 말로 하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1: 그러게 약간 문어체 느낌?
0: 네, 둘 다 알아두면 대신에 옵션이 생기니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알고 있는 거 그 조금 아니에요.
1: 네, 네, 아쉽죠.
0: 왜냐면 뭐가 먼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1: 네.
0: 오케이, so 여기서 be willing to.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여기서 that's it. 저번에도 한번 잠깐
1: 네.
0: 아주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게 다다. 이 얘기는 더 이상은 안 된다.
1: Uh-huh.
0: That's enough. 이런 느낌. Alright, 읽어볼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1: 네.
0: 30달러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That's right. 뭔지? 아니,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2: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0: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Yes,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얼마짜리 drive.
1: Yes.
0: 이거 한번 가볼 거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1: Mm-hmm.
0: Alright, 자, 갑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 그건 2시간짜리 drive였어.
1: It was a 2-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2-hour drive. Mm-hmm. 자, 그건 겨우는 only 쓰시면 돼요.
1: Please open.
0: Oh, I'm sorry. Right? 자,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이거는 겨우는 다시 한번 only 쓰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번엔 몇 분으로 가는 거죠.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There you go. 분을 쓰던 시간을 쓰던 단수로 쓰는 거.
1: 네.
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과거형으로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Very nice. And again, 걸었다라고 한다면 walk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1: yes.
0: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a 2-hour drive. It's only a 10-minute drive. It was only a 5-minute drive. 알라이트, 다음은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1: Yes.
0: 얘도 핵심 코어 패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키워서요.
1: 네.
0: 주어를 나로 잡을게요. $15 낼 의향은 있어요. 저는 의향이 있는데 $15 낼 의향이 있다.
1: I'm willing to pay $15.
0: 자, 전 협상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Negotiate.
1: I'm willing to negotiate.
0: That's right. 자, 세 번째. $50 낼 의향 있으세요? 자, 질문형이죠. 그러면 you are 이게 아니겠죠?
1: 네. Are you willing to pay
0: $50? That's right. 자, 같이 읽을게요. I'm willing to pay $15. I am willing to negotiate. Are you willing to pay $5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be willing to 대신에 have a willingness to로 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자, 그럼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4: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미션 해결해 볼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5: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6: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5: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6: $15?
5: Yeah!
6: It says $30.
5: Sorry, only I have $15.
6: What?
0: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are being selfish.
0: 그렇죠. 비동사, 근데 형용사랑 묶어서 진행형으로 만들어 본 거죠.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정말 핵심 코어 패턴인데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1: 오.
0: 아, 나는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1: 아,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는데요. 으흠.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친구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연습하는 거 도와달래요. 아, 내가 부장님처럼 사장님처럼 회장님처럼 지켜봐 줄게. 내가 매의 눈으로 발표를 지켜볼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I'll watch your presentation with hawk eyes. 카툰으로 정답 알아볼게요.
1: Kevin, I have a presentation for work tomorrow. Can I practice in front of you?
2: Isn't your supervisor going to give the presentation? I thought you were only preparing the script.
1: Yeah, but she caught a bad cold a few days ago, and she can't get rid of the frog in her throat.
2: It's that bad? She can't give the presentation.
1: Yeah, she can't talk properly. She asked me to practice just in case.
2: All right.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Go ahead.
1: Okay. Hello. I'm Kristen and I will be giving the presentation today.
2: Christine, relax. You're only practicing.
1: Oh, okay. Now I will start the presentation.
2: I think you should tell her that you also caught a bad cold.
1: Oh, is it that bad? Oh, no.
2: It's okay.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agai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중요한 발표 앞두고 긴장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왠지 막 준비를 했는데도 생각도 나지 않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럴 때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도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머리가 아니라 입으로 기억을 하는 건데요. 입으로 내가 할 말을 많이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긴장을 해도 입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 팁 여러분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에서 크리스틴이 뭔가 발표할 일이 있는데요. 엄청 긴장하네요. 자, 이 크리스틴의 긴장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으로 생생한 영어 표현 함께 배워볼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크리스틴. 케빈 앞에서 연습하고 싶어 합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다. 그 발표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맞는데 과장님이 감기에 걸리셨대요. 뿐만 아니라 she can't get rid of the frog in her throat. 문장 그대로는 그녀는 제거를 할 수가 없대요. 자기 목 안에 있는 frog를. 즉, 목이 완전히 쉬어버리셨어. 목소리가 이렇게 됐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목이 쉬었다라는 재미난 표현이 바로 frog in 누구누구의 throat입니다. I have a frog in my throat면 내 목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이렇게 좀 날 거잖아요. 그래서 목이 쉬다 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아주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my voice is hoar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oarse가 우리 생각하는 그런 뭐 허스키 보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쉰 목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I'm losing my voice도 좋은 표현이죠.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 즉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표현 찾아보세요. 그래서요, 그 과장님께서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못할 정도가 되어서 혹시나 모르니까, 그죠? 크리스틴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나쁘냐면요, she can't talk properly. 제대로 말씀도 못하셔.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겠죠? 이 properly가 제대로 잘 이런 뜻입니다. Please do it properly 라고 하면 제대로 그거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you need to eat properly.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챙길 때 제대로 잘 먹어야 된다.

라고 할 때도 properly, 절차를 지켜서 제대로 잘 이런 뜻이 되겠죠. 말씀도 잘 못하셔서 혹시 모르니까 크리스틴이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좋았어. 그럼 내가 매의 눈으로 발표를 지켜보겠어.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입니다.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독수리지만 우리말은 매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On은 뭐뭐에 대해서 the presentation, 그 발표. 그 발표에 대해서 내가 매의 눈, 독수리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겠다 이런 뜻이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한 번 더 말해볼게요.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내가 매의 눈으로 한번 지켜보겠어 라고 합니다. 너무 지켜봤나요? 크리스틴이 시작을 하는데 말을 더듬네요. Hello, I'm Christine and I. 왜 그러죠? 긴장을 엄청 하고 땀까지 흘리는 크리스틴인데요. 아이, 왜 그래? 긴장하지 마. You're only practicing. 그냥 연습하는 거잖아. Only가 바로 단지, 다만, 그냥, 겨우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죠. It's only a bug. 그거 그냥 벌레잖아. 또는 we're only helping them. 우리는 그냥 그들을 도와주려는 것뿐이야. 이렇게 뭔가를 한정할 때 쓰는 말이 only입니다. 아니, 그냥 연습인데 편하게 해. 잘 안 되나 봐요. 그쵸? 자, 다시 합니다. 난 now 또 말을 더듬고 잘 못하죠. 그랬더니 케빈이 아무래도 크리스틴 너도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짓궂게 장난을 쳤더니요. 크리스틴이 너무 절망을 하죠. 자, 이제 농담은 그만하고요. 우리 신나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again.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내가 매의 눈으로 발표를 지켜보겠다. 비슷한 표현이요. Have my eye on you가 있습니다. 내가 너 지켜볼 거야. I'll have my eye on you. I'll have my eye on you.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말썽꾸러기 우리 집 강아지. 잠시만 한 눈을 돌리면 사고를 칩니다. 오늘은 크게 혼을 냈어요.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어떡해요? I'll have my eye on you. I'll have my eye on you.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 좀 잠시 봐주실래요? 간단하게 watch 쓰면 되죠. 제 가방 좀 잠시 봐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watch my bag? Could you please watch my ba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잠깐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겠죠? 제 가방 좀 잠시 봐주실래요? 어떡해요? Could you please watch my bag? Could you please watch my bag? Great! 이번 시간에는 주시하다라는 표현 배워봤죠. 우리 알고 있는 watch 말고도 have an eye on 또는 keep an eye on에다가 매의 눈 eagle eye까지 덧붙여서 더 풍성한 문장 만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들 연습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오늘은요, 우리 고유명사 발음을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고유명사도요, 말할 일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발음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먼저 오늘 배울 단어와 문장들까지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Japan. How's the weather in Japan? Italy. She studied in Italy. Chile. It's only available in Chile.
0: 네, 어때요, 여러분? 잘 들리던가요? 이게 음성만 들었는데도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맞출 수 있었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나라 이름이 나왔어요, 오늘. 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나라들이고요. 다양한 나라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오늘 한번 발음 배워볼 건데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확실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 그래서 세계 다양한 나라 이름입니다. 다양한 나라를 조합했어요.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칠레까지. 우리가 이런 나라들 여행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여행을 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직접 말할 일 꽤나 많죠. 그래서 오늘 발음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기 정말 우리 많이 얘기하죠.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 발음을 할 때요. 뭐 예를 들어 Japan 이렇게 F 발음하는 친구들도 가끔 봤고요. 우리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 거 P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요. 너무 Japan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J가 아니라 이 앞부분은요, 여러분. 아주 가볍게 J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을 이제 길게 고무줄처럼 늘어뜨려서 pan 해주면 되거든요.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Japan. 그냥 Japan이 아니라요. Japan. 차이가 느껴지나요? Japan. 이 J 부분은 굉장히 좀 가볍게 시작을 한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일본의 날씨는 어때? 일본에 사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w's the weather in Japan? Japan. 차이가 느껴지죠, 여러분? 일본 이야기할 때마다 이 발음 기억해서 사용하면 좋아요.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여기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영어로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스펠링 보면요. 이탈리아가 아니라 이탈리에서 끝나는 느낌 느껴지죠? 자,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하냐면요. Italy 이렇게 됩니다. Italy. 이탈리가 아니라 를 이렇게 이 TAL 부분이 약화가 된다고 보면 돼요. Italy. 그러면 이탈리아거든요. 예문 볼게요.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공부했어. She studied in Italy. 그렇죠. Italy. 이 발음 몰랐다면요. 이탈리아는 알아도 이 문장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발음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She studied in Italy. 자, 마지막 나라는요. 바로 칠레입니다. 칠레. 우리 이거 긴 나라로 유명하죠. 길다란 모양으로. 자, 이거 발음은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Chile. 이렇게 우리가 말하듯이 말할 때도 있고요. Chile라고 할 때도 있어요. Chile, Chile 둘 다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면요. 그건 오직 칠레에서만 구할 수 있대. It's only available in 어디서? 이거 자신감 있게 Chile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칠레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하지? 영어로는 항상 좀 뭔가 헷갈리고 망설이게 되잖아요. Chile 굉장히 비슷하게 그대로 가도 되고요. Chile라고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It's only available 이용 가능한이란 형용사죠. Available 어디서만 in Chile. 오케이, 여러분 이 단어들 같이 한번 이제 큰 소리로 연습해서 체화시키도록 해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다양한 나라 이름들 큰 소리로 발음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라.

0: 나라는요,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이죠. 정말 가깝고 자주 이야기할 일이 많기 때문에요. 발음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Japan 앞부분 이 J, A 부분은 좀 가볍게 한다는 거 포인트죠. 듣고 따라해주세요. Japan. 한번 더요. Japan. Great. 자, 두 번째는 이탈리아, 유럽입니다. 자, 유럽 가는데 여기서 발음, Italy 이렇게 해줘야 우리 이탈리아 갈수 있어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Italy. 한번 더요. Italy. Great. 자, 마지막 나라는요. Chile죠. 요거 에 발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 주세요. Chile. 전혀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하는 방식 거의 그대로.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발음으로 해볼까요? 따라해 주세요. Chili. Great job. 자, 그럼 이 단어들 이제 또 문장에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일본의 날씨는 어때? 바로 갑니다. How's the weather in Japan? Weather, Japan. Great. One more time. How's the weather in Japan? Japan. Very good. 자, 이번에는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공부했대. Italy에서 공부했대. 가볼게요. She studied in Italy. Italy. 한번 더요. She studied in Italy. In Italy. Very good.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그건 오직 칠레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오직 칠레에만 있는 어떤 게 있는 거겠죠? It's only available. Available이라는 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서만 우리가 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이라는 뜻도 기억해 주시고요. In, 그리고 칠레의 발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It's only available in Chile. Available. Chile. Great. 이번엔 Chile로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자, 갑니다. It's only available in Chile. Chile. Very good. 어때요, 여러분? 이제 이세 나라에 한해서는 또 자신감 있게 우리 영어 발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Japan. Japan. How's the weather in Japan? How's the weather in Japan? Italy. Italy. She studied in Italy. She studied in Italy. Chile. Chile. It's only available in Chile. It's only available in Chile.
0: 네, 여러분. 오늘 배운 고유명사 발음도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4: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2: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Flower. F-L-O-W-E-R. Flower. Flower. Stem. S-T-E-M. Stem. Stem. Petal. P-E-T-A-L. Petal. Petal.
0: 자,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Today, let's learn about flowers. 꽃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게요. 저와 같이 정원에 같이 가볼래요? 가서 여러 flower를 구경해봐요. 자, 첫 번째 단어는 flower, 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꽃을 선물해 준 적 있나요? 또는 받아본 적 있나요?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꽃은 영어로 flower. Next is stem. 식물의 줄기란 뜻이에요. 모든 꽃에는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stem. Next is petal. 꽃잎이란 뜻이에요. 와, 여기에 petal은 예쁜 핑크색이네요. petal. Okay, now everyone, it's time to practice some pronunciation. 꽃, flower. 친구들 끝에 er 발음까지 내보세요. Flower. Very good. 식물의 줄기. Stem. 이거는 짧은 단어예요. Stem. Good job. 꽃잎. Petal. 가운데 T 발음은 안 나죠. Petal.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Flower. Flower. Stem. Stem. Petal. Petal.
0: 이제 같이 예문으로 연습해 봐요. He gave her pink flowers. 그는 그녀에게 분홍색 꽃을 줬다. Oh, 아주 로맨틱하네요. 어, 분홍색이면 제 옷이랑 똑같은데요. 자, gave her. 그녀에게 줬다라는 뜻이에요. Flower는 아까 배웠죠? 꽃이란 뜻이고요. 같이 연습해봐요. He gave her pink flowers. Good job. Next sentence. Don't touch the thorn on the stem. 줄기에 있는 가시를 만지지 마. Out. 아주 따가울 수가 있어요. 자, don't touch. 많이 봤죠? 만지지 마란 뜻이고요.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Thorn. 가시란 뜻이에요. 뾰족뾰족한 thorn. Okay, now it's your turn. Don't touch the thorn on the stem. Very good. Let's move on. The petals were soft as silk. 꽃잎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친구들, petal, 꽃잎이 soft as silk. 자, as가 왜 들어갔냐면요. 무엇무엇처럼 부드러웠다 할 때 soft as 또는 soft like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많이 배우네요. 그쵸? 이제 같이 따라해봐요. The petals were soft as silk. Excellent!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Rose. R-O-S-E. Rose. Rose. Seed. S-E-E-D. Seed. Seed. Grow. G-R-O-W. Grow. Grow.
0: Okay, our next word is rose. 장미라.

0: 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로즈를 한번 줘봐요. 우리의 기분이 좋아져요. 로즈. 그 다음은 seed, 씨앗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작은 seed가 보이죠? seed. Next is grow. 자라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꽃을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커져요. 아주 크게 자랐죠? Grow.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장미, rose. 친구들, 로즈가 아니라 O 발음이 나요. Rose. That's correct. 씨앗, seed. 자, 시간이라 스 발음이에요. Seed. 바로 그거예요. 자라다, grow. 친구들, O 발음을 내볼까요? Grow.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Rose, rose. Seed, seed. Grow, grow.
0: 다음 예문은요. I love the smell of fresh roses. 나는 신선한 장미 향기를 좋아해. 저도 좋아하는데요. 친구들, 무엇무엇을 좋아해는요. I like도 되지만 I love도 된답니다. 자, fresh roses는 신선한 장미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I love the smell of fresh roses. 와우, 외국인처럼 아주 잘하는데요. 그 다음, she planted seeds in the garden. 그녀는 정원에 씨앗을 심었다. 친구들, plant는 식물이란 뜻도 되고요. 식물을 심었다란 뜻도 배웠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요? 자, seed는 씨앗이란 뜻이었어요. 친구들, 한번 말해볼까요? She planted seeds in the garden. That was very good. Our last sentence. Let's wait until the tree grows.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자. 맞아요.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let's wait. 기다리자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해볼게요. Let's wait until the tree grows. That was excellent, everyone.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Flower, flower. Stem, stem. Petal, petal. Rose, rose. Seed, seed. Grow. Grow.
0: 친구들, 오늘은 꽃, flowers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을 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he can help, go.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Unit 15. Oh.
1: Let's go. Phonics chant oh. Ah, ah, ah. Ah, otter.
2: Ah, otter.
1: Ah, octopus.
2: Ah, octopus.
1: Oh, open.
2: Oh, open.
1: Oh, ocean.
2: Oh, ocean.
1: Ah, onion.
3: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소리 친구 만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자, 오늘 만날 알파벳은요, 바로 O예요. O. O. 네, 오늘도 이렇게 O가 두 개 있죠? 하나는 큰 대문자 O. Big O라고 해요. Big O. 그리고 작은 소문자 O, small O, small O라고 해요. 그럼 친구들, O에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잘 들어볼게요. 어, 어, 어. 너무 잘했어요. 그럼 O로 시작하는 오늘의 단어 같이 만나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동물원에서 볼 수 있어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둥둥 떠다녀요. 헤엄을 잘 치는, 네, 수달이에요. 수달, 영어로 otter. otter. Great job. 다음 단어는요, 이것도 어 소리가 나는데요. 다리가 무려 8개나 있는데, 네, 문어죠. 문어, 영어로 octopus. octopus. Very good. 그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문을 열 때 열다, open 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친구들, 아까 써니가 O에서는 어 소리가 난다고 했죠. 때로는 이렇게 O 소리가 나기도 해요. 자, 열다, 영어로 open. open.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또 O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여름에 어디로 가죠? 푸른 바다를 보러 가죠. 바다, 또 O 발음이 들릴 거예요. 바다 영어로 ocean. ocean. Great job. O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채소고요. 주로 피자 아니면 햄버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요. 네, 바로 양파예요. 양파, 영어로 onion. onion. Very good. O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이것은 아주 맛있는 과일이에요. 즙이 굉장히 많고 주황색인 과일. 네, 바로 오렌지. 오렌지, 영어로 orange. orange. Great job.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배운 단어 우리 큰 소리로 말해 볼까요?
1: Let's go. Phonics chant O. Ah, ah, ah. Ah, otter.
2: Ah, otter.
1: Ah, octopus.
2: Ah, octopus.
1: Oh, open.
2: Oh, open.
1: Oh, ocean.
2: Oh, ocean.
1: Ah, onion.
2: Ah, onion.
1: Oh, orange.
2: Ah, orange.
3: Great job! 와, 이렇게 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러근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Logan!
4: Hello!
3: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알파벳 O를 배웠는데요. 큰 대문자 O, big

0: 소리가 났는데요. 로건, 발음 다시 말해주세요. That's right. 자, 소리가 났어요. 그 다음 우리가 단어를 배웠는데요. 자, 수달, 영어로 otter 였어요. 로건, 다시 발음해주세요.
1: otter, otter, otter.
0: Great job. 자, 다음 단어는요. 다리가 무려 8개나 달린 문어, octopus 였어요. 로건, 문어 다시 말해주세요.
1: octopus, octopus, octopus.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우리가 어 소리 나는 단어가 있었죠? 문을 열다 할 때 open 이었어요. 자, 로건, open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open. open. open.
0: Very good. 다음 단어 이것도 어로 시작하죠. 바다. ocean. 로건, 바다 영어로 뭐라고요?
1: ocean. ocean. ocean.
0: Good job.
1: Good job.
0: 자, 다음 단어는요. 채소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피자나 햄버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양파. 영어로 onion이었어요. 로건, 양파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onion. onion. onion.
0: Great job. 자, 다음은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이에요. 주황색이고요. 바로 오렌지. 영어로 orange. 자, 로건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orange. orange. orange.
0: 와,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배운 단어로 신나게 노래 불러볼게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chant O. Ah, ah, ah. Ah, otter.
1: Ah, otter.
3: Ah, octopus.
1: Ah, octopus.
3: O, open.
1: O, open.
3: O, ocean.
1: O, ocean.
3: Ah, onion.
0: Orange. Orange.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zebra starts with the letter Z. Zebra, zebra. Magenta, pink.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런 쌤이에요. 우리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여러 개 배워봤었는데요. 다 기억나나요? 같이 한번 복습하면서 라이팅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4 Friday Make requests I can write about making requests.
0: 자, 그럼 리뷰 같이 한번 해볼까요? Look, mom is requesting for something. 엄마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빠에게는 She's asking him to clean, right? 네, 청소기로 한번 청소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 밑에 딸한테는 She's asking

0: her to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네요. What about here to the little boy? 자, 어떤 request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다양한 것도 우리가 배워봤으니까 먼저 복습해 볼게요. 자, on the sofa라는 표현은 소파 위에라는 뜻이에요. sofa가 바로 소파네요. 그렇죠? 네, 발음은 조금 달랐죠. The book is on the sofa라고 하면 책이 소파 위에 있어요라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자, bring은 가져오다이고요. vacuum cleaner가 바로 진공청소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줄여서 그냥 vacuum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bring the vacuum cleaner라고 하면 진공청소기를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bring, 가져오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open the window, 요거는 창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Please open the window 라고 하면 공손하게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는 말이죠. 네, 영어에는 반말,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please 같은 단어로 공손함을 나타내준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move는 무슨 뜻이죠? move는 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움직이다 라는 뜻도 있고 이사하다 라는 뜻도 있었죠. 그렇죠? 자, 근데 move the books라고 하면 책을 이사시키세요.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책을 움직여주세요. 다른 데로 가져가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Be busy. 요거는 바쁘다라는 표현이에요. I'm busy. 요거 무슨 뜻일까요? 저 바빠요. 라는 뜻이죠, 그렇죠? I'm busy. 자, 이렇게 복습해봤고 이제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가져오다. 가져오다. 우리 방금 복습해봤는데 어떤 표현이었죠? 맞아요. 진공청소기를 가져오다라고 할 때 bring을 썼었죠. 그럼 bring 스펠링은 어떻게 될까요? b, 요거는 b고 br, r 소리 나네요. 그쵸? 그 다음에 ing, ing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bring. 자, 문을 닫으세요 라고 할 때는 우리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 일단 please는 공손한 표현이고 아까 열다는 open이었죠. 닫다는?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close를 쓰면 되죠. Please close the door. Very good.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body language, 몸짓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Today, we will look at body language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다양한 몸짓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What does this body language say? That's right. 맞아요. Okay. Okay를 나타내는 사인이에요. You make a circle with your thumb and index finger.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This hand sign says that you understand. 상대방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나타내요. Shall we do this hand sign together? 함께 해볼까요? This hand sign says that it's okay.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 does this body language say? That's right. 맞아요. Good. 최고를 나타내는 사인이에요. You put your thumb up. 엄지를 들어 올리는 손 동작이에요. This hand sign says it's the best. Good. 멋지다, 좋다라는 의미예요. Shall we do this hand sign together? 함께 해볼까요?

자, level up 시간인데요. Writing 같이 한번 해볼게요. Look, mom is requesting for something, right? 자, 엄마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빠는 뭐예요? Dad is on the sofa. 소파 위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네요. 그렇죠? Dad is on the sofa. 그런데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죠? Mom told Dad to bring the vacuum cleaner. 청소를 해야 되니까 진공청소기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Bring the vacuum cleaner. 자, 그리고 엄마는 my sister, 내 누나, 뭐 언니, 여동생에게 뭘 하라고 그랬죠? 창문을 열어라. Open the window라고 하면 되겠죠? Open the window. 그리고 우리 아가 곰은 요 아가 곰이 나네요. 그렇죠? 나한테 엄마가 shout, 소리를 질렀대요. 뭘 하라고? 아하, move the cushion. move가 아까 움직이다, 뭐 옮기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쿠션을 좀 옮겨줘, 다른 데로 가져가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Mom shouted at me to move the cushion. 자, 모든 사람들은 on cleaning day. Cleaning day는 청소하는 날이거든요. 청소하는 날 어떨까요? 다들 바쁘겠죠. 청소기도 돌려야 되고 창문도 열어서 환기도 해야 되고 쿠션도 옮겼다가 다시 또 갖고 오고 그쵸? Everyone is busy on cleaning day. 우리 친구들도 cleaning day에 바쁘죠? 잘 도와드리죠? Very good. 자, 그럼 오늘 Bear Family Cleaning Day, 우리 곰 가족의 청소하는 날, 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ad is on the sofa. Mom told Dad to bring the vacuum cleaner. Mom asked my sister to open the window. Mom shouted at me to move the cushion. Everyone is busy on cleaning day. 잘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Bear Family Cleaning Day에 대해서 써봤지만 우리 친구들은 My Family Cleaning Day라고 해서 열심히 한번 글쓰기 해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aking requests.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져오다는 뭐였죠? Bring, 맞아요. 열다는 open, 닫다는 close, 옮기다, 움직이다는 move.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렇게 요청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꼭 글쓰기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봐야 영어도 많이 늡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 열심히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everyon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영어를 배우면서.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4. Friday. Places. I can talk about places and where I go.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죠?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쌤이랑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아하니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쵸? The girl and the boy are on a phone. 통화 중이죠? Are on a phone. 그쵸? 근데 무슨 내용인지 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짜잔! 자, 일단 화살표로 이 남자아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남자아이가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너 어디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어디야? 너 어디야? Where are you?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좋아요. 쌤이랑 이거 배웠었지? 너 어디야? 라고 할 때 Where are you? 하는 거 쌤이랑 배웠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store. Store, 가게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store, store. Okay, 자,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짜자잔. Why do you go to the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나왔습니다. Why는 왜라는 뜻이야. 그래서 Why do you go to the store? 하게 되면 너 가게에 왜 가? 라고 하는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무엇을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문장이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Why do you go to the store? 너 가게 왜 가? 너 store 왜 가? Why do you go to the store? 오케이, 좋습니다. 뭘 사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오, 카페, 카페에 화살표가 가 있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 있잖아요. 카페는 영어로 카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카페, 카페, 카페랑 조금 발음이 다르죠? 자, 한번 문장에서 활용해 볼게요. 문장 말고 카페를 보면 우리가 이런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겠죠? Where do you go for lunch? Oh, one more time. Where do you go for lunch? Lunch는 점심 식사야. 그래서 너 점심 식사하러 어디로 가? Go.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근데 카페에 지금 화살표가 돼 있는 걸 보면은 점심 식사를 카페, 카페에서 하나 봐요. 그쵸? 자,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re do you go for lunch? 너 점심 식사 어디 가서 먹어? Where do you go for lunch?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 이 여자아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 피아노 레슨, 피아노 학원 가는 모습이네요. 그쵸? 자, 그걸 보고 어떻게 한번 문장에서 보는지 보자.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나왔습니다. 자, one more time.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How do you get to 하게 되면은 너 거기까지 어떻게 가?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piano lesson 이라고 나왔으니까 너 피아노 수업, 피아노 레슨까지 어떻게 가? 못하고 가? 라는 뜻이 되겠죠? One more time.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조금 빨리 하면은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문장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짜자잔! Number one. What does on foot mean? One more time. What does on foot mean? Foot mean. On foot이 무슨 뜻이냐?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알려줬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나 한번 문제로 내볼게요. 자, on foot 무슨 뜻일까? 그림을 보면서 잘 생각해봐. A. By car. B. By bus. C. By walking. 자, okay.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By walking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on foot. foot가 우리 발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on foot 하면 발 위에란 뜻인데 관용 표현으로 쓸 때는요, 걸어서라는 뜻이 된다고 쌤이 예전에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on foot 뜻은 by walking 이라는 거 기억할게요. 오케이? 자, number 2는요. Oh, you are where? 물음표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을지 쌤이랑 볼게요.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남자애가, 너 어디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어디야? 영어로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일단 대문자 where부터 나올게요. Where? 너 어디야?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물음표까지 나와서 where are you? One more time. Where are you? 가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0: 자, 신나는 Chant and Move 쌤이랑 오랜만에 Chant 같이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요? Drop the beat. Store, store,
1: store, store.
0: Why do you go to the store? Your turn.
1: Why do you go to the store?
0: Good job. Where, where?
1: Where,
0: where? Where are you?
1: Where are you?
0: Where do you go for lunch? Your turn.
1: Where do you go for lunch?
0: Good job. On foot, on foot.
1: On foot,
0: on foot. I go there on foot.
1: I go there on foot.
0: Great job! Excellent, you guys! 이번에는 신나고 신나는 롤플레이 타임입니다. 역할극 시간이죠. 자, 그림 속에 있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해보고 선생님이랑 A, B, A, B 같이 역할극 해보는 거야.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 Okay, ready? Let's go! 짜잔! 오늘의 그림이지요. This is today's picture. 이 여자애랑 남자애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The girl and the boy are on a phone. 자,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또 볼게요. 짜잔! 선생님 잘해줘. A. Where are you? Where are you? Hey! Where are you? 나 그려줘. 이거 무슨 뜻이었지? Where are you? 바로 너 어디에 있어? 너 어디야? 어디야? 라 그러는 거죠. One more tim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좋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애는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그쵸? 학교는 영어로 school, school. 그래서, 나 학교야. I'm at school. 다시 one more time. I am at school. 자,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시작! I am at school. 좋습니다. 학교에 있어. 나 학교야. 라 그러는 거죠. 자, 이번엔 쌤 차례네. Why do you go to the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라고 합니다. Why는 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 store, 가게에 왜 가? 라는 거죠. One more time. Why do you go to the store? 좋습니다. 너 가게에 왜 가? 가게에 왜 가는지, 뭘 사러 가는지 궁금하다는 거겠죠? Why do you go to the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I go to the store to buy. 자, 왜 가는 걸까? 간식을 사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간식이 영어로 snack였죠? snack, snack. 자, 그 단어 넣어보자. 자, 그래서 I go to the store to buy snacks. 되겠습니다. 자, buy는 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사러 지금 가게에 간다라는 뜻이겠죠. 자,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I go to the store to buy snacks.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I go to the store to buy snacks. 잘했어, 우리 친구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선생님 차례네. Where do you go for lunch? One more time. Where do you go for lunch? Where는 어디에 란 뜻이죠? Lunch는 점심 식사야. 그래서 go는 가다고. 그래서 너 점심 식사하러 어디로 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do you go for lunch? Hey, where do you go for lunch? 너 점심 식사 어디서 해? 어디로 먹으러 가? 라는 거겠죠? 자, 뭐라고 대답할까? 저기 지금 카페 있죠? 카페가 보이죠? 그래서 I go to a cafe 할 건데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 쌤이 예전에 알려준 단어가 하나 있어. 자, 주로, 보통이란 뜻이 한번 뭐였죠? 영어 단어로? U로 시작한, 뭐야, 얘들아? Usually 기억나 얘들아? 유설리가 아니라 usually, usually 보통 대개의 약간 빈도수를 나타내는 단어죠. 자, 나는 주로 카페로 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I usually go to a 카페? cafe. One more time. I usually go to a cafe.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usually go to a cafe.

0: 좋습니다. Usually 단어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Usually 보통의 대개의 란 뜻입니다. Okay, 자, 그 다음에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나왔습니다. 자, How do you get to 하게 되면은 너 거기까지 어떻게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어떻게 가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피아노 레슨이라 그러죠. 그래서 너 피아노 학원까지 어떻게 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자. I go there. 자, 얘들아, 걸어서라는 관용 표현 쓰니 뭐라고 그랬지? 발의형으로 foot잖아. 그래서 걸어서 가 하려면 on foot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I go there on foot.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Where are you?
2: I am at school. Where do you go for lunch?
1: I usually go to a cafe.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2: I go there on foot.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까요? I can talk about places and where I go. 나는 장소들과 내가 어디에 가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내일도 만나서 쌤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Wait!

0: Bear, this is what we call teleportation.
1: Yeah, yeah.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5: 어디로 가야 하지?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5: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5: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5: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니콜 선생님, 오늘 선물로 동물원 입장권을 받았어요. 그냥 동물원이 아니라 세계 최대 동물원. 거기에는 없는 동물이 없대요. 어찌나 신이 나던지 가는 내내 우리 동물원 가고 있는 건 맞아요?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하, 얼마나 신날까. 선생님도 동물원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신나는 곳 갈 때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진짜 지금 거기 가는 거예요? 친구들도 물어보게 되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현재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장들 배워볼게요. 2. The are zoo going we

0: are we going to the zoo? Are we going to the zoo?
1: 자, 친구들 오늘은요. 뭐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 나와 너 함께 우리예요. 그죠?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이걸 we라고 표현을 한다. 친구들 알고 있죠? 오늘은 근데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하다. We are 아니고 요거를 요렇게 순서를 바꿔서 are we 하고 물어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Are 맞아요. 뭐뭐예요? We 우리는 뭐뭐해요? 뭐뭐예요? 물어보는 말. 그리고 지금의 동작이에요. Going. Go가 가다이니까 ing 붙이면 가고 있는이 되겠죠. 어디로? To는 어디어디로 방향 얘기해주는 거고요. The는 그라고 우리 보통 해석하죠. 왜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뭐 놀이공원 가요. 엄마 아빠 놀이터 가요. 엄마 아빠 공원 가요. 동물원 가요 하면 친구들이 말하는 그 장소와 엄마 아빠가 말하고 있는 엄마 아빠가 들으시는 장소가 띵 떠오르는 게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은 the로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 zoo 붙여볼게요. Are we going to the zoo? 한 번 더. Are we going to the zoo? Very good.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Zoo. Park. Library. Museum. 오늘의 단어는요, 친구들, 장소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곳, 이 장소의 이름들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zoo, zoo예요. Zoo는요, where there are many, many animals. 동물이 많이 있는 곳. 친구들, 동물 보러 가는 동물원이 바로 zoo죠. Z, 소리 나는 z가 제일 앞에 있고요. 오오 만났어요. 입을 우 하고 길게 앞으로 내밀어요. 그러면 zoo, zoo, zoo 되겠죠? 동물원 zoo. 두 번째 장소는 뭘까? Park, park예요. Park는 공원을 말해요. 공원은 park. 우리 친구들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고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쓰면 돼요. P, 소리 나는 p에다가 AR 만났네요. AR 만나면 R, R 하고 소리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K가 있어요. K 다 붙여주면 Park, Park 공원 완성. 세 번째 장소는 뭘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소예요. Library, Library, Library 또는 Library, Rary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Rary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책이 많은 곳, 책을 빌릴 수 있는 곳, 도서관이 library예요. L-I-B, lib, r-e 아니면 a, r-e, library. 조금 어렵죠, 친구들? 천천히 해볼게요. Library, library. 한 번 더. Library, library. 친구들 발음하기 편한 쪽으로 연습해 보고요. 도서관. 마지막 단어. Museum. Museum이에요. Museum은 박물관. 우리 전시도 해놓고 물건들도 해놓고 우리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곳. 박물관을 museum이라고 해요. U, mu. 여기 S는 Z, Z처럼 Z 소리 나고요. E, 붙여서 museum, museum, 박물관.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 문장은 우리 어디 어디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라는 문장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동물원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말 만들어 볼게요. 우리라고 시작을 하니까 we일 텐데 물어보는 말은 순서 바꾼다 그랬어요. Are we 가고 있는 going 어디로? To 그 the 동물원? Zoo. 다 붙여볼게요. Are we going to the zoo? Are we going to the zoo? 좋아요. 그러면 장소만 바꿔볼게요. 동물원 말고 우리 공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Are we going to the 공원? Park? Are we going to the park? Are we going to the park? Very good. 세 번째 문장은 도서관. 우리 도서관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게요. Are we 가고 있는 going to the 도서관? Library. 다 붙여서 Are we going to the library? Are we going to the library? 와, 산을 거의 다 넘었어요, 친구들. 마지막, 우리 박물관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Are we going to the 박물관? Museum? Are we going to the museum? 한 번 더. Are we going to the museum? Excellent!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와서 신나게 chant로 불러봐요. Let's chant! Are we going to the zoo? Are we going to the zoo? Are we going to the park? Are we going to the park? Are we going to the library? Are we going to the library? Are we going to the museum? Are we going to the museum? Are we going to the zoo? Are we going to the park? Are we going to the library? Are we going to the museum? Yay! 우리 어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는 문장들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그림으로 표현해봤어요. 친구들도 그림 보면서 큰 소리로 말해봐요. 우리 박물관 가요, 선생님? Are we going to the... Are we going to the museum? 아빠, 엄마, 배드민턴 채. 우리 공원 가는 거예요? Are we to the... Are we going to the park? 재밌는 곳에 간다더니 우리 도서관 가고 있는 거예요? Are we going to the library? Okie dokie.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옳은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Are 누가 부분에 I, we, he 세 개의 단어 고를 수 있고요. Going to the zoo 라고 문장이 있네요. 옳은 단어 골라서 문장 완성하기. 3, 2, 1 정답은 Are we 우리는요 가 되겠죠. Are we going to the zoo? 잘 듣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Are we going to the park? Are we going to the park? 틀린 부분 있죠, 친구들? 바르게 고쳐보세요. 3, 2,
1. 정답 확인. 어, go가 틀렸대요. go를 어떻게 고쳐요? 그래요. 가고 있는. Are we going to the park?가 된다면 정답. 문장과 어울리는 그림을 연결하세요. A, B 두 개의 질문 있고요. 또 그림 있어요. 친구들 스스로 읽으면서 그림 연결하기까지 I'll give you 5 seconds. 5, 4, 3, 2, 1. 정답은 확인해 볼게요. A 같이 읽어봐요, 친구들. Are we going to the library? 무슨 뜻? 우리 도서관에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도서관이라고 써있는 건물 앞에 서있는 여기 아래 그림으로 연결. B도 읽어볼게요. Are we going to the museum? Museum? 박물관이죠. 우리 박물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있네요. 첫 번째 그림으로 연결.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요, 지금 이 현재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we, 우리라는 말을 문장의 주인공 삼아서 우리 어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의 문장 만들기에 도전해봤어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물어볼 때는 Are we 동작

0: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또 과연 어떠한 미션 문장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국립공원을 갔어요. 국립공원을 갔는데 나무들이 막 많은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나무가 엄청 큰 거예요. 와, 이 나무는 대체 나이가 몇 살일까? 얘는 얼마나 오래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죠. 맞아요. 저도 그런 궁금증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거기 자세히 보면 다 써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질문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 어, 그건 얼마나 오래됐나요? 맞아요. 나이가 몇 살일 때,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할 때, 이거 얼마나 오래된 거지?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지? 이런 거 궁금할 때, 아, 이 질문을 영어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단어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단어 알면 많은 것들이 쉬워지죠. 자, 첫 번째 단어 만나봅니다. Okay.

0: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끼리들. 그렇죠? 근데 사람 있다. 여기. 보이세요? 오, 사람은 이만한데. 코끼리는 huge 하네요. 바로 거대하죠. 그냥 big로 표현이 안 돼요. big. 그냥 큰. 그렇죠? 근데 코끼리는 big 말고 huge로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거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huge. huge. Very good. And next, plant라고 하는 단어군요. 친구들, 여기 보면 flowers 있죠? 그러면 사실 flowers도 크게 보면 식물, plant의 한 종류죠. 자, 이렇게 plant 하면 식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식물이나 꽃 등을 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개다 알아두셔야 돼요. 식물 말고도 심 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기억해 주세요. Plant. 그래요. 샤이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plant 심었어요.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And next, during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단어는 뭔가 궁금하시죠? 지금 보면 새들이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러냐면 지금처럼 보름달이 떠 있는 동안 그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샤이니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뭐뭐 동안 어떠한 기간 동안을 얘기할 때 우리가 dur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케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During. Very good. And next. Dynasty. 라는 단어군요. 친구들, 보면, 왠지 세계사 책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역사 유적지의 사진이 나와 있는 것 같죠? 이것 또한 잘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의 한 왕조에서 이런 걸 옛날에 만들었다가 나중에 지금처럼 유물로 발견이 된 거겠죠? 맞아요. 어느 왕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 왕조, 그쵸? 뭐 고려 왕조. 이런 식으로 왕조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Dynasty.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중요한 어휘들 착착착착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 많이 됐어요.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대화 속으로.
1: Oh, this tree is huge. How old is it?
2: Oh, it's 410 years old. It was plan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1: Wow, it's amazing that this tree is older than my grandfather.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래요. 와,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더 오래된 나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신기할까요? 자, 대화 속으로 다시 가볼게요. A 친구가 깜짝 놀래요. 어떤 나무를 봤는데 나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This tree is huge! 라고요. 야, 이 나무 어떻다? huge, 거대하다. 그쵸? 그냥 big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쵸? 그걸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huge 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게 how old is it? how old is it?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how old? how 하면 뭐 어떤 또는 어떻게? 라는 말이고요. old 하면 나이가 든 이라는 말이잖아요. How old?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몇 살이니? 라는 질문인 거예요. Is it? 그건 몇 살이야? 이 나무 몇 살이야? 이 나무 얼마나 오래된 거야? 이런 질문인 거죠.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늘의 미션 문장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영어로 간단했어요. 그건 얼마나

0: 오래됐나요? 라고 할때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장입니다. How old is it? 이건 몇 살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어 참 쉽다.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말해 볼게요. This tree is huge. How old is it? 오케이, okay, very good. 자, 그랬더니 여러분, 대답 알아보기 전에 how old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봐요. 야, 너몇 살이야? 아,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이죠. 근데 친구들, 이 질문은 한국 사람한테 또 친구한테 또는 뭐 비슷한 나이인 사람한테 How old are you? 너 나보다 나이 어릴 것 같은데 How old are you? 물을 수 있지만 보통 외국 사람한테 대뜸 How old are you? 처음부터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어머 얘는 왜 처음부터 나이를 물어봐요? 왜 이래?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따라서 읽어볼게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나이를 묻는 질문. 그 다음에, 야, 너 여동생 몇 살이야? How old is your sister?
1: How old is your sister?
0: How old is your sister? 친구들, 아까는 how old are you? 비동사 are를 썼는데 지금은 is를 썼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 비밀은 뒤에 있는 요 주어에 달려 있습니다. 주어가 your sister. 3인칭 단수라서 is를 썼고요. 그 앞에서는 you라서 2인칭이니까 are를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것도 다시. How old is your sister?
1: How old is your sister?
0: Very good. And next. 그 사람들, 그들은 몇 살이에요? How old are they? How old are they? 그래요. 여기서도 여러 명이 주어니까 비동사 are이 왔습니다. 오케이. 자, how old? 나이가 궁금할 때, 얼마나 오래됐는지 궁금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And next. 자, 그 나무의 나이를 물었더니 B가 대답을 해줍니다. L, it's 410 years old. 410년이 된 거다! 라고 하죠. 와, 진짜 오래된 나무다. It was planted. 자, 여러분, plant. 바로 심다라는 단어. 우리 봤죠? 그것은 심어졌어. 그런데 during the Joseon Dynasty. 조선 왕조 동안에. 그렇구나. 여러분, dynasty라는 단어도 아까 확인했었죠? during도 마찬가지고 뭐뭐 동안에. 조선 왕조 동안에, 즉 조선 시대에 그 나무가 심어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와, 진짜 오래된 나무예요.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It's 410 years old. It was plan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It's 410 years old. It was plan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Very good. 그랬더니, wow, it's amazing. 야, 놀랍다. 뭐가 놀라워요? That this tree, 이 나무가 is older than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다는 거참 놀라워. 이렇게 말하네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1: Wow, it's amazing that this tree is older than my grandfather.
0: 와우, wow, it's amazing that this tree is older than my grandfather. 베리 굿.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와, 이 나무 진짜 크다. 얼마나 오래된 거지?
1: Speak. 410년 된 나무야. 조선시대에 심어졌어. Speak. 와, 이 나무가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다는 거 진짜 놀랍다. Speak.
0: Wow. It's 바나나 퀴즈! 예이! 생각들 문제 잘 맞춰봐요. 첫 번째 문제. 그것은 얼마나 오래됐나요? 자, 3, 2, 자임스 빈칸에 들어갈 말은 That's right. How old? 따라서 말합니다. How old is it?
1: How old is it? Very good. And next.
0: 그들은 몇 살인가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임스 자, 여러분, 보니까 주어가 they예요. 여러 명이니까 빈칸에 들어갈
1: How old are they? How old are they? Very good. And next question.
0: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뭔가 거대한 것 같아요. 3, 2, 1.
1: The answer is Wonderful.
0: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무언가의 나이가 궁금하다. 우리 꼭 사람의 나이뿐만 아니라 나무의 나이, 동물의 나이, 뭐 건물의 나이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궁금하면 how old로 질문 시작할 수 있어요. 야, 이 빌딩은 몇 년이나 된 거야? How old is this building?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사로 된 명사절 친구들 살펴볼 건데요. 우리 육하원칙에 의거한 나머지 의문사들 뭔지 감은 좀 오죠? 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사진과 그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들과 뭔가 이렇게 처음 만난 듯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Do you know who he i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who가 나왔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중요해 보이네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뭔가 병원인 것 같고 주사를 맞기 직전인 것 같네요. The main concern is when we can get vaccinat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when이 보이고 뒤에 마찬가지 주어 동사가 보이네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뭔가 이 여성분이 활짝 웃고 계신데 이분의 국적과 출신이 궁금해지는 요 순간 Did she say where she's from? 이라는 문장 같이 나왔네요.

이라는 단어 어떤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의문사 파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들이요. 질문을 할 때 쓰이는 게 가장 기초적이지만 이걸로 명사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의문사로 된 명사절 어떻게 만드는 건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자면, 일단 뭐뭐는지라고 해석을 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니은지라고 해석을 붙이면 훨씬 편할 거라고 했죠. 뭐뭐인지, 뭐 뭐뭐하는지 이런 식으로 니은지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고요. 의문사의 뜻을 그 니은지 앞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후라면 누가 니은지 이렇게. 그래서 누가 하는지, 누가 가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고요. When이라면 언제 뭐뭐인지, Where라면 어디서 뭐뭐인지 뭐 이런 식으로 니은하고 지라는 해석이 된다는 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들의 특징입니다. 니은지, 는지 이것만 잘 외우고 계시면 해석하는 데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어순이었습니다. 기억하죠? 우리가 이 친구들을 원래 맨 처음에는 의문사로 배웠었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쓰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에는 주어랑 동사가 바뀌어서 썼었죠. When 뭐 이런 식으로 when he is 뭐 이런 식으로 when you 뭐 이런 뭔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what is it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헷갈릴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의 구조라는 거 의주동이라는 거 많이 강조했었어요. 요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얘부터 해석합시다. Do you know? 당신은 아십니까? Who he is. 그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who가 누구, 니은지니까 누구인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두 번째로 적어 놓은 게 바로 의주동, 어순 지키자라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자,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who is he? Who are you? 이런 어순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요 문장 안에 껴들어가 있는 명사절로서 그냥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를 지켜줘야 한다.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who is he가 아니고 who he is 라고 써주셔야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가 다섯 개. 매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문장이 조금 길어서 선생님이 미리 끊어드렸는데요. The main concern, 그 주요 관심사는 이다. 언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할수 있는지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문장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렸던 문장인데요. 언제 니은지, when? 이거를 언제 니은지 이렇게 잘 해석을 했다는 걸볼수 있고요. Get vaccinated, 백신 접종하다라는 뜻의 단어로 최근에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따로 나눠주시는 프린트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주 핫한 단어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앙영어 클리어에서도 놓칠 수 없다고, 응? 반드시 외워주고 갑시다. 자, 다음은 이 문장입니다. Did she say? 그녀가 말했었나요? Where? 어디에서 왔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where를 어디에서 뭐뭐 니은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 지금 의문문이죠. 아까 첫 번째 문장이랑 비슷하게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합니다. 선생님, 의문문이니까요. Where is she from?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뭔가 Where is she? 하고 싶은데요. 안될 일입니다.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Where she is 요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많이 많이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열하는 퀴즈 두개 풀어보고 리스닝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정답한 건 맞춰볼 건데요. 자, 나는 모른다가 맨 앞에 나와.

0: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자, 나는 궁금하다부터 써주시면 됩니다. I wonder who is she? Who she i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Do you know who he is? Do you know who he is? The main concern is when we can get vaccinated. The main concern is when we can get vaccinated. Did she say where she's from? Did she say where she's from?
0: 자, 오늘은 의문사들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들어봐야겠죠? Who he is. Who he is. Do you know who he is? 당신은 그가 누군지 아나요? 두번 듣겠습니다.
1: Do you know who he is? Do you know who he is?
0: 자, 여기는 when we can get vaccinated. When we can vaccinated. 여기 사이에 get이 들어가 있어요. When we can get vaccinated. 잘 들어주시고요. The main concern is 하고 이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백신 접종을 할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두번 듣겠습니다.
1: The main concern is when we can get vaccinated. The main concern is when we can get vaccinated.
0: Where she's from. Where she's from. Did she say where she's from? 그녀가 본인이 어디 출신인지 말했나요? 두번 드릴게요.
1: Did she say where she's from? Did she say where she's from?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Do you know who he is? Do you know who he is? The main concern is when we can get vaccinated. The main concern is when we can get vaccinated. Did she say where she's from? Did she say where she's from?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예문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누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는지 아나요?

그들이 어디에서 콘서트가 열릴지 말했었나요? 자, 여러분, 누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는지 아나요? Do you know? 한 다음에 who 하고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죠? who 자체가 주어의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이고 called 동사예요. 그래서 의주 동 요 순서로 잘 쓴 문장입니다. 요런 것도 가끔가다 시험 문제 페이크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자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o called this morning? 한 번 더요. Do you know who called this morning? Very good. 여러분들 뭔가 자주 쓸만한 그런 문장이었고 자, 다음 겁니다. 이번에는 when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저녁을 먹을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입니다.

자, 나는 모르겠어요가 맨 앞에 나옵니다. I don't know. 한 다음에 언제 저녁을 먹을 수 있을지, 언제 니은지죠? When? 한 다음에 주어 we, 그 다음에 동사 can eat.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I don't know when we can eat dinner. I don't know 하고 살짝 쉬어주는 센스. 한번더 할게요. I don't know when we can eat dinner. 조금 빠르게 갈게요. I don't know when we can eat dinner.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콘서트가 열릴지 말했었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는 where가 쓰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 지켜줬습니다. Where will be the concert? 아니고요. Where the concert will be? 이게 맞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Did they say where the concert will be? Say 한 다음에 살짝 쉬어주세요. Did they say where the concert will be? 너무 좋은데? 조금 더 빠르게 한번더 갈게요. Did they say where the concert will be? Wonderful.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첫 번째 문장.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나의 룸메이트가 누가 될지. 어디에서? 대학에서. 자, 누가 니은지. 누가 뭐뭐인지.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후입니다. 자, 해석에 맞게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아래.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어디에 내가 있을지. 어디에, where? 자, 나는 궁금하다. 어디에 내가 있을지. when은 뭐뭐 할 때죠. 뭐 할 때? 내가 I'm a freshman 하면 신입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입생일 때 내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문장, 이제 영작입니다.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언제 나의 첫 수업이 시작할 예정인지. 언제니까? When my first class will start.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핵심은 when 이라는 의문사 뒤에 my first class 주어를 넣고 will start 동사를 넣는 게 핵심입니다. 요게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의주동 순서 꼭 맞춰서 영작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reading and writing이었고요.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지문 다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I wonder who my roommate will be in college. I wonder where I will be when I'm a freshman. I want to know when my first class will start.
0: 자, 오늘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 접속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총 세 가지 접속사 추가로 배웠고요. 기본적으로 해석은 뭐뭐, 니은지, 뭐는지라고 합니다. Who는 누가 니은지, when은 언제 니은지, where는 어디서 니은지.

팁이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 구조, 순서 지키는 거 중요했습니다. 의주동 반드시 외우고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제 명사절 접속사 중에 의문사 다루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부터 또 어떤 접속사들 배울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직업 또는 장래희망 추론하는 문제 한번더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요, 수동태 파트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남자의 장래희망이 되겠습니다. 영화 감독, 화가, 카메라 감독, 배우, 사진 작가, 다양한 직업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둘다 장래희망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헷갈리지 말고 남자의 장래희망을 한번 찾아보자. Listen up.
1: What are you interested in?
2: I liked painting when I was young, but now I'm interested in photography.
1: Do you have your own camera?
2: Yes, I carry it all the time.
1: Really? You enjoy taking pictures very much.
2: Yes, I love it.
1: Do you want to be a photographer in the future?
2: Yes, I'd like to. What about you?
1: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0: 자, 우리 남자의 장래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르셨나요?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빈칸 있네요. 어떤 게 들릴지 들어보죠.
1: What are you interested in?
0: What are you interested in? 여는 됐습니다. 그래서 interested 그리고 in이었는데요. 붙여서 interested in 이렇게 들렸고요. 자, 우리 많이 봤던 표현이죠?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관심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남자의 응답이
2: I liked painting when I was young.
0: I liked painting when I was young. 나는 어렸을 때는 좀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걸 좋아했어.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잖아. 과거형이죠? 그 다음
2: But now I'm in.

0: interested in photography.
1: 바뀌었어요, 관심사가. But now I'm interested in photography. 들으셨나요? 일단 요 빈칸은 똑같이 interested in이고요. 그 다음에 photography라고 했습니다. 쓸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사진술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진에 관심 있다. 여기 다시 들어보죠.
0: I'm interested in photography.
1: 그렇죠? I'm interested in photography. 요새는 좀 사진에 관심이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 Do you have your own camera?
1: Do you have your own camera? 들으셨죠? 첫 번째 민카는 on, 뭐뭐 자기 자신의 라는 뜻의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입니다. So, do you have your own camera? 그럼 너만의 카메라도 가지고 있니?
0: Yes, I carry it all the time.
1: 그럼 I carry it all the time. 난 항상 가지고 다니지. So all the time 하면은 항상이라는 뜻이고요. carry 가지고 다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계속 한번 들어보죠.
2: Really? You enjoy taking pictures very much.
1: You enjoy taking pictures very much. 들으셨나요? 이 사진을 찍다 take 동사를 씁니다. 나 enjoy니까 ing를 붙인 건데 뭐 귀에 잘 들렸죠? taking pictures. 너 사진 찍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0: Yes, I love it.
1: 정말 좋아해.
2: Do you want to be a photographer in the future?
1: 자, 이거 들으셨나요? 아까랑 좀 비슷했거든요. 아까는 photography였고요. 여기는 photographer였는데요. 다시 들어보죠.
2: Do you want to be a photographer?
1: Photographer, 그쵸?
2: In the future.
1: 자, 그래서 여기 빈칸은 photographer ER로 끝납니다. 이렇게 그때 ER이 붙게 되면 우리 사람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 그래서 사진 작가가 되는 거야. 아, 그럼 너는 미래에 사진가가 되고 싶은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의 대답에 따라서 장래희망이 나오겠죠.
0: Yes, I'd like to.
1: 그러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남자의 장래희망은 사진가. 사진 작가였던 거죠.
0: What about you?
1: 자, 이거는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What about you? 그럼 너는? 너는 뭐 하고 싶은데? 라고 물었더니 여자가
2: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1: 들으셨나요? Movie director. 한 번 더 들어보죠. 이 장래희망 직업 이런 거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2: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1: 영화 감독이죠? 영화 감독이 영어로 movie director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 듣고 혹시 영화감독 이렇게 푼 친구들 없겠죠. 우리는 남자의 장래 희망이었으므로 정답을 5번에 사진작가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수동태 파트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어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좀 전에 듣기 평가에서 뭐 사진술, 뭐 사진작가 이거 단어 기억나요? Photography 또는 photographer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둘 다 중간에 앞에 photo는 뭐 사진이고요. graph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graph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냥 그래프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거든? 그래프 좀 봐봐. 그래프를 그려봐. 할 때 그 그래프가 보통 이런 어떤 도표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photographer, photography에는 그래프가 왜 들어갈까 했더니 이 그래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원래 쓰다, 기록하다 또는 그리다 라는 뜻이 있는 단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포토가 우리 그냥 사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진 찍을 때 빛을 이용해서 찍잖아. 이 자체가 빛이란 의미가 원래 있고요. 거기다가 그래프가 붙여서 빛으로 그리는 거. 그래서 얘가 이제 사진이 되는 거예요. 동사도 돼요. 동사로는 사진을 찍다라는 뜻 자체도 있습니다. photograph라고 하고요. 끝에 f 발음은 요거는 이제 f로 나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이미 봤지만 photography라고 하면 사진, 사진술, 사진을 찍는 어떤 기술 이런 거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ear 붙이면 뭐가 됐었죠? photographer, 그래서 사진 작가, 사진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붙는 또 다른 단어도 몇 개 또 볼 텐데요. autograph, 이거 무슨 뜻이니? 먼저 앞에 있는 이 auto 있잖아. 오토가 붙으면 이게 스스로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제 쓰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스스로 쓰다? 이게 뭘까? 바로 사인하다 또는 서명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자체로 명사도 동사도 다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바로 바이오그래프입니다. 이때 이 바이오가 생명 인간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 인간의 삶에 대해서 grab, 쓰는 거니까 이게 바로 누군가의 어떤 삶을 기록하는 걸 우리가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iography는 예, biography라고 하면 이제 전기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auto를 붙여버리면 아까 auto는 뭐 스스로였잖아. 그러면 autobiography는 뭐가 될까? 스스로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니까 바로 자서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graph라고 하는 게 쓰다, 기록하다 라는 의미가 있었구나를 알고 있으면 이 단어들 조금 더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리뷰로 넘어옵니다. 우리 오늘 수동태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문제 풀어볼 텐데 먼저 수동태는 형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형태가 be 플러스 pp였죠. 지난 시간 배운 PP 자체가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를 좀 빌려오고요. 그다음에 앞에 비동사를 꼭 써줘야 돼. 그래야 수동태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되다, 되어지다 라고 해석이 되면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는 가만히 있었는데 당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죠. 그래서 수동태를 영어에서 되게 즐겨 쓰는데요.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능동태의 목적어 자리였었는데 원래 걔를 강조하고 싶을 때 수동태로 나타낸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문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죠. 자,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하는 거 이게 꼭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동태의 문장을 어떻게 수동태로 만들지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 그래야 수동태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장에서 얘가 주어 자리로 내가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라고 해서 주어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뭐뭐 하다가 아니라 되어지다 라는 해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영어의 형태가 be 플러스 pp가 되는 거지. 선생님 주어는 어떻게 합니까? 주어는 이제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이제 행위자로 빠지는데요. 뭐뭐에 의해서 라는 해석에 by 플러스 명사 형태로 오게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얘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수동태에서 이렇게 생략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거 수동태로 바꿔볼까? 먼저 이 문장은 I took the picture yesterday. 내가 어제 그 사진을 찍었다인데요. 살짝 주인공을 바꿔보고 싶은 거죠. 내가 찍었다에서는 야, 내가 찍었어. 내가 주인공 같지만 이제 주인공이 그냥 사진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어제 찍힌 거야. 나에 의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볼까? 그러면 얘가 주어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BPP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시제가 이거 자체가 지금 take의 과거 동사 아니겠니? 그래서 was로 써주셔야 돼요. 비동사도. 그래서 the picture was take의 BP 형태 taken by me yesterday 라는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제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PP 형태 잘 신경을 써서 B 플러스 PP 형태로 맞춰주면 되겠더라. 요게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를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바꾸는 것만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이제 직접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 텐데 먼저 부정문 간단합니다. 일단 B 플러스 PP에서 우리 비동사 보이죠? 이거 부정문으로 어떻게 만드니? 그냥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be not pp가 되고요. This report is not written by me 인데요. 이거 축약도 되겠죠? 그래서 isn't pp. 이 보고서는 나에 의해 작성된 게 아니야 라는 문장. 자, 그 다음에 의문문도 쉬워요. 의문문도 우리 비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 어떻게 썼는지 잘 떠올리면 비동사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동사 주어 뒤에는 PP 형태가 남아있겠죠.

이렇게 되고, Was your bike fixed? 너의 자전거가 수리가 됐니? 라든지, When was your bike fixed? 너의 자전거는 언제 수리됐니? 라든지, 이거 전부 다 수동태 의문문인데, 여기처럼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제일 먼저 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그래서 의문사 먼저 써주고, be, 주어, pp 형태로 의문문을 나타내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 자,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직접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입니다. Is that set blank? 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the cat was blank 빈칸입니다. 자, 일단 의문문이잖아. 앞에 비동사가 있고요. 얘가 주어인데 set 하면 좌석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이 좌석이 지금 차지되어 있는 건가? 여기 자리 있는 건가요? 라는 걸 영어로 물을 때 좌석 입장에서 차지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고 PP 형태를 잘 쓸 수 있는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ake의 PP 형태는 taken이죠. 요게 답일 것 같죠? 밑에도 taken 넣어봐. 그러면 the cat was taken to the animal hospital. take가 원래 뜻이 여러 개거든요. 여기서는 그 고양이는 동물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동물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고양이 입장에서 데려가진 거니까 b 플러스 pp 역시나 수동태가 맞더라. 이렇게 공통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목적어를 찾는 겁니다. 얘는 부사죠, 이렇게. 자, Liz feeds the dog every day. 리즈가 매일매일 강아지에 밥을 줍니다. 먹이를 줍니다. 라는 뜻인데요. 목적어가 the dog이니까 우리 주어는 다 똑같이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The dog.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잘 해결하면 되는데 feeds 이거를 BPP로 바꿀 거야. 시제가 feeds니까 현재인 거죠. 그럼 현재 이 비동사인 is 탈락. 탈락? 얘는 비동사가 없어서 탈락. is. 자, 그 다음에 feed의 PP 형태를 알아야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feeded가 아니에요. 정답은 fed, fat, PP도 fed입니다. is fed. 그 다음에 주어는 by 플러스로 빠져서 by less every day. 5번이 정답이고 해석은 그 강아지는 매일매일 is에 의해서 밥이 주어지게 됩니다. 먹이를 먹어요 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수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넣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the town was. 이건 뭐 사실은 여기 너무 많은 힌트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PP 자리 같지 않니? 마을 입장에서 허리케인에 의해 강탈을 당하는 거지. 그치? 마을이 치는 게 아니라 마을은 가만히 있었는데 허리케인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hit인데요. 뭐 다행히 hit 이렇게 안 있어서 다행인데 이런 거 없다 얘들아. hit은요 원형도 hit이고 과거도 hit이고요 pp도 hit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hit을 넣어주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most of the buildings were 대부분의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겠죠. 손상을 당했겠지. 여기도 역시나 B 플러스 PP 자리인데요. damage의 PP 형태가 당연히 ED를 붙여야겠지. 그치? 그래서 둘 다 PP 자리였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바꿔볼게요. The flowers were planted by Jane 입니다. 그 꽃들은 제인에 의해서 심겨졌다 라는 문장인데, 자, 우리 의문문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수동태 의문문은 그렇죠. 비동사만 앞으로 가면 끝이야. 얼마나 쉽니? 그래서 were the flowers planted by Jane 이렇게 비동사만 앞으로 빠져주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해석을 그 꽃들이 제인에 의해서 심겨졌니?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 빈칸에 알맞은 거 또 넣어볼게요. A가 What's the matter? 무슨 뜻이야?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야?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B가 My new shirt. 내 새 셔츠가 우리 강아지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이 자리도 수동태가 들어가야겠구나. 그 셔츠 입장에서 당하는 거 일테니. 자, 그다음에 지금 동사들 쭉 보니까 왠쌤 눈물이 왜 있나요? 하면 안 돼, 얘들아. tear 발음이 달라요. tear이 아니라 tear. 동사로 tear는 찢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아지에 의해서 새 셔츠가 찢겨졌어라는 문장이 돼야 되고요. BPP인데요. tear의 BP 형태는 tear가 아니라 torn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was torn by my dog. 자, 우리는 괄호 안에서 얼마진 걸 골라 볼 텐데요. 자, 주어가 중요하겠다. 주어가 planes,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by pilot. 그러면 비행기는 파일럿들에 의해서 운전이 되는 거죠. 조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형태를 띠고 있는 are driven. Planes are driven by pilots. 비행기들은 파일럿에 의해 운전이 됩니다. 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수동태에서 아직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listening clear. 바로 듣기 영역에 집중한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중점적으로 다룰 파트는 바로 이 유형이에요. 자, 이 문항, 일지문이라고 해서 우리 마지막 문항 있죠? 그래서 16번, 17번에 해당하는 혹은 영어 듣기력 평가에서 19번, 20번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세트형 문제라고도 하고요. 한 지문을 들려주는데 그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항은 두 문제. 자, 이 문제를 푸는 꿀팁을 알려줄게요. 자, 먼저 유형 분석을 해볼게요. 긴 담화문이 들릴 겁니다. 자, 여기서 담화라고 하면요. 한 사람의 목소리로 쭉 나오게 될 텐데, 두번 반복해서 들려주는 게 어떤 특이한 점이고요. 자, 이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제를 묻는 문항. 다시 얘기해서 이 말에, 이 단어에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자, 이두 문제를 연달아서 풀어야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먼저 주제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출제 경향은 이래요. 자, 보통 얘들아, 1분당 우리 듣기 평가에서 말하는 이 원어민들의 발화 속도가 1분당 160개에서 180개 정도의 단어, 이러한 속도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한 긴 단어를 두번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얘들아, 듣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우리 중학생들도 충분히 이 듣기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약 200개 단어 정도, 1분당 200개 단어 정도면요. 거의 원어민들 속도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약간 속도감 있는 듣기 문제에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할때 좋은 팁이 될수 있고요. 자, 이 문제는 두 문제. 첫 번째는

데이파. 그래서 좀 전체적인 포괄적인 걸알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주로 언급되지 않는 것은 혹은 무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이런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두 문제가 뭐다? 한 세트이다라는 거예요. 자, 핵심 전략은요. 주제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주로 영어권 나라의 사람들은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 또한 분석을 해보면요. 담화의 주제는 주로 전반부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 초반, 다시 얘기해서 담화 초반에 귀를 잘 기울이고 메모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급 유무예요. 자, 이 문제가 뭐다? 그렇죠. 다음 중 담화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요, 선택지의 순서와 그리고 이 담화에서 들리게 되는 어떠한 그런 것의 순서가 같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를 만들 때 선생님들이 보통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만들잖아요. 자, 그럴 때 듣기 스크립트 여러분이 실제 수험 상황에서 듣게 될그 듣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 물건의 순서와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순서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언급된 것이 들린다면 당연히 선택지에서 이렇게 하나씩 지워 나가는 소거법으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복잡하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고 1번 봤다가 3번 봤다가 5번 봤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지워 가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두번 들려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땐 편하게 들으시고 두번 들을 때는 마치 우리 수학에서 검은산 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좀더 집중하면서 듣고 만약에 내가 확실히 정답이라고 골랐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게 맞는지 더블 체크의 의미로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연구한 실전 꿀 팁을 공유할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선생님, 3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자, 이 문제가 하나 듣고 두 문제 푸는 거니까 이걸 배점으로 친다면 4점에서 5점까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듣기를 수능에서 36점 만점이라고 보았을 때꽤 높은 당연히 포션이 될수 있는 거잖아. 우리 같이 볼게요. 자, 그첫 번째는요, 17번부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원래 듣기에서 이 문제는 주제 문제가 먼저 앞에 넘버링이 되어서 문제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 뭐다? 이러한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부 정보 문제가 17번이고, 주제 문제가 16번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추천 팁은 뭐다? 그렇죠. 17번부터 먼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선택지의 순서대로 들린 것이 있다면 하나씩 지워 나가는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들을 때 어떻게 한다? 맞아요. 두 번째 들을 때 주로 대화 앞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주제나 목적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대화 초반부, 담화 초반부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16번과 17번을 보았을 때 얘들아 선택지가 어떤 게더 많겠어요? 다시 우리 실질적으로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떠올려 보자고요. 자, 보통 16번 주제 같은 경우에 선택지의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17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 혹은 어떤 뭐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단 하나의 어떤 명사로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더 간단하다? 그렇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17번 문제가요, 훨씬 더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맨 처음 문제를 들었을 때 16번부터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이긴 선택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그 얘기죠? 두 번째 들을 때 다시 한번 편한 마음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담화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 볼게요. 먼저 주제 이야기할 때 today라든지 혹은 let's talk about 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담화의 어떤 구체적인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죠.

0: 보겠죠. 두 번째, 역시 today we'll learn about. We'll learn about. 자, 우린 지금 배울 겁니다. 라는 어떤 강의 내용이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learn이라는 동사도 자주 들릴 겁니다. Let's talk about, we'll learn about 이런 부분들. 특히나 today라는 말이 들리면요. 바로 뒤에 구체적인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자, 실제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슬기로운 영어 듣기 팁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lastly, 마지막으로 라는 부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듣기 평가에서 이런 표현 들었던 적 있나요? Last but not least. 자, 이 부분은 듣기 평가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연설문에서 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의미를 직역을 하면요. Last, 마지막이에요. But not least, 하지만 가장 적은 것은 아니에요 라고 직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실은 이 표현의 자연스러운 어떤 의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할 때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고 나서 주로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 앞에 쓰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단순히 last라고 할 수도 있지만 last but not least라고 하면 중요도 자체가 맨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단순히 순서가 뒤에 나온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쓰인다? 그렇죠.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Okay, 자, now it's your turn. 자, 우리 실전 연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걸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다? 그렇죠. 언급된 음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세부 정보를 우리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들아 시각적으로 어때요? 이 문제가 보기 좀 편해요? 아니면 이게 조금 더 편해요? 그렇죠. 당연히 이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한 팁대로 처음 문제를 들을 때는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고 두 번째 들을 때 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이거구나 라고 좀 편한 마음으로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집중하시고 선생님 문제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1: Hello, students. Previously, we discussed traditional foods in different countries. Today, I'll talk about surprising birthplaces of everyday foods. First, people believe the Caesar salad is named after a Roman emperor. But a well-known story is that the name came from a chef in Mexico. He created it by putting together some basic ingredients when running out of food. Second, bagels are a famous New York food, but they're likely from Central Europe. A widely repeated story says that they were first made in Vienna to celebrate the defeat of an invading army. Third, many people think kiwis are from New Zealand. It's probably because a small flightless bird from New Zealand has the same name. In fact, the food is from China. Last but not least, if there's any country known for potatoes, it's Ireland. That's because crop failures of this food caused extreme hunger in Ireland in the 19th century. However, the food is believed to come from South America. Now, we'll watch a short video about these foods.
0: 자, 우리 함께 해설해 볼게요. 자, 먼저 여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Hello, students. Previously, we discussed traditional foods in different countries.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각 나라에 있는 다양한 어떤 전통 음식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Today, I'll talk about surprising birthplaces of everyday foods. 자, 우리 이 부분, 선생님 today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이게 뭐다? 그렇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의 어떤 중심 생각, 어떻게 얘기하면 주제, 어떤 메인 아이디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oday, I'll talk about surprising birthplaces of everyday foods.
0: 네, 자 여기서 birthplace라고 하면요, 탄생지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각 나라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뭐 한다?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대한 어떤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이는 게 surprising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보이네요. 자, surprising은 깜짝 놀란이라는 뜻인데 얘들아, 깜짝 놀라려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보다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깜짝 놀랄만한 음식의 탄생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뒤에 볼게요. First, people believe the Caesar salad is named after Roman emperor. 자, 로마 황제 중에 우리가 카이사르라고 알고 있는 황제 있죠? 영어 발음은 Caesar라고 하는데, 자, Caesar 샐러드가 자, 어떤 이름을 따서? 그렇죠.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진 거다. 그래서 Caesar 샐러드다 라고 알고 있대요. But a well-known story is that the name came from a chef in Mexico. 자, 그런데 실은 이 시저 샐러드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다? 그렇죠. 멕시코에 있는 셰프, 어떤 요리사의 이름으로부터 왔다라는 거래요. 자, 흔히 우리가 카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인가?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시저 샐러드가 언급이 됐고요. He created by putting together some basic ingredients. 자, 여기서 he라고 하면 그렇죠. 멕시코 출신의 그 요리사가 되겠네요. 멕시코의 그 요리사가요. 뭘 집어넣었다? 맞아요. 각각의 어떤 기본적인 재료들을 다 이렇게 넣었대요. 뭐 할 때? We're running out of food. 음식이 뭔가 부족했을 때,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남은 그러한 기본적인 재료들을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시저 샐러드라는 메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간다? 자, 두 번째 대상이 나오죠. Second, bagels are famous New York food. 자, 얘들아, 베이글이 뭐냐면요.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이 약간 선생님 약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겉이 약간 딱딱한 종류의 빵을 베이글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생긴 게 도넛 모양처럼 생기긴 했지만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잼이나 다른 부분 넣어서 먹기도 하죠. Anyway, 자, 베이글이라는 것은 a famous New York food. 뉴욕의 유명한 어떤 음식이래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베이글이나 샌드위치 들고 이렇게 먹으면서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베이글이 지금 학평 듣기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의외로 이 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글이란 단어도 잘 우리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영어권 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고 유럽에서도 많이 먹는 빵의 종류죠. 자, 보통 우리가 뉴욕의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But they are likely from Central Europe. 자, 이 베이글이 어디에서 왔다? 아, 미국이 아니라 뭔가 Central Europe, 중앙 유럽에서 온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A widely repeated story says that they were first made in Vienna to celebrate the defeat of an invading army. 자,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을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들을 침략했던 그러한 군대를 뭐 했어요? 그렇죠. 참패시킨 거죠. 그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비엔나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뭐가요? 이 베이글이란 빵이요. 다시 얘기하면 베이글이란 빵이 이 비엔나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로 반복되어서 퍼져있는 그런 스토리래요. Third, many people think kiwis are from New Zealand. 자, 세 번째로요. 키위라는 것은 주로 뉴질랜드에서 왔다고 생각을 한대요. It's probably because a small flightless bird from New Zealand has the same name. 자, 아무래도 뉴질랜드 섬에서 flightless, 날 수 없는 새의 이름도 키위여서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연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키위라는 이런 과일이 나왔죠. In fact, the food isn't from China. 실은 키위가요. 중국에서 왔대요. Last but not least. 얘들아, 자, 이 표현 나왔네요. 자, 이 표현 나왔으면은 이제 방금 뒤에 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마지막의 대상이다 라고 안심을 하시고 선택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건 선입니다. 그치? 앞에서만큼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만약에 감자입니다. 감자로 유명한 나라가 있다면 그건 It's Ireland, 아일랜드일 겁니다 라는 거죠. That's because crop failures of these food. 자, crop failures는 작물이 망한 거예요. 작물의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자를 심었을 때 흉년이 들었던 거죠. 실패를 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극심한 기아를 야기시켰다라는 거죠. 언제요? 19세기예요. 자, 그런데 이 포테이토는 어디에서 왔다? 실은 남미에서 왔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언급한 이러한 음식들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고 담화는 끝났어요. 언급된 음식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친구들 문제 풀 때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봤죠.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Caesar salad, bagels, kiwis, potatoes 다 언급이 되었지만 buffalo wings는 언급되지 않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트형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지난 시간 OS 퀴즈로 어서 마무리해 볼게요. 대화에서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의 성별에 유의하여 듣는다. 그렇죠. 얘들아, 당연히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은 어떤 성별의 사람의 목소리가 마지막인지를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O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OS 퀴즈는 이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last but not least라는 표현은 중요도가 낮은 내용 앞에 쓰는 연결 표현이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자, 우리 오늘까지 이제 listening clear 집중해서 보았고요. 우리 바로 다음 시간부터는 reading clear에 대해서 같이 해볼 겁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I'm Kevin 선생님, your favorite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cartoon 만화를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봅시다. Let's go, go, go!

0: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네요. 그러자 케빈이 와우, you are really studying hard.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자 크리스틴이 yeah, it's easier than I thought. 생각보다 쉽다. And it's so fun. 그리고 정말 재밌어. 그러자 케빈이 very impressive. 정말 대단한데?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혹시 내 이름 한국말로 쓸 수 있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이렇게 뭘 적고 있어요. 와우! 썼어요! What do you think? Pretty good, right? 어때? 나 잘하지? 그러자 오, 케빈도 놀랬습니다. Not bad at all. 결코 나쁘지 않아. 잘했어. But, 근데 in Korea, you can't use a red pen to write someone's name. 근데 한국에서는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쓰면 안 돼. 자, 여기서 핵심 표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Not bad at all. 결코 나쁘지 않아. 절대 나쁘지 않아. 결코 나쁘지 않아. Not bad at all. 엄청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Not bad at all. 자, 크리스틴이 물어봅니다. Really? Why not? 빨간 펜으로 왜 이름 못 써? 그러자 케빈이 It's superstition. 이건 미신이야. If you write a name in red ink, 빨간색 잉크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You'll get bad luck. 나쁜 일이 생겨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dear, sorry Kevin. 나 몰라서 미안해 Kevin. That's okay. 괜찮아. It's just superstition. 그냥 미신이야. Let's erase it. 지우자. With white. 화이트로 지우자. And write it again. 다시 쓰면 돼. 화이트? What's that? 화이트? 그게 뭐야? 이거. Erase it with this. 이걸로 지우면 된다고.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you mean white out. Okay, let me write it again. 좋아, 다시 써보자 그럼. 자, 여러분, 여기서 화이트는 네, 한국에서 화이트, 줄여서 화이트라고 하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화이트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꼭 white out, out을 붙여줘야 돼요. White out, white out, okay? 자, 이러자 우리 크리스틴이 뭔가를 또 이렇게 네, 적고 있네요. Where did she go? 언제 어디 가지? 휙, 종이는 날라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케빈 바보라고 써 있네요. 그러자 케빈이 What's this? When did she learn to write this? 어떻게 또 이런 걸 언제 또 배웠대? 네, 정말 우리 크리스틴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 개를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카툰 만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Alright, guys.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Jamie, come on in.
1: Hello, my name is Jamie. How are you?
0: Hi, Jamie.
1: Hi, Kevin.
0: Oh, 오늘의 핵심 표현 뭔지 알아요?
1: Not bad at all.
0: 나쁘지 않아. 다시 한번 우리 제이미한테 물어볼게. How are you?
1: Not bad at all.
0: 나쁘지 않아. 절대 결코 나쁘지 않아. 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Not bad at all.
1: Not bad at all.
0: One more tim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꼭꼭 외워주세요. 자, 유사 표현이 있죠.
1: Yeah. Not good at all.
0: 하지만
1: 이건 유사 표현이 아니라 응용 표현이에요.
0: Oh, very good. Not good at all. Not bad at all 에서 not good at all. 그렇다면 반대가 되겠죠. 절대 좋지 않아. Not good at all. 한번 따라해볼까요?
1: Not good at all.
0: 한번 더.
1: Not good at all.
0: Very good. 자, 다른 표현이 또 있다고요? 응용해본 거요?
1: Not at all.
0: Wow. Bad 아니면 good.

뜻을 뺐네요. 그러면 not at all 다른 뜻이 되겠죠? 천만에요. not at all. Thank you. not at all. 천만에요. 따라해 볼까요? not at all. One more time.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 앤 매치 지원쌤입니다. 오늘쌤 약간 미스 당근 같지 않아요? 당근으로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왔는데 자, 뭐 당근은 당근이고요. 우리 오늘 할 공부 또 해야겠죠.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Be sure to bring your passport when you go to check-in. 너 체크인 하러 갈 때 여권 가지고 가는 거 확실히 해. Thanks for the reminder. I actually forgot mine before. 생각나게 해줘서 고마워. 나 저번에 사실 내 거 까먹었었어. No problem. The flight attendants will ask you to hand it in at the counter. 문제 없어. 승무원 분들이 너한테 그거 제출해 달라고 카운터에서 말할 거야.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사실 뒤에 in이라는 친구가 나오는 첫 번째 시간이죠. in은 기억나나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자주자주 나왔던 전치사인데 뭐뭐 안에 이렇게 뭔가 안으로 쏙 내부로 쏙 들어가는 그림이 있는 전치사였어요. 어떤 박스 안에 쏙 들어가는 것도 되고요. 어떤 경계 안에 들어가는, 걸어서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됩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던 어떤 정해진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in이라는 친구의 특징인데요. 오늘 hand in과 check in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hand in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서 더 만나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얘는 의미가 제출하다입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뭔가 과제 같은 걸 제출할 때 선생님이 자, 야야 너희들 그거 과제 해온 거 요 앞에다가 내라, 제출해라 라고 하시죠. 그럼 이제 보통 앞에 뭐 어떤 책상, 그 올려놓을 책상이 있거나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공책 하나씩 내잖아. 그 공책을 낼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이 공책과 나의 손이, 핸드, 나의 손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출하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어떤 막 은행 같은 데 가서 서류를 막 써.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밀어서 손을 이렇게 해서 제출하죠. 그래서 핸드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책을 바구니에 넣어, 이것도 제출하는 거고, 서류를 써서 내 손으로 밀어 넣어, 마찬가지로 손을 쓰죠. 그래서 hand in을 제출하다라는 의미로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승무원, flight attendant. 라고 하면은 승무원이에요. 요즘은 steward, stewardess라는 표현보다 flight attendant를 훨씬 많이 씁니다. steward랑 stewardess처럼 뭔가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직업명은 요즘 많이 안 쓰는 추세예요.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고요. 여튼 승무원들이 너한테 ask, 요청할 거야. to hand it in. 이때 it은 아까 여권이었죠. 그래서 그 여권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거야. 카운터에서.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카운터에 낼 때도 내 여권. 그냥 내가 손 뒤집지고 있는데, 가라, 여권! 하면 여권이 알아서 걸어나가지 않죠? 내 손으로 이렇게 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핸드인이 제출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세상,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 싶기도 하고,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하실 만한 말이죠. Please hand in your homework right now. 자, 지금 여러분 숙제한 거 제출하세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체크인인데요. 체크인은 맡기다, 체크인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체크인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게 공항과 호텔이에요. 요둘다요 의미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일단 요렇게 나왔죠. 너가 체크인 하러 갈때 여권 챙겨가는 거 확실히 해라 라는 뜻인데, 체크가 확인하는 거고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의 짐 혹은 내 몸을 비행기에 맡기러 가는 거잖아. 그래서 체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자, 요렇게도 있죠. I have two suitcases to check in. 요거 이제 딱. 그 여행 회화 이런 책에 꼭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요, 짐 가방이 두 개가 있어요. 체크인 할. 여기서 체크인 한다는 건 마찬가지로 요거를 체크 확인해 가지고 안에다가 넣어놓는다, 맡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에 갔을 때 요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체크인을 할수 있어요. Hello, I'd like to check in. 안녕하세요. 저 체크인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이제 직원분이 착착착착 확인해가지고, 성함 어떻게 되시고요? 네네. 누구누구. 이방 예약하셨구나. 네,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요 흐름. 그치. 요게 바로 체크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짐을 맡기거나 내 몸을 여기에 맡기는 거고요. 그걸 그냥 체크인하다라고 한국어로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 핸드인, 내 손을 이쪽으로 샥 밀어 넣어요. 뭔가 과제나 종이를 샥 제출하다라는 의미고요. 체크인은 확인해서 이렇게 샥 들어가는 거. 맡기다 혹은 체크하다라는 의미를, 체크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앤매치 퀴즈 터이! 자, 오늘도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거 갈게요. 나는 내일까지 내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자, 제출해요. 너의 손으로 과제물 들고 내는 겁니다. 그치, hand. 야, 내가 손으로 힌트까지 줬는데 바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to hand in my report by tomorrow. I have to hand in my report by tomorrow. 좋아요.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밥은 시간이 다 되기 직전에 과제를 제출했다. 자, 과제를 제출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거 나왔죠? 이거를 쓱? 그렇죠. 핸드인인데 과거 시제. 그치. 핸드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페이퍼를 과제라고 해석을 해 놨어요. 과제도 되고, 뭐 진짜 페이퍼로 쓰는 뭐든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을 썼고, 뒤에 run out 기억나죠? run out 다 써버리다, 다 끝나버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 짐을 맡기고 싶은데요. 자, 체크. 뭐 위 위반 사항 없는지 확인해서
맡기는 거 체크인이었습니다.

0: 요편만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자. I'd like to check in this baggage. I'd like to check in this baggage. 좋아요. 마지막 문제 갈게요. 직원이 말하기에 1시간 늦게 체크인해도 된대요. 사실 여기 이미 답이 있죠. 해석에 답이 있어요. 뭐예요? Check in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퀴즈 모두 풀어봤고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Be sure to bring your passport when you go to check in. Thanks for the reminder. I actually forgot mine before. No problem. The flight attendants will ask you to hand it in at the counter.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n으로 쏙 들어가는 요 친구로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봤던 게 내 손으로 과제물이나 서류 쓴 거를 쓱, 그쵸, 쓱? 제출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내 몸이나 내 짐을 확인해서 들어가게 할 땐 그쵸, 체크인, 맡기다 혹은 체크인 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in series 이어집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Flower. F-L-O-W-E-R. Flower. Flower. Stem. S-T-E-M. Stem. Stem. Petal. P-E-T-A-L. Petal. Petal.
0: 자,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Today, let's learn about flowers. 꽃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게요. 저와 같이 정원에 같이 가볼래요? 가서 여러 flower를 구경해봐요. 자, 첫 번째 단어는 flower, 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꽃을 선물해준 적 있나요? 또는 받아본 적 있나요?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꽃은 영어로 flower. Next is stem. 식물의 줄기란 뜻이에요. 모든 꽃에는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stem. Next is petal. 꽃잎이란 뜻이에요. 와, 여기에 petal은 예쁜 핑크색이네요. petal. Okay, now everyone, it's time to practice some pronunciation. 꽃, flower. 친구들 끝에 er 발음까지 내보세요. flower. Very good. 식물의 줄기, stem. 이거는 짧은 단어예요. stem. Good job. 꽃잎, petal. 가운데 T 발음은 안 나죠. petal.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flower. flower. stem. stem. petal. petal.
0: 이제 같이 예문으로 연습해봐요. He gave her pink flowers. 그는 그녀에게 분홍색 꽃을 줬다. Oh, as a romance.

0: 로맨틱하네요. 어? 분홍색이면 제 옷이랑 똑같은데요. 자, gave her. 그녀에게 줬다라는 뜻이에요. Flower는 아까 배웠죠? 꽃이란 뜻이고요. 같이 연습해봐요. He gave her pink flowers. Good job. Next sentence. Don't touch the thorn on the stem. 줄기에 있는 가시를 만지지만 out 아주 따가울 수가 있어요. 자, don't touch 많이 봤죠? 만지지 마란 뜻이고요.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Thorn 가시란 뜻이에요. 뾰족뾰족한 thorn. Okay, now it's your turn. Don't touch the thorn on the stem. Very good. Let's move on. The petals were soft as silk. 꽃잎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친구들, petal, 꽃잎이 soft as silk. 자, as가 왜 들어갔냐면요. 무엇무엇처럼 부드러웠다 할 때 soft as 또는 soft like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많이 배우네요. 그쵸? 이제 같이 따라해봐요. The petals were soft as silk. Excellent.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Rose. R-O-S-E. Rose. Rose. Seed. S-E-E-D. Seed. Seed. Grow. G-R-O-W. Grow. Grow.
0: Okay, our next word is rose. 장미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rose를 한번 줘봐요. 우리의 기분이 좋아져요. Rose. 그 다음은 seed, 씨앗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작은 seed가 보이죠? Seed. Next is grow. 자라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꽃을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커져요. 아주 크게 자랐죠? Grow.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장미, rose. 친구들, rose가 아니라 O 발음이 나요. Rose. That's correct. 씨앗, seed. 자, 씨가 아니라 스 발음이에요. Seed. 바로 그거예요. 자라다, grow. 친구들, O 발음을 내볼까요? Grow.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Rose. Rose. Seed. Seed. Grow. Grow.
0: 다음 예문은요. I love the smell of fresh roses. 나는 신선한 장미 향기를 좋아해. 저도 좋아하는데요. 친구들, 무엇무엇을 좋아해는요. I like도 되지만 I love도 된답니다. 자, fresh roses는 신선한 장미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I love the smell of fresh roses. 와우, 외국인처럼 아주 잘하는데요. 그 다음, she planted seeds in the garden. 그녀는 정원에 씨앗을 심었다. 친구들, plant는 식물이란 뜻도 되고요. 식물을 심었다란 뜻도 배웠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요? 자, seed는 씨앗이란 뜻이었어요. 친구들, 한번 말해볼까요? She planted seeds in the garden. That was very good. Our last sentence. Let's wait until the tree grows.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자. 맞아요.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let's wait. 기다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해볼게요. Let's wait until the tree grows. That was excellent, everyone.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Flower, flower. Stem, stem. Petal, petal.

0: Pedal. Rose. Rose. Seed. Seed. Grow. Grow.
1: 친구들, 오늘은 꽃, flowers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을 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책 좋아하시나요? 혹은 도서관 좋아하시나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도서관인데요. 오늘은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학교 도서관에는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동화책부터 과학책, 영어책까지. 도서관에서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빌릴 수 있고, 다 읽은 책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반납해요. 오늘은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도서관과 관련된 단어를 공부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도서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겠죠? 도서관은 library, library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library. 강세를 맨 앞에 강하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library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library 스펠링은 L-I-B-R-A 그리고 R-Y.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에는 library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빌리고 싶은 책을 빌려볼 수도 있고 또 반납을 하기도 하죠. 이런 공간이 도서관이라면 서점은 뭐라고 할까요? 책을 살 수 있는 곳, 서점은 bookstore, bookstore이라고 해요. store이 가게잖아요. 그래서 책을 살 수 있는 곳은 서점, bookstore이라고 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library로 돌아와서 예문 두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I love reading books in the library 라고 했네요.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 그런데 어디에서 읽는 걸 좋아한대요? In the library라고 했으니까 도서관에서 읽는 걸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볼게요. The library is very big. library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 도서관은 아주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library라는 공간 교과서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 borrow 보겠습니다. 자, borrow는 빌리는 거예요. 아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반납할 목적으로 잠깐 빌리는 겁니다. 자, borrow 어떻게 쓰는지 스펠링 체크하고 같이 한번 써봐요. b-o-r-r-o-w. 자, 읽을 때는 borrow고요. 이렇게 r이 가운데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자, borrow 의미가 뭐라고 했죠? 빌리다요. 그럼 빌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빌려주다는 영어로 lend라고 합니다. L-E-N-D, lend. 빌려주다 라는 단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borrow가 들어있는 예문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빈칸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 될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먼저 I want to borrow 10 books 라고 했습니다. 나는 10권의 책을 borrow 하고 싶은데요. 자, borrow가 뭐예요? 빌리다죠. 나 10권의 책을 빌리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an I borrow your pencil? 이라고 했어요. Can I borrow your pencil? 내가 너의 연필을 뭐 해도 될까? 빌려도 될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Can I borrow your pencil? 내가 너의 연필을 빌려도 될까? 우리 물건 빌릴 때 이렇게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Can I borrow something?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지우개를 빌려도 될까?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Can I borrow
your eraser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borrow, 빌리다라는 표현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돌려주다 혹은 반납하다라는 단어 알아볼게요. return, return. 자, 이 단어는요, return 앞부분에 있는 이 re가 다시라는 의미예요. 그럼 turn은 뭐죠? turn은 돌다, 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빌렸던 물건을 다시 돌려주다라는 의미로 반납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의미 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return 같이 한번 써볼게요. R E T U R N return 무슨 뜻이에요? 반납하다 혹은 돌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 그림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요, 사서에게 책들을 뭐 하고 있어요? 반납하고 있죠. 반납할 때 우리 return을 씁니다. I will return these books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이 책들을 뭐할 거예요? return. 돌려줄 거예요. 즉, 반납할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 더. I will return to America. 라고 했는데요. 미국에서 왔는데 난 다시 뭐할 거다?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return의 의미 두 가지 뭐가 있어요? 반납하다 혹은 돌아가다 두 가지 의미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도서관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도서관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Library, library.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는 borrow, borrow. 우리 빌렸으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반납을 해줘야겠죠. 책을 반납하다 할 때 반납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Return, return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영단어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게 영어 동요 불러보자고요. 오늘의 노래 함께 알아볼까요?
1: Today's song. Oh, where has my little dog gone?
2: 여러분, 내 귀여운 강아지 어디서 못 보았나요? 강아지야, 어디 있니? 노래의 주인공이 애타게 강아지를 찾고 있어요. 노래의 제목은 Oh, where has my little dog gone?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노래를 잘 들으면 알 수 있답니다. 노래를 빨리 들어보고 싶죠? 좋아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었나요? 단어를 알아야 답할 수 있다고요? 좋아요. 단어 공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나침반이네요. 나침반을 들고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아봅니다. 어디에? 라고 묻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Where? 어디에? Where? Where?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꼭꼭 숨어라. 아, 다 숨었는데 꼬리가 보이네요. 꼬리를 영어로 tail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꼬리? tail. tail.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멍멍. 사람과 가장 친한 동물 중에 하나죠? 맞아요. 개입니다. 개를 영어로 dog이라고 하죠? dog. 개. dog.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벤치에 아무도 없네요? 모두 가버렸을까요? 가버린이란 뜻을

0: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gone입니다. 가버린, gone, gone.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우리 몸에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 기관이죠? 바로 귀입니다. 귀를 영어로 ear이라고 한답니다. ear, 귀, ear, ear. Nice job.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해 두고요.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Where?
0: 어디에?
1: Tail.
0: 꼬리.
1: Dog.
0: 개.
1: Gone.
0: 가버린.
1: Ear.
0: 귀.
1: Short.
0: 짧은.
1: Little.
0: 작은.
1: Long.
0: 긴.
1: My.
0: 나의.
1: His.
0: 그의. Yeah. 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신나는 리듬에 맞춰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연습해 볼까요? 리듬 주세요. Yeah. 어디에 있을까? 묻고 싶다면 where? Where? 동물의 꼬리는 tail, tail. Mong, mong, 개는 dog, dog. 모두 가버렸다면 gone, gone. 귀를 뭐라고 할까요? ear. Ear. Two thumbs up.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문장을 읽어봐야겠죠? 노랫말에 나온 문장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디로 내 작은 개가 갔을까? 이렇게 말해봅니다. Where has my little dog gone? Where has my little dog gone? Excellent. 다음 문장은요. 어디에 작은 개가 있을까? Where can he be? Where can he b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귀는 짧고 꼬리는 길어요. With his ears cut short and his tail cut long. One more time. With his ears cut short and his tails cut long. Excellen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단어와 문장을 잘 기억해서 노래를 자신 있게 불러볼까요? Oh, where has my little dog gone? Here we go!

네, 여러분, 오늘도 자신 있게 노래 불러보았나요? Very good! 좋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중에 Oh, where has my little dog gone? 이 표현 기억해두면 참 좋겠죠? 다음 시간에 저는 좋은 노래를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친구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연습하는 거 도와달래요. 아, 내가 부장님처럼 사장님처럼 회장님처럼 지켜봐 줄게. 내가 매의 눈으로 발표를 지켜볼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I'll watch your presentation with hawk eyes. 카툰으로 정답 알아볼게요.
1: Kevin, I have a presentation for work tomorrow. Can I practice in front of you?
2: Isn't your supervisor going to give the presentation? I thought you were only preparing the script.
1: Yeah, but she caught a bad cold a few days ago, and she can't get rid of the frog in her throat.
2: It's that bad? She can't give the presentation.
1: Yeah, she can't talk properly. She asked me to practice just in case.
2: All right.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Go ahead.
1: Okay. Hello. I'm Kristen and I will be giving the presentation today.
2: Christine, relax. You're only practicing.
1: Oh, okay. Now I will start the presentation.
2: I think you should tell her that you also caught a bad cold.
1: Oh, is it that bad? Oh, no.
2: It's okay.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agai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중요한 발표 앞두고 긴장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왠지 막 준비를 했는데도 생각도 나지 않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럴 때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도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머리가 아니라 입으로 기억을 하는 건데요. 입으로 내가 할 말을 많이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긴장을 해도 입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 팁 여러분도 꼭 사용해 보시고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에서 크리스틴이 뭔가 발표할 일이 있는데요. 엄청 긴장하네요. 자, 이 크리스틴의 긴장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으로 생생한 영어 표현 함께 배워볼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크리스틴. 케빈 앞에서 연습하고 싶어 합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다. 그 발표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맞는데 과장님이 감기에 걸리셨대요. 뿐만 아니라 she can't get rid of the frog in her throat. 문장 그대로는 그녀는 제거를 할 수가 없대요. 자기 목 안에 있는 frog를. 즉, 목이 완전히 쉬어버리셨어. 목소리가 이렇게 됐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목이 쉬었다라는 재미난 표현이 바로 frog in 누구누구의 throat입니다. I have a frog in my throat면 내목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이렇게 좀날 거잖아요. 그래서 목이 쉬다 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때 아주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my voice is hoar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oarse가 우리 생각하는 그런 뭐 허스키 보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쉰 목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I'm losing my voice도 좋은 표현이죠.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 즉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내 것이 될수 있는 표현 찾아보세요. 그래서요, 과장님께서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못할 정도가 되어서 혹시나 모르니까, 그죠? 크리스티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나쁘냐면요, she can't talk properly. 제대로 말씀도 못하셔.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겠죠? 이 properly가 제대로 잘 이런 뜻입니다. Please do it properly 라고 하면 제대로 그거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you need to eat properly.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챙길 때 제대로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도 properly. 절차를 지켜서 제대로 잘 이런 뜻이 되겠죠. 말씀도 잘 못하셔서 혹시 모르니까 크리스틴이 미리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좋았어. 그럼 내가 매의 눈으로 발표를 지켜보겠어.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입니다.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자, I'll 하면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다들 알고 계시고요. keep은 유지하는 거. 보통은 keep an eye 표현하는데요. 강조해서 keep an eagle eye라고 했어요. 독수리지만 우리말은 매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on은 뭐뭐에 대해서 the presentation, 그 발표. 그 발표에 대해서 내가 매의 눈, 독수리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겠다. 이런 뜻이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한번더 말해볼게요.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내가 매의 눈으로 한번 지켜보겠어 라고 합니다. 너무 지켜봤나요? 크리스틴이 시작을 하는데 말을 더듬네요. Hello, I'm Christine and I. 왜 그러죠? 긴장을 엄청 하고 땀까지 흘리는 크리스틴인데요. 아이, 왜 그래? 긴장하지 마. You're only practicing. 그냥 연습하는 거잖아. Only가 바로 단지, 다만, 그냥, 겨우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죠. It's only a bug. 그거 그냥 벌레잖아. 또는 we're only helping them. 우리는 그냥 그들을 도와주려는 것뿐이야. 이렇게 뭔가를 한정할 때 쓰는 말이 only입니다. 아니, 그냥 연습인데 편하게 해. 잘안 되나 봐요, 그쵸? 자, 다시 합니다. 난 now 또 말을 더듬고 잘 못하죠. 그랬더니 케빈이 아무래도 크리스틴 너도 감기가 걸려서 못하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하는 게 좋겠어라고 짓궂게 장난을 쳤더니요. 크리스틴이 너무 절망을 하죠. 자, 이제 농담은 그만하고요. 우리 신나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again.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내가 매 눈으로 발표를 지켜보겠다. 비슷한 표현이요. Have my eye on you가 있습니다. 내가 너 지켜볼 거야. I'll have my eye on you. I'll have my eye on you.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말썽꾸러기 우리 집 강아지. 잠시만 한눈을 돌리면 사고를 칩니다. 오늘은 크게 혼을 냈어요.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어떡해요? I'll have my eye on you. I'll have my eye on you.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 좀 잠시 봐주실래요? 간단하게 watch 쓰면 되죠. 제 가방 좀 잠시 봐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watch my bag? Could you please watch my ba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please watch my bag? Could you please watch my bag? Great! 이번 시간에는 주시하다라는 표현 배워봤죠. 우리 알고 있는 watch 말고도 have an eye on 또는 keep an eye on에다가 May의 눈, eagle eye까지 덧붙여서 더 풍성한 문장 만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들 연습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군산 원두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2: No. What do you want to do?
1: I want to go to Jeju Island. I want to climb Hallasan Mountain. And I want to swim at the beach.
2: That's a good idea. I heard the beaches are beautiful there.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확인했죠? Plans, weekend, climb, beach, heard, beautiful. 단어 차례대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lan이에요. plan은 여기 계획도 있고요. 계획하다라는 동작도 될 수 있어요. weekend. 이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week는 월화수목금토일 한 주, end는 끝부분이니까 한 주의 끝, 주말, weekend, 토요일, 일요일 부르는 말이에요. beach. 이 A가 만나면 입을 E 하고 길게 벌려줘야 돼요. E, A,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beach. CH는 발음처럼 ch만, 해변, 바닷가 뜻하는 말. climb. climb은 뒤에 있는 B가 소리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르다라는 뜻. 산을 오른다든지, 뭐 암벽을 오른다든지, 사다리를 오른다든지, 나무를 오른다든지 모두 climb. hear, heard. 이렇게 나오면 친구들 이제 알고 있죠? 맞아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데 괄호 안에 있는 건 과거예요. hear은 들리는 걸 듣다잖아요. 그런데 들었다. 라고 하려면 heard로 바꿔준다는 거 영어에서 아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beautiful. beautiful이라고 친구들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beautiful이라고 쓰지만 아름다운이라는 이 단어는 beautiful. T-I 부분을 beauty하고 너무 세게 발음하지 않고 부드럽게 지나가요. beautiful. 이렇게 발음하면 아름다운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다. 이제 대화 볼게요. 남자가 물어보네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Do you have, 갖고 있니? Any plans? 아까 plan 뭐라고요? 계획. 무슨 계획? For the weekend. 주말을

0: 위한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니? 즉, 주말에 뭐 계획 있어?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그랬더니, No, 아니. What do you want to do? 너는 뭐 하고 싶은데? 물어봤어요. I want to go to Jeju Island. 제주 하면 제주도. Island가 섬이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지역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 대문자 써줬어요. I want to go to Jeju Island. 나 제주도 가고 싶어. I want to climb Hallasan Mountain. 한라산도 오르고 싶고. And I want to swim at the beach. 거기는 바다, 섬이니까요. 바다가 많을 거잖아요. 해변가,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싶다. 오.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네. I heard. 나 들었어. The beaches are beautiful there. 거기 바닷가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 좋아요, 친구들.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와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확인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오키도키.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98. 98 들어가서 878 눌러볼게요. 878, 878. 잘 듣고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
1: What do you want to do?
0: 그렇지. What do you want to do?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1: I want to swim at the beach.
0: I want to swim at The beach. 나는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싶다.
1: I want to climb a mountain.
0: I want to climb a mountain. 그치, 산을 오르고 싶다. I want to 다음에 계속 동작 나오는 거.
1: I want to walk along the beach.
0: 오, I want to walk. 걷고 싶대요. 어디를? Along. 따라서 the beach. 난 해변을 따라 걷고 싶어요.
1: I want to stay home.
0: I want to stay home. Stay home은 집에 머무르는 거죠.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1: That's a good idea.
0: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까지.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좋아요. 저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저는 산에 오르고 싶어요. 오키도키. 이제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18 들어가 볼게요. 여행 계획 세우기라 대화를 한번 시작해 봐요.
2: Let's plan a family trip together.
0: 가족 여행 계획을 세워보죠. 우리랑 펭수랑 가족인가 봐요. 좋아요. 그러면 good 또는 that's a good idea. Sounds good. 친구들 원하는 걸로 말해요. Sounds good. 또는 OK도 좋겠다. 그치?
2: Good. Where do you want to go?
0: 어디에 가고 싶니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원하는 장소 말해도 되고 선생님 여기 있는 대로 말해볼게요. 제주도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to 내가 가고 싶은 곳. I want to go to Jeju Island. 가볍게
2: That's
0: 성공.
2: great.
0: 이번엔
2: What do you want to do in June?
0: 이거 물어볼 줄 알았지. 제주도에서 뭐 하고 싶은데? 이게 당연한 질문이죠. 산에 오르고 싶다. I want to 오르는 거. Climb a mountain. I want to climb a mountain. 친구들은 친구들 하고
2: That's
0: 싶은
2: a
0: 거 말해도
2: good
0: 좋고요.
2: idea. Let's talk about it in detail tomorrow.
0: 내일 또 얘기해보자. 우리 진짜 펭수랑 가족인가 봐.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이제는 우리 AI 뉴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플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플랜이 계획도 되는데 계획하다도 된다는 거. 이거 플랜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뉴콜. 플랜이라는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알려줄래? Plan. 계획하다. I like to plan ahead. Plan. 계획, 일정.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summer? I have plans. 어때요, 친구들? 좀 감이 와요? 봐봐요. 계획하다. 동작으로 plan 쓸 때는 I like to plan ahead. Ahead는 미리, 먼저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미리 계획하는 걸 좋아해. 선생님. 선생님은 아주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계획, 계획, 계획. 이런 사람들은 I like to plan ahea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plan을 계획, 일정, 동작

생각이 아니라 계획, 일정 이런 thing으로 사용할 때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summer? 너 여름에 무슨 계획 있니? 여름 방학 계획 물어볼 때도 쓸 수 있고요. 나 약속 있는데, 나 일정 있는데 너 오늘 저녁에 뭐 해? 어, 나 뭐 할 거 있어. 너 주말에 뭐 해? 어, 나 약속 있어. 이럴 때 쓰는 말이 I have planned. 정확하게 뭐 하기로 했다 하지 않아도 I have planned 계획이 있다. 즉 일정이 있다 이런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T. What does Tom play?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우리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여러 개 배워봤었는데요. 다 기억나나요? 같이 한번 복습하면서 라이팅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4 Friday Make requests. I can write about making requests.
0: 자, 그럼 review 같이 한번 해볼까요? Look, mom is requesting for something. 엄마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빠에게는 she's asking him to clean, right? 네, 청소기로 한번 청소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 밑에 딸한테는 she's asking her to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네요. What about here to the little boy? 자, 어떤 request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다양한 것도 우리가 배워봤으니까 먼저 복습해 볼게요. 자, on the sofa라는 표현은 소파 위에라는 뜻이에요. sofa가 바로 소파네요. 그렇죠? 근데 발음은 조금 달랐죠. The book is on the sofa라고 하면 책이 소파 위에 있어요 라는 표현이네요. 그죠? 자, bring은 가져오다 이고요. vacuum cleaner가 바로 진공청소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줄여서 그냥 vacuum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bring the vacuum cleaner라고 하면 진공청소기를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bring, 가져오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open the window. 요거는 창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please open the window. 라고 하면 공손하게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는 말이죠. 네, 영어에는 반말,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please 같은 단어로 공손함을 나타내 준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move는 무슨 뜻이죠? move는 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움직이다 라는 뜻도 있고 이사하다 라는 뜻도 있었죠. 그쵸? 자, 근데 move the books 라고 하면 책을 이사시키세요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쵸? 책을 움직여 주세요, 다른 데로 가져가 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be busy, 요거는 바쁘다 라는 표현이에요. I'm busy, 요거 무슨 뜻일까요? 저 바빠요 라는 뜻이죠. 그쵸? I'm busy. 자, 이렇게 복습해봤고 이제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가져오다. 가져오다. 우리 방금 복습해봤는데 어떤 표현이었죠? 맞아요. 진공청소기를 가져오다라고 할 때 bring을 썼었죠. 그럼 bring 스펠링은 어떻게 될까요? b, 요거는 b고 r 소리 나네요. 그쵸? 그 다음에 ing, ing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bring. 자, 문을 닫으세요 라고 할 때는 우리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 일단 please는 공손한 표현이고 아까 열다는 open이었죠. 닫다는?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close를 쓰면 되죠. please close the door. very good.
2: culture time.
3: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4: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body language, 몸짓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3: Today, we will look at body language from around the world.
4: 오늘은 다양한 몸짓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3: Let's look at the first one. What does this body language say? That's right.
4: 맞아요.
3: Okay.
4: Okay를 나타내는 사인이에요.
3: You make a circle with your thumb and index finger.
4: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3: This hand sign says that you understand.
4: 상대방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나타내요.
3: Shall we do this hand sign together? 함께 해볼까요? This hand sign says that it's okay.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 does this body language say? That's right. 맞아요. Good. 최고를 나타내는 사인이에요. You put your thumb up. 엄지를 들어 올리는 손 동작이에요. This hand sign says it's the best. Good. 멋지다, 좋다라는 의미예요. Shall we do this hand sign together? 함께 해볼까요? This hand sign says that it's good.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 does this body language say? That's right. 맞아요. No good. 좋지 않다는 no good 사인이에요. You put your thumb down. 엄지를 아래로 지켜 내리는 손 동작이에요. This hand sign says that you don't like it. 좋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Shall we do this hand sign together? 함께 해볼까요? This hand sign says that it's not good.
4: 어떤 의미의 손 동작인지 두 가지만 더 볼까요?
3: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 does this body language say? That's right. 맞아요. No. 아니다라는 no 사인이에요. This hand sign says no. Let's look at one more. What does this body language say? That's right. 맞아요. Be quiet. 쉿. 조용히 하라는 사인이에요. This hand sign says be quiet. Body language is common worldwide. 몸짓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사인들이 많이 있네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자, level up 시간인데요. Writing 같이 한번 해볼게요. Look, mom is requesting for something, right? 자, 엄마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빠는 뭐예요? Dad is on the sofa. 소파 위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네요. 그렇죠? Dad is on the sofa. 그런데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죠? Mom

dad to bring the vacuum cleaner. 청소를 해야 되니까 진공청소기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Bring the vacuum cleaner. 자, 그리고 엄마는 my sister, 내 누나, 뭐 언니, 여동생에게 뭘 하라고 그랬죠? 창문을 열어라. Open the window라고 하면 되겠죠? Open the window. 그리고 우리 아가 곰은 요 아가 곰이 나네요. 그렇죠? 나한테 엄마가 shout, 소리를 질렀대요. 뭘 하라고? 아하, move the cushion. move가 아까 움직이다, 뭐 옮기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쿠션을 좀 옮겨줘, 다른 데로 가져가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Mom shouted at me to move the cushion. 자, 모든 사람들은 on cleaning day. Cleaning day는 청소하는 날이거든요. 청소하는 날 어떨까요? 다들 바쁘겠죠. 청소기도 돌려야 되고 창문도 열어서 환기도 해야 되고 쿠션도 옮겼다가 다시 또 갖고 오고 그쵸? Everyone is busy on cleaning day. 우리 친구들도 cleaning day에 바쁘죠? 잘 도와드리죠? Very good. 자, 그럼 오늘 Bear Family Cleaning Day, 우리 곰 가족의 청소하는 날, 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ad is on the sofa. Mom told Dad to bring the vacuum cleaner. Mom asked my sister to open the window. Mom shouted at me to move the cushion. Everyone is busy on cleaning day. 잘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Bear Family Cleaning Day에 대해서 써봤지만 우리 친구들은 My Family Cleaning Day라고 해서 열심히 한번 글쓰기 해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aking requests.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다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체크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져오다는 뭐였죠? Bring, 맞아요. 열다는 open, 닫다는 close, 옮기다, 움직이다는 move.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렇게 요청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꼭 글쓰기 많이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봐야 영어도 많이 늡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 열심히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everyon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영어를 배우면서.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4. Friday. Places. I can talk about places and where I go.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죠?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쌤이랑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아하니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쵸? The girl and the boy are on a phone. 통화 중이죠? Are on a phone. 그쵸? 근데 무슨 내용인지 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짜잔! 자, 일단 화살표로 이 남자아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남자아이가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너 어디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어디야? 너 어디야? Where are you?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좋아요. 쌤이랑 이거 배웠었지? 너 어디야? 라고 할 때 Where are you? 하는 거 쌤이랑 배웠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store. Store, 가게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store, store. Okay, 자,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짜자잔. Why do you go to the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나왔습니다. Why는 왜라는 뜻이야. 그래서 Why do you go to the store? 하게 되면 너 가게에 왜 가? 라고 하는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무엇을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문장이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Why do you go to the store? 너 가게 왜 가? 너 store 왜 가? Why do you go to the store? 오케이, 좋습니다. 뭘 사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오, 카페. 카페에 화살표가 가 있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 있잖아요. 카페는 영어로 카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카페, 카페. 카페랑 조금 발음이 다르죠? 자, 한번 문장에서 활용해 볼게요. 문장 말고 카페를 보면 우리가 이런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겠죠? Where do you go for lunch? Oh, one more time. Where do you go for lunch? Lunch는 점심 식사야. 그래서 너 점심 식사하러 어디로 가? Go.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근데 카페에 지금 화살표가 돼 있는 걸 보면은 점심 식사를 카페, 카페에서 하나 봐요. 그쵸? 자,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re do you go for lunch? 너 점심 식사 어디 가서 먹어? Where do you go for lunch?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 이 여자아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 피아노 레슨, 피아노 학원 가는 모습이네요. 그쵸? 자, 그걸 보고 어떻게 한번 문장에서 보는지 보자.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나왔습니다. 자, one more time.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How do you get to 하게 되면 너 거기까지 어떻게 가?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piano lesson 이라고 나왔으니까 너 피아노 수업, 피아노 레슨까지 어떻게 가? 못하고 가? 라는 뜻이 되겠죠? One more time.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조금 빨리 하면은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문장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짜자잔! Number one. What does on foot mean? One more time. What does on foot mean? Foot mean. On foot이 무슨 뜻이냐?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알려줬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나 한번 문제로 내볼게요. 자, on foot 무슨 뜻일까? 그림을 보면서 잘 생각해봐. A. By car. B. By bus. C. By walking. 자, okay.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by walking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on foot. foot가 우리 발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on foot 하면 발 위에라는 뜻인데 관용 표현으로 쓰일 때는요, 걸어서라는 뜻이 된다고 쌤이 예전에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on foot 뜻은 by walking 이라는 거 기억할게요. 오케이? 자, number 2는요. you are where 물음표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을지 쌤이랑 볼게요.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남자애가 너 어디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어디야?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일단 대문자 where부터 나올게요. where 너 어디야?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물음표까지 나와서 where are you? one more time. Where are you? 가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자, 신나는 chant and move. 쌤이랑 오랜만에 chant 같이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요? Drop the beat. Store, store, store,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Your turn. Why do you go to the store? Good job.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do you go for lunch? Your turn. Where do you go for lunch? Good job. On foot, on foot, on foot, on foot. I go there on foot. I go there on foot. Great job! Excellent, you guys! 이번에는 신나고 신나는 roleplay time입니다. 역할극 시간이죠. 자, 그림 속에 있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해보고 선생님이랑 AB 같이 역할극 해보는 거야.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 Okay, ready? Let's go! 짜잔! 오늘의 그림이지요? This is today's picture. 이 여자애랑 남자애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The girl and the boy are on a phone. 자,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또 볼게요. 짜잔! 선생님 잘해줘. A. Where are you? Where are you? Hey! Where are you? 나 그러죠. 이거 무슨 뜻이었지? Where are you? 바로 너 어디에 있어? 너 어디야? 어디야? 라 그러는 거죠. One more tim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좋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애는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그쵸? 학교는 영어로 school, school. 그래서 나 학교야. I'm at school. 다시 one more time. I am at school.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am at school. 좋습니다. 학교에 있어. 나 학교야. 라 그러는 거죠. 자, 이번엔 쌤 차례네. Why do you go to the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라고 합니다. Why는 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 store, 가게에 왜 가? 라는 거죠. One more time. Why do you go to the store? 좋습니다. 너 가게에 왜 가? 가게에 왜 가는지, 뭘 사러 가는지 궁금하다는 거겠죠? Why do you go to the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I go to the store to buy. 자, 왜 가는 걸까? 간식을 사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간식이 영어로 snack였죠? snack, snack. 자, 그 단어 넣어보자. 자, 그래서 I go to the store to buy snacks 되겠습니다. 자, buy는 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사러 지금 가게에 간다란 뜻이에요.

0: 뜨시겠죠? 자,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I go to the store to buy snacks.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Go to the store to buy snacks. 잘했어, 우리 친구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다음 선생님 차례네. Where do you go for lunch? One more time. Where do you go for lunch? Where는 어디에란 뜻이죠? Lunch는 점심 식사야. 그래서 go는 가다고. 그래서 너 점심 식사하러 어디로 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do you go for lunch? Hey, where do you go for lunch? 너 점심 식사 어디서 해? 어디로 먹으러 가? 라는 거겠죠? 자, 뭐라고 대답할까? 저기 지금 카페 있죠? 카페가 보이죠? 그래서 go to a cafe 할 건데, 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 쌤이 예전에 알려준 단어가 하나 있어. 자, 주로, 보통이라는 뜻이 한번 뭐였죠? 영어 단어로? U로 시작한, 뭐야, 얘들아? Usually 기억나 얘들아? 유설리가 아니라 usually 보통 대개의 약간 빈도수를 나타내는 단어죠. 자, 나는 주로 카페로 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I usually go to a cafe. One more time. I usually go to a cafe.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usually go to a cafe. Cafe. 좋습니다. Usually. 단어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Usually. 보통의 대개의. 란 뜻입니다. Okay. 자, 그 다음에.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나왔습니다. 자, how do you get to, 하게 되면은, 너 거기까지 어떻게 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어떻게 가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피아노 레슨이라 그러죠. 그래서 너 피아노 학원까지 어떻게 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자. I go there. 자, 얘들아, 걸어서라는 관용 표현 쓰니 뭐라 그랬지? 발의형으로 foot잖아. 그래서 걸어서 가 하려면 on foot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I go there on foot.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Where are you?
2: I am at school. Where do you go for lunch?
1: I usually go to a cafe.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2: I go there on foot.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까요? I can talk about places and where I go. 나는 장소들과 내가 어디에 가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내일도 만나서 쌤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3: Global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 E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 표현들로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2. Summer Plans. Friday. First week of summer vacation. I can talk about my summer plans.
0: Memory match. 이번 주 배운 표현들이 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First week of summer vacation. 여름방학의 첫 주가 오늘의 주제예요.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는 여름방학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요일별 여름방학 계획을 살펴보면서 그런 표현들을 복습해 볼 거예요. 재미있겠죠?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My Summer Plans라고 적혀져 있는 플래너가 보이네요. 그래서 Monday, Wednesday, Friday 이렇게 월, 수, 금 여름방학 계획이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글쓰기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여름방학이 시작됐어 라고 시작합니다. 네, Summer Vacation is here. 따라해 보세요. Summer Vacation is here. Summer vacation is here. Summer vacation is here. 네, 아주 기대되는 그런 첫 문장이었는데요. 자, 내 계획을 소개할게 라면서 here are my plans 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Here are my plans. Here are my plans. Here are my plans. 네, 내 여름 계획 여기에 있어 라고 소개하는 문장이었고요. 자, 월요일 계획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On Monday, I ~ my grandparents in Busan 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월요일에는 부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갈 거야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방문하다, 찾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 빈칸에 채워주세요. 3, 2, 1 I will visit 였죠? visit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 찾아가다, 방문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On Monday, I w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따라해보세요. On Monday, I w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Very good.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매일 해변에 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I am ~ go to the beach every day. 자, go to the beach가 이미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 I'm ~ 이 빈칸에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를 뜻하는 표현이 들어갈 것 같아요. 3, 2, 1 going to I'm going to 하면은 약간 I will처럼 미래에 관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Good job. 이제 수요일 계획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요일 계획에는 그림에도 보면 낚시가 보여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아빠와 낚시를 갈 거야. 어떻게 말할까요? On Wednesday, I'm going ~ with dad. 이 빈칸에 낚시를 넣어보세요. 3, 2, 1

그렇죠. 낚시는 fishing입니다. On Wednesday, I'm going fishing with Dad. On Wednesday, I'm going fishing with Dad. On Wednesday, I'm going fishing with Dad. Excellent. 여기에서 낚싯대를 잊지 말기를 강조합니다. 자, 잊지 말기니까 이 땡땡이 빈칸에 있다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그죠? Don't 땡땡 my fishing rod.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그렇죠. Forget. Forget가 있다, 깜빡하다 라는 단어인데 Don't forget니까 잊지 말기가 됩니다. Don't forget my fishing rod. Don't forget my fishing rod. Don't forget my fishing rod. Very good. 그럼 여기에서 don't forget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하기. 잊지 말기가 아니라 기억하기로 한번 이 우리 또 배웠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기억하기니까 remember. Remember to bring. 그러니까 챙기기. 챙기는 거 기억하기. 가져오는 거 기억하기라는 표현이었어요. Remember to bring my fishing rod. Remember to bring my fishing rod. Very good. 자, 금요일 계획으로 넘어가 봅니다. On Friday, I'm 땡땡 summer camp. 자, 금요일에는 여름 캠프로 떠날 거야. 떠나다, 출발하다, 떠나다라는 단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Yes, leaving for. I'm leaving for summer camp 하면은 가까운 미래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ing를 넣어서 쓰면. On Friday, I'm leaving for summer camp. On Friday, I'm leaving for summer camp. On Friday, I'm leaving for summer camp. 네, 잘했어요. 카약 타는 게 너무 기대돼. 내가 기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I'm so 땡땡 the kayaking trip. 자, 기대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돼. 이 표현 우리 배웠어요. 3, 2, 1. 네, 기대된다, 들뜬다, 신이 난다는 excited. 근데 뒤에 내가 뭐에 대해서 신이 나고 들떴는지의 대상이 나와 있으니까 I'm so excited about가 들어가서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네, very good. 정말 멋진 여름을 보낼 거야. I'm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I'm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I'm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네, 우리 모두 we are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그쵸? 자, 이렇게 이번 주 배운 표현들로 정말 멋진 글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함께 읽어보면서 또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Summer vacation is here 라고 첫 문장을 시작했었죠? Summer vacation is here. 그러면은 여름방학이 이제 여기 왔어.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시작됐어 라는 의미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Summer vacation is here. 네. Here are my plans.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여기에, 자, 이렇게 내가 계획을 얘기해 볼게 라는 표현입니다. Here are my plans. 따라해 보세요. Here are my plans. Excellent. 그리고 on Monday, I w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그래서 월요일에는 I will visit. 그러니까 나는 방문할 것이다. 나는 찾아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해요. 어디에? 부산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자, 따라해 보세요. On Monday, I w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0: 네. 다음,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매일 해변가에 나는 갈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I'm going to 가 I will처럼 미래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매일 나는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네, 다음 페이지. 자, 수요일 계획으로 넘어가서 On Wednesday, I'm going fishing with Dad. 아빠랑 수요일에 나는 이제 낚시를 하러 갈 거야. Go fishing 하면 낚시를 가다. 근데 I'm going fishing이니까 가까운 미래에 나는 fishing, 낚시를 하러 갈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On Wednesday, I'm going fishing with Dad. 네. Don't forget my fishing rod. 여기에서 forget가 있다, 깜빡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했죠. 근데 don't니까 잊지 말기. My fishing rod. Fishing rod는 낚싯대. 그래서 don't forget my fishing rod. 낚싯대 갖고 온거 잊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Don't forget my fishing rod. Very good. 금요일 계획은 On Friday, I'm leaving for summer camp. 여기에서도 이제 ing를 붙여서 가까운 미래를 뜻하죠. 그래서 여름 캠프로 나는 금요일에 떠날 거야. On Friday, I'm leaving for summer camp.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카약 타는 것에 너무 기대가 돼, 신이 나.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난 정말 멋진 여름을 보낼 거야. I'm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이렇게 읽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1: Summer vacation is here. Here are my plans. On Monday, I w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On Wednesday, I'm going fishing with Dad. Don't forget my fishing rod. On Friday, I'm leaving for summer camp.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I'm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기, 낚시 가기, 여름 캠프 가기 등등 다양한 여름 계획을 말하는 것을 해보았어요. 친구들도 자신만의 멋진 여름 계획표를 만들어보고 영어로 한번 발표해보세요.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 Bye bye!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We've learned what to say when making plans for summer vacation, right? 자, 우리가 여름 방학 계획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학습 목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잘 듣고 만나요.
1: Week 22. Plans for summer vacation. Friday. Write a summer vacation plan. I can write a summer vacation plan.
0: Welcome back, everyone. 학습 목표 잘 듣고 왔나요?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표현들을 선생님이 잘 기억해 보라고 했죠. 몇 가지 선생님이랑 복습을 해보고 우리 라이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을 배웠었는데요. 어떻게 시작했나요? 맞아요. We're going to 혹은 I'm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다 라는 표현도 기억하나요? 맞아요. I decided to 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차라리 무엇을 할래? 라는 표현도 기억할까요? I'd rather 어쩌고저쩌고 라는 우리 동사 원형을 뒤에 넣으면 나는 차라리 무엇을 할래?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더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얘기 못한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writing topic 함께 볼까요? Today's topic is Write a summer vacation plan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무엇을 쓰는 건가요? A summer vacation plan.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자, 여름 방학 계획 쓰기입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선생님이랑 그림부터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방학에 나는 무엇을 할 거다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무엇을 들고 있어요? She's holding on to something. 보니까 학원 광고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first app, 첫 번째 어플이라고 써져 있는데 바깥에 지금 이 학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coding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코딩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et's start writing. 우리 writing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배우기로 결정했다. coding this summer. 우리 this summer는 올해 여름입니다. 혹은 이번 여름에 나는 코딩을 배우기로 결정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무엇무엇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었죠. 맞아요. decided to로 시작하면 되는데 뒤에 동사원형을 써야 돼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배우기로, 배우다라는 동사죠. 바로 learn입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I decided to learn coding this summer. 나는 이번 여름에 코딩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혹은 결정했다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decided to learn coding this summer. 자, 다음 문장은요. 나는 항상 무엇무엇을 만들고 싶었다 입니다. 자, 무엇을 만들고 싶었다 라고 얘기하나요? My own app. 나의 어플 혹은 나의 앱을 나는 항상 만들고 싶었다 입니다. 자, 무엇을 항상 하고 싶었다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I've always wanted to 이고요. 만들고 싶다 니까 만들다 라는 make를 써야겠죠. Let's read. I've always wanted to make my own app. 저는 혹은 나는 항상 나의 앱을 혹은 어플을 만들고 싶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ve

always wanted to make my own app. Good. 자,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무엇 무엇에 참여할 예정이다. 어떤 것에 참여할 예정이다 라고 하나요?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우리 near가 근처에 혹은 가까이란 뜻이에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coding class. 아, 코딩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코딩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참여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할 예정이다는 우리 비동사 going to를 써야겠죠. 자, 그리고 참여하다는 join입니다. 그래서 join을 뒤에 넣으면 됩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I'm going to join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One more time. I'm going to join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자, 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Every day. 여러분, every day는 매일이란 뜻이고요. 연습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은 have to이고요. 뒤에 동사원형을 넣어야 되는데 연습하다인 practice를 넣어야겠죠. 우리 문장 읽어볼 거예요. 나는 매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I have to practice every day. I have to practice every day. 자, 다음 문장은요. 나는 차라리 무엇 무엇을 만들어내고 싶다.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빈칸을 채우고 선생님이랑 문장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엇을 차라리 하다는 rather가 들어가죠. I'd rather 만들어내다는 create입니다. 자, 일단 문장 읽어볼까요? I'd rather create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아, 여기서 than이라는 단어는 뭐뭐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것보다 게임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d rather create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여러분 여기서 them은 앞에 나온 games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입니다. My teacher. 계속 지켜볼 것이다. My progress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progress는 무슨 뜻인가요? 진행 상황을 뜻해요. 내가 코딩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 상황, 그 진행이 되는 부분을 나의 선생님이 나를 계속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자, 지켜볼 것이다라는 표현은 기억하나요? Keep an eye on인데요. 뭐뭐 할 것이다는 미래 시제죠. 그래서 우리는 will을 써야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My teacher will keep an eye on my progress. One more time. My teacher will keep an eye on my progress. Great job, everyone. Here's our writing. 이렇게 글이 완성되었고요.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I decided to learn coding this summer. 저는 이번 여름에 코딩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I decided to learn coding this summer. I've always wanted to make my own app. 저는요, 나만의 어플을 항상 만들고 싶었어요. One more time. I've always wanted to make my own app. 다음 문장. I'm going to join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코딩 학원을 참여할 예정입니다. 혹은 코딩 수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읽어볼까요? I'm going to join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다음 문장입니다. I have to practice every day. 저는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I have to practice every day. 자, 여기까지 읽은 부분 한 번 더 멈추지 않고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I decided to learn coding this summer. I've always wanted to make my own app. I'm going to join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I have to practice every day. Very good. 자, 뒷부분 아직 남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I'd rather create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저는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게임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d rather play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자, 다음 문장 볼게요. My teacher will keep an eye.

on my progress. 자, my progress는 어떤 뜻이죠? 나의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딩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얼마큼 진전이 있는지 그것을 나의 선생님이 계속 지켜볼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한번 더 읽어볼게요.

0: school starts.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이죠? I hope는 나는 희망한다 혹은 나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무엇을 희망하나요? To make my first app. 나의 첫 번째 어플 만들기를 기대한다입니다. 언제요? Before school starts. 맞아요. 이것은 방학 계획표를 쓴 거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나의 첫 번째 어플을 만들기를 희망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도 읽어볼게요. I hope to make my first app before school starts. 자, 전체적으로 우리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I'd rather create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My teacher will keep an eye on my progress. I hope to make my first app before school starts. 자, 이 친구가 과연 이 코딩 학원에서 정말 첫 번째 어플을 만들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 따라와 줬어요. 우리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 읽고 만나도록 할게요.
1: I decided to learn coding this summer. I've always wanted to make my own app. I'm going to join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I have to practice every day. I'd rather create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My teacher will keep an eye on my progress. I hope to make my first app before school starts.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guys, that was today's writing.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글 속의 주인공은 굉장히 알찬 방학 계획을 짠것 같은데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방학 계획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세우면 어떨까요? 방학 기간 동안 줄리쌤하고 강의를 열심히 듣기. 그 계획부터 실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하고 방학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입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증냥아,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쌤이랑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기다리던 Today is Friday. 우후, 너무 신나지? 일주일간 고생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 Friday는 쌤이랑 뭐하는 날이죠? 바로 쓰기 하는 날이지요. 쓰기는 영어로 writing. 그래서 Friday is for writing. 쌤이랑 재미있게 쓰기 공부해볼게요. Okay. 자, 이번 주 주제 뭐였습니까? Week 24. Math is a fun subject. One more time. Math is a fun subject.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자, 수학은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라는 뜻이었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수학은 어떤 과목인지 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즐겁게 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쓰기니까 쓰기 주제를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math class.
0: 잘 들어봤어요. 오늘의 주제 굉장히 심플하죠. 맨날 이렇게 길었다가 오늘은 이렇게 됐네요. Write about math class. One more time. Write about math class. 무슨 뜻이야? Math class 하면은 수학 수업이지요. 그래서 수학 수업에 대해서 써보래요. 우리 친구들이 수학 수업을 좋아하는지 또는 수학 수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적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나는 수학과 어떤 관계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봤나요? 영어랑 좋은 관계인 것처럼 수학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밤. Math class. 자, 수학 수업하면 어떤 생각이 슈르르롱 떠오르는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일단 처음에는요. 빠밤. Fun subject. 일단 수학은 재밌는 과목인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 저 수학 싫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처음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배웠을 시점을 생각해보세요. 수학이 그래도 재밌지 않았나요? 선생님은 수학을 재밌다고 해볼게요. 자, math class is a fun time. 자, math class 하면 fun subject,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빠밤. 오, math class 하면은 smart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smart, smart 무슨 뜻이에요? 똑똑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뭔가 굉장히 똑똑해진 기분이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하면은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아요 라고도 글을 쓰면 재밌을 것 같아. 그쵸? 자, 그 다음엔 또 뭘 써볼까? 오, 그치. 선생님 어렸을 때 엄마랑 약속한 게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에 5개의 수학 문제만 풀어보자 라는 약속이었는데 그걸 하니까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5개의 수학 문제를 풀었던 것도 적어볼게요. 5 math problems a day.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notebook. 무슨 뜻일까? notebook. notebook. 공책이에요. 선생님은 수학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공책에 정리하는 걸 좋아했어. 또 예쁘게 꾸미면서 수학 문제 풀면은 기분이 좋다? 한번 해보세요. So notebook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써볼까? 아, 그치요. math teacher. 선생님은 수학을 이제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 그랬으니까 math teacher라고도 적어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 내용을 한번 멋지게 magic pattern과 써볼게요. magic pattern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 magic patterns. math is a subject. math makes me I solve math problems every day. I write math problems. Helps me learn math.
0: 자,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Magic pattern number one.

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math is a subject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자, 수학은 어떠어떠한 과목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겠죠? 선생님은 수학이 재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ath is a fun subject. fun은 재미있는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써볼게요. Math is a fun subject.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Math is a fun subject. 좋아요. 선생님, 저는요, 수학이 정말로 싫어요. 지루해요. 라고 한다면 Math is a boring subject. 라고 해도 되겠고요. Math는요, 흥미로운 과목이에요. 라고 하고 싶다면 Math is an interesting subject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수학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Math is a subject. 시작! Math is a subject. 우리 친구들 중에 bad subject, 나쁜 과목이에요 라고 쓴 친구는 없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Magic pattern number 2. Math makes me 자, math makes me 무슨 뜻일까요? 수학은 나를 어떠어떠하게 만들어요. 수학은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수학 문제를 막 어려운 걸 풀고 나면 어떠한 기분이라고 그랬죠? 똑똑해진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이 뭐였지? 영어로 321 smart였죠? 그래서 math makes me smart. 자, 수학은 나를 똑똑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맞는 말 같아. 물론 영어도 우리 친구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지지만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 뭔가 뇌를 많이 쓴다는 느낌이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Math makes me smart. 수학은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차례. Math makes me smart. 좋아요. 스마트 알죠? 스마트폰의 그 스마트도 맞는데 우리는 스마트라고 하지 않아요. Smart. Smart. 스마트가 아니라 smart. 입을 아래로 쫙 벌려서 smart. Okay? Smart. Smart.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해요. 우리 친구들은 수학이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선생님, 저는 수학이 저를 아주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math makes me angry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긍정적이게 쓰는 걸 기대해 볼게요. 자, math makes me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 Magic pattern number 3. I solve math problems every day. 자, 길지만 얘들아 겁먹지마. 이거 무슨 뜻이냐면 solve는 풀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풀다 할 때 그 풀다. 자, math problems 하면 수학 문제들이죠. every day는 매일매일.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몇 개의 수학 문제를 풉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심플해. 선생님이 하루에 엄마랑 약속한 그 수학 문제 푸는 개수가 몇 개였죠? 그렇죠, 다섯 개였어요. 그래서 I solve 5 math problems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다섯 개의 수학 문제를 풉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은 좀 더 많이 풀 것 같긴 해. 막 30개, 40개 한 번에 풀고 그러죠. 우리 친구들 훌륭합니다. 자, 선생님은 다섯 개였어요. 자, I solve 5 math problems every day.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solve 5 math problems every da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수학 문제 몇 개 푸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뭐라고? 천 개 푼다고? 1,000? 한번 적어보세요. 시작! I solve math problems every day. 선생님, 저 안 푸는데요? 그럼 zero라고 써도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4. I write math problems. 따라라랑. 자, 선생님은 수학 공부가 조금 지루해질 때면 공책에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면서 쓴다고 했어. 그럼 더 재밌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공책에다가 수학 문제를 씁니다 라고 써볼게요. 자, 일단 I write math problems 하면 write는 쓰다란 뜻이니까 나는 수학 문제를 쓰다죠. 자, 근데 공책에 쓴다라고 문장 한번 만들어볼게. 빠라밤. 자, I write math problems in my notebook. 나는 내 노트북 공책 안에다가 수학 문제들을 적습니다. 문장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I write math problems in my notebook. 우리 친구들도 해볼까? 시작!

0: write math problems in my notebook. 再来一次 notebook이 아니라 notebook. Notebook, okay? 자, 됐어요. 우리 친구들은 수학 문제를 어디다가 써요? 뭐 교과서 안에다가 쓸 수 있겠죠. I write math problems in my textbook 라고 해도 되겠고 뭐 on a whiteboard, 화이트보드 있죠? 보드에다가 쓴다고 해도 되고요. 자, 우리 친구들 만들어보세요. 시작! I write math problems 따라라라 아,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갈게요. 빠바밤 helps me learn math. 자, 누가 내가 수학을 배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누구가 나를 수학을 배우는 것을 도와줘요 라는 패턴이에요. 자, 나는 쌤은 누가 배우는 걸 도와줬냐면 my teacher였어요. 쌤 수학 선생님.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되게 잘 수학 공부 도와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께서 내가 수학을 배우는 것을 help 도와줍니다 라고 문장 해볼게요. My teacher helps me learn math. Learn은 배우다였지, 얘들아?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 시작! My teacher helps me learn math. 아,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이 수학 배우는 걸 누가 도와주냐요? 뭐,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엄마, 아빠, 선생님처럼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겠죠?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따라라랑. Helps me learn math. 아,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쌤이 읽어줄게. Math is a fun subject. Math makes me smart. I solve 5 math problems every day. I write math problems in my notebook. My teacher helps me learn math.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게시판에 꼭 써가지고 올려줘 볼게요. 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Math is a fun subject. Math makes me smart. I solve 5 math problems every day. I write math problems in my notebook. My teacher helps me learn math.
0: Good는 줄 알았지? 쌤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슝. Math is a fun subject. 수학은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Math makes me smart. 수학은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줘요. I solve 5 math problems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5개의 수학 문제를 풀어요. I write math problems in my notebook. 나는 수학 문제들을 공책에다가 써요. My teacher helps me learn math. 내 선생님께서 내가 수학 배우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Alright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게 수업했나요? 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주말 동안 못 보는 게 조금 슬프지만 얘들아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 선생님이랑 또 다음에 봐요. Bye bye, butterfly.

안녕! 난 영어와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너희들 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내가 우습게 흑백 영화를 봤거든? 좀 옛날 영화 같았어. 그런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글쎄, 대사...

한마디도 안 하고 이 몸짓이랑 표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이 엄청 유명하다? 누구게? 짜잔! 혹시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지? 이 주인공은 바로 찰리 채플린이야. 찰리 채플린은 머리에 쓰니 중절모, 그리고 콧수염. 그리고 여기 바지가 잘 보이진 않는데, 헐렁한 바지에,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떠돌이 캐릭터로 유명해. 그리고 영화 속에서 정말 대사 한마디 없이 사람들을 아주 재미있게 웃기는 배우야. 엄청 유명하대. 그런데 이렇게 대사 한마디도 없는 영화를 뭐라 그러냐면 무성 영화라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봤어. 봐봐. 찰리 채플린은 무성 영화를 소리 나는 예술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문장 형식에 대해서 배우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찰리 채플린이 주어잖아. 그리고 동사는 우리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 찰리 채플린 making science movies loud art. 잠깐만. 주어 동사. 나 이렇게 목적어까지 제대로 적었는데 어디가 틀린 거지? 얘들아,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문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포미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문장의 오형식 함께 배우고 있죠? 문장의 오형식 중에 특히 이 목적격 보어로 올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목적격 보어로 올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 이외에 또 어떤 게올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바로 오형식 문장 중 목적격 보어로 올수 있는 거. 근데 선생님, 저 목적격 보어가 뭔지 좀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문장, 오형식을 이루는 성분, 어떤 게 있었죠? 주어 있었고요. 동사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목적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바로, 이 목적어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목적격 보어였습니다.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자세히 설명하는 말이었구나. 그런데 이 목적격 보어로 올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거죠. 얘만 다양해지나요? 아니요. 목적격 보어로 올수 있는 게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동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럼 어떠한 동사가 나왔을 때 어떤 목적격 보어가 나왔는지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지금 뭐예요? 문장, 오형식 문장의 구성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더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문장은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형식의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성분이 다르다라고 했었죠. 여기 동사 뒤에 am 나올 수도 있고,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목적어 이외에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배열, 그리고 어떠한 성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진다. 우리는 오늘 목적격 보어에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목적격 보어에 올수 있는 건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바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의 영향을 받는다. 오형식 문장에서 지금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어는요,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명사, 형용사가 올수 있는 거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투부정사가 오려면 어떠한 동사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봤었거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named. name이나 또는 call과 같은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she named. 그녀는 이름 지어주었어요. 무엇을? 목적어를. 그녀의 강아지를 무엇이라고
코코라고. 그래서 목적격보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이렇게 명사가 나오려면 동사의 name이나 call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짓는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keep 하면은 keep이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 여기 형용사가 쓰이기도 하고요.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tell이라는 뭔가 말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order라고 하죠. 뭔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가지는 미래지향적인 느낌 때문에 이러한 동사, 명령이나 권유하거나 또는 허락을 해주는 동사가 나오면 이 목적어가 이 뒤에 투부정사, 목적격보에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바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동사 원형에 오는 경우, 그리고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 이 경우에 과연 어떠한 동사가 이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형 부정사가 바로 쉽게 말하면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뭐가 온다? 동사의 원래 형태가 온다.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로 오는 거예요. She let them stay inside.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문장에서의 동사는 하나만 와야 돼요. 주어, 그리고 동사. 그런데, 동사가 하나 더 나온다고? 자, 이럴 때는요, 바로 여기 오형식 문장에서 특히 이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에 어떤 동사가 와야 되냐면, 사역동사라는 게 와야 돼요. 사역동사가 뭐냐면,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she let them stay inside라는 건 뒤에 있는 목적어가 바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한다? 이 stay라는 머물게라는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시키게 하고 누구누구를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 있는 목적어가 바로 무엇 하게 한다?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어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녀는 그들이 안에 머물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게 목적어고 뭐 하게 해준다?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어, 특히 동사 원형 stay 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 특히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가지려면 바로 이러한 사역 동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Let이라는 거 우리 아까 봤는데, She let me borrow her book. 여기 있는 let은 과거형이에요. 그녀는 여기 있는 목적어가 뭐 하게 한다? 내가 borrow, 빌리게 하는 거예요. 그녀의 책을 빌리게 했다라는 건데, 그럼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녀는. 그래서 나에게 책을 빌려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make 한번 볼게요. make도 누구누구를 이렇게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사역동사. The funny joke. 그 웃긴 농담이요. 뭐 했다? 만들었어요. Everyone. 모두를 laugh. 웃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다? 바로 여기 나오는 목적어가 뭐 하게 만들었다? laugh 하게 만들었다. have도 여기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have가 바로 사역동사, 누구누구를 뭐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그러면 I had him fix my bike. 그러면 여기서 had는 뭐다? 바로 him, 목적으로 나오는 그가 뭐 하게 만들었다? fix my bike. 내 자전거를 고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누군가를 시키게 하는 동사가 나온다라면 목적격 보어에 바로 동사 원형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지각 동사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감각 기관이 있죠. 우리가 이형식 문장 배울 때 감각 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see, 보고요. smell, 냄새 맡고. hear, 듣는 거예요. 그리고 feel,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테이스트 맛보는 거죠. 이러한 감각 동사도 배웠는데
지각 동사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지각 동사와

영어와 감각 동사, 감각 동사의 대부분이 지각 동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feel, see, watch, hear, smell 이러한 것들이 지각 동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감각 동사와 똑같죠?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 지각 동사가 바로 오형식 문장에서 동사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면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라고 할때 목적격 보어에 누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때는 또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옵니까? 왜냐면 주어가 느끼는 거예요.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she felt 그녀는 느꼈어요. 목적어 뭐예요? wind, the wind, 바람이 blow, 부는 것을 느꼈다. 여기도 마찬가지. I saw, 나는 봤어요. 목적어가 her, 그녀가 뭐 하는 것을 봤어요? 이러한 동작을 하는 걸 봤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는 것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watch는 보다죠. We watched. 우리는 봤어요. 뭘 봤어요? 목적어가 them, 그들이 play soccer. 이러한 동작하는 거 봤어요. 축구하는 것을 봤어요.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Hear, 듣는 거죠. I heard, 들었어요. 목적어가, I heard him, 목적어가 뭐 하는 거? Sing a beautiful song.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이러한 동작의 전체적인 걸 끝날 때까지 내가 보거나, 뭐, 듣거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I smelled. 나는 냄새 맡았어요. 그럼 뭘 맡았냐? Something burn. 어떤 게 타고 있는, 어떤 게 타는 냄새를 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마찬가지로 이러한 걸 하고 있는 걸 내가 느껴요. 또는 봐요. 냄새 맡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쓸 때는 목적어가 이러이러한 무엇을 동작을 하는 걸 내가 뭐 느끼거나 또는 앞에서 시키거나 그래서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이 동사에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동사를 찾아 밑줄 치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He watched. 그럼 여기서 동사는 뭘까? 바로 watched. 봤다라는 거예요. 그는 봤어요. The boys dance. 뭐예요? 목적어가 이 동작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는 봤다. 무엇을 봤다? 그 소년들이 춤추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watched는 뭐예요? 바로 지각동사 되는 거예요. She had her son do the dishes. Do the dishes는 여러분들이 같이 외워두어야 할 구문이에요. Do 하는 거죠? Do the dishes? Dish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바로 설거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had.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역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녀가 목적어, her son, 그녀의 아들이 여기까지 목적어 되는 거죠.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이 동작이 뭔데요? 설거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설거지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돼요? 그녀의 아들이 설거지를 하게 했다 또는 뭐 시켰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원형 부정사 자체가 우리 동작의 동작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이러한 동작을 하도록 시키거나 또는 목적어가 저러한 동작을 하는 거 내가 봤어, 들었어 또는 뭐 목적어가 이러한 동작이나 상태 하는 거를 내가 뭐 스멜 맡았어. 이렇게 지각동사, 사역동사 올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요, 현재 분사가 옵니다. 현재 분사. 아, 선생님, 아까 무슨 원형 부정사. 이거 너무 어려워요, 말이.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말을 외울 게 아니라 이 말의 예시, 가장 전형적인 예시를 우리가 외워주면 훨씬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현재 분사는
ing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격 보어로 ing가 붙어 있는 게 언제 올수 있어요? 라는 거죠. ing가 가지는 자체의 느낌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바로 동작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he felt, 이거 아까 우리가 지각동사로 봤던 건데, 그는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느꼈는 거예요. The ground가 목적어죠. 땅이 shaking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언제 느꼈냐면, during the earthquake. 지진이 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이 during이죠. 그래서 지진이 나는 동안 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이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은 곧 동작을 나타낸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ing는 동작이지만 현재 막 일어나고 있는 뭔가 더 생생한 느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뜻은요, 비슷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하지만 ing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 춤추는 걸 보고 있어요. 댄싱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좀더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본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 ing 붙은 형태가 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각동사에서 봤던 동사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목적격 보어로 현재분사, 다시 말하며 ing를 쓸수 있는 뭐다? 지각동사 see 보는 거고 watch 보는 거 똑같죠? hear 듣는 거예요. I saw, 나는 봤어요. her 목적어가 running 지금 막 이렇게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running in the park 공원에서 뛰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고, we watched 우리는 또 봤어요. 목적어가 the kids 아이들이야 뭐 하고 있어요? playing soccer 지금 내가 딱 봤을 때 그때 애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의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here 들었어요. I heard. 난 들었는데요. I heard. 뭘 들었냐면, someone singing in the shower. 그러니까 누가 샤워하면서 노래를 막 불러서 그 노랫소리를 내가 들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ing,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4번에 feel, 그다음에 5번에 smell이죠. She felt. 그녀는 느꼈어요. 목적어가 이러한 동작하는 걸 느꼈어요. blowing이라는 건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막 이렇게 안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통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smell. 냄새 맡는 거죠? He smelled. 냄새를 맡았어요. 그는 목적어가 something. 무언가가 burning in the kitchen. 그러니까 지금 막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의 느낌을 주는 ing가 목적격 보어로 왔을 때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봤습니다.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로 동사 찾아서 밑줄 긋고 우리 해석 잘 해볼게요. She saw. saw는 뭐예요? 바로 see의 과거형이죠. 그녀는 봤어요. 밑줄 그어볼게요. 목적어가 뭐 하고 있는 걸 봤을까요? The cat. 목적어가요. cat. 고양이가 sleeping on the sofa. 소파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양이가요. 자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진행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they heard. 그들은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목적어가 the children, 아이들이요. playing outside. 밖에서 놀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놀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아이들이 막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진행의 느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로 오늘 올수 있는 거 뭐예요? 동사 원형. 그리고 또 이렇게 ing 붙은 현재 분사가 있었다. 주로 어떤 동사가 왔을 때 누구누구 시키는 거. 그리고 또 지각동사, 내가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수 있게 되는 거, 지각동사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우리 독해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독해 지문은요, 여러분, 무성 영화로 소리가 없는

영화로 유명한 바로 주인공 찰리 채플린에 관한 건데요. 어떠한 단어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director라는 감독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be 동사 다음에 그다음에 known for 원래 know라는 여러분 뭐냐면 동사의 과거 분사가 known이거든요. 그래서 be known for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무엇무엇으로 알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죠. tiny 아주 작은이라는 거고 mustache 뭐예요? 코수염이에요. 그래서 코 밑에 여러분 찰리 채플린 보면 코 밑에 이렇게 네모나게 수염이 있거든요. mustache 코수염. silent 무성의라는 건 뭐냐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의 또는 말을 안 하는 이라는 silent 알아두시고 found는요 뭐의 과거형? find라는 동사의 과거형 알게 되었다 발견했다라는 뜻이죠. mimicked 흉내를 냈다예요. mimic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 다음에 look like 우리 굉장히 자주 봤어요. 뭐뭐처럼 보이다. enter 어디 대회 등에 참가하다 또는 들어가다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judge 심판이나 판사를 말하고요. pick 뭐예요? 뽑는 거죠. 그래서 뽑다, 고르다. result 결과, real 진짜의. 나머지는요 어렵지 않은데요. be known for 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Charlie Chaplin was a famous actor and director.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은요. 자, 그런데 사람 이름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기 앞에 대문자, 이 뒤쪽에 나온 것도 대문자. 그래서 대문자로 써야 되는구나. 찰리 채플린은요, was 어떤 사람이었냐면 a famous actor, 아주 유명한 배우고요. 그리고 director, 감독이었어요. He was known for. 와, 여기 나왔다. 선생님이 비동사의 과거형에 known for. 여기 이렇게 밑줄 쳐봤는데요. 무엇무엇으로 알려졌다가 되겠죠. 뭐로 알려졌냐면, his black hat. 그의 검은색 뭐예요? 모자. 그리고 작은 코수염. tiny mustache. and funny walks. 그리고 웃긴 걸음으로 알려졌어요. He made many silent movies.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그는요,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어요? 많은 무성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silent인데, movie인데 어떤 movie냐면은 소리가 없는 영화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노란색으로 밑줄 져 있는 거 함께 볼게요. His film. 그의 영화들은요, made, 만들었어요. 목적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지금 happy 나왔죠? 그런데 without using words라고 했어요. without using words. 뭐를 사용하지 않고? 단어, 말을 사용하지 않고. many people found. 많은 사람들은요, 발견했어요. 뭐를? his films. 그의 영화가. 어떠했다라는 거를 발견했느냐? 바로 여기 목적격 보어에 found라는 앞에 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보어에 형용사 funny 그의 영화들이 뭐 했다라는 거? 바로 웃기다라는 거, 재미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And 그리고 they mimicked 그들은 흉내냈어요. 어떻게? 그를 흉내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찰리 채플린이 되겠죠? 그래서 To be funny, 웃기려고 그를 흉내냈어요. There were even contests. 자, 여기서 보면 심지어 contest,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회가 있었냐면, to see, 알아보려고, 보려고. 누가, who looked the most like Chaplin. 자, 여기서 말하는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는 거죠. 채플린처럼, 누가 가장 채플린처럼 보이는지 알아보는 컨테스트, 대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Once, 한 번은요, Chaplin himself entered a contest. 채플린 스스로가요, entered. 그래서 여기까지 주어. 동사, 참여했어요. 어디에? A contest에 참여했어요. And, 그리고 노란색 나왔네요. He saw, 그는 봤어요. saw라는 동사가 지각동사죠. 뭘 봤냐? The judges picking someone else. The judge. 목적으로 나오는 판사가, 지금 판사가 picking, ing 나왔네? 뽑는 걸 봤어요.
누굴 뽑냐면 someone else as the winner. winner는 승자죠. 그래서 우승자로

채플린이 그 대회에 나갔는데, 찰리 채플린이 그럼 뽑혀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다른 사람을 뽑는 거를 봤다는 거죠. This result, 이 결과는요, made him left 또는 to left 뭐가 되느냐? 이 결과는 made, 만들었다. 목적어가 뭐 하게 만들었다? him, 그가 웃게 만들었다. 그래서 동사 원형, laugh 나와야 되고, can you believe the real Chaplin? 그런 뭐뭐뭐 됩니다. Can you believe? 믿을 수 있어요? 진짜 채플린이 뭐할수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채플린이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안 뽑혔죠. 그러니까 어떻게 채플린과 가장 닮은 사람을 뽑는 대회에서 채플린이 뽑히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믿겨지나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어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가 문제 속에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찰리 채플린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무엇이냐? 1번, 그는 모자, 코스형, 웃긴 걸음으로 유명했다. 그쵸? 2번, 그는 영화에서 수많은 명대사를 만들어냈다. 찰리 채플린이 만든 영화는요, Silent Movie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지만 두 번째에서 Without Using Words. 어떻게? 다말 한마디 없이 웃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냈다는데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 되겠고요. 그는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그쵸? 찾아볼 수 있습니다. 2번 볼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많은 사람이 찰리 채플린을 따라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에? mimic이라는 동사 있죠? 2번. 찰리 채플린도 많은 배우들을 흉내냈다. 찰리 채플린이 많은 배우를 흉내냈는지는 우리가 그래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닮은꼴 대회가 있었다. 그렇죠. 여기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뭐 했다? To see who looked The most like Chaplin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 2번. 3번 볼까요? A와 B에서 알맞은 말 각각 골라 쓰세요. 우리가 아까 이거 읽으면서 풀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가 나와야 된다? Funny라는 여기 형용사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뭐가 나와야 된다? Laugh라는 동사 원형 나와야 되겠죠. 4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C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느냐? 여러분 믿어지나요? The real Chaplin, 진짜 채플린이요? 뭐할수 없다는 게 믿어지느냐? 1번, show his real face. 그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믿어져요? 아니죠. 두 번째, go to his concert. 그의 콘서트에 갈수 없다는 게 믿어지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3번, win at being himself. 그 스스로, 찰리 채플린 진짜가 되는 그 자체가 되는 컨테스트에서 그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그런 win at being himself. 그 자신이 자기가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5형식 문장 함께 배워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주어 있고, 그리고 동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Silent movie가 loud art라고 해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잘 나왔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사로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오늘 5형식 문장 함께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1: Wow.
0: All right. 자, 우리 금요일에는 어떤 영어 하죠?
1: 여행 영어죠.
0: 그럼요. 네. 자, 여행 중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 혹시 네. 해외에서 택시를 타보셨죠?
1: 그럼요.
0: 그 바가지 요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1: 아, 저는 근데 다행히도 운 좋게도 그 해외에서는 네. 딱 내가 예상했던 요금만큼만 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 바가지 요금을 내는 외국 관광객과 싸우는 택시 기사님을 봤어요. 아니,
0: 굉장히 아이러니한 케이스네요.
1: 예.
0: 근데 이게 세계 어디를 가도 그 특히나 여행객 상대로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갔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뭔가 기본적으로는 항의를 할 수 있어야
1: 그럼요.
0: 되겠죠.
1: 그럼요. 왜냐하면 여행 가서 쓸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택시비로 지출이 너무 많아버리면 네. 내가 꼭 사야 될 걸 못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0: 그리고 화가 납니다.
1: 그럼요. 얘기해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여행 중 바가지 택시 요금 대처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오늘 정말 꼭 알아둬야 될 영어들이네요.
0: Of course. 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30달러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이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여기를 평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1: 그쵸.
0: 좀 말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1: 너무 좀
0: 아,
1: 과하게 금액이 나온 것 같을 때.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그 이상은 없어요. 안
1: 맞아요.
0: 돼요.
1: 저도 이런 상황에 항상 I have no money, only 10달러, only 10달러.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나요?
0: 이제는 그 이상 하셔야
1: 아,
0: 돼요. 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네. 택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상황에 한번 대처해 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30달러요?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2: Is there a problem, ma'am?
1: Yeah, I have a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Yeah, you say $30?
2: Yep.
1: This is only 5 minutes, 응? Road.
2: Ma'am,
1: Why?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Rip you?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1: Rip you off?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okay? Look,
1: Look.
2: the meter says
1: 응?
2: $30.
1: 아, 미터.
2: The meter says $30. Look.
1: But,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2: What?
1: I have only $15. So, I have to pay only $15.
2: What do you mean?
1: Okay. 나머지 계좌이체로 하든지 마음대로.
2: What?
1: I don't have money. No,
2: $30.
1: I have only 15.
0: 네, 진짜 오늘이야말로 실용 영어의 끝판왕. 왜냐하면
1: 그쵸.
0: 해외에 가서 뭔가 이득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손해를 막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1: 제일
0: 생각하거든요.
1: 중요하죠.
0: Right. 그래서
1: 네.
0: 이거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30. It was only a 5 minute drive.
4: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도착을 했는데
1: 어허.
0: 돈을 얘기를 하는데요.
1: 그쵸.
0: 30달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1: 오, 예. $30. It was only a 5 minute이겠네요. Drive. 그러면은 5

0: 이게 이제는 거의
1: 예.
0: 읽어 낼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1: 예,
0: So, all
1: 자동으로.
0: right. So, $13. 약간 황당한 거예요.
1: 네.
0: And it was only a 5-minute drive. Okay. 자, 지금 딱 보면
1: 예.
0: 이 minutes을 썼어도 어떤 분은 저거 5minutes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1: 그쵸.
0: 5minutes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 고민이 많이 됐는데.
0: Right. 자, 보도록 할게요.
1: 예.
0: Perfect. Very nice. So 5분의 drive였는데 어떻게 $30나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5분이면 1분이 아니라 5분이니까 복수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5minutes가 5분이죠.
1: 네.
0: 하지만 여기서는 이 drive라고 하는 것을 minute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1: 아.
0: 형용사 같은 겁니다. 한정해 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5분짜리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5-minute 뭐뭐.
1: Drive.
0: Right. 6-hour 뭐뭐. 이런
1: 아하.
0: 식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1: 앞에 어 관상 꼭 붙어야 되는 거죠.
0: 여기서는 drive 때문입니다. 이 어는 얘랑은 전혀 상관이
1: 아,
0: 없어요.
1: 그래요?
0: Okay? A drive. 이거는 한번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1: 예.
0: 자, 그래서 제가 어까지 혹시 그럴까봐,
1: 아유,
0: 이거
1: 정말.
0: 빼먹으실까봐,
1: 네.
0: 어를 쓰고 drive를 쓰는데 중간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 차로 얼마 거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차로 간다는 것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차로 5분 거리. 그쵸?
1: 네.
0: Five-minute drive. 사실은 이거 자체가 거리를 말한다기보다는 5분 동안 차를 타고 감이에요.
1: 예.
0: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음흠.
0: 예를 들어서, 그건 겨우 10분, 운전해서 10분 거리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면, 그건 겨우 10분짜리 드라이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예.
0: 어떻게 할까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그렇죠. It's only a 10-minute drive.
1: 예.
0: 어는 너라고 했고요. 드라이브 때문에. 그리고 10minutes가 아니라 10-minute.
1: Minute.
0: 왜냐면 형용사처럼 해주니까.
1: 네.
0: 자, 이번에는 얘처럼 it was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1: 네.
0: 조금 변형합니다.
1: 오.
0: 그건 2시간짜리 운전이었어. 한마디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1: It was a 2-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2-hour drive. 그래서 운전을 했더니 뭐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운전
1: 네.
0: 거리가 그만큼 됐다.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응용해 주면 되겠죠.
1: Yes.
0: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only a 10-minute drive.
1: It's only a 10-minute drive.
0: It was a 2-hour drive.
1: It was a 2-hour drive.
0: 네, 이것도 hours라고 쓰지 않았죠.
1: 네.
0: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바꿔볼 텐데요.
1: 네.
0: 지금 운전해서 거리를 했었잖아요.
1: 그쵸?
0: Drive, right?
1: 예.
0: 그럼 만약에 걸어서 가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걸어서면 워크겠죠?
0: Walk가 뭐죠?
1: 워크 걷다.
0: 오케이. 자,
1: 예.
0: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거 있잖아. 걸어서 5분 거리였어. 혹은 5분 걷기였어.
1: 아,
0: Only.
1: it was only a 5-minute walk.
0: 맞는지 볼게요.
1: 오!
0: Perfect.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drive 대신에 walk. Walk라고 하는 건 걷다란 동사도 되지만요.
1: 네.
0: 걷는 행위, 한마디로 산책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것도 다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1: 오.
0: 겨우 5분 거리였다. 혹은 5분 정도밖에 안 걸었다. 이렇게 되겠죠.
1: 그러면은 1시간 비행이었다 하면은 hour flight.
0: Flight. You
1: 아.
0: got it.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1: $30. It was only a 5-minute
0: There
1: drive.
0: you go. 자, 이렇게 했을 때
1: 응?
0: 좀 당황했나 봐요. 그 드라이버가.
1: 그죠.
0: So he or she said,
1: 예.
0: 부인, 그 바가지 씌우려는 게 아닙니다.
1: 아. 그
0: 아.
1: 택시비도 나라마다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딘 또 비싸고, 어딘 조금 저렴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자, 좀 나눠볼게요. 일단
1: 나는
0: 어디서 나눌 거예요?
1: 여기서 나눌까요?
0: Okay. I'm not trying. 뭐예요?
1: 난 시도한 게 아니에요.
0: Okay.
1: 시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찢어버리는 거.
0: 맞아요.
1: 그죠?
0: 근데 원래 맞아요.
1: 그죠? 립이 찢다.
0: 뜯다. Yeah.
1: 예.
0: Okay.
1: 근데 찢어서 버리는 거를 하려는 게 아니래요. 부인, 이러고, 그래도 또 예의는 지키시네요. 예.
0: 당황했거든요.
1: 그죠? 그럼 부인하니까, 마담.
0: Okay.
1: 이게 마담이.
0: Madam.

0: 이렇게 만나요. 마람.
1: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All right, 예. madam 느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캐주얼하게 우리 ma'am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ma'am. 여자를 향한 존중의 호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ma'am을 쓴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은 결혼했다? 아니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오케이? 이건 상관없이 ma'am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요거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 뒤에 한번 볼게요.
0: 예.

0: someone off or rip off someone 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다가 아. 되겠습니다. 아까 슬기 씨가 뜯는 거, 찢는 거 얘기했죠. 에, 에. 한국에서도 뜯어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뭔가?
1: 오, 맞아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 옷이 있던 지갑이 있던 그걸 다 뜯어서 내가 가져간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off 시키는 거예요. 몸에서. Right? 오와. So 제가 당신을 off 한마디로 rip off 뜯어내려는 거 아니다. 뭐 비슷하죠, 좀 느낌.
1: 네, 네, 네.
0: Alright. So rip someone off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는 salesman, saleswoman 굳이 안 나누거든요. salesperson이라 그래요. 판매원이라고 얘기를 네. 할 때 그 판매원은 나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한마디로 날 뜯어냈다. 어떨까요?
2: The salesman,
0: a salesperson,
2: salesperson ripped me off.
0: 그죠? Ripped me off.
2: Ripped me off.
0: How about this? 나 당신 바가지 씌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right? 네. 나 당신 뜯어낸 거 아니에요.
2: I don't.
0: I doesn't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2: I didn't.
0: Yes.
2: I didn't rip you off.
0: 그렇죠. Hey, I didn't rip you off. 나 너 rip off 한 거 아니야. 그냥 동사예요.
2: 예.
0: Okay? So rip someone off, 뜯어내다. 결국에는 바가지를 씌우다.
2: 씌우다.
0: 쓰다가 아니라 씌우답니다.
2: 네.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2: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0: I didn't rip you off.
2: I didn't rip you off.
0: Alright.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런 문장들 알아두면 좋다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2: 네.
0: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바가지 씌우는 걸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물론 he ripped me off, she ripped me off 해도 되겠죠.
2: 네.
0: 그가 나를 rip off 시킨다. 우리 방금 한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rip off 하는 거를 당했다. 이렇게 흔히 수동사 이런 네.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I got ripped off or I was ripped off 이렇게 쓰면 나 바가지 썼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2: Yes.
0: 자, 그리고 또 하나, rip off를 명사처럼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a rip off라고 해버리면
2: 네.
0: 바가지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2: 완전 그 바가지다.
0: 뜯어냄.
2: 아.
0: Alright? So that's a rip off. 그러면 오. 야, 그거 완전 바가지네.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2: 네.
0: 정말 좋습니다. Alright,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2: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0.
3: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4: 마'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보세요. 미터기에 30달러라고 찍혔잖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2: Look, the says $30.
1: 미터기가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요.
0: 미터기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1: 근데 뭐 미터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앞에 누가 봐도 기계잖아요. The machine says $30.
0: 아, 이게 반박할 수가 없어서.
1: 네.
0: 맞아요. 머신 해도.
1: 알아듣으실걸요?
0: 알아듣죠.
1: 분명히.
0: 기계라는 뜻이니까.
1: 네.
0: 자, 그런데 미터기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2: 미러 머신.
0: 그냥 미러예요.
1: 오?
0: 네. 실제로 미터입니다. 이 미러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몇 미터 할 때도 미러라고 쓸 수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 미터기라고 하는 거. 굳이 기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device, 뭐 machine 이런 거 필요는 없는 거예요.
1: 예.
0: Okay? So the meter, 미터기, 계량기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택시, 지금도 그렇나요? 그 약간 말 달리고 막.
1: 오, 옛날에 있었죠.
0: 그렇죠. 만약에 빨리 가면은 막 말이 막
1: 엄청
0: 이렇게
1: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So the meter says $30라고 했는데, 자, hold on. The meter. 이게 사람인가요?
1: 미러는 사람이 아니죠?
0: 아니죠. 그런데도 동사 뭘로 받았어요?
2: Says,
0: right? The meter says, right?
1: 예.
0: 미러는 사람이 아닌데도 말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 오, 귀여워요.
0: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뭐를 딱 봤는데 그렇게 적혀 있거나 나와 있다라고 할 때도 그게 말한다.
1: Say라고.
0: 라고 오.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가져.

0: 들어봤어요. A가 말한다, B라고. 네. 사람처럼 표현한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A에 B라고 적혀 있거나 나와 있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Okay?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사인이 하나 써 있는데 그쵸? 그 사인에 stop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멈춤이야, 가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인에 나와 있다, stop이라고 나와 있다.
1: The sign says stop.
0: 그렇죠. 이게 나와 있다라는 단어를 우리말을 쓰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1: coming out 해야 될 것 같아요.
0: 말한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 미터는 $100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적혀 있다.
1: The meter says $100.
0: 그렇죠. The meter says $100. 그 얘기는 거기에 나와 있다, 적혀 있다. 음흠. 이렇게 직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The sign says stop. 해볼게요.
1: The sign says stop.
0: 자, 이번에는요. The meter says $100.
1: The meter says $100.
0: Alright. 자, 해볼게요. Look, the meter says $30.
1: Look, the meter says $30.
0: 자, 이랬을 때, oh,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해봐야 되고,
1: 그렇죠.
0: 이게 아니다고 싶을 때 뭔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So, $15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오, 그 이상 안 된다.
1: 예스.
0: 더 이상 없다.
1: I'm willing to $15, but that's it.
0: That's it.
1: 아, that's it.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I'm willing to 이거를 낼 의향이 있다면 여기 내다네요. 내다. 아, 그러면은 pay겠네, pay.
0: Okay.
1: 나는 이걸 지불할 의향은 있지만
0: 근데요?
1: But that's it. 그게 다다.
0: Nothing more.
1: Oh.
0: Alright, 맞는지 보겠습니다. Pay 썼을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You got it.
1: Yes.
0: Alright, so P-A-Y, pay, 지불하다, 내다 정도가 되겠고요.
1: 네.
0: 이거 전에 언급도 했지만 원어민들도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pay를 과거형 PP 형태로 쓰는데 스펠링을 잘못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1: 어, 그래요?
0: 여러분 써주세요.
1: 전 정확히 아니까 괜찮아요.
0: 정확히 알겠습니다.
1: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원어민이다.
0: 그때 아마 저번에 틀렸을걸요?
1: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건 아는데 paid.
0: 오!
1: paid 똑같이 paid입니다.
0: 오케이, okay, hold on.
1: Pay, pay, pay.
0: 여기 pay, ED pay.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다고요?
1: 100%예요.
0: 둘 다?
1: 네.
0: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거 ED 할 생각 없어요?
1: 아니에요.
0: 아, 흥정이 안 됩니다.
1: 안 넘어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정답.
1: 예!
0: 자, 진짜 실제로요. 농담 아닙니다. 저 네. 뭐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PAY에다 ED 붙이는 거를 원어민들이 엄청 실수를 해요. I don't know why. 오. Okay.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되죠. ID로 해서 과거형 PP 형태.
1: 네.
0: Pay, paid, paid. 그래서 오히려 문법이나 어휘 조금 집중으로 돼 있는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1: 네.
0: 오히려 이런 실수 없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무조건 뭐, 아, 뭐, 문법 괜히 배웠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1: 솔직히 저도 이걸 배운 게 중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0: Right.
1: 그때, 매일 과거, 과거분사 쭉 해서 막 A4용지 한 장 꽉 채워서 쓰고
0: 네.
1: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질 않는 것 같아요.
0: 완전 자산 가져가는 거예요.
1: 아,
0: 진짜 trust me.
1: 네.
0: 제가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 오래 했는데도 오히려 이 얘기할 정도면 진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와, 이게 어느 정도 말할 때는 이렇게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좀 문법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1: 대화가 또 중요하니까.
0: 보통 그쪽이 앞서가고 아우 나는 그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는데요.
1: 네.
0: 어느 포인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1: 아, 그래요?
0: 오히려 동양권, 특히 한국권 학생들이 문법 어순 잘 익힌 사람들은 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So, trust me. Okay? 그만큼 단어, 뭐 이런 문법 조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1: 그쵸.
0: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1: 오.
0: I'm willing to do something. She is willing to do something. Are you willing to do something?
1: Yes.
0: Willingness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스며 있는 건데요. 의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e willing to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그런 의향이 있다.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만 바꿔주는 거 그게 미션이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가격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건 같은 거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거 한 $200는 줘야 된다 그랬는데 아, 난 반값 정도는 낼 수 있는 거죠.
1: 오.
0: 그래서 나는 $100를 지불할 의향은 있다.
1: Oh, I'm willing to pay $100.
0: Exactly. Okay.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쓸 겁니다. 저 뭐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1: 어?
0: 중고 물건 같은 거 할 때 내고 하는 거, 뭔가 협상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고 하는 거 동사로 뭔 줄 아세요?
1: 내고.
0: 내고.
1: 내고도 영어던데요?
0: Negotiate입니다.
1: 아, right. negotiate.
0: Negotiate.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So 저는 negotiate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I'm willing to negotiate.
0: Exactly.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비동사 쓰고 willing to 한 다음에 도대체 뭘 할 의향이 있는지 동사 원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willing to pay $100.
1: I'm willing to pay $100.
0: I am willing to negotiate.
1: I am willing to negotiate.
0: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요. 참고로. I'm willing to pay라는 걸 썼다고 칠게요.
1: 네?
0: 그러면 I have a willingness to pay라고 하는 것과 의미는 같습니다.
1: 아.
0: So be willing to는 have a willingness to와 같은 표현이긴 한데
1: 아.
0: 이것은 굉장히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고요.
1: 예.
0: 이게 뭐라 그럴까 회화체에서 말로 하는 사람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1: 그러게 약간 문어체 느낌?
0: 네, 둘 다 알아두면 대신에 옵션이 생기니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알고 있는 거 그 조금 아니에요.
1: 네, 네, 아쉽죠.
0: 왜냐면 뭐가 먼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1: 네.
0: 오케이, so 여기서 be willing to.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여기서 that's it. 저번에도 한번 잠깐
1: 네.
0: 아주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게 다다. 이 얘기는 더 이상은 안 된다.
1: Uh-huh.
0: That's enough. 이런 느낌. Alright, 읽어볼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1: 네.
0: $30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That's right. 뭔지? 아니, $15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2: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0: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Yes,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얼마짜리 drive.
1: Yes.
0: 이거 한번 가볼 거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Alright, 자 갑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 그건 2시간짜리 drive였어.
1: It was a 2-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2-hour drive.
1: Mm-hmm.
0: 자, 그건 겨우는 only 쓰시면 돼요.
1: Please open.
0: Oh, right? 자,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이거는 겨우는 다시 한번 only 쓰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번엔 몇 분으로 가는 거죠.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There you go. 분을 쓰던 시간을 쓰던 단수로 쓰는 거.
1: 네.
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과거형으로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Drive. Very nice. And again, 걸었다라고 한다면 walk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1: yes.
0: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a 2-hour drive.
3: It's only a 10-minute drive.

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All right, 다음은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1: Yes.
0: 얘도 핵심 코어 패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키워서요.
1: 네.
0: 주어를 나로 잡을게요. 15달러 낼 의향은 있어요. 저는 의향이 있는데 15달러 낼 의향이 있다.
1: I'm willing to pay $15.
0: 자, 전 협상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Negotiate.
1: I'm willing to negotiate.
0: That's right. 자, 세 번째. 50달러 낼 의향 있으세요? 자, 질문형이죠. 그러면 you are 이게 아니겠죠?
1: 네. Are you willing to pay
0: $50? That's right. 자, 같이 읽을게요. I'm willing to pay $15. I am willing to negotiate. Are you willing to pay $50? Oh,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be willing to 대신에 have a willingness to로 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자, 그럼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2: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미션 해결해 볼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4: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4: $15?
1: Yeah.
4: It says $30.
1: Sorry, only I have $15.
4: What?
0: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are being selfish.
0: 그렇죠. 비동사, 근데 형용사랑 묶어서 진행형으로 만들어 본 거죠.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정말 핵심 코어 패턴인데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1: 오.
0: 아, 나는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1: 아,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는데요.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Learn step by step.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15강이고요. 명사절 목적어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레벨 업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는요.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였죠. 자, 문장의 뜻은요. 우리는 우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였는데요. 자, 우리는 주어니까요. 우리는부터 시작해 볼까요? We 알고 있습니다. We know. 그 다음 핵심 포인트는 우화가 무엇인지 의문사 절을 채워야겠죠. 자, 무엇인지니까 what이라는 의문사가 왔고요. 우화가, 그쵸? The fables are. We know what fables are. 이렇게 해주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의문사 절이요.

여러분 이렇게 잘 풀어봤나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우리 이번 유닛의 키포인트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명사, 절, 목적어였고요. 이 목적어는 명사만 쓸수 있는데 우리가 절, 즉 주어와 동사가 들어간 절을 목적어로 쓰고 싶다면 그 절을 명사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방법으로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가 대절, 두 번째 의문사 절, 마지막은 의문사 절에서 의문사 to 부정사를 넣는 방법이었어요. 맨 처음 대절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 앞에 that만 붙여주시면요. 그 문장을 무엇무엇 하는 것, 이렇게 명사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She thinks that the job is too difficult. 그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일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댓을 써줘도 되고, 댓을 빼고, she thinks the job is too difficult만 써줘도 충분히 맞는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의문사 절은요, that 대신에 절 앞에 이렇게 의문사를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의문사의 종류에는 who, what, when, where, how, why, 가 있었습니다. 자, they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그들은 모릅니다. 무엇을요? 그녀가 언제 올지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은 의문사 절 중에서도 이절 대신 to 부정사를 넣는 방법이에요. He asked how to solve the math problem. 그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냐면요. 그 뒤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나왔죠. 어떻게 푸는지라고 해석합니다. How to solve 하면 어떻게 푸는지, 무엇을?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의문사의 종류는 위에와 아래 같습니다.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써주는 방법 혹은 to 부정사를 써주는 방법, 이 부분만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우리 명사절 목적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꼭 수업이 끝나면 바로 복습해 주세요. 네, 유닛 5 명사절 목적어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오늘 스텝 아웃 문제 풀어보고 워크북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좋아요. Let's start! 네, 교재 56쪽이죠. Step out.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시와 같이 문장을 분석하세요예요. 자, 주어 S, 동사 V, 보어 C, 목적어 O, 목적격 보어 OC, 부사적 수식어 M까지 해서 우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예시가 나왔어요. She wondered why they came. 그녀는 주어죠. wondered, 궁금해 했습니다. 동사고요. 자, 무엇을 궁금해 했는지 그 목적이 나와야 되겠어요. 자, 무엇을 궁금해 했나요? why. 왜 그들이 왔는지를. 그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문사절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우리 2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He didn't know what to say. 그는 주어죠. Didn't know 과거 부정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동사죠.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목적어다라고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3번. Can you believe he lived in ancient Greece? 인데요. Can은요, 조동사잖아요. 따라서 can도 동사다 표시해 주시고요. 이 문장의 주어는 you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believe. can과 원래 묶여 있죠. 하나의 동사인데 여기 의문사기 때문에 조동사만 주어 앞으로 빼준 겁니다. can you believe도 동사가 되겠고요. 자, 이제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뒤에 believe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그가 고대 그리스에 살았다는
거슬려. 자, 그럼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4번. You may not know where to look or ask. 당신은 주어고요. May not 하면요. 조동사 부정인데요. 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해요. know니까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동사죠. 무엇을? 자, 이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where, to가 나온 걸 보니까 의문사, to 부정사로 해서 목적어로 써줬네요. 어디에서 찾거나 물어야 할지를, 그쵸? 목적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5번. She thinks the job is too difficult. 그녀는 주어, thinks, 생각합니다. 동사. 무엇을 생각하나요? 그 일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요. 목적어가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 분석 잘 해봤고요. 그 다음은요. 단어를 복습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단어예요. 1번. We know what, are. 우리는 우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자,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인지가 나왔으니까 빈칸에는 우화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We know what 우화는 영어로 fable. 근데요, 뒤에 동사가 복수 형태니까 fables, s를 붙여줄게요. 자, 2번. We read them in our,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것들을 읽는다. 우리는 읽는다 그것들을 우리의, 자, 빈칸에는, 그렇죠. 어린 시절에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In our, 어린 시절은 영어로 child, 그 다음에요, hood, childhood 하면 어린 시절 이렇게 됩니다. 3번은요, we find out what the, of the information is. 우리는 그 정보의 출처가 무엇인지 찾아본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찾아본다. 무엇인지, 그 다음 그 뒤에 그 정보의가 나왔어요. 따라서 빈칸에 우리가 필요한 말은요? 그렇죠. 출처라는 말이 필요하겠죠? 자, 출처는 영어로 무엇이었죠? S로 시작하는데요. Source. 그렇죠. Source of the information is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4번. We learn that wins over bad.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배운다. 자, 우리는 배운다. 자, that절이고요. 무엇이 wins over bad? 악을 이긴다는 것을. 그러니까 빈칸에는 선이 들어가면 되겠죠. 선은 영어로 무엇이었죠? 맞아요. bad의 반대 good입니다. good wins over bad 하면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5번. We know there is information online. 우리는 온라인에 가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해석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 There is는 무엇무엇이 있다라는 거고요. information, 정보가 온라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말은 무엇이죠? 찾았죠? 맞아요. 가짜 정보가 해서 정보 앞에 가 가짜라는 형용사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There is 가짜는 영어로 fake예요. Fake information online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step out 단어까지 모두 복습해봤고요. 이제 workbook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workbook 단어부터 복습해봅시다. 자,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적어 볼게요. 자, 1번. 영어 단어니까요. 이제 우리말 뜻을 여러분 직접 손으로 적어 보세요. several 하면 뜻이 무엇일까요? several. 맞습니다. 몇몇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several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오겠죠. 몇몇의 무엇들. 이렇게요. 자, 2번은 perhaps. perhaps는요. 맞아요. 아마도, perhaps, 아마도 이렇게 씁니다. 또는 어쩌면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perhaps였고요. 3번은 fake예요. fake는요? 그렇죠. 가짜의, 거짓된 이런 뜻이죠. fact,
팩트의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의 반대, 가짜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은 character. 네. 등장 인물이에요. 그쵸? animal characters 하면 동물 등장 인물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find out인데요. 동사죠. find out 뜻은요. 찾다, 알아내다 라는 거예요. find out, 찾다, 알아내다. 자, 6번. take time. 자, 이 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take time 하면요. 뜻이 시간이 걸리다예요. It takes time 하면 그거 시간이 좀 걸려, 좀 오래 걸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7번. In that case. In that case도요, 선생님이 하나의 덩어리로 뜻을 외워두면 좋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그런 경우에는입니다. In that case. case가 경우라는 뜻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뜻이 나왔으니까 이제 영어 단어를 한번 적어 봅시다. 8번이 자료의 출처예요. 출처. 그 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는 영어로 source. 그렇죠. source라고 하고요. 9번의 우화입니다. 자, 우화는 맞아요. 어떤 동화의 종류라고 할수 있는데요. 주로 동물 등장인물이 나오고 우리가 도덕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화라고 했었죠. 영어로는 fable이라고 부릅니다. fable. 자, 그 다음 10번은 도덕적인이라는 형용사인데요. moral이라고 하죠. moral 하면 도덕적인이 됩니다. 자, 11번은 선이에요. 선함. 좋은 거, 선함, 착한 거. 그쵸? 선은 영어로 good이고요. 정보. 정보는 조금 길긴 한데요. 영어로는 in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information 정보예요. information. 자, 13번. 고대의 하면 A로 시작하는 ancient가 돼요. 고대 그리스 하면 ancient Greece라고 부르죠. ancient 고대의. 자, 14번.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은 childhood 이렇게 붙여서 써요. childhood 하면 어린 시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단어도요, 아주 중요한 게 많았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있었다면 꼭 반드시 두세 번 정도 따라 적어 보면서 복습해 주세요. 자, 단어 문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번은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쓰는 겁니다. 형태를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써볼게요. 첫 번째, fact checking. Fact checking은 사실 확인이죠. 사실 확인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보기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그렇죠. takes time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자, 여기 s가 붙은 이유는 앞에 있는 fact checking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죠. s까지 꼭 써줘야 되고요. 2번. Fables are stories with animal. 우화는 그쵸? 동물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다. 자, 빈칸에는 animal 등장인물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어디 있나요? 보기에서 찾았나요? 마지막에 있는 character. 자, 적어줄게요. character. 마지막 복수니까 s까지요. 자, 3번. The most famous fable writer is Aesop. 아마도 가장 유명한 우화 작가는 이솝일 것이다. 그러니까 맨 앞에는 아마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자, 아마도 어디 있죠? 아마도 찾았죠. Perhaps. 맨 앞에니까 대문자로 Perhaps. 아마도라는 뜻입니다. 자, 4번 이어가 볼게요. Some fact-checking websites can be helpful. 그런 경우에는 일부 사실 확인 웹사이트들이 도움이 될수 있다인데요. 맨 앞에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찾았나요? 그렇죠. In that case. case가 경우라는 뜻이라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장 맨 앞에 대문자로 in that, 그 다음에 case. 그런 경우에는, 그쵸. 일부 사실 확인 웹사이트들이 can be helpful. 도움이 될

이렇게 되겠고요. 자, 5번. They teach us a lesson. 그것들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쳐 준다. 그렇죠? 그것들은 가르쳐 준다. 우리에게 도덕적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도덕적인은 영어로 어디 있나요? 보기에서. 그렇죠? 맨 처음에 있습니다. 도덕적인 moral lesson 하면 도덕적인 교훈. 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단어 모두 문제 풀어봤었죠? 좋습니다. 우리 이제 문장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시와 같이 우리말 의미에 맞게 영어의 순서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영어의 순서 1번 예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우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쵸? 자, 우리는 우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문장의 구성 성분들을 선생님처럼 끊어서 문제 풀면 훨씬 쉽습니다. 맨 처음에 주어가 우리죠. We, 알고 있다. 동사, we know. 그 다음에 우화가 무엇인지, what fables ar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2번부터 함께 볼게요. 그들은 그녀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들은 그녀가 언제 올지 모른다. 자, 여기 언제 올지 이 부분도 끊어주셔도 좋아요. 맨 처음에 그들은 주어니까요. 맨 처음에 they 모른다. 동사 don't know. 자, 그 다음에 의문사 절이 나와야겠어요. 의문사가 맨첫 번째로 오죠. When, 그 다음에 she will come. 이렇게요. They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그 다음, 3번.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끊어볼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요. 맨 처음에 주어, 우리는 we. 그 다음 동사, 믿지 않는다가 와야겠죠. Don't believe.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자, 대절이니까 대신 맨 앞에 와요. We don't believe that 모든 것이 everything is true. 이렇게요. 아시겠죠? 대절이니까 대시 맨 앞에 that everything is true. 이렇게요. 자, 4번.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배운다.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잘게 쪼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죠. 우리는 we. 배운다. 배운다라는 동사. 그 뒤에 learn. 자, 이제 무엇을 배우는지 목적어에 의문사 절이 아니라 대절이네요. 여기 대시 있으니까요. We learn that. 대절이죠. 자, 선이 악을 이긴다는. 선이 먼저 나와야 돼요. Good. 이긴다. Wins. Over bad. 이렇게요. 정리하면 We learn that good wins over bad.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B에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 완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대로 골라 쓰세요 하면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보기에 있는 것을 형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활용하라는 문제가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보기 안에 단어가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문법적인 형태에 맞게 변형시켜서 써줘야 되고요. 필요할 경우 새로운 단어들을 넣어주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그는 그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물었다. 천천히 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보니까 그는 물었다가 있고요. 그는, 자, 이렇게 체크하세요. 물었다.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를까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빈칸에 어떻게 푸는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여기 있는 solve와 to를 활용해 볼게요. 어떻게니까 의문사 무엇이 와야 되죠? 의문사 종류 중에서도요. 어떻게는 how잖아요. how. 그 다음에요. 여기 문제에서 to를 활용하래요. to 부정사를 넣어 봅시다. how. To, 그 다음에요, 동사 원형 solve. 적어주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He asked how to solve the math problem.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그녀는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언제 시작해야 할지 물었다. 천천히 볼게요. 나와 있는 게 she asked. 그녀는 물었다. 나와 있어요. 뒤에 the new project.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까지 나와 있지요. 지금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언제 시작해야 할지가 필요합니다. 활용해 볼게요. Start to가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네요. 자, 1번이랑 비슷한 형태예요. 언제니까 의문사 맞죠? 언제는 where? 이 아니라 when이 되겠죠? 언제니까요. 선생님처럼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의문사 모두 W로 시작한다고 해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언제, when입니다. 그렇죠? 언제 시작해야 할지. When, to, 그다음 시작. start. 적어주세요. She asked when to start the new project. 언제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지 물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번. 우리는 온라인에 가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문장이요.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We know. 그렇죠? 온라인에. 그렇죠. 여기 온라인에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이 조금 기네요. 가짜 정보가 있다는 것을, 목적어를 모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워볼게요. 할수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다. 가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이니까 일단 가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있다. There. 있다는 there, is 혹은 are인데 그 뒤에 단수 명사니까요. There is죠. There is 무엇이? Fake, 가짜 정보가요. There is fake information. 이렇게요. 어디에? 온라인상에. We know there is fake information online인데요. 자, 이렇게 목적어잖아요. 목적어니까 여기에 that을 여러분이 써주셔도 좋고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We know that there is fake information online. 이렇게 적어도 충분히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4번. 그는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보니까 그는 understood, understand의 과거형이죠. 이해했다. 과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왠지 의문사 절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채워봅시다. work 있고 the machine 있어요. 그런데 의문사 중에서도 어떤 의문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해석을 보니까요. 어떻게라는 뜻이 있잖아요. 의문사 중에서도 how가 들어가야겠죠. 어떻게니까. How, 그 기계가. The machine. How, the machine.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동하는지 동사 work를 써주시는데요. 주의하세요. 앞에 the machine이니까요. works. S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He understood how the machine works 까지요. 이렇게 의문사 절 마지막으로 선생님 정리하면요. 의문사 플러스 the machine 주어 플러스 뒤에 동사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that을 생략해도 되고 적어줘도 되고 자, 이 부분까지가 우리 이번 유닛에서의 아주 키 포인트들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문제 잘 풀어봤다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 유닛의 레벨 업 퀴즈 여러분이 잘풀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 소개하기 전에 이번 유닛에서의 우리 중요한 포인트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명사 절 목적어인데, 절을 명사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맞아요. 접속사 절 혹은 의문사 절.

0: 두 개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접속사 절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다뤄본 것은 that 절이에요. 절 앞에 that을 붙여서 그 절을 뭐뭐 하는 것, 명사로 해석할 수 있게 바꿔줬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의문사 절인데요. that 대신에 절 앞에 의문사를 적음으로써 우리가 그 절을 명사의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의문사의 종류가 여러분 혹시 헷갈린다면요. 선생님처럼 외워주셔도 좋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요. 언제, when, 언제, 어디에서, where, 그 다음에 누가, who,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까지가 의문사의 종류였죠. 하나씩 여러분, W로 시작하는 비슷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뜻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해서 목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가 모두 살펴봤었죠. 좋아요.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복습해 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They asked, the bus stop is. 그들은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예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많이 연습했죠? 자, 빈칸에 들어가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이 해석에서 지워가면서 우리가 결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남는 단어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해석해서 지워보고, 아, 이게 남았네. 그럼 그게 우리가 적어야 되는 정답이 되겠죠. 네, 여러분, 정답을 찾아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수능 연금은 독해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명사절 목적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복습하고 자는 거 선생님과 약속하도록 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접대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문 독해 힘 레벨 3 14강에 오셨습니다. 14강은 현재 완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재 완료의 문법적 특징과 해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배웠죠? 오늘은 이 내용을 적용해 독해에 도전해 볼 거예요. Learning Flow에서 오늘 공부의 순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리뷰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현재 완료를 Easy Guide에서 한 번 더 복습하고요. 다음 Step Up으로 가서 문법을 적용해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첫 번째 주제는 Environment,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Culture, 문화입니다. 자,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Easy Guide로 지난 시간에 배운 현재 완료 복습해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란 시제는 우리말에는 딱히 대응되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익숙해지면 현재 완료 시제도 마스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독해까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완료란 건 무슨 개념일까? 과거 시제와 비교하면 뚜렷이 알 수 있거든요. 과거 시제란 우리가 유닛 2에서 배운 대로 과거에 했던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동사를 과거형으로 변형시켰죠? 비동사는 was나 were를 썼고요. 일반 동사는 ed나 d를 붙이거나 아니면 불규칙 변화형으로 바꿔서 썼어요. 과거 시제는 과거에 했고 지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 과거에 딱 끝난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현재 완료는 반면에 과거에 시작하긴 했지만 현재까지 해당하는 일,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자, 예문을 보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We moved here in 2020. 우리는 2020년에 이사했다. 이사 왔다. 자, 2020년이라는 과거에 이사를 딱 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현재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따라서 과거 시제 moved로 나타내고요. 두 번째 문장. And we have lived here since then. 그리고 우리는 살아왔다. 이곳에서 그때 이후로 쭉. lived는 live의 과거분사예요. have 과거분사 써서 살아왔다라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는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현재 완료가 어떤 개념인지 파악해 봤고요. 다음 현재 완료 형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죠? 현재 완료는 have 또는 has 다음에 과거분사 PP라고도 표현합니다. Have PP, has PP를 써서 나타내요. 과거분사란 뭘까요? 동사를 변형시켜서 나타낸 거죠. 과거형을 만드는 것처럼 규칙이 있습니다. 동사에 ed나 d를 붙여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불규칙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동사를 공부할 때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 이렇게 세 개를 하나의 세트로 익히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live 같은 경우는 네, 규칙형이죠. live, lived, lived 이렇게 익히고요. 비동사는 네, 지금 현재형이 나와 있네요. 원형은 be예요. be, was, were, been 과거분사 been으로 써요. 보통 과거형과 과거분사는 동일한 형태일 때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아닐 때는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익혀둬야겠죠. be는 다른 형태로 씁니다. 과거분사 been 익혀두시고요. 다음 일반 동사 do도 어떤가요? do, did, done. 과거형과 과거분사 형태가 다르죠? 자,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익힌 연습 계속 해주세요. 다음으로 부정문과 의문문도 만들어 봤죠? 네, 현재 완료에 쓰인 have나 has는 가지다 일반 동사가 아니라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have, has 다음에 부정문을 만들려면 not이 바로 옵니다. don't have 아니에요. have not, has not 하고 뒤에 과거분사 pp를 쓰고요. 의문문을 쓸 때도 어떤가요? have나 has가 주어 앞에 와야 돼요. have you, has she, 그리고 과거분사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완료의 형태 배웠고요. 다음으로 현재 완료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 경험, 두 번째 의미 계속 이렇게 알아봤었죠? 경험은 말 그대로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서 현재 이르는 시간 동안 내가 무언가를 해봤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have PP를 씁니다. 그리고 경험을 나타낼 때는 전에를 뜻하는 before, 경험의 횟수, once 한 번, twice 두 번과 같은 표현과 같이 쓸 때가 많습니다. 예문 볼게요. Have you heard their songs before?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노래를 예전에 heard는 hear, 듣다의 과거 분사고요. 경험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부사로 before, 예전에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가 함께 쓰였죠. 네, 그래서 경험을 나타내는 예문 봤고요. 경험의 의미일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두 가지 표현도 있었어요. 바로 have been to, have gone to입니다.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가다란 의미 때문에 gone을 쓰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been을 쓰셔야 돼요. been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로 어디에 있어 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거든요. 어디에 가본 적 있다, been to를 쓰고요. 반면에 gone to를 쓰게 되면 어디로 가버렸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표현 헷갈리니까 많이 보고 써보세요. 다음.

소개 의미도 배웠어요. 현재,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가고 있다, 해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뭐뭐 동안에란 뜻의 for와 뭐뭐한 이후로란 뜻의 since 등과 자주 쓰입니다. He has practiced the guitar for 2 years. 그는 연습해 왔다. 그 기타를 몇년 동안? 2년 동안. 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즉 2년 동안 기타를 연습해 왔다. 계속적으로 해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현재 완료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잘 정리해 봤고요. 이제 스텝 업으로 가서 독해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문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읽을 글의 대주제는 environment. 뭐였죠, 여러분? 환경입니다. 벌써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환경, 뭐 관련해서 어떤 글을 읽게 될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Denmark? 당신은 가본 적이 있는가? 어디? 덴마크에. Have you ever been to? 네, 현재 완료 의문문이 나왔네요. Have가 주어 앞으로 왔고요. Have been to Easy Guide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Gone to를 안 쓰고 been to를 썼다는 점에 유의하시고요. 여기에 ever라는 표현이 나왔죠. ever는 이렇게 경험의 의미를 나타낼 때, 특히 질문에서 많이 쓰여요.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덴마크에 가본 적이 있는가? 자, 주제가 environment고요. 중심 소재 덴마크가 나왔네요. 덴마크는 나라 이름이죠. 여러분, 덴마크에 가본 적 있나요? Even if you haven't, you probably have seen pictures of old windmills. 당신이 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은 아마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오래된 풍차의 pictures, 사진들을. Even if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even if는 뭐뭐 할지라도란 뜻으로 양보의 뜻을 갖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고요. 이 절을 양보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even if처럼 비록 뭐뭐 할지라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거든요. Even though, although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익혀두면 좋겠죠? 자, 문장으로 가볼게요. 당신이 haven't, have not의 줄임이죠. have not인데요. 자,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have not이라고 썼어요. 뭘 해본 적이 없을지라도가 될까요? 앞에 나온 been to Denmark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에 가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은 아마도 현재 완료 또 나왔네요. have seen. seen은 see, saw, seen. 보다, see의 과거 분사입니다. 자, 불규칙 변하죠? 과거형과 과거 분사 형태가 달라요. seen, 과거 분사고, 현재 완료에서 해석을 하면 본 적이 있다. 경험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무엇을? 오래된 풍차의 사진들을. 여러분 교재에도 풍차 사진들이 나와 있죠? 이런 사진들 많이 본 적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have seen, 현재 완료를 써서 경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풍차가 또 나왔어요. 자, 이것도 중심 소재일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That is Denmark. 그것이 바로 덴마크다. 네, 여러분이 봤던 사진이 바로 덴마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It is the land of windmills. 그것은 땅이다. 나라다. 풍차의 나라이다. 여기서 is은 앞에 나온 덴마크입니다. 자, 덴마크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풍차예요. 그래서 풍차의 나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Denmark is mostly flat. 덴마크는 대부분 flat, 평평하다. 납작하다. 즉, 납작하다는 의미는 평지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덴마크의 지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And strong winds blow from the Atlantic Ocean. 그리고 강력한 바람이 blow, 불어온다. 대서양으로부터. Atlantic Ocean 하면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과 네, 미 대륙,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큰 바다를 말해요. 거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온대요. 네, 풍차가 있으니까 그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죠. 바람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요. So, since long ago, Danish people have used windmills for farming. 그래서 long ago, 오래전부터 Danish people, 덴마크 사람들은 사용해 왔다. 풍차를 뭘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Since가 나왔네요. 뭐뭐부터 쭉. Since가 나오면, 네, 뭐가 나오죠?
happy,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라는 의미로 계속의 의미죠. used가 사용하다고요. used는 use의 과거분사예요. 사용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풍차를 농사를 위해 쭉 사용해 왔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배운 현재 진행형 시제가 쓰였습니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D-noun to make는 투부정사 의미 중에 뭐뭐하기 위해서란 의미로 부사적 용법이에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farming, 농사하는 데 주로 쓰였다면 지금은 풍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대요. By 2020, Denmark produced over 50% of its power from wind. 2020년까지 덴마크는 produced, 생산했다. 얼마 이상을? 그것의 전력의 50% 이상을 뭐로부터? 바람으로부터. 바이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까지란 의미거든요. 2020년까지 덴마크가 생산했대요. 아, 여기서는 과거 시제죠. 과거에 한 거예요. 50% 이상을요. 여기서 쓰인 파워는 그냥 일반적인 힘이 아니라 전기의 힘, 전력입니다. 전력의 50% 이상을 생산해 왔습니다. 자, 생산했습니다. 네, 과거 시제로 해석하셔야 되죠. Denmark aims for 100% in the near future. 덴마크는 목표로 한다. 100%를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자, 과거에는 50% 이상을 생산했는데 이제 aims for 하면 목표한다는 뜻이에요. 100% 전체를 풍차로부터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덴마크 풍차에 관한 글을 잘 읽어보았고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항상 1번 문제로는 제목, 주제가 나오죠? 글의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1번 보기부터 볼게요. The landscape of Denmark. Landscape, 풍경입니다. 덴마크의 풍경? 자, 덴마크 풍경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글인가요? 자, 이 글은 일단 중심 소재를 떠올리면 덴마크 나와야 되고, 풍차 나와야 돼요. 네, landscape, 풍경이 아닙니다. 다음, 2번. The true land of windmills. 진정한 나라. 풍차의 진정한 나라. 자, 중심 소재 다 나왔나요? 풍차 나왔고요. The true land, 뭘 가리키는 거예요? 덴마크죠. 진정한 풍차의 나라란 뜻으로 덴마크와 풍차 모두 그 중심 소재를 담고 있는 2번 보기가 정답입니다. 다음 3번. The best weather for windmills. 최고의 날씨. 뭘 위한? 풍차를 위한. 풍차를 위한 최고의 날씨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물론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날씨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세부 내용이지 중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으로 보기 어렵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덴마크의 풍차가 적합한 이유로 언급된 두 가지를 우리말로 써보래요. 자, 우리말로 쓰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네. 여기 있죠. It is the land of windmills. 덴마크는 풍차의 나라이다. 하고 왜 그런지가 첫 번째, Denmark is mostly flat. 덴마크는 주로 평지이고요. And 두 번째, strong winds blow from the Atlantic Ocean. 강한 바람이 대서양으로부터 불어온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조건 때문에 풍차가 적합합니다. 자, 그럼 우리말로 쓸게요. 땅이 평평하다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땅이 평평하다. 자, 평평하다라는 의미로 어떤 단어를 썼어요? flat이라는 형용사 썼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강한 바람이 대서양으로부터 불어온다라고 했어요. 강한 바람이 어디로? 대서양. Atlantic Ocean이죠? 대서양으로부터 불어온다. 네,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말로 써봤고요. 영어로도 한번 써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칸에는 traditional usage of windmills라고 써 있어요. traditional, 전통적인, usage, 활용이란 뜻이고요. 유지의 명사 형태입니다. 다음 windmills 하면 풍차죠? 풍차의 전통적인 사용, 즉 과거에는 어떻게 썼는지를 찾아야 돼요. 자, 과거의 내용은 요 앞문단에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칸, new usage of windmills, 새로운 활용, 뭐에? 풍차에. 자, 새로운 활용은 두 번째 문단, but now 하면서 나오죠. 그럼 먼저 과거의 활용부터 보면, to help people with blank,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help 다음에 with 전치사가 나오면 with 다음에는 도움을 주는 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도왔죠? 즉, 뭐에 사용했나요?

네, 마지막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나와요. For farming. 따라서 farming, 농사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좋아요. 다음 새로운 활용은 뭐였죠? 바로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네, to make electricity. produce가 make와 같은 뜻, 생산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electricity라는 전기를 사용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자, 스펠링 잘 볼까요? electricity. electricity.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글의 내용 잘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지문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문장 분석해 봐야겠죠? 첫 번째, You probably have seen pictures of old windmills. 당신은 아마도 probably 뭐예요? 부사어죠. 따라서 부사적 수식어 have seen 봤을 것이다. 경험을 나타내는 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동사이고요. 자, 뭘 봤는지가 뒤에 나오고 있죠? 사진들을 따라서 목적어예요. 다음 두 번째. Since long ago, Danish people have used windmills for farming. 오래전부터 덴마크 사람들은 사용해왔다. 풍차를, 농사를 위해. Since long ago는 오래전부터. 시간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 수식어고, Danish people, 주어가 되겠죠? 현재 완료, 뭔가요? 동사 부분이고요. use의 목적으로 windmills 왔습니다. 다음,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전치사와 함께 수식어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1번 지문을 잘 해결해 보았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번입니다. 2번의 주제는 culture, 문화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Have you seen storytellers on TV? 네, 이 질문도 역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본 적이 있는가? 이야기꾼을 TV에서. Have you seen? 의문문이죠. Have가 주어 앞으로 왔고요. See는 see보다의 과거 분사예요. 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묻고 있어요. Storytellers는 이야기꾼입니다. 아, 중심 소재가 storytellers, 이야기꾼이구나. 네, 이렇게 예상하고요. They are good at telling stories. 그들은 능숙하다. 뭐에? 이야기를 telling, 말하는 것에. They는 storytellers를 말하겠죠? 이야기꾼. Be good at 이란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이 표현 기억해 두세요. 뭘 하는 것을 잘하다. 뭐에 능숙하다란 뜻이고요. a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동사는 ing가 붙어서 동명사로 쓰셔야 돼요. 우리말로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 능숙하다. 잘한다. 라는 뜻이에요. Their stories can make you laugh or cry. 그들의 이야기들은 당신을 웃거나 울게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서 make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make는 뭐뭐하게, 뭐뭐하도록 만들다란 뜻의 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은 시킬 자, 역할력 해서 어떤 역할을 시킨다라는 의미거든요. 영어에는 몇 가지 사역 동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make를 들수 있어요. 목적어가 뭐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란 뜻으로 여기서 특이한 점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laugh or cry 모두 동사 원형으로 쓰였습니다. But did you know blank? 그런데 당신은 did you know 알고 있느냐 하고 A가 빈칸 처리되어 있네요. 자, 우리 did you know란 표현 지난 유닛에서도 익혀봤는데요. 너 그거 아니? 이렇게 뭔가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전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를 물어봤을까요? 그리고서 답이 나와요. In West Africa, there were storytellers called griots. 자, 서아프리카에서는 there were, 있었다. 이야기꾼이 뭐라 불리는? griot라고 불리는. 콜드란 표현이 계속 나올 거예요. 콜드는 명사 뒤에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뭐뭐라 불리는 무엇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오라 불리는 이야기꾼. 자, 다음. They drew large crowds. 그들은 끌어모았다. 큰 군중을. 네, drew는 draw의 과거형이에요. 자, 이것도 불규칙 변화거든요. draw, 그다음 과거형, drew, 그다음 과거 분사는 drawn입니다. 자, 요거 같이 익혀두세요. 끌어모았다란 뜻이에요. 과거형으로 쓰였죠? 다음,
In the Middle East, storytellers called Hakawatis performed in public places. 중동에서는 이야기꾼, 어떤 이야기꾼? 네, 하카와티즈라 불리는 이야기꾼들이 공연했다. 어디에서? 공공장소에서. 앞에서는 West Africa, 서아프리카가 나왔고요. 이번엔 The Middle East, 중동의 이야기꾼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디로 가볼까요? Ancient Greece also had storytellers called Rhapsodies. 고대 그리스도 또한 가졌다. Storytellers, 이야기꾼을, 또 콜드 나왔네요. Rhapsodies라고 불리는 이야기꾼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세 개의 문화권이 나왔어요. West Africa, Middle East, 그리고 Ancient Greece. 이렇게 세 개의 문화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트 B는 문제로 이따 풀어볼 거고요. In many cultures, storytellers have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많은 문화권에서 이야기꾼들은 have also played, 네, 또한 해왔다, 뭐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네, have also played라는 것은 네, 현재 완료시제로서 해왔다, 이렇게 계속의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네요, 문맥상. 자, 여기서 쓰인 표현 중에 play 다음에 an important rol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다라고 할 때 play라는 동사를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야기꾼에 관한 글을 잘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 찾아보겠습니다. 1번, The Long History of Storytelling. 긴 역사, 스토리텔링의, 스토리텔링의 긴 역사, 글의 제목으로 적절할까요? 네, 맞죠. 현재 Have you ever seen storytellers on TV? 라고 물어봤어요. 스토리텔러를 본 적이 있는가 하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문화권의 이야기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에 대한 글. 맞나요?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Important roles of storytelling. 이야기를 말하는 것.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역할들. 네,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나와있지 않았죠? 그래서 2번 아니고요. 3번, sudden changes in storytelling. 갑작스러운 변화들, 이야기, storytelling에서의. 저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번도 정답 아니고 1번이 정답이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볼게요. 1번, 서아프리카에는 그리오란 이야기꾼들이 있었다. 네, 계속 이야기꾼들 이름이 나왔었죠? In West Africa, there were storytellers called griots. 자, 요 T는 발음을 안 하더라고요. griots라고 읽어요. 그리오라 불리는 스토리텔러 있었습니다. 다음, 2번. 그리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 라는 내용 있나요? 네, 여기 있죠? They drew large crowds. 그들은 끌어모았다. 큰 군중들, 관중들을, 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다음 3번, 고대 중동 지역의 이야기꾼을 랩소드라고 불렀다. 자, 우리 랩소드라는 이름이 어디 나왔죠? Ancient Greece also has storytellers called rhapsodies. 자, 여기 있네요. 고대 중동 지역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예요. 따라서 네, 중동이 아니죠? 3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 3번. 글의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 네, A가 비어 있었어요. But did you know? 그런데 그거 아니? 라고 묻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이 서아프리카에서는 어떻고, 네, 중동에서는 이렇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다라는 말이 쭉 나왔죠. 이에 어울리는 말을 보기를 넣어서 찾아볼게요. 1번, storytellers are also excellent in acting. 이야기꾼들은 또한 excellent, 매우 훌륭하다. 뭐 하는데? acting, 연기하는데. 자, 여기 연기를 뭐 잘한다는 내용이 뒤에 이어졌나요? 아닙니다. 따라서 1번 정답 아니고요. There were storytellers in ancient times. 있었다. 이야기꾼들이 과거 고대 시간에, 과거에, 아주 오래된 과거에 이야기꾼들이 있었다는 것. Did you know? 알고 있니? 자, 이렇게 물으면 서아프리카에서는 그리오가 있었고, 중동에서는 하카와티즈가 있었고, 그리스에서는 누구? 랩소디즈라는 이야기꾼들이 있었다라는 말과 어울리죠.
문맥상 정확합니다. 2번이 맞고요. 3번, It was difficult to see them.

the past. 자, 이 문장은 두부정사가 주어예요. 그들을 보는 것, 과거에 그들을 보는 것은 was difficult, 어려웠다. 그럴 리가요. 이렇게 이야기꾼들이 있었잖아요. 어려웠다는데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네, 4번 가볼게요. 글의 괄호 B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써볼까요? 네, 이야기꾼들은 인기가 있어 왔다. 뭐뭐 해왔다. 뭐죠?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돼요. 그럼 주어부터 이야기꾼들은 storytellers 써볼까요? storytellers 다음 주어가 복수니까 have 쓰고요. 그 다음 있어 왔다라는 의미로 비동사를 쓸 거예요. 그럼 비동사에 과거분사 been 쓰고 형용사 popular 써볼까요? P-O-P-U-L-A-R 자 이렇게 하고 뒤에 since long ago 오래전부터 네, 계속의 의미와 함께 쓰이는 since 확인되시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Storytellers have been popular since long ago. 잘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문장 분석 하나 남았네요. 지문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함께 분석해 봅시다. 하나의 문장 나왔는데 함께 볼게요. Storytelle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이야기꾼들은 역할을 해왔다. 중요한 역할을. 네, 그래서 주어 storytellers가 되고요. have played 하면 have PP 현재 완료로 나타낸 동사입니다. 다음 an important role은 play의 목적어로 쓰였어요. 자, play a role 하면 어떠한 역할을 하다. 여기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다, 해왔다 라고 해석해야겠죠? play라는 동사를 쓴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 표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교재에 있는 내용 다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퀴즈 타임 나가야겠죠? 자, 우리 현재 완료 시제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또 언급했던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볼까요? 힌트는 뭐뭐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정답 채워보고요. 맞는지 틀린지는 언제 확인해요? 다음 강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강의 꼭 찾아오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힘차게 공부해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인원 종합영어. 자, 오늘은 250강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금요일날은 저희가 이제 어휘 공부를 함께 하는 날인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이제 동물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등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자, 동물 두 번째 순서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가급적이면 좀 동물들을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중등 과정에서 뭐 그 동물들이 다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서 등장하는 자 동물 어휘들은 제가 두 강으로 이렇게 좀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자 공부하실 순서는 어떠할까요? 자 우리가 필요한 단어들 먼저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공부한 내용들을 퀴즈로 점검을 한번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배우셨던 단어와 자 문장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자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단어는 동사입니다. hatch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어떻습니까? 익숙하신 학생들도 일부 있을 것 같지만, 자, 중학생들에게는 익숙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중등용 단어입니다. 동사이고요. 자, 영영사전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새, insect 어때요? 이것도 동물이네요, 여러분들. 자, 중등용 단어가 되겠습니다. insect는 곤충이죠. 자, 그 다음에 fish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tc는 기타 등등의 뜻이라고 했죠. 자, 이거 라틴어기 때문에 자, 참고하시고 약자로 etc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새나 곤충, 물고기, 기타 등등의 그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는 것인데요. 어디에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out of an egg 이렇게 돼 있어요. 알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다. 아.

그런 의미군요. 혹은 to be born. 자, be born 이라고 하면 태어나다의 뜻이죠. 자, 뭐 함으로써 by plus ing는 100%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옴으로써 어디에 아래 바깥으로 나옴으로써 태어나는 것을 해치라고 한다. 자, 우리말로는 조금 그 한자어긴 하지만 뭐라고 하나요? 부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자동사로는 부화하다, 그 다음에 타동사로는 뭐뭐를 부화시키다 라고 하는 자타동사의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해치라고 하는 단어, 중등용 단어니까 꼭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의미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예문을 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해 보셔야겠죠. The fema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emale은 사람의 경우에는 여성이지만 동물을 지칭할 때는 암컷의 뜻도 있다 라고 이미 여러분께 자, 의미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죠. 자, 기존에 예전에 자, 어휘 수업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암컷이 어떻게 돼요? Must find, 찾아야만 됩니다. 뭘 찾아야 되죠? A warm pl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뜻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요? 자, 알을 갖다가 부화시키기 위한 따뜻한 장소,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알을 낳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장소를. 이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to hatch her eggs 라고 하는 요 말뭉치는 여러분들이 MA로 보시던 MD로 보시던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 hatch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 단어로 갈 텐데요. 자, 이것도 동물과 관련이 있는 단어죠. 동물의 이름은 아니지만 자, feather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은 feather 이렇게 되죠. 자, feather는 뭘까요? 여러 개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자, 많은 부드럽고 가벼운 것들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드럽고 가벼운 것들 중 하나라는 자, 이 해석이 feather의 의미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드럽고 강한 것을 또 뒤에서 앞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절이. 자, 그런데 뭘 덮고 있죠? 아, 이거는 조류네요. 조류. 그죠? 네, 그래서 bird's body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류의 몸통을 덮고 있는 부드럽고 가벼운 것들 중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거 뭐라 그러죠? 자, 깃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자, feather라고 하는 단어도 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렸으니까 자, 이번 주말 동안 자, 필요하신 분들은 암기를 좀 잘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feather도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rro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rrow라고 하는 단어도 중등용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화살의 의미가 있죠. 자, 화살의 의미가 있고요. 자, 화살이 어떻게 됩니까? was made. 만들어져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져 있죠? 바로 eagle's feather.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독수리 깃털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단어가 바로 이제 of가 되는데요.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정말로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한국말로 의 이렇게 외우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of는 전치사 중에서도 거의 만능 전치사에 속하는 아이고요. 때로는 재료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of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e made 다음에 of를 쓰면 뭐뭐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앞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간단하게 했는데 하나만 좀 살펴보면 consist라고 하는 단어 우리 앞쪽에서 봤거든요. 이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동사로만 쓰거든요. 근데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전치사를 of를 써요, 우리가. 자, 요런 식으로 재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여러 개가 있으나 of와 결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결합 관계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요 말뭉치 전체를 한 단어처럼 암기해 두셔야 글도 쓰고 읽고 자, 또 듣고 할 때 이 언어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말뭉치로 좀 외워 두실 것을 여러분께 좀 강조를 좀 드려보고요. 마찬가지로 be made of도 그런 관점에서 재료의 의미로 전치사
over를 쓴

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 이해를 좀 암기를 좀 해두셨으면 합니다. 말뭉치 전체를.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예문, 그 화살이 독수리의 깃털로 만들어져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3번에 lizard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lizard 라고 하는 단어는 동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특히 동물 중에서도 뭐죠 여러분들? reptile 이렇게 되어 있네요. reptile은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죠. 우리가 지금 제가 암기를 여러분께 요청하는 자 제시된 단어는 아니었지만 제시된 단어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파충류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reptile을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보니까 좀 반가우셨기를 바라고요. 자 이것은 reptile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충류가 어떤 파충류예요? 거북이 설명할 때도 나왔던 단어고요. turtle. 자, four legs. 다리가 네 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long body and ta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긴 몸과 그 다음에 tail은 꼬리죠. 꼬리까지도 가지고 있는 파충류의 하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다리도 네 개고. 자, 이것은 도마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izard라고 하는 단어 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뭐 그 국내 여행도 물론 많이 하시지만 이제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했을 때 특히나 동남아시아 쪽만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도 lizard는 굉장히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예문으로 가볼게요. 자, visitors can also see. 방문객들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죠? Marine iguanas 이렇게 되어 있네요. Marine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해양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다 이구아나를 방문객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바다 이구아나가 뭐예요? 콤마의 기능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명사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자, 바로 동격일 가능성이 있죠. 자, Mr. Kim, 콤마. 자,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미국 대통령인 Mr. Kim.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콤마가 동격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점도 이번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근데 이 바다 이구아나가 바로 뭐예요? 유일한 lizard, 도마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 뒤에 또 대절로, 이렇게 관계대명사절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수식이 되고 있죠? 어떤 lizard예요? can swim.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in the ocean. 에서 ocean은 이제 바다니까요.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마뱀인 marine iguanas를, 이구아나들을 방문객들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3번의 lizard까지 자, 정리를 해봤고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자, 그 단어는 뜻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단어니까 한번 주목해서 잘 한번 설명을 들어봐 주세요. cows. 자, cows는 이제 암소들이죠. bulls라고 하면 숫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cows or bulls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암수를 가리지 않고 소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s가 붙어 있잖아요. 오. cattle이라고 해서 요 뒤에는 cattle이 단수고 뒤에 s가 붙어서 cattle가 복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cattle 자체가 cows or bulls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들이 어때요? 암수를 가리지 않는 이 소들이 are kept. 자, 뭐 keep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지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보관하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뭐 보관으로 해석하면 딱딱하긴 하죠. 유지가 되는 아이들인데 어디에서? 바로 on a farm 이렇게 되겠습니다. farm은 농장이고요. 그 다음에 ranch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ranch라고 하는 단어는 목장의 뜻입니다. 이것도 중등용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ranch라고 하는 단어도 필요하시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목장이나 농장에서 유지가 되는 자 그런 아이들이 되겠어요. 소들이 되는데 자, 그 목적은 뭡니까? 당연하죠. 자, 우유나 혹은 meats. meats는 여러분들 고기를 말하죠. 자, 고기나
우유를 얻기 위해서 농장이나 목장

0: 식당에서 유지가 되고 사육이 되는 그런 소들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소떼 뜻이에요. 소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캐틀은 항상 여러분들이 복수로 취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캐틀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aves, 나뭇잎이죠? 자, 그래서 나뭇잎인데 무엇의 나뭇잎입니까? 자, 바로 certain trees가 되겠어요. certain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뭐 확실한의 뜻도 있지만 특정한의 뜻도 있죠. 두 가지 뜻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정한 나무의 이파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F로 이렇게 끝나는 단어는 복수를 만들 때 이걸 V로 바꾸고 뒤에다가 ES를 붙이는 이런 법칙도 있죠. 자, 혹시라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특정한 나무의 그런 이파리들이 어떻다? are. poison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OUS가 붙었으니까 이건 형용사형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죠. 독성이 있어요. 자, 누구에게? To catt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떼에게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번째 캐틀의 예문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마지막 Octopu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ctopus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까지 저희가 강의를 쭉 진행해 오면서 사실은 두세 차례 정도 다루었던 단어예요. 자,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반복적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Octopus는 sea animal이고요. 자, 바닷동물인데 어때요? 해서 soft body.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대명사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eight long arms. 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죠. 자, 팔이 8개 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8개 달린 거, 뭐, 낙지 문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어를 보통 옥토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징어는 참고로 팔이 몇개 달렸죠? 자, 부드러운 몸 갖고 있는 건 맞는데요. 10개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징어를 갖다가 딱 샀는데 다리가 9개다라고 누가 뜯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그 악터퍼스 했으니까 또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아유, 그러면 당연히 그 친척도 해야죠. 그래서 자, 알쓸 연관 어휘로 여러분께 스퀴드라고 하는 단어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징어를 우리가 스퀴드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커틀피쉬라고도 합니다. 자, 뭐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드라마가 TV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자, 아시죠, 여러분들? 뭐 낙지게임이었나요? 네, 뭐 그런 게 아마 있었죠.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제목도 요 단어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스퀴드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옥토퍼스가 뛰어난 아이사이트,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they are deaf. 자, 그들은 귀가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예문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 문어는 귀가 먹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갈게요. Cattle, 뭘까요? 소떼. Octopus, 문어. Feather, 깃털. Lizard, 도마뱀. Hatch는 부화하다, 부화시키다겠죠.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봤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독수리의 깃털로 만들어져 있다. 자, 뭘까요? Eagle's feather.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부화시키다 뭐였죠, 여러분들? 해치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 단어들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퀴즈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배우신 단어들과, 그 다음에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따라해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Hatch. Hatch. The female must find a warm place to hatch her eggs. Feather. Feather. The arrow was made of an eagle's feather.

0: Lizard, lizard. Visitors can also see marine iguanas, the only lizard that can swim in the ocean. Cattle, cattle. The leaves of certain trees are poisonous to cattle. Octopus, octopus. The octopus has excellent eyesight, but they are deaf.
1: 자, 오늘 또 즐거운 동물, 그죠? 네, 이야기. 자, 어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단어들 중에서도 필요한 단어들 있으시면, 자, 복습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복습에서 여러분들 키워드 아주 오랜만에 반복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Past five days. 지난 5일 동안 외웠던 단어들을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단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장기 기억이 될 수 있고 오랫동안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둘 수 있으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도림파파 성규홍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영어의 측면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어가 쉬워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책은 이렇게 읽을만 해야 됩니다. 재밌게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결말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매우 많이 쓰는데 아 이게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2: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1: And then they were racing through the jungle.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The lion arrived at the grassy plain and gave a mighty roar. The animals looked up in fear.
2: Meet my friend the mouse, said the lion.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The weak really can help the strong.
1: And from that day on, the lion and the mouse were best friends. Little friends,

0: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1: The Lion and the Mouse.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과연 이 사자와 생쥐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는 그 결말이 맞을지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갑자기 the lion, 사자는 placed. place라는 것은 장소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근데 바로 뒤에 d가 붙어 있으니까 이 d죠. 과거형. 이게 동사도 되네. 즉, 어딘가에다가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았다, 두었다. 사자는 두었습니다. 쥐를, 여기에 쥐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손에. 쥐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On his back. 등에다가 태운 것이죠.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hold on tight이라는 것은 꽉 잡아 라는 것이죠. 사자가 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쥐는 어디 있다고요? 이 머릿속으로 이 동화나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사자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제 방금 어디에서 빠져나왔어요? 덫에서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이 누구 덕분에 빠져나왔습니까? 쥐. 쥐 덕분에 빠져나왔죠. 그러면 쥐를 이제 감사 인사를 이제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쥐를 자신의 등에 태우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태우기만 하면은 픽 떨어지니까 hold on tight, 꽉 잡아 to my mane, 나의 갈기라고 하죠. 갈기는 뭐냐면 사자의 목덜미에 난 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숫사자에게만 있죠. 암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 주변에 저는 이 착한 사람 눈에만 갈기가 보이는데 저는 실제로 갈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갈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 갈기를 꽉 잡아. He instructed. 그가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Instruct라는 것은 지시하다. 요청하는 것이죠. 명령을 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re racing through the jungle. 그리고 그들은 숲속을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달렸습니다. 맞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쥐는 사자 등에 이 갈기를 잡고 사자 등에 타고 있는 중이에요.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이라고 돼 있죠. 쥐는 held on tightly. 꽉 잡았습니다. 맞죠? 꽉 잡았어요. 그의 눈은 어떻게 되었냐면 꽉 감은 채로. 맞죠? squeeze라는 것은 짜다. 꽉 누르다. 주로 우리가 squeeze라는 것은 무언가를 꽉 액체 같은 것을 짜내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눈을 짜내는 게 아니잖아요. 꽉, 즉 눈을 질끈 감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꽉 닫힌 채로 이렇게 질끈 꽉 누르면서 맞죠? 그러면서 이 갈기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정말 헷갈리기도 하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이 헷갈렸을 거고 중학생은 시험 문제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타이트라고 하면 꽉 쥔, 뭔가 꽉 잡고 있는 어떤 상태, 꽉 끼는 상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형용사거든요. 근데 ly가 붙으면 바로 꽉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떤 단어에다가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닌 경우를 또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으로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입니다. 헷갈리는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진짜 헷갈립니다. 그런데 보고 나면은 정리가 된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렇게 오류로 만들어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Fast, Hard, High 요 세 가지를 예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e is a fast runner. 그는 달리기 잘 달리는 사람이 되겠죠. Runner이라고 하면 달리기 선수나 혹은 달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A fast, fast가 붙었죠.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그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여기서 fast는 바로 뒤에 있는 runner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아, fast가 빨리 달리는, 빠른이라는 단어이니까 ly를 붙이면 빠르게가 되겠지, 부사가 되겠지. 그래서 the lion ran fastly. 이런 거는 없습니다. Fastly는 없고요. 형용사와 부사가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The lion ran fast라고 해야 돼요. 그냥 The lion ran fast. Fastly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형용사와 부사가 똑같은 형태다,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ly를 붙여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Fastly를 보면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어여서 많은 친구들이 fastly를 쓴다니까요. 됐죠?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fast 하나 했죠? 두 번째 hard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쳤는데 this test is hard. 오늘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 시험은 어렵다. 맞죠? hard라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테스트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험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hard도 마찬가지입니다. hard도 형용사에서 부사가 되려면 그냥 hard를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려운이라는 의미였고요. 여기서는 she studies hard. 제가 she라고 한다면 she, 아, 내일 시험했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죠. 열심히. 여기 있는 hard는 바로 앞에 있는 study를 수식해주는 hard, 즉 부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있었던 fast와는 다르게 hard는 ly를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 다른 단어예요. I can hardly se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hardly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고요. 여기서 어려운이나 혹은 열심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hardly라는 것은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열심히라든가 어려운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혹은 hard는 또 단단한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거의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게 hardly입니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단순히 형태만 보고 hard는 무엇이고 ly가 붙어야지 부사고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써져 있지만 헷갈리기 마련이거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떨 때는 예문을 하나하나씩 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예문 얼마나 짧고 좋습니까? 맞죠? This test is hard. 아, 어려운 이네. 그 다음에 she studies hard. 아, 열심히네. I can hardly see. 아, 내가 어렵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거의 볼 수가 없네. 맞죠?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외워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팍팍팍 제대로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은 바로 여기 있는 high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mountain is very high. 산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high는 높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높은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 산은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럼 여기 있는 high는 무엇을 수식해 줍니까? 저기 앞에 있는 mountain, 산을 수식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거. 여기서 high는 뭐다고요? high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fly, flew를 수식해 줍니다. fly의 과거형이죠. 새는 높게 날았다가 됩니다. 높게, 높은 날았다가 아니라 높게 날았다. 새는 날았다. 근데 어떻게 날았는데? 높게 날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high는 이거 그러면 높게 날았다. 바로 앞에 있는 동사, 동사를 수식하는 high면은 ly 붙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high도 형용사와 부사가 동일합니다. 형태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있는 ly를 붙인 또 표현이 있어요. high에 ly를 붙일 수가 있다니까요. 심지어 부사가 돼요. 그런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의미가 뭐냐면 she is highly respected. 이 뭐냐면 높게라기보다는 매우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매우 존경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인데 무조건 ly를 붙여서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예외적인 것들.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알고 보니까 fast나 hard나 high 같은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 단어들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예외들이 아주 많이 쓰는 것들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좀 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And then, they were racing through the jungle.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1: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The lion arrived at the grassy plain and gave a mighty ro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자는 arrived at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풀이 있는 풀로 덮인 초원, 즉 풀로 덮인 평원이죠.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And gave a mighty roar, 그리고 주었습니다. 아주 힘찬 으르렁을 주었습니다. 즉 으르렁하며 아주 힘차게 으르렁거리며 소리 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The animals looked up in fear. 사자가 여기서 막 으르렁거리니까 또 다른 동물들이 어땠냐면 looked up 이렇게 올려다가 보았습니다. 올려다 봤죠. 어떻게? 뭐 안에서? 겁에 질려서. 저 사자 또 왜 저래? Meet my friend the mouse, said the lion. 근데 사자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친구인 이 쥐를 만나보거라. 이 손에 딱 얹어 놓겠죠. 혹은 목에 딱 얹어 놓겠죠. 등에요. 그러면서 나의

0: 친구인 쥐를 만나봐라라는 것이죠.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쥐가 되겠죠.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me는 사자가 될 것이고요. 뭘 하는 걸 도와줬는가? escape. escape은 탈출하다. 그는 나를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엇을 탈출했습니까? The hunter's trap. 이 사냥꾼의 덫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 쥐가 도와주었다. The weak really can help the strong. 이 연약한 혹은 작은 혹은 이 연약한 생명체도 강한 자들을 도울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And from that day on,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날로부터, The lion and the mouse were best friends. 아, 이렇게 되었군요. 사자와 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그래서 작은 친구들도 뭔가 연약하거나 뭔가 몸집이 작다던가 이런 작은 친구들도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prove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증명하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뭐뭐로 드러나다, 뭐뭐로 밝혀지다, 뭐 어찌되었든 똑같은 의미예요. 뭐뭐로 밝혀지는 거나 뭐뭐로 증명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은 뭐뭐로 드러나다, 결국 뭐뭐로 밝혀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작은 친구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다고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용 자체도 매우 탄탄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읽을만 하죠? 이 읽을만 하다는 느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듣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lion arrived at the grassy plain and gave a mighty roar. The animals looked up in fear. Meet my friend the mouse, said the lion.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The weak really can help the strong. And from that day on, the lion and the mouse were best friends.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Place, place.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Instruct, instruct.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Mane, mane. The lion's mane shone in the sunlight. Squeeze, squeeze.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Escape, escape.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Prove, prove.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on이라는 것인데, on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아시죠? 어딘가 위에 있는 이 바로 딱 떠오르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개념, 이 위에 있는 개념이 어딘가에 접촉해 있는 이라는 것이거든요. 뭔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어딘가에 닿여 있는, 닿고 있는,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또 다른 의미도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This book is on the desk.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어요. 말 그대로 책상 위에 얹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책상에 있다, 어딘가에 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on이라는 것은 뭐뭐 위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My birthday is on March 15th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의 생일은 3월 15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달력을, 3월 달력을 한번 꺼내보세요. 아무 3월 달력을 머릿속에 상상으로 꺼내보시고요. 그거를 이렇게 책상에 쭉 펼쳐두시고 나의 생일이라는 점을 어디에 올립니까? 바로 3월 15일에다가 탁 올려보세요.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책이

달력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 내 생일이라는 동그란 점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달력이 쭉 펼쳐져 있으면 3월 달력이요. 3월 15일에다가 탁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날을 의미할 때는 on을 쓴답니다. 그래서 의미는 날짜나 요일, 어디어디에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From now on, I'll try my best.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on이라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그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쭉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거기까지 계속 접촉해서 이런 의미예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제가 예를 들자면 여기에 적혀있죠. I'll try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 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끊기지 않고 어딘가에 계속 붙어있다라는 거죠. 맞죠? on도 똑같고 여기 있는 on도 똑같고 어딘가에 딱 붙어있다라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중간에 가다 끊기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때부터 쭉 on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다 같은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입니다. 바로 BBC인데요. BBC가 경주 마들이 도살장에서 아주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서 영국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동물 학대를 막고자 하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대란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인도가 최소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인도의 공식 사망자 수가 41만 명인데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사망자 수는 400만을 넘어서는 10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Today's Topics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Thousands of race horses killed in slaughterhouses 라고 되어 있군요. 이때 killed는 수동태로 쓰인 거죠. 비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수천 마리에 달하는 경주마가 race horse 바로 도살장에서 도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Thousands of race horses killed in slaughterhouses. According to a BBC investigation, thousands of racehorses are being sent to slaughterhouses in Britain and Ireland. Covert recording showed rules designed to protect horses from a cruel death are regularly ignored.

0: regularly ignored at one of the UK's biggest abattoirs.
1: 몇 가지 단어는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2: Slaughterhouse.
0: Slaughterhouse.
2: Covert.
0: Covert.
2: To ignore.
0: To ignore.
2: Abattoir.
0: Abattoir.
1: 첫 번째 단어는 slaughterhouse입니다. Slaughter, 도축하다, 도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도축장 혹은 도살장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Covert, 비밀리에, 은밀한이라고 할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Covert. To ignore, 뭔가 법이라든가 뭔가를 무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abattoir, 역시 slaughterhouse와 마찬가지입니다. 도살장, 도축장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살펴볼게요. According to a BBC investigation, BBC 조사에 따르면 thousands of race horses are being sent to slaughterhouses in Britain and Irelan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sent to는 어디로 보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경주마들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결국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Covert recording showed. So covert이란 말을 본 거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언더커버 생각나는 거죠. 몰래 비밀리에 잠입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비밀리에 지금 다 촬영을 해봤더니 그 결과 rules designed to protect horses from a cruel death.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Designed to.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정책 같은 것들이 be designed to라고 하면 혹은 be intended to라고 하면 그 취지는, 그 목적은 뭐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이 잔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 are regularly ignored. 툭하면 빈번하게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regularly가 정기적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매주 목요일 낮 1시부터 2시까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축하면 빈번하게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At one of the UK's biggest abattoi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 최대 규모의 도축장 한 곳에서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유럽 쪽은 이제 동물 권익이라든가 동물 어떤 그 학대를 막고자 하는 규정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2: Thousands of racehorses killed in slaughterhouses. According to a BBC investigation, thousands of racehorses are being sent to slaughterhouses in Britain and Ireland. Covert recording showed rules designed to protect horses from a cruel death are regularly ignored at one of the UK's biggest abattoirs.
0: Thousands of racehorses killed in slaughterhouses. According to a BBC investigation, thousands of racehorses are being sent to slaughterhouses in Britain and Ireland. Covert recordings showed rules designed to protect horses from a cruel death are regularly ignored at one of the UK's biggest abattoirs.
1: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바로 인도로 가겠는데요. India's COVID death toll could be in the millions, in the millions, in the thousands.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느낌이죠. 인도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수백만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겠습니다.
2: India's COVID death toll could be in the millions. India's death tol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uld be a staggering 10 times the official number. Most experts believe India's official toll of more than 414,000 is a vast undercount, but the government has dismissed those concerns as exaggerated and misleading.
0: India's COVID death toll could be in the millions. India's death tol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uld be a staggering 10 times the official number. Most experts believe India's official toll of more than 414,000 is a vast undercount, but the government has dismissed those concerns as exaggerated and misleading.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깔끔한 내용은 아니죠. 이제 이렇게나 많이 이런 느낌을 자아내게 되는데요. 몇 가지 단어 표현을 알면

0: 좀더 쉬워집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he death toll.
2: The death toll.
1: Staggering.
2: Staggering.
1: Undercount.
2: Undercount.
1: To dismiss.
2: To dismiss.
0: 첫 번째 표현은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정도는 자면서도 나올 만한 그런 익숙한 단어입니다. The death toll. 사망자 수. The number of deaths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Staggering이란 말 정말 많이 씁니다. 충격적인, 믿기 어려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치가 나오거나 정도가 나올 때 staggering이 나오면 자그마치 이렇게나 많은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 형용사가 그 상황, 그 명사의 성질을 어떤 결정해주는 키워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놀라운이라든가 심각한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한 90% 정도 해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ndercount. 밑으로 센 겁니다. 그러니까 세야 되는 걸 제대로 못 센 거죠. 실제보다 축소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o dismiss. 어떤 내용을 묵살하다, 일축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역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염두에 두고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ndia's death tol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코로나19 대유행,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인도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수가 could be a staggering 10 times the official numb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 빼고 생각해보죠. Could be 10 times the official number. 깔끔하게 떨어지죠? 몇 배다라고 할 때 바로 수치가 나오면 되니까 이때 공식적인 수치라는 거에 신경 쓰셔야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official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써요. official number, official statistics, official report. 이때 공식적이라는 의미는 정부에서 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라는 얘기는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식적인 수치라는 얘기는 사실은 정부가 내놓은 수치라는 얘기거든요. 자, 공식 수치의 10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a staggering이라는 녀석이 갑자기 툭 끼어들었어요. 아시다시피 10 times 복수 쓰였잖아요. 근데 여기 또 or를 썼죠.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숫자가 복수라 하더라도 숫자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올 때 지금처럼 자그마치라는 개념으로 staggering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추정컨대라고 할 때 estimated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의 형용사가 나올 때 그때는 부정관사 or을 꼭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ost experts believe,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요. India's official toll, 여기서는 death toll인데 생략해서 간단하게 쓴 건데요. Of more than 414,000. 아, 그렇군요.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사망자 집계 수는 지금 41만 4천 명을 조금 넘는,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것이 is a vast undercount, 상당히 현실 반영을 하지 않은, 축소해서 나온 수치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but the government has dismissed those concerns. 뭐라고요? As exaggerated and misleading. 그렇군요. 인도 정부의 경우에는 이런 우려를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Exaggerated. 아, 이거 과장된 얘기다. 10배? 말도 안 된다. 라는 내용과 misleading. 잘못 이끄는 거죠. 오도한다라는 말 쓰거든요. 사람들을 오도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고 해서 보통 언론들이 뭐 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즉 이러한 얘기 10배나 된다는 얘기가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고 있다라고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대세는 이제 수백만 단위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공식 수치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India's COVID death toll could be in the millions. India's death tol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uld be a staggering 10 times the official number. Most experts believe India's official toll of more than 414,000 is a vast undercount, but the government has dismissed those concerns as exaggerated and misleading.
2: India's COVID death toll could be in the millions. India's death tol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uld be a staggering 10 times the official number. Most experts believe India's official toll of more than 414,000 is a vast undercount, but the government has dismissed those concerns as exaggerated and misleading.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 어떤 걸 선택했냐면요. 바로 to turn a blind eye to something. 못 본 척하다, 눈을 돌리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입니다. 앞에 나왔던 단어 어떤 것과 바꿔 쓰면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앞에 나왔던 to ignore 라는 단어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많은 경우에 말이죠. 자, turn a blind eye. 자, 어떤 경우에 쓸까요? 오랫동안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방치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방치하다, 못 본 척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방 국가라고 할 때 Western country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여러 나라니까 잠시 후에는 복수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권이라고 할 때는 Human Rights, 항상 복수 써야 되겠죠. 인권도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권 유린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오랫동안 Western countries, 이거 쓰겠죠? Have turned a blind eye to 인권유린.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For a long time, Western countries have turned a blind eye to human rights blank in China. 자, A로 시작되는 단어를 일단 제가 드렸습니다. 만약에 B로 시작되는 단어였으면 human rights violations.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Human rights violations. 근데 A로 시작되는 단어는 human rights abuses. 그죠? 이때 abuses, 인권 유린이고요. 이럴 때 turn a blind eye to 라고 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 듣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For a long time, Western countries have turned a blind eye to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2: For a long time, Western countries have turned a blind eye to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해보고 그리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India in Crisis, 위기 속의 인도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1차 감염 사태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집계는 지금까지 41만 4천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400만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특히 작년에 있었던 이 1차 감염 사태에서만 2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코로나 1차 감염 사태를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뭐라고 추산되다라고 할 때 요거 우리 이제는 압니다. 그죠? 추산되다라고 할 때는 It is estimated that 이라고 쓰면 됩니다. It is estimated that.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It is estimated that 이렇게 추산되는 거죠. 끊고요. Nearly 2 million Indians died. 그죠? 약 200만 명의 인도 국민들이 사망했는데요. During the first blank in COVID infections last year. 라고 되어 있습니다. During the first blank in COVID infections. 작년에 코로나19 감염 최초 뭘까요? 이럴 때 들어간 단어가 surge라는 단어가 되겠죠. A surge in something은 뭔가 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e first surge라고 하면 1차 감염 사태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읽고 따라해 보시죠.
1: India in crisis. It is estimated that nearly 2 million Indians died during the first surge in COVID infections last year.
2: India in crisis. It is estimated that nearly 2 million Indians died during the first surge in COVID infections last year.
0: 그런데 이걸 조금 줄여서 쓸 수는 없을까요? 꼭 it is estimated that 이라고 꼭 써야만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거를 조금 짧게 쓰면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응용해서 쓰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blank estimated 2 million Indians died during the first surge in COVID infections last year. 앞에 it is estimated라는 말을 요 두 단어로 끊을 수 있죠. 물론 명사는 주어는 여기까지입니다만 blank estimated A로 시작되는 단어 뭘까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복수라 하더라도 숫자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부정관사 어를 써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unestimated 2 million Indians died 이렇게 쓰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200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혹은 추정컨대 2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라서 It is estimated를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요 양쪽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표현을 한 자리에 엮어봤습니다. 자,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1: Covert,
2: covert,
1: staggering,
2: staggering,
1: undercount,
2: undercount,
1: to dismiss,
2: to dismiss,
1: to turn a blind eye to,
2: to turn a blind eye to.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기존 방송들을 다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방송에 사용됐던 모든 자료들은 MP3와 스크립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역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복습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MP3도 여러 번 들어보시고요. 나름 꾸준히 활용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 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마이 워드코치를 함께하는 워드코치 최혜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6강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생활 암기법과 함께하는 단어 공부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먼저 퀴즈 내드렸던 거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자, the child, 빈칸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have the toy라는 지금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문장은요. 그 아이는 그 장난감을 몹시 갖고 싶어 한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몹시 뭐뭇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채워보셨나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그렇죠. is eager to, 그렇죠. be eager to라는 수거였는데요. 우리 주어 the child의 올바른 우리 동사 is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다 잘해 보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그럼 오늘 학습할 내용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Day 46부터 Day 48까지 선생님과 함께 또 재미있게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단 period. satisfied, 매우 satisfied 했다. regret, 난 regret 하고 싶지 않아. persuade, 그를 persuade 해봐라. nod, 고개를 nod 하다. alien, 한 alien, 종족. message, 의사소통, message. beggar, beggar처럼 산다. refuse, 정중히 refuse 했다. script, script에는 없었어. minimum, minimum의 노력. fabric, 부드러운 fabric. satellite, 최초의 satellite. opportunity.

opportunity. 자유와 opportunity를 원한다. honor. 이 honor 부모님과 함께 나눌래요. lead to. 승리로 lead to 될 거야. be crowded with. 사람들로 be crowded with 하다. refer to. 그 문제를 다신 refer to 하지 마. keep in mind. keep in mind 해야 한다. be familiar with. 그 규칙들에 be familiar with 하다. 네, 여러분 신다는 단어 공부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period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요. 명사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 period에 영어를 완전히 익힐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period 하게 되면요. 선생님, 하키라는 경기가 생각납니다. 하키 경기는요. 세 개의 period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즉, 경기의 전체 시간이 세 부분, 즉,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period 하게 되면은 기간 또는 교시라는 의미를 갖고요. 자, 예문 보시면요. We can master English in a short period of time. 자, short period of time 하게 되면 단기간이란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satisfy, satisfac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원형 단어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atisf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ed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우리 과거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만족한, 흡족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satisfaction, 여러분, 션으로 끝나면 우리 명상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 만족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예문 볼까요? 자, 나는 그 학생의 대답에 매우 satisfied 했다, 만족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I was very satisfied with the student's answ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regret. 여러분, 선생님 약간 여러분들 또 재미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약간 발음 장난 할 건데요. re 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라는 그런 접두어의 의미가 있고요. great 하게 되면요. 아, 그랬어. 내가 그래버렸네. 이런 느낌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시, 아, 내가 다시 그래버렸어. 안 해야 되는데 다시 그래버렸네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 유감, 애석 이런 의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회하다, 애석하게 생각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 난 regret하며 살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live with regret.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표현 볼게요. persuade, 동사입니다. 여러분, per이라는 건 여러분, perfect 아시죠? 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suade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뭔가를 설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를 완벽하게 설득하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설득하다, 뭐뭐하도록 설득하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dissuade 하게 되면 설득하여 뭐뭐을 못하게 하다, 단념시키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 파티에 오라고 설득해봐라. Try to persuade him to come to the part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고요. nod. 이것도 선생님 하나 팁 알려드릴 건데요. 나 너 좋아해. 어? 나도 너 좋아해. 나도. 나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여러분 연상해보세요. 자, nod. 나도 하게 되면요. 고개를 끄덕이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면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이다, 끄덕이다, 그리고 명사로 끄덕임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개를 자, 끄덕이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의의 표시이다. A nod is a sign of agreement in most countrie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lien. 자, alien 하자마자 선생님은 영화 alien이 떠오릅니다. 우리 외계의 생명체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 외계인 또는 형용사로는 외국인의, 외계인의, 자, 의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경한, 이국적인, 그렇죠. 외국인들은 좀 이국적이게 생겼잖아요. 자, 그 영화에서 한 alien 종족이 지구를 공격한다. In the film, an alien race attacked Earth.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편이에요. method. 여러분, method 연기, 막 메소드 연기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진짜 실제로 그 인물이 된 것처럼, 동일시 된 것처럼 연기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method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방법,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른 표현으로 way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죠. 우리는 간단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o use simple methods. 간단한 방법들을요.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고요. Beggar, beggar. 자, 명사고요. Beg 하게 되면 동사인데요. Beggar. 자, 요거 약간 발음 장르에서 beggar.

고. 자, 배고파라고 밥 달라고 하는, 뭔가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지의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beggar, 배고파. 그래서 beggar 하게 되면 거지, 가난뱅이. beg 하게 되면 밥좀 주세요, 구걸하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는 대단한 부자이지만 beggar처럼 산다. He is so rich, but he lives like a begga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에요. refuse, 여러분. re는요,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고요. fuse 하게 되면 뭔가 pour, 붓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받았지만, 에이, 도로 부어버리는 거죠.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절, 거부하다. 반대로 accept 하게 되면 수락하다고요. refuse 하게 되면 명사로 거절이 되겠죠. 자, I politely refused their invitation. 나는 그들의 초대를 정중히 거부했다, 거절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cript. 자, script는 우리 바로 해봅시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 연극, 영화, 방송극 등의 대본이나 각본 손으로 쓴 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The lines weren't in the original script. 그 대사들은 원래 스크립트에는 없었어. 우리 영화 볼때 밑에 스크립트 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이요. 자, 911번인데요. 자, 미니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니 하면 우리 다 바로 떠오르죠? 뭔가 작은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은 그리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바로 그거예요. 최저, 최소. 최저, 최소 가시면 되고요. 반대로 맥스하게 되면 이제 뭔가 큰, 최대의 이런 이미지 가져가시면 되는데, 맥시멈 하게 되면 최대, 최대, 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he passed the exam with the minimum effort. 그는 미니멈의, 즉 최소의 노력으로 시험을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fabric. 자, fabric 소파. sofa. 우리 fabric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소파죠, 여러분들. 천으로 만든 소파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fabric 하게 되면은 직물이나 천을 가리키고요. 자, they make the cotton into a soft fabric. 그들은 모카를 부드러운 fabric으로 만든다. 천으로 만든다. 직물로 만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satellite. 자, 명사인데 약간 바꿀게요. 자, satellite. 그래서 새털처럼 light 아주 가볍게 떠 있는 인공위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위성입니다. 자, 스포트닉 1 was the first satellite. 그렇죠. 발음이 좀 어려웠네요. 스푸트니크 1호는 최초의 인공위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opportunity. 자, 명사인데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외워갈게요. 기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거는 알죠? 찬스. 영어로는 chance. 그렇죠. 자, everyone wants freedom and opportunity. 모든 사람이 자유와 기회를 원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honor. 명사. 우리 팬사인회 간 거예요. 가수의 팬사인회 갔더니 이렇게 나를 안아주는 honor. 안아주는 영광을 갖게 되었네요. honor. 안아줘. 그래서 명예, 영광, 경의, 존경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 will share this honor with my parents. 나는 이 영광에 부모님과 나누겠다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lead, 아, 내가 리드할게, 뭔가 이끌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 무엇을 야기하다, 어떤 결과로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야기하다. result in이라는 동의 표현 같이 알아두시고요. Your courage will lead to victory. 너의 용기가 승리로 결과가 이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자, be crowded with. 여러분, crowd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군집되어 있는 모습에서 뭐뭐로 들끓다, 꽉 차다. be packed with, be filled with와도 같고요. 자, the sidewalk is crowded with a lot of people. 자, sidewalk, 인도가 많은 사람들로 아주 꽉차 있었다, 꽉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 refer to. refer가 여러분들 뭔가를 언급하다, 참조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엇을 언급하다, 참조하다. 자, don't refer to. 다시는 언급하지 마. the matter. 그 문제를 again. 다시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keep in mind. 마음속에요. keep.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명심하는 거겠죠. A를 명심하다. 그래서 bear A in mind. 그래서 keep. A in mind 하게 되면요. A를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자, keep in mind that. 자, 무엇을 명심하냐면, we must hurry up. 우리가 서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e familiar with. 너무 쉽다. familiar. 우리 친근한, 친숙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에 친숙하다, 익숙하다. I am familiar with the rules. 나는 그 규칙들에 매우 친숙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20개 나와도 재미있게 show me the word 연습해 보고 올게요. period, 기간 규시, satisfied, 만족한, regret, 후회하다, persuade, 설득하다,

da not kidok ida alien we getting massive pangbok pangshi bagger kanambengi refuse kojor hada script te bon kakpo minimum trejo treso fabric chingwe satellite in gong we saw opportunity kiwe honor 명예 영광 Lich, but Yagi Hada be crowded with more dirkada, refer to more ongapada, keep A in mind, A do. Myungshim Hada be familiar with Momo A, Chinsukada. Scale. 스케일은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된다. Judge, 외모로 judge하지 마라. Humid, 덥고 humid하다. Elect, 그를 대통령으로 elect했다. Nodding, 지구에 nodding. Athlete, 타고난 athlete. Disease, disease 없는 세상. Function, 녹음 function. Rhythm, 다양한 rhythm. Organization, 사람들을 위한 organization. Evolve, 계속해서 evolve하고 있다. Empire, 그 empire. Privacy, privacy에 대한 권리. Supply, 가격은 supply와 수요에 의존해. Proverb, proverb를 기억해라. Be related to 천식과 be related to 될 수 있다. Be turned into 예술로 be turned into 될 수 있다. By express 우편. Provide A with B. Provide 우리 with 생계를 위한 금전. In need일 때 친구. 네, 여러분 또 단어 공부 또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ale이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자, 명사인데요. 우리 저는 진짜 스케일이 크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스케일이 크다는 여러분 바로 규모가 크다라는 뜻이겠죠? 규모라고 여러분 바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 저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금, 지도의 축적, 물고기의 비늘이란 뜻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의미가 많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scale is used to weigh the crops. 자, 스케일은 농작물의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의 스케일의 의미는 이제 저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judge. 자, 명사, 동사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선생님 추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judge. 자, 우리 친구 반이랑 축구를 하는데 자, 심판이 있겠죠? 자, 심판이 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요. 너네 반이 졌지. 너네 반이 졌지라고 심판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하게 되면은 심판,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 졌지라고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하다, 판단하다라고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명사 형태 먼트로 끝나게 되면 명사가 됩니다. 저지먼트하게 되면 재판, 판단. Don't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s. 자, appearances 하게 되면 외모라는 뜻이 되겠죠. 자, 사람들의 외모로 judge,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humid. 자, 우리 여름 이제 곧 다가올 텐데요. 여름의 날씨가요. hot and humid.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t and humid. 바로 덥고 습한 거죠. 그래서 humid 하게 되면 눅눅한 습기가 많은 이고요. 여러분들 humidity 하게 되면 습기, 습도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island is hot and humid.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고 했죠. hot and humid in the summer. 자, 그 섬에 여름에 덥고 습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자, elect. 자,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해하게 되면 ex. 그래서 바깥쪽으로라는 의미를 갖고요. elect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뭔가를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를 끌어모아서 제일 많이 표를 끌어모은 사람이 당선인으로서 ex.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바로 누군가를 뽑다, 선출하다, 선택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election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그거의 명사 형태입니다.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They elected him president. 자, 그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northern. 이것도 쉽죠, 여러분. north. 여러분 우리 north 땡땡땡땡 이거 여러분들 그 오프랜드 아시죠?

자, 널싹이 된 북쪽이고요, 여러분들. ER-N이 붙게 되면 전미사로서 뭐뭐 쪽입니다. 그래서 northern하게 되면 여러분들 북쪽의 가시면 되고요. southern 여러분, south가 이제 남쪽이니까요, 여러분들. southern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남쪽의가 되겠죠. 자, Korea i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earth. 자, 한국은 지구의 북쪽에 있다, 북반구에 있다, 요 정도의 느낌 보시면 되겠죠. Athlete, 명사입니다. 우리 특히 올림픽스, 올림픽에 나가는 우리 운동선수들이요. 상대 팀 나라의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S3, S겠죠, 여러분들. Athlete, S는 운동선수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Athlete, 운동선수, 육상선수. He is a natural athlete. 그는 natural하게 되면 타고난 운동선수이다. 이 정도 느낌 보시면 좋고요. Disease, 자, 명사인데 여러분. 디스가 뭔가에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요. 이즈하게 되면 여러분 편안함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편안함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병에 걸린 상태. 그래서 디지즈하게 되면 질병 가시면 돼요. 자, we are 우리 모두는요. want to live 살고 싶습니다. in a world 세상에서요. 어떤 세상이에요? without disease 질병 없는 세상에서요. 여러분도 그렇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function. 자, 우리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 펑하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에어백 기능이 기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function하게 되면 여러분들 명사로 기능, 그리고 동사로는 작용하다, 뭐 기능하다, 구실을 하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very mobile phone has a recording function. 자, 모든 휴대전화는 녹음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unction. 뭐라고요? 기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hythm. 자, 쿵쿵짜리 쿵쿵짜 요런 거 여러분 리듬이죠, 그쵸? 명사로 리듬 율동 가시면 되고요. 우리 리듬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이제 박자인 거잖아요. 주기적 반복 순환. 자, the music has a variety of rhythms. 자, 그 음악은 다양한 리듬을 지니고 있다. 다음에요, organization. 좀 발음이 조금 어려우니까 기억하세요. organization, organize. 따라해 보실래요? organization. organize. 그래서 organization 하게 되면 우리 단체 조직 기구고요. organize 하게 되면 이제 뭔가를 조직하다라는 느낌 보시면 되겠죠. 멘사 들어보셨죠? 멘사 is an organization for smart people. 자, 멘사는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기구, 조직체이다, 단체이다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죠. 이 valve, 자, 이 바깥쪽이라고 했어요. valve는 여러분 뭔가 회전하는 거야. 자, 우리 로켓트가 우리 우주 바깥쪽으로 회전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쵸? 우리 로켓 같은 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evolve 하게 되면 진화하다, 또는 서서히 발전하다, 뭐 진화시키다, 발전시키다로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The company continues to evolve with changes in technology. 그 회사는 기술 변화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empire. 앞에 강세 있어요. empire, emperor. 자, 뭡니까? 엠페러가 통치하는 그런 국가가 이제 엠파이어가 되겠죠, 여러분. 황제 제국 보시면 되고요. 자, the empire went out of existence. 자, 밑줄 쫙 쳐볼까요? went out of existence 하게 되면 좀 어렵죠. 존재란 뜻이요. 존재가요, out of, 우리 막 out of 안주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멸망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제국은 멸망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Go out of existence, 멸망하다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rivacy, 아 이건 내 privacy야, 좀 존중해줘. 뭡니까? privacy, 사생활, 개인적인 자유. private 형용사니까 당연히 사적인, 그다음에 개인적인 가시면 되겠죠. The actor deserves to have, 자, 가질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요. 자, 무엇을요? The right, 권리인데요. to privacy, 그렇죠.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supply, 우리 경제 여러분들 배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제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첫 번째가 supply, 두 번째가 demand라는 건데요. 바로 우리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에서 supply는 공급 또는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provide 하게 되면 역시 뭔가를 공급하다,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말씀드렸던 우리 수요는요, demand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Prices depend on supply and demand. 그렇죠. 가격은 supply와 수요, 즉 공급과 수요에 의존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proverb. 자, 명사인데요. 여러분 이거 추측해 봅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들어보셨죠? 자, 그런 proverb를 기억해라.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속담이죠. Remember the proverb, look before you leap. 여러분, leap 하게 되면 건너다 이런 의미인데요. 건너기 전에 한번 look 잘 한번 살펴.

봐라, 위험한 것이 없는지.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속담 격언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요. 자, 우리 be related to. 너무 쉽네요. relate가 관련시키다니까 여러분들. 관련되는 거죠. 관련이 있다. Allergies can be related to asthma. 그렇죠. asthma 하게 되면 천식이에요. 자, 알레르기는 천식과 관련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요. be turned into. 우리 be turned가 뭐뭐로 바뀌는 거고요. into, 뭐뭐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요. 무엇무엇으로 바뀌다 변하다. Everything can be turned into art by real artists. 그렇죠. 자, 진정한 예술가들에 의해 모든 것이 예술로 변화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고요. 자, by express, 여러분, express 버스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명절에 우리 고향 갈 때, express 버스 많이 타잖아요. express 빠른 버스, 그렇죠? 급행으로 속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I will send the document by express mail. 나는 그 서류를 by express, 그렇죠. 빠른 우편으로 보낼 것이다. 급행 우편으로 보낼 것이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요. 자, provide A with B. 이거 외웁시다. 진짜 중요합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기억하세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공급하다. 자, provide B to A. 이것도 선생님들이 좋아하시죠. 이렇게 A, B의 순서를 크로스 시켜서 provide B to A, before A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our job provides us with money for living. 자, 우리의 일자리는 제공해줍니다. 우리한테 생계를 위한 금전을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in need. 자, need가 뭔가 필요하다. 명사로 필요, 어려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in need 하게 되면요. 어려움에 in, 처해 있는 거예요. 자, in trouble이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A friend in need as a friend indeed. 자, indeed 좀 어렵죠, 여러분. 참으로, 진정으로 이런 의미거든요. 자, in need일 때, 즉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친구가 진짜 참 친구다. 진짜 친구다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20개 단어 또 우리 마오 코치의 Show Me the World 한번 해보고 올게요. Scale, 규모자 or judge, 재판관, humid, 눅눅한, elect, 선출하다, northern, 극적의, athlete, 운동선수, disease, 질병, function, 기능 역할, rhythm, 리듬 일정, organization, 조직, evolve, 진화하자, empire, 제국, privacy, 사생활, supply, 공급하자, proverb, 속담 격언, be related to, 뭐와 관련 있자, be turned into, 뭐로 바뀌다, by express, 급행으로,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자, in need, 어려움에 처한. 텔레스코프, 텔레스코프로 별 보기. 미션, 그녀의 미션. 루트, 나무 루트. 데디케이션, 일에 대한 데디케이션. 패러라이즈, 패러라이즈 될 수 있다. 스트럭처, 가족 스트럭처. 파버티, 파버티하게 살았을 리 없어. 패러슈트, 패러슈트로 착륙했다. costume, 커스튬을 네번 갈아입는다. passion, 빨간색은 패션을 상징해. disposable, disposable 제품. documentary, documentary는 한국에 대한 많은 걸 보여줬어. hesitate, hesitate 하지 마. damage, damage 시킨다. source, 즐거움의 source. In case of, 비가 내리는 in case of. Insured, insured, 난 돈이 좀더 필요해. Keep A from ING, keep 내가 from 외출하는. Sooner or later, sooner or later, 넌 결정을 내려야 해. Care about, 좀더 care about 했어야 했어. 네, 여러분 단어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telescope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tele가 여러분들 우리 멀리 떨어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scope 하게 되면 뭔가를 보는 거야. 멀리 떨어진 걸 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우리 그렇죠 망원경입니다.
자, 그는

telescope, 망원경으로 별 보기를 좋아한다. He likes to look at the stars through a telescope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미션, 우리 미션 임파서블 영화 아시죠? 불가능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임무 사명 직무고요. Her mission is to capture spy. 그녀의 미션은 간첩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is to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오면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습니다. 다음 편이에요. root. 자, 명사인데요. 여러분들 요거 나무 root로 기억하면 여러분 기억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에 root 하게 되면요. 그렇죠. 나무의 뿌리입니다. 근원 근본이라는 뜻도 있고요. tree root can be harmful to buildings. 그렇죠. 나무의 뿌리는 건물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개념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dedication 발음 좀 어렵습니다. 기억하세요. dedication. 자, 우리 이거 외워둡시다. 여러분, 환신 전념이라는 뜻이고요. dedicate 하게 되면 바치다, 전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고급 어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Her dedication to her work is admirable. 그녀의 일에 대한 dedication, 헌신은 감탄할 만하다. admirable 하게 되면은 감탄할 만한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paralyze. 우리 올림픽 중에서요, 여러분. Paralympics라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올림픽인데요. 몸의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된 그런 장애우들을 위한 올림픽이죠. paralyze 하게 되면 여러분 마비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One mosquito bite can paralyze you for life. 모기에 한번 물리는 것으로 여러분은 평생 마비가 될 수 있다. 진짜 무섭네요.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tructure. 자,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족 structure. 가족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구조, 건축물. The family structure is changing. 가족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overty. 명사입니다. 너무 가난한 거지. 그래서 매일매일 파밖에 못 먹는 거야. 파만 먹고 버텨야 돼. poverty. 파먹고 버틴다. 그래서 poverty 하게 되면 가난, 빈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wealth 하게 되면 부겠죠. 그쵸? 우리 잘 사는 거. The rich man, 그 부유한 남자는요. cannot have lived in poverty. 가난하게 살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parachute, 명사인데요. 패러하면 여러분들 접두사, 막다란 뜻이고요. 슈트 하게 되면 활강로, 슈 이렇게 활강하는 그런 길을 가리키는 건데, 자, 활강로에서 너무 슉 내려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낙하산이겠죠. 낙하산. He landed safely with a parachute. 그는 낙하산으로 안전하게 착륙했다. 다음에 costume. 우리 막 코스프레 한다고 하잖아요. 원래 우리 단어는요. costume play예요. 그쵸?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의상을 실제로 입어보는 거죠. costume 하게 되면 우리 의상 보시면 됩니다. He has four costume changes during the play. 그는 그 연극 중에 의상을 네 번이나 갈아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passion. 요건 쉬우니까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열정, 정열이라는 뜻이에요. passionate, 열정적인. red is the color. red is the color of passion and love. 그렇죠. 빨간색은 열정과 사랑의 색깔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요. disposable. 형용사인데요. 선생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this 하게 되면요. 따로 떨어진 거야. purge 하게 되면 위치시키는 거야.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밖에다가 따로 떨어뜨려놔서 위치시켜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사용 후 처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회용의 어떤 상품도 disposable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일회용의. People use a lot of disposable products. 그렇죠? 사람들이 disposable 제품들, 일회용 제품들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documentary. 이거는 우리 그냥 거의 한국말이죠. documentary, 영화, TV 등의 기록물. 문서의 사실을 기록한 이런 의미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The documentary showed a lot about South Korea. 자, 그 다큐멘터리는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hesitate 좀 어려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정합니다. 인정. hesitate 여러분들 주저하다, 망설이다. hesitation, 망설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Don't hesitate, 망설이지 마. To express your opinion, 너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damage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그쵸? 명사 손해, 피해, 손상. 우리 injury랑 같습니다. 부상이라는 의미도 있죠. 손상시키다, 해치다. smoking seriously damages your health. 흡연은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damage 시킨다. 그렇죠. 손상시킨다. 다음에요. source. 여러분, source. resource가 자원이었어요.
resource 자원을 얻는 처음에 그 근원이 되는 부분이 바로 source겠죠. 근원, 근본, 원천, 출처. 자, music is a source of endless pleasure for people. 음악은 사람들에게 하나는 즐거움의 원천이다.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in case of도 쉽습니다. 그죠? case 우리 막 case by case, 케바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case

경우란 뜻이 있죠. 뭐뭐에 대비해서 뭐뭐인 경우에 in case of rain, the game will be called off. 비가 내릴 때는요, 바로 그 경기가 call off 어떻게 되는 겁니까? called off 취소가 될 것이다. In short, 너무 쉽네요. Short가 뭐예요, 여러분? 짧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긴걸 짧게 말하는 거니까 간단히 말해. To make a long story short, in short, I need some more money. 자, 간단히 말해서 나는 돈이 좀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keep A from ING. A가 뭐뭐 하지 못하도록 keep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세요. A가 뭐뭐 하는 것에 방지하다, 못하게 막다. The rain kept me from going out yesterday. 그렇죠. 비가 어저께 내가 going out, 외출하는 거 못하게 했어. 그 다음에 sooner or later. sooner가 곧이고요. later가 나중이야. 합칠게요. 자, 우리 중요하다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조만간 가시면 됩니다. sooner or later. 조만간에 you will have to make a decision. 너는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려야 해. 다음에요. care about. 쉽네. care. 돌봄. 보살핌. 보살피다. 이런 뜻이 있죠. 무엇 무엇에 관심을 갖다. 그렇죠. 뭐뭐에 돌보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뭐뭐에 대한 마음을 쓰다, 신경을 쓰다. He should have cared about. 관심을 가졌어야만 해. His health. 그의 건강에 더 관심을 가졌어야만 했어. 이렇게 여러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20개 단어 또 show me the world 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Telescope, 망원경, mission, 임무사명, rate, believe 근원, dedication, 헌신전념, paralyze, 나비시키다, structure, 구조물, poverty, 가난빈곤, parachute, 낙하산, costume, 의상, passion, 열정정렬, disposable, 일회용의 documentary, 기록물, hesitate, 주저하다, damage, 손해 피해, source, 근원 추천, in case of, 뭐인 경우에, in short, 간단히 말해, keep A, from ING, A가 뭐 하는 걸 방지하다, sooner or later, 조만간, care about, 뭐에 관심 갖다. 네, 여러분, 문제도 풀고 단어 실력도 높이는 시간이죠? 지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 빈칸 채우기 문제 나와 있네요. 인생은 각본 없는 드라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 볼까요? Life is a drama without. 자, 무엇 무엇이 없이라는 전치사죠. 자, 각본 없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각본 하니까 좀 모르시겠다고요? 우리 대본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네요. 그렇죠. 대본 영어 단어 뭐 있었죠? Script 가시면 되겠죠. 자, Life is a drama without the script 가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표현이에요. 나는 내 시험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죠. I'm not 빈칸 with my examination results. 나의 시험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뭔가에 만족한이라는 우리 형용사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기억나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Satisfied 들어가시면 되겠죠. I'm not satisfied with my examination result.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시면 잘하신 거예요. 다음 편 보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This smartphone has various. 자, 다양한까지 나왔네. 기능 쓰면 되겠네. 그쵸? 기능, 여러분, 뭐 떠올려요? 그쵸? function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복수 형태로 s 붙여서 기능들. functions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원경은 별들을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거를 볼수 있는 거잖아요. 멀리, 텔레, 보는 거, 스코프. 합쳐서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죠. telescope. A telescope is used, 사용되는데, to study stars, 별을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가시면 되겠죠. 다음에 영역 문제 또 자신감 가지고 풀어볼게요. To feel sorry. 여러분, feel sorry 하게 되면 뭔가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떠오르셨나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후회하다. 뭔가에 대해서 아, 나 과거에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런 느낌. regret. 후회하다. 다음에 a way of doing something. 그렇죠? 하나의 방식인데요. 자, 어떤 것을 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method 가시면 되겠죠? method 좋습니다. 방법이라는 의미였고요. 다음에 to choose someone for an official
position by but. 투표로요. 특정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니까 뭔가 선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elect. 다음에 네 번째요. 자, special work. 특별한 안에 임무인데요. people are given to

사람들이 하도록 주어진 특별한 임무, 우리 땡땡 임파서블 영화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미션 가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 여러분들 깔끔하게 같이 잘 풀어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리 마지막 또 퀴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주어진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라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종이컵과 냅킨의 일회용이다라는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Paper cups and napkins are 빈칸. 그러니까 자, 어떤 표현 들어가는지 여러분 바로 떠오르셨다고요? 좋습니다. 떠오르셨으면 어디다가 써주시면 될까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EBS 중화 홈페이지 들어오시고요. 아래 보이는 EBS 중화학에서 마이 워드코치 들어오셔서 우리 게시판에다가 정답 예쁘게 올려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9강에 오셨어요. 9강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첫 번째 우리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 지어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17번 문제 풀다가 살짝 끊겼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17번 문제마저 풀고 그리고 오늘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개념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바로 기출문제 바로 풀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17번 문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간략하게 이렇게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 잠깐 살펴봤었거든. 그러면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2019학년도 사관학교 19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Adolescence is a period of rebell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냐면 rebellion 하면 반란이거든요. 그러면 반란의 시기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반란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And striving for independenc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Independence는 독립이잖아. 그래서 독립을 갈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기를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 결과 consequently there will be many areas 어떤 영역이 굉장히 많을 거냐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붙어 있어? 관계부사 where 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 이 붙으려면 얘들아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자, 장소의 선행사 area라고 하는 거 잘 오고 있고요. 뒤에 문장을 봤더니 완전하면 얘는 관계부사 where 올 수 있잖아요. 자, 문장 한번 볼까? Children will disagree with you.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관계부사 where이 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어떤 영역이 많을 거냐면 아이들이 너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not see things exactly the way you do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때 what절, 이 무엇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what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에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어. 그랬을 때 여기 동사가 단수 동사가 왔단 말이지. 단수 동사가 오는 게 적절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자, 적절할까? 적절? 하죠. 왜? 지금 what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앞에서 주어 자리를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뭐라고 했었어? 이런 경우 우리는 단수 취급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 즉 청소년들이 말하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how they say it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중요하지는 않대. 즉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야? 청소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어. 그치? 자, 그럼 문법적으로 봤을 때이 is 단수 취급한 거 너무 괜찮다. 왜 what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f they communicate their disagreement with family polic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 만약에 그 청소년들이요, 그들의 동의하지 않는 거야. 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냐면, 어떤 가족의 정책이나, 혹은, and the way they are treated, 그들이 대우받는 방식에 대해서, 아, 불만을 표시한다면, 아, 왜 이런 가족 정책이 있는 거야? 혹은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거야라고 해서 뭔가 그런 데 있어서 불만을 표시한다면 certainly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listen to them. 일단 그들을 들어달래. 청소년기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은 들어보고 and when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주래? Try to respond posi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세요라고 일단은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청소년기 아이들이 뭔가 불만을 표했을 때 일단은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대응해줘라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문법 볼 거잖아. 자, 여기 possible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문제에는 it is라고 하는 부분이 없을 거야. 쌤이 살짝쿵 껴놨거든. 왜 껴놨냐면 이 it is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 놓은 거야. 그래서 봤을 때 얘들아, when it is possible 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possible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어? 자리로 봤을 때는 it 이라고 하는 게 주어, is 라고 하는 게 동사. 그러면 possible은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보어 자리에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잘 들어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 영어 실력 중에 하나니까, 아, 여기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뭐가 생략된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거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너무 좋은 습관이겠죠? 자, 그랬을 때, the child who says to his parents rationally 라고 나오고 있어. 자, 한 아이의 사례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의 부모님한테 이성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I think I should be able to spend more time on the 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핸드폰을 조금 더 써도 될것 같아요. 15 minutes a day is not enough. 하루에 15분 동안 쓰는 거는 너무 충분하지 않아요. I've been doing all my homework and my grades are good. 저는 숙제를 지금까지 다 해오고 있고 제 성적도 너무 좋잖아요. 라고 얘들아 이성적으로 말하는 아이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지금 여기 문장 진짜 길거든 얘들아. 이렇게 길었을 때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쌤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가 누굴까?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아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였고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아마도 the child라고 하는 아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이성적으로 말하는 그 아이는 동사가 어디 있을까? should respond. 아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응답할 것이래요. 누구에게? In a very different man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
from the chi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아이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게 되냐면 who begins by shouting and complaining angrily about his lack of phone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할 것이래. 어떤 아이냐면 처음부터 일단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부족한 그 핸드폰 시간에 대해서 아주 짜증적으로 막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아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받아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짜증을 내는 아이와 이성적으로 차분히 말하는 아이는 어떻게 대낸다?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수동태가 나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hould, respond가 아니라 얘 뭐로 고치면 좋을까? should,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should be responded이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맞죠? 다 이렇게 다 고치셨죠? 자, 그랬을 때 it should be acceptable for a teenager. 어떤 아이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요. To tell his mother, 그 어머니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he does not like eating liver on Monday nigh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저 월요일 저녁마다 간 음식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아이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대요? acceptab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대. 자, 그런데, however, it would be totally unacceptable for him.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래. 어떻게 말하는 아이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신경질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아이들은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그치? 자, 그랬을 때, to come into the kitchen on Monday evening, 월요일 저녁에 냅다! 그냥 주방에 들어와가지고, and start threatening.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위협하기 시작했냐면, that he will not eat this garbage. 엄마가 요리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전 먹지 않을 거예요. 오, 워딩이 너무 세지 않나요? 그쵸? 엄마가 요리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and that his mother had better learn to cook something dec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엄마가 뭔가 좀 제대로 된 음식을 할수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 아이들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여러분? 글로 안 읽어도 이건 알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5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Start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앞에 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지 우리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 이 start를 and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랑 연결을 해야 할까? 쌤이 힌트를 살짝 그려놨지. 그치? 자, come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에 연결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냐면 그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주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뭐 하는 start threatening, 위협하는 그런 아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and를 기준으로 해서 to come 그리고 to start이라고 두 개가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했었던 17번 문항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고요.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8번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2017학년도 수능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When people face real adver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진정한 역경을 마주쳤을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사람들이 겪는 역경엔 뭐가 있냐면요. Disease, unemployment, or the disabilities of 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뭔가 질병, 실직, 그리고 나이로 인한 그런 장애 같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딱 마주쳤을 때 Affection from a pet takes on new mea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로부터 온 애정이냐면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아, 사람들이 뭔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디로부터 온 애정?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구나. 자, 그랬을 때, a pet's continuing affection becomes crucially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계속되는 애정이래. 누구로부터 온? 반려동물로부터 온 계속되는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대. 어떤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여기 those라고 복수형이 들어가 있네? 이때 괜찮을까, those가? 라고 물어본다면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자,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래? Enduring hard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감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이런 애정이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더니 because it reassures them이라고 나오고 있어. 왜냐면 그 동물로부터 온 그런 애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안심시켜준대. 그 사람들을 얘들아, 이때 여기 those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물어봤었잖아.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볼수 있었던 게 애초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고 있었어. 즉, 복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those라고 복수 형태로 받은 거 너무 괜찮지. 자, 그랬을 때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테 굉장히 중요하대. 뭐가?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 왜 그런 거냐면 그러한 애정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게 만든대? That their core essence has not been damag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아주 핵심이 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구나라고 해서 그들을 좀 안심시켜 줄수 있대. 그래서 아, 내가 아직 사랑받을 수 있구나. 즉, 아니면 아직 내가 사랑을 줄수 있는 존재구나. 그들의 아주 본질적인 것은 손상되지 않았구나. 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줄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are important in the treatment of depressed or chronically ill patie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런 반려동물들은 어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누구를 치료하는 거냐면요, depressed. 이번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얘들아, depressed라고 하면 낙담한, 낙담된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이때 이 depressed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누굴 꾸며주는지 한번 볼까? depressed patient. 여기 뒤따라 나오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때 환자가 얘들아, 우울감을 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우울감을 받은 사람이야? 우울감을 받은 사람이잖아. 즉, 우울증 환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울증을 받은이라고 해서 과거 완료 표현 쓴거 너무 잘 썼어. 그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일단 치고.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누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냐면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사용되어 집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뭐가 쓰이고 있어, 얘들아? 수동태가 쓰이고 있어. 그치, 얘들아? 여기서 반려동물들이 스스로를 사용할까? 아니면 사용되어 질까? 지금 그거를 보자는 거거든? 조금 더 읽어볼까? 반려동물들은요,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to great advantage with the institutionalized ag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설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얘들아, 반려동물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사용되어 진다.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온 것도 너무 잘 쓰고 있네. 오케이, 그쵸? 자, 그럼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 In such institution, 이러한 기관에서는요, It is difficult for the staff to retain optim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 같은 데서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냐면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optimism 하면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낙관주의. 낙관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대. 특히 언제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냐면요. When all patients are declining in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환자들이 건강에 있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이 계속 건강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그 staff 여기서 말하는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죠. 자, 그럴 때 children who visit 여기서 말하는 children은 아마 그 기관에 계신 그 노인분들의 자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하는 자녀들은요 cannot help라고 하는 표현에 쌤이 여기 파란색 표시해놨죠. 자, 여러분도 파란색 펜 꺼내서 이 수거 표현 한번 같이 외워볼 거예요.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알고 있어도 한번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시설을 방문한 아이들, 즉 자녀들은요, 뭐 하지 않을 수 없냐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대. 즉, 기억하게 된다는 거잖아. 무엇을 기억할 거냐면 what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때 그의 부모님들이
혹은 한때 그 조부모님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 우리 할머니, 한때는 정말 이러셨는데. 라고 기억하지 않을 수 없대. 자, 그럼으로써 and be depressed by their incapabilities 이라고 나 incapac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으로써 그들은 낙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노인들의 incapability 라고 하면 뭔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능함, 무력함에 대해서 굉장히 depressed, 우울해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은 다 됐고, 지금 여기 왓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왓의 밑줄 그어져 있으면 조금 기뻐, 그지? 앞에는 일단 뭐가 없어야 돼? 선행사가 없어야 돼. 왜?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앞에 선행사 없네. 그럼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이라고 해서, 얘들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오케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 뭐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 잘 쓰고 있잖아. 그치? 자, 우리 이제 너무 많이 이거 반복해가지고 이제는 what만 보면 자동으로 앞에 선행사 있는지 없는지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거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랬을 때 animals, however. 하지만 동물들은요, have no expectations about mental capacity. 그 노인들이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래서 they do not worship youth. 그 동물들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the age once w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동물들은 뭐에 대한 기억이 없냐면 그 노인들이 한때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거지. 한때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도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여기 was라고 하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그럼 얘 주어 찾아볼까? 얘 주어는 the age라고 하는 여기 바로 주어가 있어. 근데 얘들아, the라고 하는 표현과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the poor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노인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인데 지금 여기 동사로 was가 오면 안 되겠지. 뭐가 해야 될까? 복수형으로 바꿔주는 were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들은 그 노인들이 한때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And greet them as if they were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a man holding a puppy, 강아지를 안고 있는 그 노인은요, can relive a childhood mo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린 시절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with complete accuracy, 완전한 정확성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His joy and animals' response are the same. 그의 기쁨, 그 노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동물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훈훈한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문법 포인트가 어떤 부분에서 나왔냐면 주어 동사 잘 일치시켰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9번으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You cannot fit objects that 혹은 what occupied 5,000 square foot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너는 그 물건들을 맞출 수 없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올까, what이 나올까를 사실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쉽다, 얘들아. 그치? 자, what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누가 봐도 여기 떡하니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얘 뭐는 들어가면 안 돼? What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일단 that 새 동그라미를 쳐놓고 너는 그 물건들을 맞출 수 없어. 어떤 물건들이냐면요. 5,000평방피트에서 있던, 5,000평방피트 그 집에 있던 물건들을 어디에 맞출 수 없대? 2,000평방피트의 condominium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에 맞출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 말인즉슨 너가 넓은 집에 살다가 거기서 살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좁은 집으로 다 맞출 수는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that은 그럼 뭘까, 얘들아? That은 관계대명사 되시겠지. 왜?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대수로 꾸며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if you are moving to a smaller condominium, that's gre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작은 공

공동주택으로 이주할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get rid of your belonging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거든? 뭐 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제거해라. 즉, 좀 버려라. 라고 지금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and로 이어지고 있네.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버려라. 라고 해서 동사로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and buy the condominium.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사라. 라고 명령문 두 개로 이어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 좀 버려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사라. 라고 해서 명령문 두 번 이어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it is fruitles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fruitless 라면 부질없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뭐가 부질없는지 한번 볼까? To look at condominium. 자, 너가 공동주택을 보는 것은 부질없대. 언제 보는 게 부질없냐면 You have spent the past 20-odd years in a large house. 너가 20년 동안 큰 집에 살고 나서 And then try to move all of your life into a smaller inves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을 어디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 더 작은 investment 하면 투자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condominium, 공동주택 말하는 거겠지. 너가 큰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나서 그 모든 인생을 작은 이런 집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이거 다 부질 없는 짓이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얘들아? 좀 짐을 좀 버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 To do so.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뭐야? 20년 동안 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작은 집에 다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often leads to 보통은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냐면요. frustration 하면 좌절이죠. 좌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왜 좌절하게 되냐면 because what you wind up purchasing is an expensive ware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역시 여기서도 형광펜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형광펜 꺼내시고 wind up ing라고 하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에요. 같이 지금 암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결국 사게 되는데 어떤 것을 사게 되냐면요. 아주 비싼 창고를 사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대. 뭐를 위해서? For your furnitur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가지고 살고 있던 엄청나게 많은 그 가구들을 위한 비싼 뭔가 창고를 사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은 That is usually the wrong investment. 보통은 어떤 것이다? 잘못된 투자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끝까지 이 저자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If you want to change your lifestyle, 너가 만약에 너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요, You must accept the consequences of that deci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너는 받아들여야만 한대요. 어떤 것을? 너가 한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지. 너가 좀 조그만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받아들여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rowing things out only hurts 일까 혹은 hurts for a little while 일까 이거 둘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주어 한번 볼까? 여기 지금 동사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주어를 보면요. throwing things out 무언가 물건들을 버리는 것은 only hur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hurt일까 hurts일까? 지금 주어 부분을 보니까 throwing things out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동명사 주어는 우리 무슨 취급해준다 그랬어? 단수 취급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뭔가를 버리는 것은요 hurt for a little whi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잠깐 동안만 마음을 아프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뭐였다? 앞에 주어가 동명사였다. 동명사 주어는 우리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 동사로 받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쉽게 19번 문제 넘어갈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는 20번, 즉 동사의 활용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그럼 힘내서 한번 20번까지 씩씩하게 풀어봅시다. 2013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볼게. In many countries, 많은 국가에서요. Amongst younger people,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The habit of reading newspaper has been on the dec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문을 읽는 습관은요. 어떻게 되고 있대? 감소되어지고 있대. 아, 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 자체가 감소되어지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 혹시 신문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시는 분 많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감소되어지고 있대. 그리고 and some of the dollars, 돈.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면 previously spent일까? 혹은 previously were spent일까? 이거를 지금 보자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and를 기준해서 뒤쪽으로 봤을 때 동사 혹시 보여? 동사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 동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have migrated 이라고 하는 동사가 떡하니 있어. 그러면 이 a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겠네.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래서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면 이전에는 쓰였던 돈이래. 어디에? A newspaper advertis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신문 광고에 이전에 쓰여져 썼던 그 비용은 이제는 have migrated to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냐면 to the internet. 이제는 인터넷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 깔끔하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spent일까, were spent일까를 한번 따져보면요. 얘들아, 돈은 돈인데 어떤 돈? 이전에 사용되었던 돈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과거 분사가 나올 자리겠다. 맞지? 지금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태가 나올 동사 자리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spent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dollar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신문 읽기를 잘안 하니까 이제 그 광고 비용이 다 어디로 가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Of course, 당연히 some of this decline in newspaper reading has been due to the fac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신문 읽기에 있어서의 감소는요,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일어난 거래. 자, 어떤 사실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that we are doing more of our newspaper reading onlin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당연히 뭐 때문에 발생한 거래? 우리가 이렇게 신문 읽기를 이제는 어디서 한대? online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we can read the news of the day or the latest on business, entertainment or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우리는 뉴스를 읽을 수 있는데 하루에 대한 뉴스를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신 뉴스를 읽을 수도 있대. 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연애에 대한 최신 뉴스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or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어. 웹사이트에 있는 그 어떠한 뉴스 또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잖아. 어떠한 뉴스든 읽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해석상으로는 잘 알겠는데 얘네 둘 중에 뭘 골라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잠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따라와 볼게. 자, 쌤이 저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준 게 있어. 기억날까? 복합관계 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한 게 있거든? 자, 복합관계 부사. 이름이 어려워도 얘들아 쫄 필요 없어. 지금 여기 뭐냐면 관계 부사에 복합이라고 하는 것만 붙은 거거든. 여러분 관계 부사는 알아. 그치? 관계 부사에 when, where, 그리고 how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는 알거든. 거기다가 ever이라고 하는 게 붙은 형태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뭐 있어, 여러분? What 있을 거고, which 있을 거고. Who 있을 거잖아. 그 관계대명사에 ever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서 복합관계대명사가 된 것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복합관계 부사는요, 시간, 장소, 방법, 부사구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 근데 얘들아,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 뒤에가 어때?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지.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이 올수 있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관계 대명사는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잖아. 자, 그랬을 때 복합 관계 대명사도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지금 한번 넣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복합 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한대? 명사 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지금 다 넣고 한번 다시 문장을 살펴보자면,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면 되잖아. News on the website.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우리 어떤 거쓸수 있다고? Whatever. 복합 관계 대명사를 쓸수 있다고. 그래서 whatever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어떤 뉴스가 있던지 간에 우리는 이제는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인데 어떤 뉴욕 타임스, 더 가디언 or almost any other major newspapers in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뉴욕 타임스가 됐든 가디언스가 됐든 그리고 뭔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그 어떤 주요한 뉴스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어디서 읽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increasingly 점점 증가하는데요. We can access these stories wirelessly by mobile devices as well as our compute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할수 있대? 이러한 이야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마 뉴스일 거죠. 우리는 이러한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데 뭔가 뭐뿐만 아니라 우리 컴퓨터에서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우리 핸드폰으로도 이제는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뉴스 볼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advertising dollars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어.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have simply been followed 혹은 following 이거 둘 중에 고르는 거라는 거거든. 그러면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떻게 되어진다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 The migration trail across to these new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를 따라간대? 이러한 이동의 길을 따라간대. 어디로 향하는 이동 길이냐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가는 이동의 길을 따라갈 뿐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따라갈 뿐이다. 따라가짐을 당하다라고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이주하는 길, 이동하는 길을 따라갈 뿐이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C번에까지 앞에 나오는 주어가 무슨 주어이냐에 따라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우리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2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동사의 활용 부분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얘들아, 마무리 짓는다고 해가지고 동사의 활용을 앞으로 끊어내겠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도 동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꾸준히 볼 거거든. 자, 그럼 우린 챕터 3, 유닛 3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유닛 3, 우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사의 활용을 끝냈고 이제는 수식어와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차근히 살펴볼게. 자, 첫 번째, 쌤이 뭐를 가져왔냐면 목적어로 투부정사나 동명사 모두를 취할 수는 있지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애들을 가지고 왔어. 자, 여러분 아마 stop, forget, Remember, try, regret 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동사 솔직히 너무 많이 봤을 거야.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잠깐만 아주 간단히만 살펴볼게. stop 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얘들아 투부정사가 오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야. 자, 그러면 I stop to smoke 하면 얘들아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추었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I stop smoking 하면 나는 담배 피는 것을 멈추었다, 즉 금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ing, 동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치? 그러면 이 정도는 암기해놓고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췄는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었는지에 따라서 아,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동명사가 오기도 하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 forget이라고 하는 거랑 remembe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하다,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잖아. 그러면 미래에 할 것을 까먹거나 혹은 기억하는 거야. 즉, 투부정사가 붙으면 미래에 해야 할 것, 미래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거나 미래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거.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동명사가 나온다면 뭐뭐 한 것을 잊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한 것을 잊거나 혹은 과거에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라고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문 한번 봤을 때 얘들아, I forgot to take a vitamin C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나 비타민 C 먹어야 될 것을 까먹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앞으로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잊어버린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I forgot taking vitamin C라고 했을 때는 얘들아, taking이 과거에 한거 잊어버린 거라고 했잖아. 아, 나 비타민 C 먹었던 거 까먹고 내가 또 먹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remember 같은 경우는 I remember to meet him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 그를 만날 거 기억해라고 하는 거야. 아, 나그 2주 뒤에 만나기로 했잖아.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라면 반대로 I remember meeting him 이라고 나온다면 얘들아, 나는 그를 만났던 것을 기억해라고 하는 거야. 즉, 내가 2주 전에 그 사람 만났어. 나 그거 기억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ry 같은 경우는요,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는 거. 그리고 반대로 ing 동명사 형태가 오면요,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거든. I try to cook Italian food 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I try cooking Italian food 이라고 하면 나는 이탈리아 음식을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regret까지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몰랐다면 추가로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까? regret 다음에 to 부정사 하면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regret 다음에 ing가 오면 과거에 한 일을 후회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봤을 때, I regret to say that.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인데, the meeting has been cancel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회의는 취소됐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자, 그런데 ing 형태가 오면요. I regret spending too much mone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 돈을 너무 많이 쓴걸 후회해.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쓴걸 후회해? on unnecessary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돈을 많이 쓴거 너무 후회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자, 이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지, 동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무조건 암기해두자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전치사 to와 to 부정사의 to를 구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전치사 to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가 나온다 그랬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이 온다고 했어. 자, 그럼 이 예문에서 봤을 때, I look forward to the party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때 party 같은 경우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to는 뭘까? 전치사 to가 되겠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봐. She is used to waking up earl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waking up early. 일찍 일어난 거는 것에 익숙하다. 자, 그럼 이때 to는 뭐야, 얘들아? 이때 to는 뒤에 동명사를 잡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뭐다? 전치사 to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즉, 전치사 to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온다?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이 와. 그런데 반면에 얘들아, I want to go home이라고 했어. 이때 go는 뭐야, 얘들아? 동사잖아. 그때 to 부정사는 얘들아 뒤에 동사를 취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장, It is important to exercise every da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일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 그럼 이때 to도 한번 보자. to 다음에 뭐가 오고 있어? exercise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습니다. 즉, 아, 이 to 뒤에 동사가 오면 얘는 to 부정사로 볼수 있겠네. 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들아 하나 더 보자면, 이때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to exercise every day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얘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가주어지. 가짜 주어. 너무 기니까,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쪽으로 뺀 것인 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거잖아. 그래서, 아, 주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우리 투부정사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분사로 넘어가 볼 건데 분사 우리 솔직히 너무 많이 했어 얘들아. 기출문제 풀면서 어떤 말을 너무 많이 했냐면 명사랑 분사와의 사이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쓸 거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 쓸 거야. 이말 진짜 많이 했거든. 한번 예문으로 살펴볼까? The sleeping baby looks like an ange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아기는 뭐처럼 보인다? 마치 천사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때 얘들아, 그 베이비, 아기 입장에서는 자는 거야 혹은 자짐을 당하는 거야? 말도 이상하다, 그지? 자는 거잖아. 그랬을 때 sleeping baby라고 했을 때이 sleeping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 쓰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Do you know the girl playing the pian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피아노를 치는 저 여자아이 아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는 피아노를 치는 거야? 혹은 처짐을 당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 말도 그치? 자, 그랬을 때 피아노를 능동적으로 치고 있으니 아,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뭘 쓰고 있다? 현재 분사, 즉 ing 형태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간단히 확인해 보고 자, 그러면 우리 과거 분사도 한번 봐야겠지? I have a watch made in Switzerl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스위트랜드에서 만들어진 그 시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시계 입장에서 얘들아, 스스로를 만들어? 만들 순 없어. 만들어진 거지. 즉, 수동으로 당했으니까 과거분사 made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most of the products, 대부분의 상품들은요, sold in this market. 이 마켓에서,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어떻다? Are organic, 유기농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상품의 입장에서 자기가 파는 거야? 아니면 팔아짐을 당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를 팔 수는 없지, 상품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트에서 팔아지는, 즉 파는 이라고 해서 이 product, 상품의 입장에서는 수동으로 당하는 거니까 과거 분사 쓰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하면 현재 분사 쓰고, 아,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당하면 과거 분사 쓴다고 돼 있거든?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얘들아, 이제는 분사 구문으로 가져왔어, 쌤이. 그럼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분사 구문이 등장하면 쌤이 뭐 해보라고 했냐면 원래 문장으로 한 번쯤은 돌려보라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돌려볼까? Feeling tired.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she went to bed early. 그녀는 일찍 잠에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봐. 분사 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뭐 해야 돼? 접속사 살려야 돼. 근데 아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라고 했어. 뭐 because 쓰셔도 좋고요. 쌤은 as를 쓸게요. as 그 다음에 얘들아 주어 자리를 봤더니 뭐가 있어? she라고 하는 주어가 있네. 그러면 주어 살리고 as she.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자리를 봤더니 went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쓰여지고 있어. 그러면 as she felt tired. 그녀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원래 문장으로 되돌릴 수 있겠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두 번째 문장도 한번 되돌려 볼까? Watching TV, he ate some snack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TV를 보는 동안에 그는 과자를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접속사 살리면 뭐 살릴래?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살리면 좋겠다. 그치? while 살리고 그 다음에 he라고 하는 주어도 살려주고 동사의 시제를 봤더니 얘들아, ate라고 해서 과거 동사야. 과거 동사면 watching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 watched라고 하는 과거 동사로 바꾸면 좋겠지. 자, 그럼 이 문장 원래 문장으로 돌려보면요. While he watched TV, he ate some snacks. 이런 문장이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자, 이때 봤을 때 뒤에 나오는 she라고 하는 주어가 있잖아. 그 주어랑 앞에 나오는 분사가 능동 관계면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즉, 이 그녀가 직접 피곤함을 느끼는 거지. 그치? 느껴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직접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 feel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썼고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he라고 하는 그 주체가 watching TV, TV를 직접 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구문이 쓰여지는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볼까? Surprised by the news, they couldn't say anything. 그들은 뉴스에 놀랐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지. 자, 그럼 원래 문장 한번 되돌려 보면 as로 역시 할게요. As they 어떤 동사를 쓸까요? 그는 동사 과거형이니까 as they were surprised by the news라고 이렇게 문장이 흘러갔을 거야. 그들은 그 뉴스에 놀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았을 때, 자, 이때 they라고 하는 그들은 놀람을 준 대상이야? 아니면 놀라움을 받은 대상이야? 놀라움을 받은 대상이잖아. 놀라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때 surprise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은 뭐 덕분에 되는 거다? 뒤에 나오는 주어가 행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볼까? Written in English, this book is easy to rea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했기 때문에? 이 책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쉬웠다 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원래 문장으로 돌려보면, as, 주어, this book, 그리고 쓰여진 거지. 쓰여진 거는 사실 과거에 쓰여진 거니까, as this book was written in English 라고 되살아날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이 책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쉬웠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얘들아, 여기 만약에 문제에서 writte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 부분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판단할 거야? 뒤에 주어를 냅다 한번 살펴보면, this book이잖아. 이 책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야? 아니면 본인이 쓴 거야? 쓰여? 진 거죠. 그랬을 때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당했으면 뭘 써라? 과거 분사를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되게 많이 풀 거거든.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뭐를 잡아낼 거냐면 여기 분사 쓴 거, 이 주어가 한 거야? 아니면 당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연습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사가 나왔을 때한 번쯤은 원래 문장으로 되돌리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셔야지 나중에 수능장이든 모의고사장에 가서도 바로바로 바로 풀어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연습해보시는 거 부탁드리겠고요. With, 목적어, 분사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 문제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한번 살펴보자면 With라고 하는 게 나온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잖아 얘들아.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나와. 쌤이 진짜 약속할게. 다음 시간부터 우리 기출 문제 풀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이때 이 분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에다가 맞춰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시 한번 볼까? I take a walk with my dog. 나는 산책을 하는데 내 강아지랑 산책을 한대. 자, with 보자마자 동그라미 쳐봐. With my dog following me 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산책을 하는데 내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는 채로 산책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강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따라와 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렇잖아. 그랬을 때 이때 my dog라고 하는 목적어에 뭐를 맞춰준다? 분사를 맞춰준다. 즉, 강아지가 따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를 써준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I read a book with the radio turned 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책을 읽는데 어떤 채로 with the radio turned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라디오가 켜진 채로지. 라디오 입장에서 봤을 땐 스스로 켤수 없고 켜짐을 당하는 거니까 이때는 과거분사라고 하는 걸 써주는구나 라고 볼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 포인트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사실 형용사와 부사도 너무 많이 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보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형용사는 명사 수식할 수 있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he candidate eligible for the position must have 5 years of exper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는 후보자인데 어떤 후보자냐면

후보는요, 그 자리에 적합한 후보자라고 우리 해석했어.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elig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자리에 적합한 후보자는 must have 5 years of exper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5년이라고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elig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구나. 문장이 길어져도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e judge found the evidence insuffici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문장 구조 한번 볼까? 문장 구조 봤을 때, the judge, 판사는 밝혀내었다. 무엇을 밝혀내었냐면,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라고 해서 5형식 문장이야. 자, 5형식 문장,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네. 자, 그랬을 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뭐도 배웠어? 보어 자리에 뭐는 절대 못 들어가? 부사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에서 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될까? insu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는 들어갈 수 없겠지. 즉, 그 판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라고 한다면 insufficient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와야지 insu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쵸? 자, 그러면 부사로 한번 넘어가 보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을 하지만 절대 어느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어? 보어 자리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활용해가지고 아마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 바로 다음 시간부터 기출문제 많이 풀면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고? 뭐도 수식하는지 한번 볼까?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project, we need more resour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라고 우리 해석했어. 자, 그러면 successfully 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수식할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자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해내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을 꾸며줬잖아. 그러면 이 successfully라고 하는 부사는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를 꾸민 거예요. to complete. to 부정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본다면 꾸며줄 수 있습니다. 부사가 뭐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고 했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있는 to 부정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부사가 절대 못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으니 어느 자리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어? 자, 살펴볼까? He remained sile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문장 구조 한번 보자. He라고 하는 거는 주어, remained, 동사. silently라고 해서 얘가 원래 무슨 자리냐면 얘들아 보어 자리야.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잖아. 그런데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 부사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쓴 문장 어떻게 된다고? 안 된다고 X 표시 쳐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만약에 올바르게 쓰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어 줄 거야? 이 silently라고 하는 부사 형태를 형용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지. 즉 silent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he remained silent despite the provocative ques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는 부사는 어디 못 온다? 보어 자리 못 온다라고 하는 거 아마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얘들아,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의 개념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 시간부터 체크업 테스트 같이 한번 살펴볼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체크업 테스트 문제까지 풀고 강의 꺼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1: 와우.
0: Alright. 자, 우리 금요일에는 어떤 영어 하죠?
1: 여행 영어죠.
0: 그럼요. 네. 자, 여행 중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 혹시 네. 해외에서 택시를 타보셨죠?
1: 그럼요.
0: 그 바가지 요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1: 아, 저는 근데 다행히도 운 좋게도 그 해외에서는 네. 딱 내가 예상했던 요금만큼만 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 바가지 요금을 내는 외국 관광객과 싸우는 택시 기사님을 봤어요.
0: 굉장히 아이러니한 케이스네요.
1: 예.
0: 근데 이게 세계 어디를 가도 그 특히나 여행객 상대로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갔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뭔가 기본적으로는 항의를 할 수 있어야
1: 그럼요.
0: 되겠죠.
1: 왜냐하면 여행 가서 쓸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택시비로 지출이 너무 많아버리면 네. 내가 꼭 사야 될 걸 못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0: 그리고 화가 납니다.
1: 그럼요. 얘기해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여행 중 바가지 택시 요금 대처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오늘 정말 꼭 알아둬야 될 영어들이네요.
0: Of course. 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30달러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평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1: 그쵸.
0: 좀 말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1: 너무 좀
0: 네.
1: 과하게 금액이 나온 것 같을 때.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그 이상은 없어요. 안
1: 맞아요.
0: 돼요.
1: 저도 이런 상황에 항상 I have no money. Only 10달러, only 10달러.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나요?
0: 이제는 그 이상 하셔야 돼요.
1: 아,
0: 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다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네. 택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상황에 한번 대처해 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30달러요?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2: Is there a problem, ma'am?
1: Yeah, I have a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Yeah, you say $30?
2: Yep.
1: This is only 5 minutes, road.
2: Ma'am,
1: Why?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Rip you?
2: I'm not trying to rip you.

0: 네. 진짜 오늘이야말로 실용 영어의 끝판왕. 왜냐하면
1: 그쵸.
0: 해외에 가서 뭔가 이득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손해를 막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1: 제일
0: 생각하거든요.
1: 중요하죠.
0: Right. 그래서
1: 네.
0: 이거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2: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도착을 했는데
1: 어허.
0: 돈을 얘기를 하는데요.
1: 그쵸?
0: 30달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1: 오, 예. $30. It was only a 5-minute이겠네요. Drive. 그러면은 5-minute.
0: 이게 이제는 거의
1: 예.
0: 읽어 낼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1: 예,
0: so, it,
1: 자동으로.
0: alright, so $30, 약간 황당한 거예요.
1: 네.
0: And it was only a 5-minute drive. Okay, 자, 지금 딱 보면
1: 예.
0: 이 minutes을 썼어도 어떤 분은 저거 5minutes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1: 그쵸.
0: 5minutes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 고민이 많이 됐는데.
0: Right, 자, 보도록 할게요.
1: 예.
0: Perfect, very nice. So 5분에 드라이브였는데 어떻게 $30나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5분이면 1분이 아니라 5분이니까 복수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5minutes가 5분이죠.
1: 네.
0: 하지만 여기서는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을 미닛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형용사 같은 겁니다. 한정해 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5분짜리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5-minute 뭐뭐
1: 드라이브.
0: right, 6-hour 뭐뭐 이런
1: 아하.
0: 식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1: 앞에 어 관상 꼭 붙어야 되는 거죠.
0: 여기서는 drive 때문입니다. 이
1: 아.
0: 어는 얘랑은 전혀 상관이
1: 아,
0: 없어요.
1: 그래요?
0: Okay, a drive 이거는 한번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1: 예.
0: 자, 그래서 제가 어까지 혹시 그럴까봐
1: 아,
0: 이거
1: 정말.
0: 빼먹으실까봐
1: 네.
0: 어를 쓰고 drive를 쓰는데 중간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 차로 얼마 거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차로 간다는 것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차로 5분 거리. 그쵸?
1: 네.
0: 5-minute drive. 사실은 거리를, 이거 자체가 거리를 말한다기보다는 5분 동안 차를 타고 감이에요.
1: 예.
0: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음흠.
0: 예를 들어서 그건 겨우 10분, 운전해서 10분 거리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면 그건 겨우 10분짜리 드라이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예.
0: 어떻게 할까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그렇죠. It's only a 10-minute drive.
1: Yeah.
0: 어는 너라고 했고요. 드라이브 때문에. 그리고 10 minutes가 아니라 10 minute.
1: 10 minute.
0: 왜냐면 형용사처럼 해주니까.
1: 네.
0: 자, 이번에는 얘처럼 it was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1: 네.
0: 조금 변형합니다.
1: 오.
0: 그건 2시간짜리 운전이었어. 한마디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1: It was a 2-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2-hour drive. 그래서 운전을 했더니 뭐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운전
1: 네.
0: 거리가 그만큼 됐다.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응용해 주면 되겠죠.
1: Yes.
0: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only a 10-minute drive.
1: It's only a 10-minute drive.
0: It was a 2-hour drive.
1: It was a 2-hour drive.
0: 네, 이것도 hours라고 쓰지 않았죠.
1: 네.
0: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바꿔볼 텐데요.
1: 네.
0: 지금 운전해서 거리를 했었잖아요.
1: 그쵸?
0: Drive, right?
1: 예.
0: 그럼 만약에 걸어서 가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걸어서면 walk겠죠?
0: Walk가 뭐죠?
1: walk 걷다.
0: Okay, 자,
1: 예.
0: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거 있잖아. 걸어서 5분 거리였어. 혹은 5분 걷기였어.
1: 아, it was only a 5-minute walk.
0: 맞는지 볼게요.
1: 오!
0: Perfect.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drive 대신에 walk. walk라고 하는 건 걷다란 동사도 되지만요.
1: 네.
0: 걷는 행위, 한마디로 산책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것도 다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1: 오.
0: 겨우 5분 거리였다. 혹은 5분 정도밖에 안 걸었다 이렇게 되겠죠.
1: 그러면은 1시간 비행이었다 하면은 hour
0: flight.
1: flight. 아.
0: You got it. All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

0: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There you go.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당황했나 봐요. 그 드라이버가. So he or she said,
1: 예.
0: 부인, 그 바가지 씌우려는 게 아닙니다.
1: 그 택시비도 나라마다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딘 또 비싸고 어딘 조금 저렴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자, 좀 나눠볼게요. 일단 나는... 어디서 나눌 거예요?
1: 여기서 나눌까요?
0: 오케이. I'm not trying. 뭐예요?
1: 난 시도한 게 아니에요.
0: 어허, 오케이.
1: 시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찢어버리는 거.
0: 오, 맞아요.
1: 그죠?
0: 근데 원래 맞아요.
1: 그죠? rip이 찢다.
0: 뜯다. 오케이.
1: 근데 찢어서 버리는 거를 하려는 게 아니래요. 부인 이러고 그래도 또 예의는 지키시네요.
0: 예. 당황했거든요.
1: 그죠? 그럼 부인하니까 마담.
0: 오케이.
1: 이게 마담. 이게 맞나요? 마담.
0: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Alright, 예. madam 느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캐주얼하게 우리 ma'am 쓰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ma'am. 여자를 향한 존중의 호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ma'am을 쓴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은 결혼했다? 아니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오케이? 이건 상관없이 ma'am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요거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 뒤에 한번 볼게요.
1: 예.
0: I'm not trying to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저 뒤에 rip you off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딱 봐도 해석상으로 뭐겠어요?
1: 해석상으로
0: 당신을 뭐 하려는 게 아니다.
1: 바가지 씌우는 거.
0: 맞습니다. 예. 오케이. 자. 누군가를 rip off 한다는 거. rip someone off or rip off someone 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다가 되겠습니다. 아까 슬기 씨가 찢는 거 얘기했죠.
1: 에, 에.
0: 한국에서도 뜯어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뭔가?
1: 오, 맞아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 옷이 있던 지갑이 있던 그걸 다 뜯어서 내가 가져간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off 시키는 거예요. 몸에서. Right? 그래서 제가 당신을 off 한마디로 rip off 뜯어내려는 거 아니다. 비슷하죠? 좀 느낌.
1: 네네네.
0: Alright. So rip someone off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는 salesman, saleswoman 굳이 안 나누거든요. salesperson이라 그래요. 판매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판매원은 나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한마디로 날 뜯어냈다. 어떨까요?
1: The salesman,
0: a salesperson,
1: a salesperson ripped me off.
0: 그죠? ripped me off.
1: ripped me off.
0: How about this? 나 당신 바가지 씌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Right?
1: 네.
0: 나 당신 뜯어낸 거 아니에요.
1: I don't.
0: I doesn't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1: I didn't.
0: Yes.
1: I didn't rip you off.
0: 그렇죠. Hey, I didn't rip you off. 나 너 rip off 한 거 아니야. 그냥 동사예요.
1: 예.
0: Okay? So rip someone off, 뜯어내다. 결국에는 바가지를 씌우다.
1: 씌우다.
0: 쓰다가 아니라 씌우답니다.
1: 네.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1: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0: I didn't rip you off.
1: I didn't rip you off.
0: Alright.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런 문장들 알아두면 좋다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1: 네.
0: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바가지 씌우는 걸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물론 he ripped me off. She ripped me off 해도 되겠죠.
1: 네.
0: 그가 나를 rip off 시킨다. 우리 방금 한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rip off 하는 거를 당했다. 이렇게 흔히 수동사 이런
1: 네.
0: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I got ripped off or I was ripped off 이렇게 쓰면 나 바가지 썼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1: Yes.
0: 자, 그리고 또 하나 rip off를 명사처럼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a rip off라고 해버리면
1: 네.
0: 바가지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1: 완전 그 바가지다.
0: 뜯어냄.
1: 아.
0: Alright? So that's a rip off. 그러면 야, 그거 완전 바가지네.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1: 네.
0: 정말 좋습니다. Alright,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0: rip you off.
1: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보세요. 미터기에 30달러라고 찍혔잖아요. Oh.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2: Look, the says $30. 미터기가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요.
1: 미터기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2: 근데 뭐 미터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앞에 누가 봐도 기계잖아요. The machine says $30.
1: 아, 이게 반박할 수가 없어서.
2: 네.
1: 맞아요. 머신 해도
2: 알아듣을걸요?
1: 그렇죠. 알아듣죠.
2: 분명히.
1: 기계라는 뜻이니까.
2: 네.
1: 자, 그런데 미터기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2: 미러 머신.
1: 그냥 미러예요.
2: 오?
1: 네. 실제로 미터입니다. 이 미러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몇 미터 할 때도 미러라고 쓸 수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 미터기라고 하는 거. 굳이 기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device, 뭐 machine 이런 거 필요는 없는 거예요.
2: 예.
1: Okay? So the meter, 미터기, 계량기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2: 네.
1: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택시, 지금도 그렇나요? 그 약간 말 달리고 막.
2: 오, 옛날에 있었죠.
1: 그렇죠. 만약에 빨리 가면은 막 말이 막
2: 엄청
1: 이렇게
2: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1: 그러니까.
2: 예.
1: So the meter says $30라고 했는데, 자, hold on. The meter. 이게 사람인가요?
2: 미러는 사람이 아니죠?
1: 아니죠. 그런데도 동사 뭘로 받았어요?
2: Says,
1: right? The meter says, right?
2: 예.
1: 미러는 사람이 아닌데도 말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2: 오, 귀여워요.
1: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뭐를 딱 봤는데 그렇게 적혀 있거나 나와 있다라고 할 때도 그게 말한다.
2: Say라고.
1: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2: 오.
1: Okay? 자, 그래서 얘를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가져와 봤어요.
2: 응?
1: A가 말한다, B라고.
2: 네.
1: 사람처럼 표현한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A에 B라고 적혀 있거나 나와 있거나
2: 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Okay?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사인이 하나 써 있는데
2: 그쵸?
1: 그 사인에 stop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멈춤이야, 가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인에 나와 있다, stop이라고 나와 있다.
2: The sign says stop.
1: 그렇죠. 이게 나와 있다라는 단어를 우리말을 쓰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2: coming out 해야 될 것 같아요.
1: 말한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 그쵸?
1: 오케이? 자, 그 미터는 $100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적혀 있다.
2: The meter says $100.
1: 그렇죠. The meter says $100. 그 얘기는 거기에 나와 있다, 적혀 있다. 이렇게 직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1: The sign says stop. 해볼게요.
2: The sign says stop.
1: 자, 이번에는요. The meter says $100.
2: The meter says $100.
1: Alright. 자, 해볼게요. Look, the meter says $30.
2: Look, the meter says $30.
1: 자, 이랬을 때, 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해봐야 되고,
2: 그렇죠.
1: 이 아니다고 싶을 때 뭔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So, $15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2: 오,
1: 그 이상 안 된다.
2: 예스.
1: 더 이상 없다.
2: I'm willing to $15, but that's it.
1: That's it.
2: 아, that's it.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I'm willing to 이거를 낼 의향이 있다. 여기 내다네요. 내다. 아, 그러면은 pay겠네, pay.
1: Okay.
2: 나는 이걸 지불할 의향은 있지만
1: 근데요?
2: But that's it. 그게 다다.
1: Nothing more.
2: Oh.
1: Alright, 맞는지 보겠습니다. Pay 썼을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You got it.
2: Yes.
1: Alright, so P-A-Y, pay, 지불하다, 내다 정도가 되겠고요.
2: 네.
1: 이거 전에 언급도 했지만 원어민들도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pay를 과거형 PP 형태로 쓰는데 스펠링을 잘못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2: 어, 그래요?
1: 여러분 써주세요.
2: 전 정확히 아니까 괜찮아요.
1: 알겠습니다.
2: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원어민이다.
1: 그때 아마 저번에 틀렸을걸요?
2: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건 아는데 paid.
1: paid
2: 똑같이 paid입니다.
1: 오케이, hold on.
2: Pay.
1: 여기에 ED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다고요?
2: 100%예요.
1: 둘 다?
2: 네.
1: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거 ED 할 생각 없어요?
2: 아니에요.
1: 아, 흥정이 안 됩니다.
2: 안 넘어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정답.
2: 예!
1: 자, 진짜 실제로요. 농담 아닙니다. 저
2: 네.
1: 뭐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PAY에다 ED 붙이는 거를 원어민들이 엄청 실수를 해요. don't know why. 오케이? Okay?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되죠. ID로 해서 과거형 PP 형태. 네. Pay, paid, paid. 그래서 오히려 문법이나 어휘 조금 집중으로 돼 있는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네. 오히려 이런 실수 없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무조건 뭐 아 뭐 아, 뭐,

0: 문법 괜히 배웠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1: 솔직히 저도 이걸 배운 게 중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0: Right.
1: 그때, 매일 과거, 과거분사 쭉 해서 막 A4용지 한 장 꽉 채워서 쓰고
0: 네.
1: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질 않는 것 같아요.
0: 완전 자산 가져가는 거예요.
1: 아,
0: 진짜 trust me. 네. 제가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 오래 했는데도 오히려 이 얘기할 정도면 진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와, 이게 어느 정도 말할 때는 이렇게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좀 문법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1: 대화가 또 중요하니까.
0: 보통 그쪽이 앞서가고 아우 나는 그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는데요.
1: 네.
0: 어느 포인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1: 아, 그래요?
0: 오히려 동양권, 특히 한국권 학생들이 문법 어순 잘 익힌 사람들은 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So, trust me. Okay? 그만큼 단어, 뭐 이런 문법, 조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1: 그쵸.
0: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1: 네.
0: Okay?
1: 알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1: 오.
0: I'm willing to do something. She's willing to do something. Are you willing to do something?
1: Yes.
0: Willingness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스며 있는 건데요. 의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e willing to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그런
1: 의향이 있다.
0: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만 바꿔주는 거 그게 미션이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가격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건 같은 거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거 한 200달러는 줘야 된다 그랬는데 아, 난 반값 정도 낼 수 있는 거죠.
1: 오.
0: 그래서 나는 100달러를 지불할 의향은 있다.
1: Oh, I'm willing to pay $100.
0: Exactly. Okay.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쓸 겁니다. 저 뭐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중고 물건 같은 거 할 때 내고하는 거, 뭔가 협상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고하는 거 동사로 뭔 줄 아세요?
1: 내고.
0: 내고.
1: 내고도 영어던데요?
0: Negotiate입니다.
1: 아, negotiate.
0: Negotiate. Okay,
1: okay.
0: So 저는 negotiate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I'm willing to negotiate.
0: Exactly.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비동사 쓰고 willing to 한 다음에 도대체 뭘 할 의향이 있는지 동사 원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willing to pay $100.
1: I'm willing to pay $100.
0: I am willing to negotiate.
1: I am willing to negotiate.
0: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요. 참고로 I'm willing to pay라는 걸 썼다고 칠게요.
1: 네.
0: 그러면 I have a willingness to pay. 라고 하는 것과 의미는 같습니다.
1: 아.
0: So be willing to는 have a willingness to와 같은 표현이긴 한데
1: 아.
0: 이것은 굉장히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고요.
1: 예.
0: 이게 뭐라 그럴까 회화체에서 말로 하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1: 그러게 약간 문어체 느낌?
0: 네, 둘 다 알아두면 대신에 옵션이 생기니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알고 있는 거 그거 조금 아니에요.
1: 네, 네 아쉽죠.
0: 왜냐면 뭐가 먼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1: 네.
0: Okay, so 여기서 be willing to.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여기서 that's it. 저번에도 한번 잠깐
1: 네.
0: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게 다다. 이 얘기는 더 이상은 안 된다.
1: 아하.
0: That's enough. 이런 느낌. Alright? 읽어볼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15 dollars, but that's it.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1: 네.
0: 30달러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That's right. 번째,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2: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얼마짜리 drive.
2: Yes.
1: 이거 한번 가볼 거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Alright, 자, 갑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 그건 2시간짜리 drive였어.
2: It was a 2-hour drive.
1: 그렇죠. It was a 2-hour drive. Mm-hmm. 자, 그건 겨우는 only 쓰시면 돼요.
2: Please open.
1: Oh, I'm sorry. Right? 자,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이거는 겨우는 다시 한번 only 쓰시고요.
2: 네.
1: 그리고 이번엔 몇 분으로 가는 거죠.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2: It is only a 10-minute drive.
1: There you go. 분을 쓰던 시간을 쓰던 단수로 쓰는 거.
2: 네.
1: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과거형으로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2: It was only a 5-minute drive.
1: Drive. Very nice. And again, 걸었다라고 한다면 walk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2: yes.
1: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a 2-hour drive. It's only a 10-minute drive. It was only a 5-minute drive. 다음은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얘도
2: yes.
1: 핵심 코어 패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키워서요.
2: 네.
1: 주어를 나로 잡을게요. $15 낼 의향은 있어요. 저는 의향이 있는데 $15 낼 의향이 있다.
2: I'm willing to pay $15.
1: 자, 전 협상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Negotiate.
2: I'm willing to negotiate.
1: That's right. 자, 세 번째. $50 낼 의향 있으세요? 자, 질문형이죠. 그러면 you are 이게 아니겠죠?
2: 네. Are you willing to pay
1: $50? That's right. 자, 같이 읽을게요.
3: I'm willing to pay $15. I am willing to negotiate. Are you willing to pay $50?
1: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be willing to 대신에 have a willingness to로 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1: 자, 그럼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5: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4: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미션 해결해 볼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6: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7: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6: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7: $15?
6: Yeah.
7: It says $30.
6: Sorry, only I have $15.
7: What?
1: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are being selfish.
1: 그렇죠. 비동사, 근데 형용사랑 묶어서 진행형을 만들어 본 거죠.
2: 네.
1: 자,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정말 핵심 코어 패턴인데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1: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2: 오.
1: 아, 나는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2: 아,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지금 머릿속이 막 맴돌고 있는데요.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많이 도전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C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E'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technology. Yes.
1: I was gonna jump in. You can say it again. Technology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만나볼게요.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echnology has greatly changed our lives.
0: 네,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삶을 greatly, 많이, 대단히 많이 바꿔 놓았어요 라는 내용이고요. Mm-hmm. 오늘 이야기하실 분은
1: Serena 씨입니다.
0: 네, 사리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죠?
1: Yes, of course. Serena 씨,
0: 나와주세요.
2: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0: 재미있는 표현이 쓰이고 있죠. Wrap your head around something 하면 어떤 것을 이해하다라는 뜻인데요. 같이 문장 읽어볼게요.
1: So Serena said,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0: 네, can you 한 다음에 I certainly can't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저는 확실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세트인데요. 그 첫 번째 그 질문의 내용은 wrap your head around understand.
1: Yeah, basically understand 네. something. I can't wrap my head around it. 네. I can't understand
0: 네.
1: it.
0: 이해하다, 헤아리다. 그래서 understand technology, 기술과 그리고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니까 lives라고 했죠. 일상생활 속에서 쓰일 수 있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나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1: Al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attention to 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보통 어떤 presentation을 하거나 아니면 연설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1: Right.
0: 그냥 today I want to talk about 하면 가장 캐주얼한 형태가 되겠고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 Right.
0: I would like to talk about 약간 덜 캐주얼하고
1: right.
0: draw your attention to까지 가면 정말 뭔가 발표하는 느낌이 나요.
1: Yeah, and you also get the feeling that you want them to actually think about it more,
0: 네.
1: right?
0: 그리고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다.
1: Right.
0: 그 주제가 중요하다, 좀 right.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주 yeah. 좋은 유용한 표현입니다.
1: Mm-hmm.
0: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냐면 mm-hmm. to the many ways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Mm-hmm. 우리의 삶을 기술이 바꿔놓은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뜻이에요.
1: Mm-hmm. She says, some of the ways which it did change our lives, for example, it certainly has changed how we communicate, how we pay our bills, and transfer money.
0: 확실히 뭘 바꿨냐면 how we communicate, mm-hmm. 의사소통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연락이죠. 연락
1: yeah.
0: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how we pay our bills,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도 바꿨고요.
1: That's a good one.
0: 그리고
1: how we transfer money.
0: 네.
1: Transfer.
0: Transfer는 정말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핵심은 이동하는 거, 이동시키는 거를
1: yep.
0: 말해요. 그래서 mm-hmm. 누군가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you got or he got transferred to another
1: department.
0: Another department 아니면 another branch in
1: yep.
0: another city.
1: Mm-hmm.
0: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 전근 mm-hmm. 가는 거 이런 것들도 가리킬 수 있고 돈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송금하는 거고요.
1: Right.
0: Transfer student 하면
1: oh, yeah.
0: 전학생.
1: Yeah, you're a transfer student. You came from another school.
0: 네.
1: Or you can transfer at the subway station.
0: 아, 네, 그렇죠. 환승하는 것도 transfer라고 하고 또 그 파일 같은 거 인터넷으로
1: oh.
0: 보내는 거 파일 전송도
1: transfer some files.
0: Yeah, transfer files. Send하고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1: Mm-hmm.
0: 다음 줄 볼까요?
1: Mm-hmm. She says, and it also had an influence on how we watch TV and entertain ourselves.
0: 그리고 it, 즉 테크놀로지는 had an influence, 영향을 주었습니다. on 어디에 how we watch TV and entertain ourselves. 텔레비전을 보는 방식, 즉 예전과는 다르죠. 그냥 예전에는 공중파로 이렇게 받아서 오는 것만 나왔었는데 케이블로 갔다가 모바일로 갔다가 점점
1: right.
0: 발전하고 있고 entertain ourselves라는 것은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1: That's right. How about on a more personal level?
2: On a more personal level, it had a great impact on how we date. And for better or worse, it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find people'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verything seems to be at our fingertips, literally.
1: On a more personal level, it had a great impact on how we date.
0: 그리고 on a more personal level, level 하면 이렇게 레벨, 어떤 시험이나 이런 거에서 단계를 가리킬 수도
1: oh,
0: 있는데
1: yeah. Level 1, Level 2, 네. Level 3
0: 네. 차원이라고 번역했을 때 사회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
1: mm-hmm.
0: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트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1: Mm-hmm.
0: 연락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1: Mm-hmm. It also could be a good impact.
0: Yeah, it can know. Be a, yeah, it can be a good
1: it
0: impact.
1: It could be great as in big or great as in Good.
0: 아, 맞아요. Great impact 하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좋은 쪽보다는
1: yeah.
0: 큰 영향을 가리켜요.
1: Uh-huh.
0: Great impact. 그런데 good
1: uh-huh.
0: impact까지 이제
1: yeah.
0: 보통 good보다 한 단계 더 위가 great라고 생각을 하지만
1: uh-huh.
0: 이 경우에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1: Yeah, of course.
0: 네.
1: We know in this case she means a big impact,
0: big
1: but
0: impact.
1: I'm saying.
0: Yeah, yeah.
1: It could
0: be a good impact
1: good
0: or
1: a
0: bad
1: well.
0: impact.
1: All right, perfect. She says... And for better or worse, it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find people'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0: 그리고 it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1: mm-hmm.
0: to find people'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1: Mm-hmm.
0: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줬습니다. 그런데
1: mm-hmm.
0: 이게 for better or worse,
1: mm-hmm.
0: 그게 더 좋은 쪽인 것이든 나쁜 것이든, 즉 좋든 나쁘든
1: yeah.
0: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1: Yeah, is it a good or a bad thing? We don't know,
0: yeah.
1: but we can find it.
0: Mm-hmm.
1: She says, she uses a really cool expression, and that is, everything

0: seems to be at our fingertips, literally. Because you push the button, 네. you know?
1: 손가락 끝을 가리키는 것이 fingertip이에요.
0: Fingertip.
1: Fingertip.
0: Fingertip.
1: 영어에서 이제 tip 이용하는 표현 중에서 It's at the tip of my tongue. 이렇게
0: yeah.
1: 말하면
0: like, oh.
1: 혀 끝에 어떤 말이 있다.
0: Yeah.
1: 지금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다라고 할 때
0: right.
1: It's at the tip of my tongue. 지금 혀 끝까지 yeah. 말이 나왔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네 라는
0: yeah.
1: 뜻이에요.
0: Or sometimes you just can't remember it, right?
1: 네, it's 생각이 like, 안 날 때.
0: It's at the tip of my tongue. 네. It was... I don't remember.
1: 그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고 uh-huh. 또 tip 들어간 이 다른 표현 여기 쓰인 거죠. Something is at your fingertips 하면은 손끝에 있다는 말은 그냥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yeah.
1: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뜻인데 uh-huh. 여기서는 뒤에 literally를 붙여서 모든 게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 손가락 끝에 정보가 있다.
0: Yeah.
1: 즉 우리가 터치하면 다 나오잖아요.
0: Yeah.
1: 재미있게 지금
0: like
1: 네, 표현을 해 줬어요.
0: I liked it.
1: Yeah,
0: Good
1: I liked
0: job,
1: it too.
0: Serena.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t's easy to be filled with awe at the very thought of how much we use technology in all areas of our lives. Still, we should ask ourselves if technology has only helped us to socialize and to become smarter.
0: And it's easy to be filled with awe at the very thought of how much we use technology in all areas of our lives.
1: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it's easy to be filled with
0: awe. Awe. This is
1: 경외심,
0: a funny word.
1: 예, 경외심을 awe. 가리킵니다. 그런데 awe라는 이 명사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로 바뀌었는데 발전했는데 이제 awful이 있고
0: yeah. Awful.
1: Awesome 있어요.
0: Awesome.
1: 네, 사실 둘 다 어에서 온 거라서 mm-hmm. 재미있는 게 awful, A-W까지 쓰고 E를 빼고 F-U-L
0: mm-hmm.
1: 쓰면은 끔찍한 걸 가리키는데
0: It's awful.
1: Awful, 끔찍하다.
0: It tastes awful.
1: 네, she's an awful person.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가능한데
0: mm-hmm.
1: awesome 이대로 E까지 살리고 S-O-M-E를 붙이면
0: yeah.
1: 좋은 거예요.
0: Yeah, it fills you with awe. It's 네. awesome.
1: 뿌리는 같은데 전혀 다른 두 단어가 mm-hmm. 요즘 영어에서 계속 쓰이고 있고요.
0: Mm-hmm.
1: 그래서 경외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At the very thought of 생각만으로도, mm-hmm. 생각만 해도 how much we use technology in all areas of our lives.
0: Mm-hmm.
1: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기술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생각만 해도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0: It is pretty awesome.
1: Mm-hmm.
0: She says, Still, we should ask ourselves if technology has only helped us to socialize and to become smarter.
1: 그렇긴 한데, it's awesome.
0: Mm-hmm.
1: 그렇긴 하지만, mm-hmm. we should ask ourselves,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문해야 합니다. Mm-hmm. If technology has only helped us, 우리에게 도움만 준 거냐,
0: mm-hmm.
1: to...
0: Socialize.
1: 네.
0: Socialize.
1: Socialize.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 교제하는 걸 말하죠.
0: Mm-hmm.
1: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to become smarter, 더 똑똑해지도록 그런 도움만 줬느냐.
0: Mm-hmm. Or if it's done what?
2: Mm-hmm. Or if it has opened the door to a world where people become lazier and less sociable. In my opinion, the power to use technology wisely lies in your hands and That is why, make the best out of it.
0: Or if it has opened a door to a world where people become lazier and less sociable.
1: 앞에 나왔던 거를 해준 건지, 아니면 도움만 준 건지, 아니면 or it has opened a door, 어떤 문을 연 건지, to a world, 이러한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연 건지.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where people become lazier, 사람들이 더 게을러지고 and less
0: sociable. Sociable.
1: 네, 부침성이 줄어드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mm-hmm. 문을 연 것인지 자문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0: That's true. I think it has had both impacted
1: effects.
0: In both ways, right?
1: Exactly.
0: Mm-hmm. Lastly, she says, In my opinion, the power to use technology wisely lies in your hands, and that is why make the best out of it.
1: 제 의견으로는, 제 생각에는 the power to use technology wisely 기술을 현명하게 쓸 수 있는 power, 힘은 mm-hmm. lies in your hands.
0: Mm-hmm.
1: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아까 fingertips하고 느낌이
0: yeah.
1: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0: Basically, you control it.
1: Yeah, with your hands.
0: Yeah.
1: Yeah. And that is why

0: 아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고 점점점 하다가 문장을 살짝 구조를 바꿨어요. Make the best out of it. 최대한 잘 활용하세요라는 건데요. 이 why 하고 make the best out of it을 좀 연결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That is why
1: You,
0: we or
1: oh.
0: 둘다 we or you should make
1: Make
0: the
1: the best
0: best out of it.
1: out of it.
0: 이렇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Today,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many ways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It certainly has changed how we communicate, how we pay our bills and transfer money, and it also had an influence on how we watch TV and entertain ourselves. On a more personal level, it had a great impact on how we date. And for better or worse, it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find people'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verything seems to be at our fingertips, literally. And it's easy to be filled with awe at the very thought of how much we use technology in all areas of our lives. Still, we should ask ourselves if technology has only helped us to socialize and to become smarter, or if it has opened the door to a world where people become lazier and less sociable. In my opinion, the power to use technology wisely lies in your hands, and that is why make the best out of it.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게요. 아까 나왔던 표현 중에 at the very thought of 간단하게 소개했었는데요. 뭐뭐를 생각만 해도 라는 뜻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어떻다, 어떤 반응이 나온다 라는 것을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으로 still 하면은 여전이란 뜻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앞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긴 하지만 still we should 그래도 우리는 뭐뭐 해야 해요. 이걸로 문장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고 올까요?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at the very thought of를 이용해서 저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어요라는 문장은요. I smiled at the very thought of him 하면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smiled at the very thought of him. One more time. I smiled at the very thought of him.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수술 생각인데요. 그래서 수술을 생각만 해도 불안해진다. She gets anxious at the very thought of surgery.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She gets anxious at the very thought of surgery. One more time. She gets anxious at the very thought of surgery.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은 still로 시작하는 still, we should.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뭐뭐 해야 해요. 첫 번째 문장. 그래도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해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Still, we should be patient. 같이 읽어주세요.
1: Still, we should be patient. Still, we should be patient.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그래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해요. 아직 뭔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을 수 있지만, 그래도 still we should get ready.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still we should get ready. 같이 읽어볼까요?
1: Still, we should get ready. One last time. Still, we should get ready. Perfect. Let's take a look at Serena's clip.

0: 네, 오늘 소셜미디어 포스팅 내용은요, 기술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 방식에 대한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The rate at which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never ceases to amaze me.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for the better, but the trick now is living with it whilst keeping a grip on reality.
0: 다시 한번 볼게요.
1: Sherry says,
0: The rate at which 하면은 속도를 말해요. Mm-hmm. The speed at which.
1: Mm-hmm. How fast something does something.
0: 그렇죠.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은 이 속도는 mm-hmm. never ceases to 하면은 항상 그렇다. Yeah. 절대 멈추지 않는다니까.
1: It doesn't cease. It never ceases to amaze.
0: It never fails to. It never stops to. Mm-hmm. 이런 거랑 똑같은 뜻인데요. 그래서 항상 놀랍다라는 말이고요.
1: And Chris says,
0: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for the better. 테크놀로지는 우리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그렇긴 한데, but the trick now is 여기서 말한 trick이라는 것은 요령 아니면 중요한 거,
1: yeah,
0: something that you have to remember,
1: an important tip or a way you have to do something.
0: 네,
1: right?
0: 네. 그래서 여기 그런데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많이 바꿔놨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요령은 living with it,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살아요. Whilst keeping a grip on reality. 여기서 whilst는 while하고 똑같은 거고요. 뭐뭐 하면서 keep a grip on reality. 현실감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죠.
1: I guess don't lose yourself into it.
0: Yeah.
1: Stay into it.
0: 너무 빠지지 말고.
1: Yeah. 네. Stay in the real world a little bit.
0: Yeah. Keep a happy medium.
1: Yes. Balance, people.
0: 네, balance.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Is the trick.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I hope you guys were able to learn a lot from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까요?
1: Yeah. 네.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인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워낙 우리가 다룬 것이 많아요. 그래서 총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이번 시간에 그것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같이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Who left the present that says happy birthday on my desk?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 부분 때문에 that says happy birthday. 문장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분명히 이거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뜻인지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복습 총정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은 모두 형용사절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구 얘기했었고 절 얘기하면서 명사절, 부사절 그리고 형용사절까지 왔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형용사절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 하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워낙 당연한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온 거고 그런 측면에서 관계대명사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이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을 부르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얘기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선행사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 선행사는 뭐냐? 결국은 이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부르는 것이었다라고 머릿속에서 이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 나름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실 때는 이런 용어들이 소용이 없지만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법 책에서 여러 가지 영어 이제 문법 수업에서 이런 용어들을 쓰니까 얘가 뭘 말하는구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런 수업을 들을 때 그런 어떤 교재들을 읽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 관계대명사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뉘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왜 이걸 주격이라고 부르냐? 모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명사가 있고, 즉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즉 관계대명사 절에 수식어가 아니죠. 서술어가 요 선행사를 마치 주어로 삼는 듯한 느낌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를 봤더니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의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 선행사가 뒤에 나오는 절의 어떤 그 주어의 느낌으로다가 해석이 되니까 이걸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구나. 참고해 주시면 외우는

하는데 역시나 용어를 외우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생김새와 해석되는 방식 분명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때 쓰이는 접속사들 보면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who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인 경우에는 which 많이 쓸수 있고, 그리고

있어요. 선행사 있고 관계대명사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데 요 동사의 목적어 느낌으로다가 선행사가 해석이 보통 되더라는 거죠. 주어가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게 된다. 구별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되기도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들, 그 접속사들 사람인 경우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 쓰고요. 동물이나 사물이면은 이제 which 쓰고요. 주격을 따른 같죠. 그리고 역시나 that, that은 뭐 언제나 쓸 수 있다. 근데 여전히 이 친구 비격식이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모든 내용 복습해봤습니다. 예문 보도록 하죠. 예문의 시작은 관계대명사 절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 준비를 해봤어요. I dropped the laptop. 랩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컴퓨터가 되겠죠? 나는 그 노트북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고장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이유는 이게 무슨 랩탑이었냐면 요런 랩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노트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I dropped the laptop that had all the data.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즉 나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던 그런 노트북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고장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라고 해석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용된 that had all the data. 관계대명사 절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로서 앞에 사용된 명사, 선행사 the laptop을 수식해주고 있는 형용사절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이해가 쏙쏙쏙쏙 되신다면 관계대명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것들 배우셨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문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장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고장난 노트북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을 알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조금 뭔가 문장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차근차근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은요. 나는 알아요 에서부터 해 주시면 됩니다. I know. 내가 아는데 자, 뭘 아냐면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I know a person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뭐뭐 할 줄 아는 사람 알아.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 요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은근히 그냥 일반적으로 a guy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I know a guy. 어떤 그런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좀 이렇게 있어. 이런 뉘앙스예요. I know a guy. 그래놓고 그 guy가 그 사람이 뭘 할 줄 아는 사람인지 뭘 아는 사람인지를 그냥 설명해 주면 돼요. 즉 관계대명사 절에 붙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선행사가 a guy, 사람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 그냥 who 써보겠습니다. I know a guy who knows.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How to fix. 어떻게 고칠지 안다는 거죠. 뭘 고치는 겁니까? A broken laptop. 고장난 노트북을요.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I know a guy who knows how to fix a broken laptop. 상당히 긴 문장인데 우리 차근차근 공부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문장도 같이 볼게요. 나는 빗속에서 운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자자, 이 문장 영작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 쉬운데 그래도 돼요. 근데 살짝만 바꿔볼게요. 저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Driving a car. 차를 운전하는 거. 즉, 드라이브 하는 거. 드라이브 하는 거. 근데 어디서 운전하는 거예요? In the rain. 빗속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요. Is something. 무언가입니다. 어떤 무언가입니다? 하고 설명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I enjoy very much. 제가 굉장히 즐기는 그런 무언가입니다. 라고 말이죠. 직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 나는 빗속에서 운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써서 문장 만들기는 하구나. 참고해 주실 수 있겠죠.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Driving a car in the rain is something I enjoy very much.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something과 I 사이에 생략됐죠? 그것까지 봐주시면서 오늘의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Who left the present that says happy birthday? On my desk. 누가 내 책상 위에
생일 축하해요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적혀 있는, 쓰여 있는 선물을 놔뒀죠? 라는 문장이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이 되겠고요. 요런 식의 문장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쭉 공부했으니까 만드실 수 있을 거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복습을 통해서 이런 문장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 얻으시는 과정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No, it's already the last day already of doing super hard workouts. 네,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아주 고강도 운동하는 마지막 날이죠. 좀 아쉽지만 더 좋은 운동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같이 운동을 나중에 하고 영어 표현 배우고 가실게요.
1: You'll do great. Don't let me down. What if I do? Then that's okay too. Thank you. I'll do my best.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To let someone down 이런 표현이에요. To let someone down. 누군가를 이렇게 내려놓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실망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You'll do great 이렇게 시작하죠. 너 진짜 잘할 거야. Don't let me down 이러죠. 나 실망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그랬더니 What if I do 이러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널 실망시키면 어떻게 나 잘 못해서 너한테 실망이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Then that's okay too 이러죠. 그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nk you 이러죠. 고마워. I'll do my best. 최선은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o let somebody down 누군가를 실망시키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화도 역시 같은 의미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 I let my friend down the other day. How come? I wasn't there for her when she needed me. And be with her always from now on.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I let my friend down the other da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Let my friend down the other day. 저번에란 뜻이니까 과거형이죠. Let it 이런 표현이 아니라 I let down 역시나 과거형으로도 똑같이 쓰여요. 그래서 I let my friend down the other day. 저번에 내가 친구를 조금 실망시켰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How come? 이러죠. 어쩌다가? 이러니까 I wasn't there for her. 내가 그녀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지를 못했대요. When she needed me.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녀와 같이 있어주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Well, then be with her always from now on. 이러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항상 같이 있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같이 있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심적으로, 마음으로 응원해주면 되겠네. 이런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let somebody down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운동하러 갈게요.
2: Okay, mountain climber. It's going to be so fun, guys. Ready? So let's start right away in our plank. This is going to be intense, ok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et's start right away in our plank. This is going to be intense. Ready? So make sure that your wrists are right under your shoulders and that your arms are pushing you away from the floor. Yeah,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make sure your wrists are right under your shoulders and that your arms are pushing you away from the floor, okay? Good. Lift one foot, and as you bend that leg,

So I hope this week's workouts, I hope they were really helpful for you guys. I will come back with even better workouts next week. 네, 이번 주 운동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좀 도움도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 다리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양쪽 다 똑같이 해주시면요. 상관없고요. 재밌게 그냥 해주시면 돼요. 우리 영어 표현은 to let someone down 같이 공부해봤어요. 누군가를 실망시키다. To let someone down.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활용해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새로운 운동으로 만나요. Bye. Have a really, really good weekend. Okay.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함께 집중해서 끝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1: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It was a dreamy journey across Peru, Bolivia, and to Chile.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A new journey has already begun.
0: Altiplano의 여행의 최종 마지막 이야기 내용이 되는 거네요. 모두들 그렇게 캐치하시고 이해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을 가진 이 두 사람에게 풍요로움의 땅. 네, 좀 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Altiplano에서의 압도적인 시간이 나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listening point들 오늘은 좀 깁니다, 여러분. 자, 전체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함께 또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2.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0: 잘 들리셨겠죠? 자,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자, 이곳은요, 딱 충분한 음식과 함께 나눌 가족이 있는 두 사람에게는 풍요로움의 땅일지도 모릅니다. 땅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길지만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문장에서 왜 이렇게 들렸는지 여름 현상에 의해서 또 다르게 들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3: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0: Altiplano에서의 압도적인 시간이 내가 다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있던 그 여행 때문에 다시 새로운 꿈을 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이렇게 쓰였고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It was a dreamy journey across Peru, Bolivia, and to Chile.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A new journey has already begun.
0: 알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길지만 단어들은 다 어렵지 않아요, 발음하시기에. A, of, for, 그리고 who, 그리고

0: 나머지는 모두 다 내용어입니다. 거기에 힘을 주고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정확한 음절에 강세를 주셔서 발음하시면 되는데 land of plenty 은사운드, 티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 티사운드 약하게 들려서 plenty 하셔도 되는데 귀에 들릴 때는 plenty 이렇게 들릴 수 있죠. But these two 숫자 2는 내용어이기 때문에 2라고 강세 주시고 관계대명사 who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인지라 맞아요. 기능어에 속하죠. Have just enough foo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Land the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네, 두 번째 Google Listening 2. Land the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Enough의 food 발음 아시죠? Okay. Well then, Google Listening 3. Land the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One more time.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Excellent. 자, 이제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가볼까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는 역시도 긴데요.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기능어를 쏙쏙쏙 빼두시고 강세 갖게 되는 내용어들을 보세요. Overwhelming, whelming. 발음하실 때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Dream하고 again. 많은 분들이 again이라고 발음하시는데 again이 아니라 again. Again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Dream의 음사운드와 Again의 어사운드 자음의 소리와 모음의 소리로 연결됐으니까 Dream again, Dream aga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Okay, Google Listening 2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Again 아니에요. Again.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There you go.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2.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자, 이것은, 그것은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땅일지도 모릅니다. 풍요의 땅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For these two. 이 두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who have just enough food. 딱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a family to share 했으니까 그 음식을 함께 나눌 가족이 있는 그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It was blank across Peru, Bolivia, and to Chile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it was something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a dreamy journey 라고 했어요. 꿈 같은 여행을 뜻하죠. 즉 이것은 페루에서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까지 지나는 그런 꿈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어지는 내용, The blank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라고 하죠. 빈칸에 들어갈 말, 압도적인 시간이에요. 어디에서? Altiplano에서 이 압도적인 시간이 내가 다시 꿈꾸게 합니다. A new journey has already begun 했으니 또 다른 내 새로운 여행이 벌써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Mrs. versus Miss. Mrs. versus Ms.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네, 호칭이죠. Mrs. 그리고 Ms.입니다. 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Mrs.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Mrs. 이거는 여성에게 부르는 호칭인데 확실하게 그 여성이 결혼했다. 그럴 때만 쓰는 호칭입니다. 이거는 Mrs. Okay? Mrs. 처음에는 S 발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Z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똑같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가장 비슷한 거는 뭐 누구누구 씨 혹은 누구 여사님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결혼한 여성에게는 Mrs. 그 다음에 성이에요. 오케이? 어떤 여성분들은 남편 성을 가지고 가는 여자분들도 있는데 가져가지 않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Mrs. 언제 쓰나요? 네, 바로 결혼할 한 사람한테만 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똑같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Mrs. 다음에 first name가 아니고 성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So we use the word Mrs. in front of the last name and it is to call a woman who is married.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e woman has to be married and you need to know for sure she is married.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I pronounce you Mr. and Mrs. Park.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Mrs. 결혼한 여성, 누구누구 여사님, 누구누구 씨, Mrs.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Okay,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네, Mrs. Kelly,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는 Mrs. Kelly에게 공손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elly는 여기서는 성이에요. 그래서 Kelly 이 분의 first name가 Mary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Thank you for having me, Mary라고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예의 있게 공손하게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높은 분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Mrs. Kelly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박 씨 부부로 선언합니다. 네, 결혼식 그 세리머니가 끝날 때쯤 마지막에 I pronounce you husband and wife 이렇게도 말할 때도 있고 만약에 여성분이 남성 성을 가져가게 되면 남성 성으로 그러니까 남편 성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럴 때는 똑같은 성으로 I pronounce you Mr. and Mrs. Park 이런 식으로 합니다. I pronounce

pronounce you Mr. and Mrs. Park. 한 번 더요. I pronounce you Mr. and Mrs. Park. 이거는 husband and wife가 됐다라는 뜻이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Okay, 이쪽은 제이슨의 어머니인 Mrs. White입니다. Okay, 그래서 공손하게 예의 있게 이 Mrs. White를 불러주시고요. Okay, 거기다가 확실하게 이분은 결혼했다. 그러면 Mrs. White.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네, 다음으로 Ms.로 넘어갈게요. Okay, Ms. 같은 경우, okay, 이거는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세트에. 이거는 Miss, 그치? M-I-S-S. 이거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분에게 Miss라고 하잖아요. 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 혹은 별로 상관없을 때 그냥 Ms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MS, 스펠링은 MS이지만 발음은 Z 발음에 더 가까워요. Ms, Ms. 네, 우리나라 말로는 뭐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에 가깝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의 성 앞에 붙인 그런 존칭이죠. 그래서 Mrs.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결혼했고 Ms.는 상관없거나 확실하게 그냥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를 때 그냥 Ms.라고 하시면 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s. Brown is here to see you. May I speak to Miss Thompson?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네, Ms.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씨의 느낌입니다. Ms.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Ms. Brown is here to see you. 그러면 Miss Brown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이거는 공손하게 이분을 호칭을 붙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Miss Brown의 first name가 뭐 Sarah라고 해요. 그래서 Sarah is here to see you도 괜찮지만 좀 더 예의 갖춘 그런 자리에서는 Miss Brown is here to see you. 두 번째는요. May I speak to Miss Thompson? Miss Thompson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Miss Thompso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iss Smith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Mrs.라고 하면 확실하게 결혼한 여성분에게 이제 높여주는 말이죠. Mrs. 그 다음에 last name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s. 같은 경우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상관없을 때 그냥 Ms. 그 다음에 성을 붙이시면 됩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Ms. Brown is here to see you. Ms. Brown is here to see you. Ms. Brown is here to see you. Well done, everyone.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주에 5개의 주제를 하고 다음 주에 또 5개의 주제를 계속 이어갈 건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바일 예매와 예약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발권이라는 개념이 전부 다 종이로 찍는 티켓보다는 무슨 느낌이 나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가 오고 바코드나 QR코드 인식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예매라든가 항공권 예매, 뭐 심지어 호텔 예약 같은 것도 전부 다 모바일로 하는 시대죠. PC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모바일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해볼게요. 티켓부터 항공권까지 쭉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말 중에 모바일 티켓이란 말 자체는 그냥 티켓 하면 될 것 같고, 티켓과 티켓 구매를 어떻게 영어로 구분할지를 보겠습니다. 모바일 티켓이라고 하면 티켓 자체를 말하겠죠? 복수형 연습해볼게요. Mobile tickets. Mobile tickets. 연습 붙여서 연습. 자, 들어보세요.
1: Mobile tickets. Mobile tickets.
0: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를 붙였는데 티켓 자체고, 이거는 그냥 티켓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핸드폰 오는 거. 그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티켓팅이라고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티켓팅 한다고 우리도 하는 것 같아요. Mobile ticketing. 모바일 티켓팅. 이건 뭐예요? 모바일 상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모바일 티켓팅. 모바일 티켓팅.
0: Mobile ticketing has become very, very common, right? 전화기로 티켓을 구매하다. 자, 이건 풀어줘 볼게요. 티켓을 사는 거니까 전화기로, 자, 요 그 전치사를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 Buy tickets on one's phone. 선생님, with를 쓰면 안 되나요? 안 씁니다, 잘. 모든 전화기 앞에 전치사는 거의 90% 이상 on이에요. 기기 상으로 뭘 한다는 의미로 buy tickets on one's phone. I bought these tickets on my phone. 이렇게 with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전치사는 on입니다.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on을 쓰면. 그래서 저는 전치사 앞에, 전화기 앞에 전치사는 무조건 on만 씁니다. 들어보세요.
1: Buy tickets on one's phone. Buy tickets on one's phone.
0: 네, 이런 전치사 쓰임이 살짝 좀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영어의 규칙이니까 따라가는 게 낫겠죠? 모바일 티켓 구매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야, 티켓 어떻게 구매해야 돼? 현장에 가서 살까? 아니, 그냥 핸드폰으로 사. 그게 제일 좋아. 모바일 티켓 오거든? 이거. 영어로요. 모바일 티켓팅 하면 되겠네요. 모바일 티켓 해도 되죠. 근데 구매 행위를 말하려면 모바일 티켓팅 is the best option.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옵션이란 건 방법 얘기할 때 많이 쓰죠. 여러 옵션이 방법이 되는 거니까 모바일 티켓팅 is the best option. 그냥 핸드폰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 표를. 그죠? 들어보세요.
1: Mobile ticketing is the best option. Mobile ticketing is the best option.
0: 오케이. 자, 티켓 구매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굉장히 쉽게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바일로 더 티켓을 많이 구매하는 거고 취소하기도 쉬워요. 취소 누르면 그냥 취소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코드. 현장에 가서는 온 티켓을 갖고 이렇게 바코드 인식만 하면 들어갈 수 있거나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티켓 자체를 사기 쉬우니까 much easier to get tickets. 그냥 쉽다가 아니라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it's very easy 보다 much easier. 자, 뭐 비교 대상이 없어도 그냥 일반 종이 티켓에 비해서라는 게 이미 다 전제가 돼 있다면 그냥 문장에 it's much easier to get tickets 라고 해도 돼요. 꼭 문장 자체 비교 대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 들어보세요.
1: Much easier to get tickets. Much easier to get tickets.
0: 훨씬 더 쉽다. 이런 식으로. Much easier to get tickets. 자, 그 다음에 구매 취소를 하기도 쉽죠. 그냥 cancel 누르면 되잖아요. Easy to make cancellations. Cancel 자체는 동사고요. Cancellation 해야 명사죠. Easy to make cancellations. 취소하다도 make 동사 나와야 됩니다. It's easy to make cancellations. 티켓 취소하기도 쉬워. 들어보세요.
1: Easy to make cancellations. Easy to make cancellations.
0: 막 가서 환불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소하면 그냥

0: 그냥 결제 취소. 자, 바코드 인식. 인식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걸 들고 가서 띡! 띡!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스캔이라고 그래요. 스캔. Scan the barcode. Scan the barcode. 뭐, QR 코드인 경우도 있고, 바코드인 경우도 있죠. 우리 이제 QR 코드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찍찍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Scan. You're scanning your barcode or you're scanning your QR code. Okay? 자, QR 코드란 말보다 그냥 바코드로 많이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 Scan the barcode. Scan the barcode.
0: 구매 취소를 하기도 정말 쉬워요. 모바일로 사면 그냥 누르면 취소돼요. 그죠? 구매 취소. It i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아이고, 쉽네요. 그죠? It is만 붙이면 돼요. It i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If you buy tickets online or on your phone, it'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마음 바뀌면 딱 누르면 취소돼요. 들어보세요.
1: It i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It i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0: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티켓 관련된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엔 진짜 예약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음식점 예약을 한다든가, 호텔 예약을 한다든가, 요즘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핸드폰으로 예약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이버 예약 서비스 자체가 일단 뭐 장착되어 있는 여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대부분 예약을 많이 합니다. 장소 예약이나 이런 서비스 예약도 모바일로 하죠. Make reservations on one's phone이죠, 이것도. 전화기 상으로 예약을 하다. Make reservations on one's phone. 들어볼게요.
1: Make reservations on one's phone. Make reservations on one's phone.
0: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항공권 같은 거 예매한다든가 발권도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많이 합니다. 너무 편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죠? 뭐, 마일리지 쓰는 거 이런 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핸드폰을 똑똑 누르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항공권 구매에 쓰는 동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Buy plane tickets 해도 되고요. Book이라는 단어 이럴 때 많이 쓰죠. Book flights. 이게 뭐예요? Book 자체가 예매의 뜻이 있기 때문에 flight 같은 건 항공권 스케줄 자체를 부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ook flights on one's phone 하면 핸드폰으로 요즘에 항공권도 예매하는 시대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1: Book flights on one's phone. Book flights on one's phone.
0: 문장에 넣어볼게요. 나는 항공권도 휴대권으로 예매합니다. 나는 항공권도 휴대폰으로 예매해요. 아, 항공권 자체를 막 어디 가서 막 전화를 한다든가 PC로 안 한다는 얘기야. 그냥 핸드폰으로 다 해. 그러면 I usually book flights on my phone as well. 도죠, 도. 야, 내가 일반 티켓 같은 것도 당연히 휴대폰으로 하지만 항공권도 휴대폰으로 예매하거든. I usually book flights, 복수형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on my phone as well. 이렇게 해서 오모도까지 붙여볼게요. 들어볼게요.
1: I usually book flights on my phone as well. I usually book flights on my phone as well.
0: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모바일로 뭔가 예약을 한다든가 예매를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모바일 티켓 자체는 모바일 티켓 하면 되는데 티켓 구매 행위는 티켓팅 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모바일 티켓팅 들어보세요.
1: Mobile ticketing. Mobile ticketing.
0: 티켓을 구매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만 모두 쉬워요. 취소도 쉽습니다. 취소형으로 뭐라고 그래요? cancellation 이란 명사 쓰면 되죠. 기억나시죠? make cancellations. S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easy to make cancellations. 좀더 쉽다가 되겠네요. 들어볼게요.
1: easy to make cancellations. easy to make cancellations.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바일 항공권 자체를 예매하다라고 할 때는 항공권 같은 건 book 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book flights. On one's phone 해서 전화기 상으로 할때 전치사 on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들어볼게요.
1: Book flights on one's phone. Book flights on one's phon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주 모바일 관련된 여러 서비스 중에 다섯 가지 일단 좀 정리를 캐테고리별로 해놨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 이제 안 한 것들 좀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통 앱 같은 거요. 택시 부르고 그런 거 있죠? 네, 뭐 대리운전 부르고 이런 앱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밖에도 뭐 검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능의 또 모바일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소위 사물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섯 개 더 정리해서 다음 주에 쭉쭉쭉쭉 이어나가서 이 2주치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면 핸드폰으로 하는 뭔가의 얘기를 훨씬 더 영어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그 장소를 한번 물어보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did you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Where did you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장소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표현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하세요라는 질문을 하시나요? 바로 do you 동사로 물어보죠. 그러면 이거를 과거로는 어떻게 물어보죠? 그 행동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영어로 did you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물어볼 때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의문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where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re did you 동사로 물어보시면은요,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라는 장소를 한번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점심 어디서 드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소를 물어보기 전에 점심 드셨어요? 점심 먹었니?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점심을 먹다 라는 동사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바로 have lunch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at라는 동사를 넣어서 얘기를 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did you have lunch? 이렇게 물어보면 점심 드셨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앞에 어디에서 라는 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where did you have lunch?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점심 어디에서 드신 거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요거까지 여러분이 다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did you have lunch?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id you have lunch? 어디에서 점심 드신 거세요?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가 다녀오셨어요? 라고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did you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어디로 떠나다 라고 얘기를 할 때요, go for a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go for a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did you go for a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휴가 갔다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휴가를 갔다 어디로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앞에 where 붙여서 where did you go for a vacation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did you go for vacation?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id you go for vacation? 어디로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표현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사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buy도 있지만 그거 어디서 구했냐 라고 물어볼 때는요, ge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get this?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뒤에 from이 들어가면 그 어디서부터 구했습니까? 라는 의미가 돼서 from을 쓰셔도 되고 from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로 넣어놨어요. Where did you get this? 그거 어디서 났어요? 라는 표현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0: park car 혹은 여기처럼 where did you park the car 이렇게 물어보면 주차 어디에다가 하셨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did you park the car?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id you park the car? 주차 어디에다가 하셨나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행동을 하셨나요? 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id you 동사?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라고 그렇게까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ere did you 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 그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did you have lunch? Where did you have lunch? Where did you go for vacation? Where did you go for vacation? Where did you get this from? Where did you get this from? Where did you park the car? Where did you park the ca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는 표현, Where did you go for a vacation? 이렇게 물어봤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그것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라고 과거로 물어봤다면 미래로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휴가를 어디로 가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Where did you 동사에서 where will you 동사로 바꾸시면은요,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 어디로 가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will you go for a vaca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will you go for a vacatio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ere will you 동사로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그러면 where did you 동사는 그쵸?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라는 질문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시제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차 어디에다 주차하셨어요? Where did you park the car? 요렇게 그렇게 물어봤다면 자,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항상 상대방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거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내가 차를 주차 어디에다가 했지?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기준을 나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 어디에다가 했더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Where did you 동사에서. 그쵸? Where did I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그쵸? 그 행동을 제가 어디에서 했었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으로 내가 주차를 어디다가 했더라? Where did I park the car? 혹은 Where did I park my car?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주어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did I park the ca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ere did you? Where did they? Where did he? Where did she? 여러분이 다양하게 주어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일단은 그 행동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쵸, did you 동사였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신 거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where did you 동사로 물어보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여러분과 함께 10분 동안 행복 찾기, 예, 그런 즐거운 작업을 하는 바로 이근철입니다. 물론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 시도도 해보시고 내가 어떤, 그렇죠,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은 자세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스텝 바이 스텝 정리해 나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테고요. 제일 중요한 건 while you're doing it, at least you can have some fun. 재밌잖아요. 재미를 중심에 두시면 바로 그게 행복으로 직결되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됩니다. 절대 부담감, 예, 그 다음에 스스로를 강요하는 거, 그 다음에 무조건 나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돼. 이거 한 3일을 못 가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생겨난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Okay,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거기에 그냥 내가 단지해야 될 것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사실은 굿은 뭐고 또 떡은 뭐지? 진짜 뭐 라이스 케이크라고 써야 되나? 자, 그런 건 버리시고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요리법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단지해야 할 것은 이것이야 라는 뜻의 포인트죠. 그래서 바로 내가 단지해야 할 건 이거이라니까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All you have to do. 이건 only를 쓰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only가 아니고요.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 이거밖에 없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요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가서 더 연습합니다. We're gonna practice more.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거. 단지 뭐뭐해야 할 것은 All you have to do is. 이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편이 있어. 내려받아. 아니면 웃는 거야. 듣는 거라고. 사실은 나머지 건 다 똑같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장면 연상하셔야 돼요. 글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글자가 연결되어주는 연상작용에 의한 장면 속에 들어가야 그 장면을 본인이 느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하면서 뒤에 편이 있는 거야. 물론 relax라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All you have to do is relax. 근데 여러분 편이 쓰려면 자리에 딱 앉아서 뒤로 기대겠죠. 그래서 보통 sit back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All you have to do is sit back. Sit back. 되게 간단하죠. 이것도 길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Seat라고 하면은 걔는 S-E-A-T를 이야기합니다. 좌석 혹은 앉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sit, 짧게, sit back. 됐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단지 해야 될 건 내려받는 거야. 요즘 많이 쓰죠. 내려받게 하다, download. 아시겠죠?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download it. 발음만 주의하세요. download, 이게 아니고 load예요. load, 발음이 load입니다. load. 그래서 download it, upload it. 됐죠? 네, 좋습니다. 내가 단지해야 될 건 웃는 거야. Smile. All you have to do is smile.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listen까지 하면 들어야 되는 거라고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툭툭 넘겨봤어요. 자, 네 가지를 장면 떠올리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가볼까요? 너가 해야 될 거는 단지 그냥 편히 쉬어. 자, your turn. 자, 오케이 하셨죠? 네. All you have to do is sit back. 됐고요. 자, 두 번째는 다운로드 받아. 예,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your turn. 예, 내려받기 하다 해서 바로 download it. 절대 다운로드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down이라는 드 발음을 유성음으로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경험화시켜서 down 이렇게 쓰시면 못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download it 됐고요. 올리는 건 upload it 됐고요. 자, 세 번째는 웃으라고. See? 자, your turn. 네,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

All you have to do is smile when your heart is breaking. 이런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가사가 생각날랑말랑 했었어요. 그죠? 무슨 Nat King Cole의 노래, 그죠? 그래서 바로 smile.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l you have to do is 들으면 되는 거라고. 실제로 이렇게 all you have to do is는 많이 씁니다. All you have to do is fall in love. 아시겠죠? Play the game 하면서 바로 퀸의 노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엔 스텝 2에서 내가 단지해야 될 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이게 뒷부분이 어려운 것 같지만 all you have to do is까지 그냥 쓰시라고요. 이렇게 뒤에다가 원래는 그렇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참견하지 않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sit back 쓰시면 돼요. is sit back and 탈 것에 타고 있는데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enjoy the ride. 이 표현이 딱 우리말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랑 딱 어울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All you have to do is 다음에 어떻게 is sit, is enjoy가 나왔어요. 원래는 여기 to가 있어야 돼요. is to enjoy, is to sit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게 리듬이 안 맞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는 거의 99%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All you have to do is sit back and enjoy the ride.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됐죠? 자, 단지 내가 할 것은 앱을 내려받아서 열어보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all you have to do is 바로 뭐예요? Download it and download the app and open it. 그래서 download the app, 얘를 application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플 하는 거, 앱입니다. 앱. 그 다음에는 바로 open it, 얘를 열어야 되겠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요. 바로 이거죠. 단지 내가 해야 될 것은 미소 짓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라고.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바로 뭐예요? 미소 짓다, smile.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행동하다 뭐예요? act naturally. 그래서 act naturally. 뭐 스파인가요? 아니면 무슨 연기하나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All you have to do is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너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이거밖에 없어.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했더니 친구가 약간, 예,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내가 떡 먹는 거 싫어하면 어떡할 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All you have to do is sit back and enjoy the ride. 라고 했더니 뭐하면 어쩌려고 해서 What if I don't like the ride?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I don't like the ride. 그래서 나 그냥 떡 먹고 앉아있는 거 나 이거 싫어할 수 내가 싫어하면 어쩌려고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됐고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What if도 한번 제가 패턴으로 해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right? So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Okay,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 그 다음에 마음 건강, 몸 건강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

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치유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냐. 미션

0: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농부에게 허용된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한번 다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Give a shot.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He only picks enough for his family. Small fruit takes after the humble farmer of the desert.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0: 자,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면적에 관한 숫자 캐치 되셨겠죠? 자,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헥타르, one hectare. 그런데 앞부분에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1헥타르조차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small basket is filled 그러면서 네, adequately라고 했습니다. 작은 바구니가 충분히 채워졌다라는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자, 이 넓은 땅에서 그에게 허용된 면적,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의 실마리가 들려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One.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2.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의미 파악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작은 바구니가요,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adequately. 요거 조금 발음하기 어려우신데, 잠시 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I mean,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내용 볼게요.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이 넓은 땅에서 그에게 허용된 면적은요, 심지어 one hectare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었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셨을 텐데, 자, 우리가 들었던 내용과 조금, 이거 왜 이렇게 들리지? 라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왜 나는 잘못 들었는지, 내가 잘못 들은 부분이 어떻게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3: 하나로 시그라셔서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He only picks enough for his family. Small fruit takes after the humble farmer of the desert.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0: Now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자, the is,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내용어죠. Small basket, filled, 그리고 네, adequately.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강세를 꽝 주시고, ada, 여기는 d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서 르처럼 들려서 ada, ada. 그리고 adequately가 아니라 역시 t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원어민의 소리가 adequately, adequately 이런 식으로 발음을 들리게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천천히 한번 따라해 주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Adequately. Okay? Google listening 2.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네,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Alrighty then,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One more time.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The two in this 힘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기능어고요. Area,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Area, 첫 번째 강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ermitted인데 이 ed가 지금 앞에 e라는 모음 사이에 t 사운드가 쌍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t 사운드 잘 안 들리고 r 소리 가깝게 들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permitted, permitted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우리말처럼 land 끝까지 발음하지 마시고 le, e 이 부분에 강세 주시고 은 사운드, 드 사운드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 드 사운드 아주 약하게 내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One more time.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2.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0: 네,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의 발음의 차이, 큰 차이, 가장 큰 차이, t 사운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Okay,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small basket is filled blankets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adequately라고 해서 이게 충분하게, 자, 작은 바구니가 충분하게 채워졌어요. He only picks, 그는 뭐만 줍습니다. 뭐만 땁니다. 빈칸, 이렇게 이어지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enough for his family 했어요. 그렇다면 가족에게 충분할 만큼만 땁니다. 수확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Small fruit, 작은 과일이요. Blank the humble 했는데 자,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takes after. Take after라는 말은 바로 누구를 닮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작은 과일이 겸손한 누구를 닮았다는 걸까요? 빈칸입니다. 자, 네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farmer of the desert 했으니까 사막의 농부를 닮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move along.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빈칸 one hectare 했습니다. 자, 면적이 허용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요. In this vast land. 이 망대한, 아니,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그에게 허용된 면적은요, 무엇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앞부분에 이 빈칸 내용과 합쳐져서 뒤에 나오는 원 헥타르가 정답이 아니라 이거에도 못 미친다라는 식으로 쓰인 표현이 바로 이거죠. Doesn't even sum up to 라고 해서 심지어 뭐뭐조차 해당하지 않다. 즉, 원 헥타르도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전체 이야기 속에 이렇게 들렸다는 것까지 확인하셨고 내용을 봤습니다. 자, 길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래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3: 하나로 지그라셔서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He only picks enough for his family.

0: Small Fruit takes after the humble farmer of the desert.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1: 어떠세요? 훨씬 더 잘 들리셨겠죠?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좀 안 들린다라는 부분들은 www.ebs.co.kr 오셔서 반복적으로 지난주에 구글 리스닝을 통해서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

0: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Hello everyone. So nice to see you. And of course, 안녕하세요. All right. We are at the office and now we have some office English, very casual dialogues, business dialogues, very practical expressions that we can use outside of the office as well. Okay. So let's see what kind of dialogue we have today. Here it is.
1: 복사기가 고장 난 것 같아요.
0: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Kevin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Kevin이 전문가죠.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그 프로그래머? The computer programmer? All right,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kay, at the office, something breaks down. We have the computer, we have the copier.
1: 뭐 거의 다 모든 사무실들이 다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커피 머신도 고장이 날 수 있어요.
0: So, 아 고장이 날다 생각할 때는 뭐 broken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All right, so let's see what we have here.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1: 자, 복사기가 고장 난 것 같아요. 여기서는 broken이 없네요.
0: Yes. Well, of course, it's broken. Broken이라는 건 사실 완전 망가진 거예요.
1: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렇게 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작동이 잘 제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사실 something's wrong with 이런 표현도 참 좋습니다.
0: Alright?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I don't know what it is, but something's not right. Okay.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1: 자, very easy, right? Kevin can help. 얼마나 간단해요. Kevin이 도와줄 수 있어요.
0: He can help you with that. 그런 것보다 he can help, alright?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1: 자, 이런 문제는 Kevin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할 때 뭐 expert, 뭐 professional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죠.
0: But in this case, we decided to use go-to person.
1: 사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0: Go-to person. Go-to person은 거기에 뭔가 이렇게 go-to,
1: 뭔가 문제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0: okay? So, 문제가 있어? 그러면 go-to person이 Kristen이에요. 그러면 Kristen한테 가는 거예요. Alright? So, that's why it's the go-to person. Go-to Kristen. Okay. So, go-to person is the person who knows how to solve the problem or who has a lot of knowledge, 지식, about this situation. Okay? So,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1: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Kevin이 잘 도와드릴 거야.
0: Okay.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1: 자, 이제 직장 시작한 지가 많이 오래되지 않아서 좀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Kevin, 아, 그 프로그래머?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olktale versus myth. Folktale versus myth.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folktale 그리고 myth입니다. 일단 첫 번째 folktale부터 시작할게요. 네, folktale 뜻은 설화 혹은 전설이죠. 네, folktale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음절 folk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O 발음인데요. 이게 folk 보시면 제 입술이 크다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보세요. folk, folk, folk. 그 다음에 tale, folk tale. Okay, very good. folk tale. 네. 아, 자,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Okay, so folktale refers to stories that are usually passed down to generations and generations. Okay?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주로 folktale라고 합니다. 네, folktale 이 tale이라는 게 이야기 혹은 소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거기다가 주로 옛날 이야기죠. Okay? So folktale refers to older stories that have been passed dow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Folktale. 설화, 전설, folkta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Very good. 자, 이거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한국 설화의 바탕을 두고 있어.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Okay, 그래서 Korean folktale이라고 하면 뭔가 청개구리 혹은 the sun and the moon 이런 게 다 folkta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전설이야. This is a famous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This is a famous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네, 이제는 myth로 넘어갈게요. Okay, myth. 이거는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신화

입니다. 일단 자세하게 이따 설명해 드리는데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TH 발음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myth, 에 발음, I 발음으로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TH 발음. 혹시 못하시면 이거는 살짝 메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myth. 자, 살짝 메롱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발음할 때는 혀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TH 발음은 발음이 솔솔솔솔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오케이? Myth. Myth. Very good. 많이 많이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Myth. 근거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folktale은 그 tale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story, 그리고 이야기이지만 myth 같은 경우는 근거 없지만 좀 사람들이 하는 말들 혹은 뭔가 캐릭터 같은 거, 경우. 예를 들어서, 용. 용도 myth이고요. 그리고 뭐, 저승사자, 뭐, 이런 것도 myth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myth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myth는 Greek myths이겠죠. Okay? 자,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t's just a myth.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They dispelled the myth. Myth,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신화. Myth. Okay, TH 발음. Myth.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거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야. It's just a myth. It's just a myth. 뭔가 이거 혹시 이 얘기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거 근거 없는 믿음이야. It's just a my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Okay.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에 관한 것이야.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네, 제우스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Z 발음으로 Zeus.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근거 없는 믿음을 불식시켰어. They, 자, 불식시키다. Dispelled the myth. They dispelled the myth.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y dispelled the myth. They dispelled the myth. 네,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folktale. 이거는 설화 혹은 전설이죠. Okay, these are stories that are told, old stories that are told, to generations, right? Okay? Myth 같은 경우는 뭔가 좀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뭔가 저승사자 혹은 용 같은 거는 myth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Loch Ness Monster 혹은 뭐 Bigfoot 이런 거를 myth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신화도 myth라고 합니다. Okay? So Greek myths are the most famous, right? Okay,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It's just a myth. It's just a myth. It's just a myth.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아주 유용한 주제들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정말 휴대폰 기능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휴대폰 관련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모든 앱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다섯 개로 하기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단 골라본 게 카카오톡처럼 모바일 메시징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그 SNS 같은 거, 인스타나 페북 같은 것도 이런 모바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모바일 쇼핑, 뭐 말할 것도 없죠. 티켓 예매라든가 예약 같은 것도 전부 다 요즘 모바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절반 정도 되고요. 또 있어요. 한 다섯 개 정도를 더 정리를 해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 갈까 합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이거 막 원고를 쓰다 보니까 막 메시지가 그 와중에도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메시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같은 걸 옛날에 문자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앱 자체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제 쓰는 모바일 메신저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앱을 뭐라고 영어로 부르는지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약간 문자 보내는 느낌보다는 채팅에 더 가깝다고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많이 부리냐면 chat app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이거 텍스트 메시지하고는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요. 뭐 카톡 보냈어 하고 문자 보냈어 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영어권에도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모바일 chat app. 채팅 앱이라고도 잘 안 부르요. 그냥 chat app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모바일 chat app. 물론 PC 버전도 있죠. 있긴 있지만 요즘 대 모바일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 붙여가지고 읽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Mobile chat app. Mobile chat app.
0: 자, 기본적으로 채팅이기 때문에 주거니 받니 이제 대화가 이제 오고 가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는데 말풍선 뜨고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다. 자, 실시간이란 말은 뭐 real time이란 말도 있긴 있지만 그냥 요거 instant란 말 쓰면 될 것 같아요. 곧장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내면 한창 뒤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기 때문에 instant messages. 요걸 어떻게 해요? 보낼 수 있죠. You can send instant messages if you use mobile chat app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1: Send instant messages. Send instant messages.
0: Send instant messages. Messages. 그때 발음 잘하시고. 자, 이모티콘 얘기를 바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는데 다양한 이모티콘. Emoticon이란 말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영어권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emoji라는 단어입니다. 좀 귀엽죠? 발음 자체가 emoji라고 읽고요. 자, emoticon이라는 말보다는 이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식 명칭은 이모티콘이 맞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애칭이 있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Use various emojis. Emojis. 여기다 힘 주면 돼요. Emojis. 들어볼게요.
1: Use various emojis. Use various emojis.
0: 자, 전화기로 메시지 보낼 때 저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는 얘기지만 이 메시지 보낸다를 chat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When I chat on my phone. 그럼 선생님, 이거 그냥 전화 통화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될 수 있죠. 물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전화로 수다 떨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요즘 워낙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이런 채팅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하면 이모지 자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 chat 같은 경우는 메시지 보낸다고 이해를 하지 음성 통화를 한다고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볼게요.
1: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0: 됐죠?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는 문장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1대1의 채팅도 물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체 채팅방입니다. 우리 매일 10분 영어도 단체 채팅방이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1,500명이 꽉꽉 찬 단톡방이 여러 개인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단체 채팅방을 뭐라고 그래요? Group chat이라고 하죠. Group chat. 자, 앞에다 힘주세요. Group chat. Group chat. 그죠? 요거 힘주시고 채팅방, 그룹 chat room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해도 되죠. 네. 채팅방이라고 해도 되죠. room을 붙여도 되지만 그냥 room을 떼도 group chat이라고 해도 채팅방 중에 단체 채팅방을 말합니다. I am in a group chat. 이렇게요. 들어보세요.
1: group chat. group chat.
0: 자,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문자형태로 이렇게 쳐서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voice chat이라는 게 생겼어요. voice chat. 음성통화랑은 거의 똑같은데 그냥 그 앱상에서 뭐 누르면 음성 채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두 명, 세 명이, 네 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점점 서비스가 다변화되면서 우리 call that a voice chat. 그렇죠? voice chat. 들어볼게요.
1: voice chat. voice chat.
0: 요즘에 또 video chat. 이거 뭐예요? video chat. 화상으로 이렇게 채팅하는 거죠. 어? 화상전화, video chat.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앱들이 그런 기능까지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자, PC 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PC 버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보편적으로 또 쓰는 말 중에 하나가 desktop version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선생님 그럼 랩톱에서 쓰면 desktop version이라고 못 씁니까? 그렇진 않고요. 자, 뭐 원래는 모바일 앱 버전이 있어요. 그죠? 모바일 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터판 버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냥 desktop version이라고 합니다. 노트북에 쓴다 하더라도 심지어 태블릿에 쓴다 하더라도 태블릿은 약간 더 모바일에 가깝죠. 그렇지만 PC 버전을 영어에선 desktop version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들어보세요.
1: desktop version. desktop version.
0: 오케이. 자, 나는 단체 채팅방 알림 기능을 꺼놓는다. 아우, 너무너무 유용한 문장이네요. 그죠? 자, 단체 채팅방이 다 좋은데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알림이 울리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꺼놔야 돼. 눌러서 알림 끄기. 알림을 뭐라고 할까요? alert라고 합니다. alert. alert. 자, 근데 일반화시켜서 s를 붙여서 꺼요. turn off. 꺼요. turn off. I turn off the alerts. 난 알림을 끈다. For group chats. 일반화시켜서 또 s. 자, 일반적으로 단체 채팅방은 내가 알림을 꺼놔. 그죠?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연결고리는 for로 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0: Very nice. 자, 그 다음에요. 이 채팅 앱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단순하게 어떤 대화만 하는 건 아니죠. 요즘에 공유 기능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진 공유, 링크 공유, 영상 공유, 파일 공유. 그렇죠? 주고받다, 동사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게요. 자, 공유는 제일 쉬운 건 share. Share pictures. People share pictures on these chat apps. 그렇죠? 자, 사진 보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고요. Share pictures. 공유하다. 들어보세요.
1: Share pictures. Share pictures.
0: Videos 하면 영상 공유겠고 Send links. 야, 내가 저기 링크 보내줄게. I'll send you the link. 그죠? People send links. S를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링크를 많이 공유해요. People send links. 이렇게 들어볼게요.
1: Send links. Send links.
0: 자, 그 다음에 파일 같은 걸 음성 파일이든 무슨 파일이든 간에 그렇죠? 뭐 어떤 형태의 파일이든 간에 주고받다 exchange 넣어볼까요? Exchange files. 나도 보내고 주기도 하고 그렇죠? Exchange files 들어볼게요.
1: Exchange files. Exchange files.
0: 문장이 나오군요. 우리는 매우 쉽게 사진을 공유하거나 링크를 보낼 수 있다. We can share pictures 복수주고 and send links very easily. 아주 쉽게 very easily 부사구 하나만 붙이면 될 것 같네요. 자, 사진 공유와 링크 공유가 너무너무 쉽다. 들어볼게요.
1: We can share pictures and send links very easily. We can share pictures and send links very easily.
0: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화기로 가장 많이 하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봤는데 일상적으로 이 모바일 메시징을 가장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첫 번째 주제를 잡아봤어요. 이모지를 많이 사용하죠? 이모티콘을 저렇게 부릅니다. Use various emojis. 들어볼게요.
1: Use various emojis. Use various emojis.

0: 자, 먼저 정의. 그룹 채팅방, room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없애고 그냥 group chat이라고 하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1: Group chat. Group chat.
0: 사진 공유, share pictures. 복수형으로 들어보세요.
1: Share pictures. Share pictures.
0: 좋습니다. Alright. 자, 오늘 방송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전 방송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E 앱을 이용해서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 채팅하고요. 정말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매일 10분 영어로 오픈 단톡방에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신대요.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할 거를 까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죠.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었을 때,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됐었는데 그거를 까먹었을 때는요, I forgo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아, 맞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그 현금 찾아야 되는 거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I forgo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표현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까먹었을 때는요, 동사를 뭘 쓰죠? 까먹다, 잊어버리다. 그쵸, 바로 forget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I forget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되게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forget의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forge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ed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독특하게 forgot 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떠한 일을 잊어버렸다, 까먹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forgot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오늘은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까먹은 거예요. 뭘 해야 됐었던 거를 까먹을 때는요, 뒤에 to 동사를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I forgot to 동사를 통해서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을 찾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찾다, find를 써야 될 것 같죠. 한국말로 그대로 매치시키면은. 하지만 현금을 인출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인출하다 영어로요, 바로 withdraw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맞아, 현금 인출하는 거, 현금 찾는 거 그거 까먹었네 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라고 얘기를 해서 현금 인출하는 거를 까먹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이고, 불 끄는 거 까먹었다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전등을 켜고 전등을 끌 때는 동사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바로 turn on이 바로 전등을 켜는 거. 그러면 전원을 끄는 건 turn off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등을 끄는 거니까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이고야, 불 끄는 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표현 써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라고 얘기를 해서 불 끄는 거를 까먹은 거. 그럼 불 켜는 거 까먹을 때는, 그렇죠, I forgot to turn on the lights로 얘기를 해서 turn off랑 turn on의 차이도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그 뒤에다가, 그렇죠, 여러분이 다양하게 아이고 그거 끄는 걸 까먹었네 다양하게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 휴대폰 충전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충전하다 라는 동사는요, 바로 charge라는 게 있죠. 그래서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핸드폰 충전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Charge my phone.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었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비 온다. 아, 맞아. 아, 오늘 비 온다 그랬지. 우산 챙기는 거 까먹었네. 이런 표현들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우산을 가지고 오는 걸 까먹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가지고 오다, bring 이라는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산 챙기는 거를, 우산 가지고 오는 거를 까먹었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라고 얘기를 해서 우산 챙기는 거를 까먹었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걸 까먹었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I forgot to 동사.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살펴봤어요. 아, 현금 찾는 거를 까먹었네 라는 거를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로 배웠습니다. 이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현금 찾는 거 까먹었어? 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방법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를 잊어버리셨어요. 깜빡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orget to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I forgot to 동사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까먹은 거라면 Did you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걸 까먹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찾아야 되는 거 그거 깜빡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orget to withdraw some cash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id you forget to withdraw some cas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id you forget to 동사로 물어보면은 그거 행동해야 되는 거 그거 까먹었어? 그러면 아, 내가 그거 까먹었네. I forget to 동사. 이렇게도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하나의 대화 문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이고 우산 챙기는 거 깜빡했네 라는 거를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당부의 표현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까먹지 마세요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Don't forget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forgot이라는 거는 잊어버렸다라는 과거의 표현. 그럼 forget이라고 현재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don't forget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

것처럼 don't forget to 동사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당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bring an umbrell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on't forget to 동사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 또 오늘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할 수가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뭘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아이고 커야 되는데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냥 배만 부를 거면 맛있는 음식은 필요 없겠죠? 그렇다면 바로 똑같은 생각으로 영어를 할 때에도요, 맨 마지막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외우면 맨 마지막에 영어 이렇게 할 거야. 지금 과정을 즐기시면 그 자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enjoy each and every moment. 아시겠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니까 오늘도 미션 두렵거나 힘든 거 아니고요. Are you ready to enjoy it?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더욱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 뭔가 좀 컴퓨터나 자기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을 때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해줄 수 있겠죠. 전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 잊지 마. 그렇죠? 나를 잊지 말아요 할 때 그 잊지 마. 됐죠? 영어는 뭐라고 할까요?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거. 자, don't,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있다, forget. Don't forget that, 뭐뭐라는 것, 고 나오는 내용을 받는 게 that입니다. 요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낌은 누구한테 강력하게 무엇인가 권고해 줄 때, 야, 그건 하지 마, 이런 거 잊지 마, 라는 사실이겠죠? 자, 가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은요. 앞에 나왔던 거 don't forget 하는 것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거, 비밀번호, 이름, 우산. 상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아니면 that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don't forget that. Don't forget that.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거면 that 좋습니다. 비밀번호 잊지 마. 그럼 비밀번호를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password죠. 지나갈 수 있도록 말을 해준다 해서 password. 그런 글자다 해서 그렇죠. 바로 don't forget the password. 정해진 거니까 너가 붙었고요. 그녀의 이름을 잊지 마.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her name. Don't forget her name. 해서 어떤 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한 강조거죠. 자, 그 다음에 내 우산 잊지 말고 챙겨. 그러니까 이름이나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내용도 쓸 수 있지만 실제 물건을 두고 다니지 마. 챙겨라는 느낌으로 don't forget 다음에 뒤에 물건 쓰시면 돼요. Your umbrella. 아시겠죠? Don't forget your umbrella. Umbrella. Rella. Rella. 리아나의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on't forget your umbrella. 물론 그 가사에 이게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Umbrella입니다. 자, 그래서 동작과 함께 하실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엄브렐라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것. 네, 좋습니다. 네 가지 여기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이제 다들 아마 I believe you are used to it right now. 이제 다들 한번 지금쯤은 연습이 되셨을 테니까 익숙해지실 것 같고요. Ready? Here we go. 그거 잊지 마. Your turn. 네, don't forget.

that. Don't forget that. 포겟이 아니고요. 위치아가 아랫입술에 갖다 붙으면서 forget이에요. Forget. 뒤에 액센트 있습니다. Don't forget tha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뭐였나요? 그렇죠? 네. 자, 비밀번호 잊지 마. Your turn. 네. Don't forget the password. Don't forget the password.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녀의 이름을 잊지 말아요. 뭘까요? 그죠? Your turn. Don't forget her name. 자, 맨 마지막으로는 뭐였어요? 그렇죠? 예.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말고 챙겨. Your turn. 네. Don't forget your umbrella. 동작을 하는 게 일순간 딱 보면은 약간 창피하거나 여러분, 아동스러운 느낌도 들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말을 할 때 머릿속에서 장면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래, 편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는요.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Step 2. 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 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don't forget, 그 다음에 that까지는 그냥 써줘도 돼요. Don't forget that. 여기까지만 쓰이면 그걸 잊지 마란 뜻이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바로 그 내용이 뭐예요? 더 강력한 비밀번호. 예, 그렇죠? 바로 이거죠. You need,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강력한은 strong. 더 강력한 거니까, 아, 그렇죠. Stronger password.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이렇게 연결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속도 제한이 있다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뭐뭐라는 뒤에 나오는 사실을 대수로 받으면 됩니다. Don't forget that. 여기까지 그냥 쓰시면 돼요. Don't forget that. 속도 제한이 있다가 뭐예요? 속도 제한이 뭐죠? Limit죠. 그러면 speed limit죠. 그래서 there's a speed limit. 그렇죠? Speed limit 어디예요? Here. 여기에. 그래서 don't forget that there's a speed limit here. 발음이 speed 이렇게 안 들리고요. speed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발음이 영어에서 들렸는데 뿌, 뜨, 끄 이런 발음이 들렸다. 그 앞에 100% S 발음이 있다는 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조했고요. 너가 단지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don't forget that 까지는 빨리 나오시면 되고요. 단지 인간이다. 인간은 human이죠. You are only human. You are only human. That means we do make mistakes. 우리가 실수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단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주는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at least you need to learn from your own mistakes. 스스로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런 자세로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했어. 그랬더니 B의 반응이 야, 더 강력한 그러한 바로 암호가 필요해 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my email account. account가 구자, 계좌란 뜻이니까 내 이메일 계정이 has been hacked. H-A-C-K-E-D.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랬더니 wow. 뭐 했어요?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강력한 암호가 필요하다. 실제로 암호를 좀 더 복잡하게 숫자와 특수문자를 써서 쓰시면은 해킹에 덜 노출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되셨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을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please come to our website here. 자, ebse.co.kr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서로 아주 좋은 에너지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Thanks for staying with me. 여러분 다음 시간 될 때까지 뭐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난 커리큘럼을 우리 쭉 한번 돌아보면요, 꽤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절에 대해서 공부해왔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 잡았고요. 그리고 명사절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부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절이라는 거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했죠?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형용사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네 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형용사절 얘기 그래서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참고로 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렇게 형용사절을 뒤로 밀어놨나요? 라고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시다면요,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고 내가 형용사절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공부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형용사절이 무엇이다라는 그 개념 여러분들이 잡으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그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The novel that Jane wrote was fascinating. 보이세요? 여기 사용된 바로 요 부분이 오늘부터 우리가 이야기 나눌 형용사절이 된다는 거죠. 이 문장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자 수업 시간 마지막에 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지식 전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 형용사절의 어떤 그 개념 파악하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형용사절이 그래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워낙 당연한 거죠. 형용사절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근데 이제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 속에서 보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형용사절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데만 활용이 된다라는 거 요거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형용사절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 명사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절인 거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부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형용사절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듣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형용사절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관계대명사 얘기가 지금 왜 나와요, 선생님? 우리 형용사절 얘기하는 건데요. 자,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뭐냐면요. 이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예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워오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절에는 그 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을 만들 때 이런 접속사 있고 부사절을 만드는데 또 저런 접속사 있다 딱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관계대명사는요 결국 형용사절을 만드는데 쓰이는 접속사인 겁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게 결국 형용사절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런 맥락에서 관계대명사 배울 때 언제나 또 따라 붙는 거 있죠. 그 선행사라고 또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그래서 뭐냐면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절이라고. 그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진 형용사절이 수식해주는 명사가 결국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근데 요렇게까지 우리가 따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이 형용사절에 대해서,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그냥 형용사절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요게 무엇인지 그 개념만 잡으면 돼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갈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먼저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문들을 통해서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The car looks very expensive. 그 자동차는 아주 비싸 보여요. 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 문장에다가 뭔가
수식을 꾸며주는 말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콕 집어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 제가 만약에 그 빨간색 자동차는 아주 비싸 보여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빨간색이란 뜻의 단어 red만 간단히 넣어줬으면 됐을 거예요. 그렇죠? The red car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길어요. 뭔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붙여주고 싶은 수식이 길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형용사 절인 거예요. 자, 문장 보세요. 이만큼 길어졌죠? 읽어보겠습니다. The car that makes the loud noise looks very expensive. The car, 그 자동차. 근데 그게 어떤 자동차냐면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That makes the loud noise.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이 시동을 걸 때 우렁 하면서 이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막 시동이 걸려. 그런 자동차 보통 비싸거든요. 자, 해서 그 자동차 아주 비싸 보이더라고요. 라는 문장.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이란 뜻의 한 단어짜리 형용사.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뭐다?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어봅니다. The car that John drives looks very expensive. The car, 그 자동차. 근데 어떤 자동차예요? That John drives. 존이 운전하는, 존이 모는 그 자동차. 그거 되게 비싸 보이더라고요. 라는 뜻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존이 운전하는 이란 뜻을 가진 한 단어의 형용사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어떤 명사에 덧붙여주기 위해서 꾸며주는 말을 우리가 명사에 덧붙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들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래서 형용사절이, 관계대명사절이 필요한 거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문장만 영작 같이 해보면서 관계대명사절에 대한 개념 조금만 더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톰이 산 꽃은 빨간색이었어요. 자, 이 문장. 시작은 되게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로 the flower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서는 그게 어떤 꽃인지를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절을 써주면 되는데 이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이라는 거 언제나 수식해주는 명사 뒤에 위치하죠. 선행사 뒤에 위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 붙여주면 돼요. The flower that Tom bought. 톰이 산 그 꽃. 이렇게 이제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 꽃은 is. is가 아니네요. was. 자, was red. 빨간색이었어요. 이렇게 문장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톰이 산 을 한 단어 형용사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내가 수식해주고 싶은 내용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필요해지는 게 바로 이 형용사절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고 해석이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ovel that Jane wrote was fascinating. The novel, 그 소설. 그리고는 관계대명사절 나온 거죠. 어떤 소설이에요? That Jane wrote. 제인이 쓴 그 소설은요. was 어땠어요? fascinating. 흥미로웠습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아,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이 뭐고 왜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다음 시간 등등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 갖고 차근차근 이야기 나눌 것이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All right, everybody, that was the jumping squats. Good job. If you don't have time to work out, just do this in your living room and you're good to go. 그게 바로 jumping squat였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시간 없을 때 그냥 편하게 거실 또는 방에서 해주시면은 아주 많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영어 표현은 to jump someone 했습니다. 우리 jumping squat를 했는데 영어 표현은 to jump someone을 배웠어요. To jump someone, 누군가를 깜짝 놀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강도짓 누군가의 돈을 억지로 뺏는 것 있죠? 그것을 to jump someone이라고 하니까 꼭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럼 잘 숙지해 주시고 내일 또 만나요. 또 힘든 운동 같이 해요. 안녕. 바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서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echnology.
0: Technology. 그냥 테크놀로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Uh-huh. 기술이 될 수도 있고 uh-huh. 또는 우리가 요즘에 손에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등등을 가리킬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Creating a smart home is easier now.
0: 네, 테크놀로지 하면 나오는 주제 중에 스마트 홈도 있죠.
1: Yeah.
0: 그래서 스마트 홈을 만드는 건 이제 더 쉬워졌어요. Yeah. Easier now than
1: before.
0: Before. 물론 비교하는 대상은 예전이고요. 예전보다 더 쉬워졌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바로
1: 빌리 씨입니다.
0: 네, 빌리 씨고요. 빌리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Okay.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0: 스마트 홈을 만드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So Billy said,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0: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관용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Turning your place, 여기서 place는 집이고요.
1: 집.
0: 네, 집을 turning something into something else 하면 바꾸는 거죠. 집을 스마트 홈으로 바꾸는 건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Leaps and bounds 하면은 훨씬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1: Very, yeah. right? A lot.
0: Yeah, much easier. Mm-hmm.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고요. Mm-hmm. And the benefits, 혜택, far outweigh the negatives.
1: The negatives.
0: Negatives 하는 거는 the negative aspects. Mm-hmm. 부정적인 면들보다 혜택이 outweigh 하면 무게가 더 나간다, 더 크다.
1: Yeah, it means it's bigger or there's more of it. Think 네. of a scale.
0: 네.
1: All right.
0: 그래서 far it's outweigh니까 better. 훨씬 더 부정적인 면보다 혜택이 훨씬 더 크다라는 mm-hmm. 말입니다.
1: Alright, perfec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making it colder.
1: Yeah. So here, turn down the AC 같은 경우는 mm-hmm. 재밌는 게 더 시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0: Yeah.
1: 일반적으로 소리, 음량, 뭐 볼륨 이런 거 할 때는 더 안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0: Oh yeah, you're making it so you hear it less. 네. But in the case of temperature, when you lower a temperature or turn down a temperature, of course it's getting colder, right?
1: 네, 네. 그래서 여기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에어컨이 지금 강풍으로 나오고 있는데 turn down 하면은 바람을 약하게 하는 건가? 덜 시원하게 하는 건가?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스마트홈의 답변이 나오죠.
0: Yes.
1: Okay, lowering
0: temperature.
1: 네.
0: temperature.
1: 온도란 뜻이죠.
0: Mm-hmm.
1: 보통 일반 대화체에서는 mm-hmm. I am going to lower temperature 보다는 lower the temperature를 할 거예요. Mm-hmm.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홈이 구사할 것 같은 언어,
0: yeah.
1: 약간 뉴스 헤드라인이라든지 어떤
0: right?
1: 스마트폰에 나오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더, 많이 생략합니다.
0: Yeah. They take out a lot of the articles,
1: 네,
0: man.
1: 명령어에서도 많이 생략하고요. 그래서
0: yeah.
1: 에어컨 낮춰줘라고 했는데 이게 온도 낮추는 거를 가리킨다는 거 알 수 있죠?
0: Mm-hmm. Next he says, Isn't modern technology just magical?
1: Isn't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은 just magical, 정말 mm-hmm. 마법 같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0: Awesome. Then he says,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and suddenly worry, Is my house okay?
1: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휴가 갔다가 이런 적 있었나요? 이래 본 적 있나요? 라고 mm-hmm.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걱정한 적 있나요? Is my house okay? 우리 집 괜찮나? 라고 걱정해 보신 분 계신가요? 라는 문장인데요.
0: Mm-hmm.
1: 구어체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런데 글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 worry가 사실은 Have you ever worried? 과거 분사형이
0: With
1: 되어야 되는
0: yeah.
1: 거 알 수 있죠.
0: For sure.
1: 구어체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 좀 가볍게 yeah. 넘어가는 것
0: When
1: 같습니다.
0: We're talking, have you ever worried? Well, instead of saying worried, you can say worry in this case.
1: Worry, yeah.
0: That's how we talk, man.
1: Yeah. Did you ever worry? 이렇게 yeah. 됐어요.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ll, I used to do that too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Before I go on a trip, I set a schedule for my lights to automatically turn off and on at nighttime. I also have a camera on my doorbell and an app on my phone, so I can answer the door whether I'm home or away.
0: Well, I used to do that too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1: 저도 그렇게 휴가 갔을 때 우리 집 괜찮나 걱정한 적 있었지만 그렇게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until 이렇게 하기 전까지만 그랬다.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스마트 홈으로 업그레이드 한 뒤로는 안 그럽니다.
0: It sounds like an advertisement. He says, Before I go on a trip, I set a schedule for my lights to automatically turn off and on at nighttime.
1: Before I go on a trip, 여행을 가기 전에 I set a schedule, 일정을 입력해 둡니다. For my lights, 집에 있는 조명들이죠.
0: Yes.
1: To automatically, 자동으로 turn off and on at night time.
0: Mm-hmm.
1: 밤에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도록 예약을 해 둡니다.
0: Hmm.
1: 이게 이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거죠.
0: Yeah. 네. So you can, you know, keep the robbers at bay.
1: Because they will think that there's somebody at home.
0: At home.
1: 그리고 automatically가 이제 자동으로란 뜻인데 앞에 나왔던 magical 있잖아요.
0: Mm-hmm.
1: 한때 좀 유행했던 그런 광고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automagically.
0: Automatically.
1: 네, automatically 하고 magically를 합쳐가지고
0: yeah.
1: 이런 automagically 어떻게 보면 좀
0: It's
1: 좀
0: funny.
1: 느끼하지만 재미있는 문구가 한때 광고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I like it.
1: Mm-hmm.
0: Mm-hmm. And next he says, I also have a camera on my doorbell and an app on my phone so I can answer the door whether I'm home or away.
1: 그리고 저는 또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On my doorbell. 초인종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and an app on my phone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어떤 관련 앱이 있나 봐요. So I can answer the door. 누가 띵동 하면은 누구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0: Oh, yeah.
1: Whether I'm home or away. 집에 있든지 없든지.
0: Ooh.
1: That's very advanced.
0: Ooh, that's pretty awesom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Having a smart home helps me feel at ease when I'm not around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But don't let the fancy name smart home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Most of the smart home devices I have were only a few hundred dollars in

0: Having a smart home helps me feel at ease when I'm not around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1: Having a smart home, 스마트홈을 갖고 있는 거, 스마트홈은 helps me feel
0: at ease.
1: At ease.
0: At ease.
1: 네, 마음 편하게 해줍니다. Mm-hmm. When I'm not around, 여기서는 when I'm not at home.
0: Home,
1: 집에 없을 때
0: mm-hmm.
1: 마음 편하게 해주고요.
0: Mm-hmm.
1: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at home.
0: At home.
1: 집에 있을 때 또 comfortable, 더 편안하게 해준대요.
0: Mm. It makes him feel at ease. Mm-hmm. Awesome. Next he says, but don't let the fancy name smart home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1: 여기에서 fancy.
0: Fancy.
1: 네.
0: Fancy.
1: Fancy gear 하면은 정말 좀 비싸 보이고 이런 장비
0: yeah,
1: 있잖아요.
0: It looks expensive.
1: 네. 그런데 fancy name라고 하면은 uh-huh. 고급 이름이라든지 복잡한 이름보다는 화려한 이름, 화려한
0: yeah.
1: 용어.
0: It sounds like it would be expensive.
1: 네.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용어가 fool.
0: To fool you, fool.
1: 속이도록 놔두지 마세요.
0: Mm-hmm.
1: 속여서 어떻게 생각하도록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0: Mm-hmm.
1: 그러니까 이 스마트 홈이라는 이 화려한 용어 때문에 비싸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0: I thought it was expensive. It sounds expensive.
1: Yeah, it does, but it's not, right?
0: Yeah, okay. And he tells us, most of the smart home devices I have are only a few hundred dollars in total.
1: 제가 가진 스마트 홈 디바이스 most 스마트 홈 기기의 대부분은 were only a few hundred dollars
0: oh.
1: in total. In total oh. 다 합쳐서 몇백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0: Oh, so less than $1,000.
1: Mm-hmm.
0: Oh. Let's keep listening.
2: So, anyone who's interested can get started. Now, it's not perfect and it sometimes has hiccups, but when you consider the benefits, the small problems that my smart home has aren't that big of a turnoff.
3: Okay, turn it off.
2: Wait, no!
0: So, anyone who's interested can get started.
1: 그래서 생각보다는 비용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0: right?
1: anyone who's interested,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mm-hmm. can get started, 시작할 수 있습니다.
0: He says, now, it's not perfect and it sometimes has hiccups.
1: 물론, It's not perfect. Mm-hmm. 완벽하지는 않고 and it sometimes has
0: hiccups. Hiccups.
1: 네, 딸꾹질을 물론 가리킬 때도 쓸 수 있지만 문제를 가리킬 때도 써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이는 이 문장 말고도 We had a small hiccup
0: in our plan.
1: In our plan. 우리 계획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0: Mm-hmm.
1: 한 명이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0: 뭐 oh, 이럴 that's 때. not a small hiccup. That's a big one.
1: It's a big one, but 그렇게 small hiccup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0: Yeah.
1: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큰 문제였거든.
0: It's actually big, right?
1: 네.
0: But a small hiccup, any tiny problem that you have.
1: Yeah.
0: Right?
1: All right.
0: Lastly, he says, but when you consider the benefits, the small problems that my smart home has aren't that big of a turn-off.
1: 원래 turn-off 하면은 끄는 걸 가리키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0: uh-huh.
1: 그 사람의 흥미를 꺼버리는 거예요.
0: Yeah, it's a turn-off, right? So
1: 네.
0: it's like, ooh. When you talk with food in your mouth, it's a turn-off
1: 네.
0: for me. I don't
1: 네.
0: like it.
1: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Yeah.
1: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 주선이 돼서
0: oh, yeah.
1: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듣고 막 사진도 보고 했는데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습관 하나가 it's a big turn-off.
0: Yeah.
1: 그것 때문에 좀 정이 떨어졌다 할 때 그걸 turn-off라고 부릅니다.
0: It's a big turn-off.
1: 네.
0: I don't like that.
1: 그래서 but when you consider the benefits, 혜택을 고려해보면 그 스마트홈이 가진 작은 문제점들이 그렇게 큰 턴오프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매력이 별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라고
0: uh-huh.
1: 하는 순간
0: Yeah. So then the smart home says, "Okay, turning off."
1: 네.
0: And then Billy says, "Wait, no."
1: 네, 턴오프를 듣고 이제 꺼버리는 그런 작은 사소한 문제들 하나의 예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Great
0: Billy.
1: job, Billy.
0: Billy's awesome.
1: Mm-hmm.
0: All right. How about we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Smart home, turn down the AC.
3: Okay, lowering temperature.
2: Isn't modern technology just magical?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and suddenly worry, is my house okay? Well, I used to do that too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Before I go on a trip, I set a schedule for my lights to automatically turn off and on at nighttime. I also have a camera on my doorbell and an app on my phone so I can answer the door whether I'm home or away. Having a smart home helps me feel at ease when I'm not around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But don't let the fancy name smart home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Most of the smart home devices I have were only a few hundred dollars in total, so anyone who's interested can get started. Now, it's not perfect and it sometimes has hiccups, but when you consider the benefits, the small problems that my smart home has aren't that big of a turnoff.
3: Okay, turn it off.
2: Wait, no!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을 좀 볼까요? 먼저, fool someone 또는 one into doing something. 속여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다. 그 다음, 두 번째, a few hundred dollars가 아까 나왔었거든요. 수백의, 수백 개의, 뭐 수백 달러의 등등 응용 가능하겠죠.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 거고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고 오겠습니다.

0: 이거.
1: Wait, no.
2: 네,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Okay. 오늘 스마트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계나 기기를 사용해 볼 때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3: Of course. 그때,
2: 아, 입문용으로 좋습니다. 라고 추천해 주고 싶으면
3: That is. This is great for getting started. Mm-hmm. This is great for getting started.
2: 네, this is great for getting started. Mm-hmm. 일단 처음에는 이거 사세요 라는 의미죠. 한 번 더.
3: This is great for getting started.
2: Okay.
3: Perfec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구체적으로 스마트 홈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the happiest mom because I know my family and home are safe. Having a smart home is so valuable and super easy. Creating a smart home has never been easier. Smart home devices run my lights, plugs, thermostats, switches, garage doors, security cameras. It's like living in the future we were promised in the 80s.
0: 네, 처음 포스팅부터 보면요.
1: Kristen says,
0: I'm the happiest mom. 나는 정말 기쁜, 행복한 엄마다. Because I know my family and home are safe.
1: She's spying on her kids.
0: 네, CCTV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가족과 우리 집이 안전하다는 걸 알아서 정말 기쁘다라는 뜻이죠. Mm-hmm. Having a smart home is so valuable and super easy. Mm-hmm. 스마트 홈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super easy, 아주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getting easier.
1: For sure.
0: 그다음 마이클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1: He says,
0: Creating a smart home, 스마트 홈을 만드는 것은 has never been easier. 지금보다 쉬웠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mm-hmm. 훨씬 쉬워졌다는 이야기이고요. Mm-hmm. Smart home devices, 스마트 홈 기기들이 run my lights, 조명도 조절하고 plugs, 플러그들, 그리고 thermostat, 온도 조절 장치, mm-hmm. switches, 이것도 이제 플러그랑 관련 있는 켜는 mm-hmm. 거 말하는 거죠. 스위치를 mm-hmm. 말하고 garage door, 차고 문, security cameras, CCTV들도 다 조절을 한대요. Mm-hmm. It's like living in the future we were promised in the 80s.
1: Yep.
0: 1980년대에 사람들이 그때 되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약속했던 그 미래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네요.
1: All right.
0: Yeah, I think there's a lot more to be done.
1: But yeah, definitely so. In our lifetime, mm-hmm. there's going to be a lot more, right? Mm-hmm. All right,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rice cakes. 네, 떡 있어요. 오늘은 떡국떡 쓸 거예요. We have red pepper paste, 고추장. We have garlic, 마늘. We have pizza cheese, 한국은 pizza cheese. We have sausages. 아, 이 소시지들은 식물 소시지예요. 그 소이 소시지요. 되게 맛있어요. We have dried parsley, 콘 파슬리. We have sugar, 설탕. We have ketchup, 케첩. And we have skewers. 네, 우리 꼬치 있어요. In English, this is a skewer. S-K-E-W-E-R. Skewer, 꼬치입니다. 이 떡들 너무 딱딱해. 딱딱한 떡은 안 돼. These rice cakes are too hard. We need to make them soft. So we put the rice cakes in the water. Now we put them in the microwave. So open the microwave. Put in the rice cakes. Close the door. And go. We need to cook the rice cakes for about 2 minutes.
1: 우리 2분 정도 요리해야 해요. 그래서 말랑말랑 될 거예요.
0: Okay, let's take the rice cakes out of the microwave.
1: 우리 펼 거예요.
0: Be careful. Open the microwave. Take out the rice cakes. Are they ready? They look soft.
1: 이제 우리 물 펴야 해요.
0: And now we drain the rice cakes. And make sure all the water is gone.
1: 네, 모든 물은 뺐습니다.
0: Now we fry our sausages.
1: 네, 우리 식물성 소시지 프라이팬에서 구워요.
0: We put in our sausages. And a little olive oil. They're already starting to sizzle.
1: 그 시슬시슬 소리 벌써 시작했어요. 우리 에어프라이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오래동안 요리 안 해드려요. 그리고 식물성이요. 고기 아니요.
0: Okay. They smell like sausages. Let's turn them.
1: 네, 한번 뒤집어요.
0: Oh, can you see the color change?
1: 네.
0: I think they're ready. I'm going to cut the sausages in half.
1: 그 소시지들 반으로 잘라요. 하지만 아직 뜨거워요.
0: So, I'm going to use a fork and knife.
1: Okay.
0: So, cut one sausage.
1: Oh.
0: And another. And last one. Like this. We have our sausage pieces. Now, we can make our skewers.
1: 이제 꼬치 만들 수 있어요.
0: So, let's take 2 pieces of rice cake.
1: 손 조심하세요.
0: 아이고. And 1 piece of sausage. 2 pieces of rice cake. And 1 more piece of sausage.
1: 거의 됐어요.
0: And finally, 2 more pieces of rice cake.
1: 그리고 소시지 넣어도 돼요? 아니면 닭고기 넣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채소들 넣을 수 있어요?
0: That's it. Now we make the sauce.
1: 네, 우리 소스 만들어 봐야 돼요.
0: First, the garlic.
1: 우리 다진 마늘 드려요.
0: So we take our garlic. We cut off the end bit.
1: 그 밑에 있는 부분 필요 없어요.
0: And we crush. One more time. We cut off the end bit. And we crush. Now we chop.
1: 손가락 조심하세요.
0: And this way. Ah, it smells so good. Ah,
1: 마늘 냄새 되게 좋아요.
0: I'm going to make very small pieces like this. It's ready. So now we make our sauce. We put in our garlic and our red pepper paste.
1: 우리 다진 마늘하고 고추장.
0: Our sugar.
1: 우리 설탕.
0: Our ketchup.
1: 우리 케첩.
0: And our water.
1: 네, 물도 넣을 거예요.
0: And we stir it all around.
1: 설탕도 없어져.

0: Faraday. We want to mix everything together and make it warm. So you can see it's much thicker now. Wow. 우리 소스 많이 됐어요. Now it's time to baste or brush our sauce. 네. We brush the sauce on like this. And let's turn it over. Let's turn it over. And one more time. Good. Now this one. And this way. Brush it on. And we'll turn it over. Haha. And one more time. Like this. 이 정도 준비해요. I think that's enough. And now the cheese. 네, 이제 피자 치즈 넣을 거예요. And now we sprinkle the cheese. 피자 치즈 써도 돼요? 아니면 진짜 모짜렐라 써도 돼요? 아니면 체더? 아니면 파마산?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치즈는 써도 돼요? 치즈 없이도 괜찮아요. Now the skewers go in the air fryer for 5 minutes at 180 degrees. 네, 180도 5분만 필요해요. So let's put them in. Open the air fryer. I'm gonna put it in. Close the door. Now we wait. 이제 기다려야 돼요. 5분만 기다려야 돼. 그다음 맛있는 꼬치 먹을 수 있어요. We just wait 5 minutes. It's almost ready. All done. Let's open up the air fryer. Let's open it up. Look at that. They're ready and they look fantastic. 진짜 맛있게 만들었어요. And now some dried parsley. 우리 콘 파슬리 조금. And some dried parsley. All done. We made rice cake skewers. 떡국 떡꼬치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1: 와우. Spicy rice cakes, melted cheese, sweet sausage. 진짜 이 콤비네이션 얼마나 좋아요. 떡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꼭 먹어봐야 돼요.
0: If you like rice cakes, you'll love this. Today we made rice cake skewers.
2: 오늘은 우리 떡국 떡꼬치 만들었어요.
0: Next time, will we use rice cakes? Or fish cakes? Or real cakes?
2: 아직 몰라요.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볼게요.
0: See you next time. Bye-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Yeah.
0: 한 주 시작입니다.
1: 네.
0: 자, 우리 가정 영어 월요일에는 꼭 해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목이 집안 모기와의 전쟁.
1: 아이구야.
0: 엄압소사. 아 이게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은
1: 예.
0: 이 모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1: 아 제가 정말 올 여름 모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 얼굴 막
0: 엄압소사.
1: 정말 엉망진창이.

0: 됐어요.
1: 이상하게 아기들한테 또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인지
0: 그쵸.
1: 모르겠는데.
0: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애기 피가 그렇게 달다더라.
1: 그럴 때 모기들이
0: 그래서 냄새를
1: 이렇게
0: 맡고,
1: 그걸 안 돼요?
0: 네! 그래서 모기가 제 방엔 없어요. 제 피가 탁한지. 꼭 애기 방에서 애기들만 그렇게 물어요.
1: 이쪽은 아니야. 이러면서 가는군요.
0: 똑똑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 퇴치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잘안될 때가 많잖아요. 하여튼
0: 맞아요.
1: 그런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넣어봤습니다.
0: 네.
1: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 거려요.
1: 어우.
0: 진짜 우왕 하고 지나가는 거
1: 그날은
0: 있죠.
1: 잠못 자는
0: 아,
1: 거예요.
0: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1: 잠을 못
0: 소리도
1: 잡니다.
0: 지르고 말도
1: 예.
0: 걸어보고 하지만 이게 됩니까? 안
1: 안
0: 되죠.
1: 되죠.
0: 네.
1: 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그 방충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1: 네.
0: 닫아도 어디로 들어오더라고요, 꼭.
1: 그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0: 아하.
1: 방충망 밑에
0: Right.
1: 비가 빠져야 돼서 배수구가 쬐그맣게 있는 게 있어요.
0: Okay.
1: 거기도 막아줘야 돼요.
0: 아, 제가
1: 예.
0: 그걸 몰랐네요.
1: 아, 그거 모르시는 분들
0: 아, 오늘
1: 많더라고요.
0: 가서 확인을 꼭
1: 꼭
0: 해봐야겠습니다.
1: 해보시고, 거기 또
0: Right.
1: 테이핑 하는 게 있거든요.
0: 어허.
1: 그걸로 딱 막아주셔야 돼요. 아, 왜냐면
0: 전문가시네요.
1: 애기들이 너무 모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0: 아.
1: 아, 제가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0: 오늘 정말 내용도 공감이고 그
1: 네.
0: 와중에 영어도 흡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모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0: Alright.
1: 그럼 함께 모기를 영어로 한번 잡아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여보, 여보. 모기들이 계속 위에서 윙윙거려요.
2: What are you clapping at?
1: 어?
2: Why are you clapping?
1: 모기.
2: Oh,
1: 모기, 모기.
2: mosquito.
1: 모스키토? 응. 모기, around me.
2: Oh, the noise.
1: Yeah.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Close the window?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아, 닫았죠.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2: Huh?
1: I shut the door. Shut the
2: The
1: window.
2: window.
1: Yeah, window. But some mosquito.
2: Oh, they came in?
1: Yeah.
2: O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응? Electronic?
2: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1: Fly squatter?
2: You know, the fly squatter. You know,
1: Yeah, I know.
2: It's time to buy one.
1: Oh, hurry, hurry, hurry up, hurry up.
2: Okay,
1: Yeah.
2: 그럼 I'm gonna find.
0: 네, 오늘 모기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어휘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1: 아우.
0: 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1: 아이고, 진짜. 하니, 일단 출발은 좋네요.
0: 네.
1: Keep buzzing in my ear. 야, 여기 모기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0: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1: 아.
0: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전이 될걸 알지만
1: 귀에서.
0: 써보세요.
1: 네. 모기가 저희 아기가 항상 모기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 지금 7살 이러니까 그걸 영어로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1: 네.
0: 영어 단어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영상을 저는 이제 좀 많이 틀어주니까.
0: Ah, that's good.
1: 네, 거기서 막 알아낸 거예요.
0: Okay.
1: 그래서 모스키로.
0: 오.
1: 모스키로인데 스펠링을
0: 스펠링.
1: 몰라요.
0: Okay. 거의 다 틀립니다.
1: 소리 나는 대로
0: 아,
1: 한번.
0: 틀려도 괜찮아요. 모스키토.
1: 모기들이니까
0: Okay.

0: AS 한번 붙여봐요.
1: 알겠습니다.
0: 가볍게.
1: 알겠습니다. 예. 왠지 여름에 스키 타러 가고 싶네요. 스펠링이에요.
0: 아, 스키가,
1: 어, 스키가 들어가 있네요.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어디에서요?
0: 귀에서.
1: In my ear. 정답.
0: 큐예요.
1: 네, 그 스키가 아니라, 근데 그래도 굿 게스예요. 앞뒤는 거의 맞았기 때문에.
0: 그러네.
1: 그리고 복수인 거. 한 마리면은 당연히 뭐 한 마리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확히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몇 마리인지. Alright, so the mosquitoes가 이렇게 한다. So 모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mosquito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T라고 하는 부분은 모음 사이에 T가 있으면 flap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네. mosquito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드럽게 mosquito 이렇게 하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mosquito, mosquito,
0: mosquito, mosquito.
1: 아니, mosquito. 근데 이게 복수형이 있잖아요.
0: 네.
1: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ES를 붙여도 되고요. 그냥 S를 붙여도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저 포함해서 제 주위에서도 보통 보면 ES를 대부분 붙이기는 해요. 근데 S만 붙인다고 이게 원래는 공식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0: 아, 그렇군요.
1: Okay? Alright, so mosquitoes 복수형도 같이 하고 나오는 친구들.
0: 진짜 여름에 무조건 집에.
1: 거의 같이 산다고 봐야
0: 같이
1: 돼요.
0: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1: 맞아요.
0: 예. 초파리는 그럼 이 초가 그 미세하다를 의미하잖아요. 그 fly는 fly인데. 네. 아주 작은 거니까.
1: 네.
0: 예.
1: 설마?
0: 작은 거니까.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막 저기 하진 않아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세미. 세미 플라이. 예. 세미 플라이. 왜냐면 우리가 정장도 세미 정장 이러잖아요. 근데 파리 파리인데 약간 세미 파리.
1: 제 생각에는 예. 뭔가 마이크로 이런 거 쓰시려다가 지금 바꾼 것 같기도 한데. 자, 초파리는요. 파리는 일단 플라이 맞습니다.
0: 네. 오?
1: Fruit fly라고.
0: 과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1: That's right. 그래서 조금만 해도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bananas, right? 와,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0: 진짜
1: 돼요.
0: 진짜 너무 그 초파리 때문에 여름이 싫어질 정도로.
1: 진짜로요.
0: 바나나만 하나 먹고 탁 나도 거기에 막 엄청
1: 어떻게
0: 몰려들어.
1: 어떻게 알고 나 불렀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0: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게 거기서 알을 깐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건지.
1: 저도 얘네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나?
0: 그러니까.
1: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0: 진짜 이걸로 우리 2박 3일 떠들 수 있어요.
1: Yes. 네. Okay. So, 우리가 이제 mosquitoes하고 fly는 기본이고요. 네. Fruit fly까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0: 네.
1: Okay. 자, 그리고 지금 계속 keep 뭘 한다고 나왔어요?
0: Buzzing.
1: Buzzing 한다라고 했죠. 자, buzz 한다는 것 자체가 윙윙 대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런 거 있죠.
0: 네.
1: 근데 꼭 그게 그거는 벌이 될 수도 있고요. 모기가 윙윙 거리는 걸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1: 하고
0: 맞아요.
1: 지나가는 그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버즈가 이렇게도 쓰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와 그거 들었어? 뭐가 새로 나왔대? 웅성웅성 거리는 거 있죠. 소문을 내고 막 웅성거리는 거. 그것도 버즈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죠. 이명작 패턴인데요. 계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0: Keep ing.
1: Yes, that's right. So keep ing를 쓰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행동을 한다.
0: 네.
1: 저기서는 계속 버징을 한다. 좀 멈췄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이런 느낌. 자, 예를 들어서 귀찮게 한다라는 표현 중에요. 제가 조금 비격식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0: 네.
1: 버그라는 게 있어요.
0: 버그?
1: 버그.
0: 버그 곤충이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오. 그것처럼 뭔가 나를 아우 짜증나게 한다는
0: 아하.
1: 뜻이에요. 버그.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내 남동생이 계속 나를 버그해. 한마디로 아 귀찮게 해. 어떻게 할까요?
0: My brother keeps bugging.
1: Bugging me. My brother keeps bugging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 전화가 계속 울렸어. 울리는 거 뭐라고 할까요?
0: Bell.
1: 동사로
0: ring.
1: 그러면은 자, 그 전화는 계속 울려가 아니라 울렸어. 그럼 해요.
0: The phone keeps ringing.
1: 울렸어. 과거죠.
0: The phone kept ringing.
1: 그렇죠. keep을 과거형으로 해서 계속 그랬다. 오케이. ing는 그대로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0: 네.
1: 시제는 keep에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you guys, 같이 가볼게요. My brother keeps bugging me.
0: My brother keeps bugging me.
1: The phone kept ringing.
0: The phone kept ringing.
1: Alright, so bug는 귀찮게 하는 것, 그리고 ring은 울리는 것 같이 알아두세요.
0: 네.
1: 자, 읽어봅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자, 이랬을 때 아니 창문 안 닫았어요?
1: 아이고. 그쵸. 이거부터 물어보게 되죠. Didn't you close the 창문?
0: Right.
1: 창문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0: okay.
1: window 하겠습니다.
0: 심플한 걸로.
1: Yes.
0: Okay. So close 하지 않았냐? The window를. Very nice.
1: Yeah.
0: 자, 우리 닫는 것을 close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그렇죠?
1: 네.
0: S는 Z 비슷하게 발음을 해서 close가 되는데 자,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들 같이 항상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바로 뭐냐면 잠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잠그다?
0: 네, 이거는 전화기 잠그는 것도 이겼습니다.
1: 전화기를 잠궈요?
0: 그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잠궈도 돼요.
1: 그거는 lock 아닌가요? lock. 예.
0: L-O-C-K. Okay, very nice. 맞습니다. Alright, so again, phone을 lock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1: 네.
0: window를 뭐 door를 lock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닫는다가 아니라 잠그다.
1: 잠그다.
0: 강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did you do something? 만약 그랬다면 너 과거에 뭐뭐
1: 했니?
0: 이거잖아요, 그죠?
1: 네.
0: Did you eat? 뭐 did you take a shower? 근데 오늘은 did you가 아니야. 뭐죠?
1: Did you가 아니라 didn't you?
0: 확인하는 느낌, 그죠?
1: Right?
0: 뭔가 물어본다는 느낌보다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 창문 안 닫았어? 이런 느낌. 뭐 하지 않았어? 라는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didn't를 한번 써봤습니다.
1: 네.
0: So 여러분들의 미션은 요거를 동사를 좀 많이 바꿔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 그 문 잠그지 않았니? 저 왜 열려 있어? 이러면서 너 그 문 잠그지 않았니? 아까 잠그다 했었죠.
1: Didn't you lock the door?
0: 그렇죠. Didn't you lock the door?
1: Yeah.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어? 나 미안해. 나 정신을 못 차려. 뭐,
1: 네,
0: 이러면서.
1: 네.
0: 자, 뭔가를 말하다를 넣어야겠죠?
1: 네.
0: 너 뭔가 말하지 않았어?
1: Didn't you say something?
0: 그렇죠.
1: Oh.
0: Didn't you say something?
1: Yeah.
0: 이렇게 확인할 때. 특히나 didn't는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you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didn't she, didn't they 이렇게 주어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건 동사 원형 온다는 거.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Didn't you lock the door?
1: Didn't you lock the door?
0: Didn't you say something?
1: Didn't you say something?
0: Alright, 본문 갈게요.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Didn't you close the window?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요.
1: 네.
0: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1: 아유, 아무래도
0: 이러고 온 거예요.
1: 몰래 들어오고 있어, 모기가요? 아무래도.
0: 그렇죠.
1: I did, but I think a few...
0: 네.
1: 가만히 있어봐. 몰래 들어왔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0: 만약에 몰래 들어온 거를 그 동사가 있어요.
1: 있어요.
0: 그걸 모른다면
1: 네.
0: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표현은 해야겠죠. 그럼 그냥 들어왔다를 쓰면 되는 거죠.
1: 아, 그렇죠.
0: Right. 만약 모르면.
1: A few. 근데 A few가 몇 마리가 이미 다 된 건가요? 몇 마리 모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few가 그냥 몇.
0: 그건 좋은 의심입니다.
1: 네. 네. A few. 근데 모스키토 이거 쓰면 끝나요.
0: 그렇죠.
1: 나는 몇 마리 모기를 생각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너무 일이 커져서.
0: 이렇게.
1: 그러면 그냥 일단은 몰래 들어왔다라는 거를.
0: Okay.
1: 아, 나 그거 알았는데요. 몰래 들어오는 거 S 하고
0: 근데
1: N 들어가죠.
0: 정확한 단어를 쓰다 틀리는 것 뭐 그거 뭐 하는 것보다
1: 그쵸?
0: 그냥 말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그렇죠. 몰래 몰래 들어오는 것보다 원래
0: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 생각보다.
1: A few comes in.
0: Okay.
1: 이렇게 할게요.
0: 제 생각엔 평소에 몇 마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고 쓰셨습니다.
1: 예.
0: 네. 그게 아니라. 들어온 것 같아요니까
1: 이미
0: 들어왔으니까
1: 왔어요.
0: 사실은 came in이 맞는데
1: 네.
0: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방금 슬기 씨가 아는 것 같긴 했는데
1: 그죠?
0: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말이 되게 한번 해봤어요.
1: 맞아요.
0: 근데 came in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건 진짜 사실 그렇죠. 뭐 모기가 지금 자고 있나? 이러고 오는 거 아니니까
1: 네.
0: came in이 말이 되지만
1: 그죠.
0: 조금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1: 그죠. 모기는 꼭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0: 이러고 와요?
1: 네, 오케이. 이러고 들어와요.
0: 자, 바로 sneak in.
1: 네.
0: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슬기 씨도 그렇고 이
1: 네.
0: 단어 아 맞아 맞아 그거 S로 시작하는 그거 맞았어.
1: 맞아요.

0: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빌드가 되는 겁니다.
1: 네네.
0: 자, 스니크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몰래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허. 오케이? 그게 몰래 들어오는 게 될 수도 있고 나가는 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다른데요. 이 스니크라고 하는 거 뒤에다가 전치사 뭐 넣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인이 들어갔죠?
1: 예.
0: 그럼 뭐겠어요? 몰래?
1: 온 거.
0: 네, 들어온 거. 온 거예요.
1: 네네네.
0: 오케이? 그래서 스니크인 하면 몰래 혹은 살금살금 들어가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컵이 인이랑 똑같은 패턴이네요.
0: 그럼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더 몰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1: 네.
0: 살금살금. Alright. 자, 참고로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려면 시제를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자, sneak하고 과거형이 있고 PP 형태가 있는데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길게 좀 해놓은 건데요.
1: 왜요?
0: 아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1: 여기 있는데요.
0: 오케이.
1: 오케이. 너무 큰 힌트가.
0: 일단 그거 해.
1: 스닉.
0: PP는 뭘까요?
1: 웬 PP 왜 이렇게 짧아요?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짧다라는 것은
0: 뭔가 변화가 있다.
1: 그렇죠.
0: 예.
1: 그러면은 저는 왠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0: 아, 갔다가 스닉? 다시 돌아오는군요.
1: 네, 스닉, 스닉, 스닉.
0: Alright. 자, 제가 가운데 것을 길게 비운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1: 네.
0: 또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
1: 아~
0: 자, 볼게요. 바로 스낵입니다. 자, 스닉하고 PP 형태는 스낵이에요. 고정인데 과거형은 스닉트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그냥 스낵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PP
1: 네.
0: 형태에 맞춰서. 그래서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다. 이건 너무 좀 비격식 느낌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게 상관없이 쓰셔도 괜찮고요.
1: 네. 근데
0: 저는 개인적으로는 sneak, sneaked 뭐 snuck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지금 몇 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슬기 씨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아주 좋은 의심 같은 것이다 라고
1: 예.
0: 했는데 그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 few는 아마 많은 분들이 a few students.
1: 그럴까요?
0: A few cars. Right? 명사 앞에 서서 몇 개에 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1: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뜻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몇 개라는 그 양, 명사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 few는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A few
1: 몇 마리?
0: mosquitoes를
1: 예.
0: 아예 하나로 받아주는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예. 이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모기 몇 마리 죽였어. 그럴 때 모기를 안 쓰고 그냥 내가 몇 마리 죽였어.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나는 죽였다 몇 마리. 그러면은
1: I killed a few.
0: That's it. I killed a few. 그러면 a few 무엇인지는 문맥에서 알아내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내가 몇 명 알아. 또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나 몇 명 알아. 그럼 어떡할까요?
1: I know a few.
0: Exactly.
1: Yes.
0: I know a few people. I know a few friends. 기타 등등이 다 이렇게
1: 거군요.
0: 그렇죠. 잡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killed a few.
1: I killed a few.
0: I know a few.
1: I know a few.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몇 개, 몇 명의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1: 네.
0: 많은 것 혹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짧게 받아주려면 뭐 쓰면 될까요?
1: 오호, 요건 알죠. A few의 반대격인 a lot. 네.
0: Well, that's fine too.
1: Yeah.
0: But then many.
1: Many.
0: Yeah, right. So 실제로 얘를 주어로도 써요. 그래서 many think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지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use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lright, 자, so 여기서는 지금 I did라고 하는 거는 I locked the door, I closed the door,
1: 네.
0: 뭐 the window, I mean.
1: 그랬는데,
0: 이걸 받아주는 거죠.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어떻게 참다. 결말이 날지 궁금해요.
0: 계속 윙, 윙 난리 났어요. 더는 못 참아. 전기 모기채 살 때가 왔어요.
1: 이거 하고... 아직 안 사셨어요?
0: 이거 있으세요? 어때요?
1: 저는
0: 저 진짜 궁금해서.
1: 이거를 조금 쓰다가
0: 네. Does it work?
1: 이게 조금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저는 그냥 전기 모기 그 기계 있죠.
0: 정말
1: 그거를 그냥 봤어요.
0: 공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1: 얼마나 우리 애기들이
0: 아이고
1: 모기의 피해를 봤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0: 고생이 네. 심했겠습니다.
1: 아 정말 힘들었거든요. That's it. 아 그건 그거야. It's time to buy. 사야 될 시간이야. On electric something.

0: 아, 전기 모기체네요.
1: 모기체가 나와야겠네요.
0: 전기 모기체? 전기 모기체.
1: 뭐라고
0: 야, 이걸
1: 할까요?
0: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0: 왠지 이게 핸들링 하는 거니까. So electric
1: Handle.
0: handle. 예.
1: 오.
0: Electric handle.
1: 네. 상상도 못했던 단어입니다. 자, handle은 손잡이란 뜻이죠. 자,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0: 네. 어?
1: Fly sweater.
0: Sweater.
1: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0: 아.
1: 근데 희한한 게 한국에서는 보통 파리채라고도 하지만 모기채라고도 많이 하지 않나요? I don't
0: 모기채라는
1: know.
0: 말은 많이는 안 써요.
1: 아, 그래요?
0: 오히려
1: 오히려
0: 파리채갑과
1: 파리채.
0: 모기 잡게.
1: 아, 그렇군요.
0: 예, 파리채로 모기도 잡아요.
1: 하긴 뭐, 아, 잠깐만. 아, 이거 그거 쓰면 안 돼. 이러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쵸?
0: 그때그때 용도가 달라지는 건
1: I know,
0: 아니니까.
1: right?
0: 예.
1: 근데 영어에서는 이 모기라는 단어, 내가 모기를 잡더라도 mosquito sweater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0: 아.
1: 무조건 fly sweater이라고 쓰게 되고요. 근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름대로 최신으로 나온 게 되겠죠.
0: 예.
1: 전기를 쓱 하고 잡는 거, right?
0: 맞아요.
1: So electric fly sweate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전기 파리채, 전기 모기채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이러면 들은 electricity라는 전기라는 명사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0: 네.
1: 그거의 형용사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Electric. 자, 근데 그것을 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 네.
1: 자, 이런 식으로, 아, 뭐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0: It's time to.
1: Do something.
0: 네.
1: It's time. 때야. 어떤 때야? To do something. 여기서는 by 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만 바꿔주신다면 그 행동을 할 때다. 이런 식으로
0: 아하.
1: 쓸 수가 있겠죠.
0: Yes.
1: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잠자리에 들 때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It's time to go to bed.
1: It's time to go to bed. 자러 갈 시간. Right? 자, how about this?
0: Yes.
1: 직업을 얻는 거, get 하는 거. Right?
0: 네.
1: So 취직할 때다. 이러면 어떻게
0: 아하.
1: 할까요?
0: It's time to get a job.
1: It's time to get a job.
0: Yes.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한요 정도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0: 네.
1: 뭐 time 앞에 어라든가 이런 거안 넣어요. 자, it's time to go to bed.
0: It's time to go to
1: It's
0: bed.
1: time to get a
0: It's
1: job.
0: time to get a job.
1: Alright. So, 그리고 참고로 that's it. 이거는
0: 예.
1: 이제 거기까지야. 나더 이상 못 참아. You know,
0: Ah.
1: that's enough. 정도의 느낌이라고
0: Yes.
1: 볼수 있습니다.
0: 네.
1: 읽어볼게요.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eater.
0: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eater.
1: Alright, ver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0: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Right?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0: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2: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Ibyeongjak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계속 뭔가를 하는 거. Keep 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0: 네.
1: 전화가 계속 울렸어. 그 전화가 계속 울렸다. 과거로.
0: The phone kept ringing.

0: 맞죠? 두 번째, 내 동생이, 내 남동생이 계속 날 버그해, 귀찮게 해.
1: My brother keep bugging
0: 어,
1: me.
0: 근데 keep이 아니라 keeps.
1: keeps.
0: 왜냐면
1: 아,
0: 3인칭 단수니까. It's okay.
1: 맞네요.
0: 자, 세 번째. 모기들이, 그 모기들이라고 할게요. 그
1: 네.
0: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저의 귀에서.
1: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0: Ear,
1: ear.
0: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The phone kept ringing. My brother keeps bugging me.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자, 다음은요. A few. 자, 가봅니다. 내가 몇명 알아? 내가 몇명 알아?
1: I know a few.
0: I know a few. 내가 몇 마리 죽였어?
1: I killed a few.
0: I killed a few. 자, 그런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일단 어떻게 해요? But,
1: But I
0: alright, 몇
1: think
0: 마리가 몰래 들어왔다.
1: a few sneaked in.
0: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know a few. I killed a few.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3: Didn't you close the window?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3: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허니,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1: Oh, okay.
4: We have one of those. Yeah, that'll be good.
0: Ah, great job, you guys.
1: 와우.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선크림 발랐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put on sunscreen?
0: There you go. Did you put on sunscreen?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1: 네.
0: A few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몇개 가져왔어. 어? 내가 몇개 가져왔어. 만들어 주시면
1: 오.
0: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그쵸. 어떻게 보면 모기, 우리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아, 재밌네요.
0: 오늘은 가정에서 벌어진 모기가 아닙니다.
1: 오, 그럼 어디요?
0: 캠핑장.
1: 캠핑장 모기는 또 세요.
0: 또 강력합니까?
1: 왜냐면은 캠핑장이 보통 이렇게 산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산 모기는 또 되게.
0: 아, 약간 와일드하군요.
1: 아, 맞아요.
0: 아, 제가 캠핑을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네. 그 밖에서 어떤 느낌일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강력하군요.
1: 항상 밖에서 그 산 주변에서 모기에 물리면은 그 물

0: 그 부위가 엄청 크게 보오르던데요.
1: 아,
0: 저의 경우.
1: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0: 네,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1: 강력한 느낌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모기와의 전쟁.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왜?
0: 그죠? 긍정적인
1: 아,
0: 마인셋이에요.
1: 그쵸, 그쵸, 그쵸.
0: 예,
1: 아니, 생각은
0: 뭔가.
1: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진짜 헌혈이 아니라 모기한테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헌혈할 이유는
0: 그냥
1: 없으니까.
0: 아예 자포자기한 거예요.
1: 그래요,
0: 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 아니, 그런데 왜 목이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아유!
1: 아, 진짜
0: 이런 느낌.
1: 신기해.
0: 그렇죠.
1: 저도 그 생각 많이 한적
0: 이게
1: 있거든요.
0: 또, 근데, 그 진화적으로요. 그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얼핏 들은 건데요. 가볍게 함으로써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을 뭐 인식하게 했다. 뭐 근데 그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1: 네네네. 그런 말도 있나 보죠.
0: 있다. 그렇죠. 자, 목이 물린데 이런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겠죠. 다 바꿔
1: 있는데.
0: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캠핑장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래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Doggone.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어? 텐트?
0: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안에 모기 진짜 많아. 맞아. 나도 여기 물린 것 같은데. 근데 뭐.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0: What?
2: 헌혈.
0: 헌혈?
2: 헌혈. Blood share. Blood share. With mosquitoes. It's okay.
0: It's okay.
2: Mosquito alive. Okay. Keep it up, mosquito. Right?
0: What? Huh?
2: 근데, 모기 물린 데는 왜 그렇게 가려운 거야? 어? 모기, 간질간질. Why?
0: What?
2: Why?
0: Oh,
2: Why?
0: why?
2: 모기, 아, why? Itchy, itchy.
0: Why is it bite? Oh, why is it itchy?
2: Oh.
0: Ah,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2: Between your toes?
0: between my toes.
2: 그거 진짜
0: 아.
2: 가려운데 어떡해. 나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0: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휘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1: 좋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4: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3: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나와 있어요.
1: 그쵸?
0: 근데 텐트 안에 모기가 엄청 많아. 미리 이게 뭔가 했어야, 잠갔어야
1: 그러게요.
0: 되는데.
1: 예. 아니면 이렇게 뭐 달팽이집 같은 모기향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거를 위험하지 않는 소리에서 피워놔야 돼요.
0: 미리 해놔야 돼요.
1: 맞습니다.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오.
1: 텐트 안이니까요.
0: 네.
1: 안쪽에. So 그러면 텐트를 써볼까요? 이거
0: 네.
1: 맞죠?
0: 제 생각에는 오늘 이거 비워뒀으면
1: 네.
0: 그 사이에 이렇게 익히진 못했을 거기 때문에
1: 너무 감사해요.
0: 아우 천만입니다.
1: 이렇게 배려심
0: 천만에요.
1: 많은 선생님과 우리 함께 영어를 배우니 얼마나 우리가 쭉쭉 늘어요,
0: 약간
1: 그죠?
0: 느낌이 이상한데요? 기운이? 네.
1: 무슨 말씀이세요?
0: 자, TENT, 텐트 정답 맞습니다.
1: Yeah.
0: Alright. 자, 지금 보면 텐트의 어디에 모기가 많은 거예요?
1: 텐트 안쪽에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강조하려고 뭘 썼죠?
1: Inside.
0: inside. 오케이. 안쪽 면인 거예요.
1: 네.
0: inside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안쪽을 얘기를 할때둘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in을 더 많이 써요.
1: 네.
0: 짧잖아요. 근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막 짜증났을 때, 이 안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side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Do you understand? Right? So in the tent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본적인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1: 네.
0: 많은 mosquitoes들이 텐트 안에 있다죠?
1: 있다.
0: 뭐가 있다라고 할때 우리 어떻게 했죠?
1: There are.
0: There is or there
1: There are.
0: are. 이렇게 했습니다.

0: there는 해석하지 않아요. 거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1: 그쵸?
0: 그냥 있답니다. Alright?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게 there is 단수명사.
1: 네.
0: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there's a dog in the room
1: 예.
0: 이런 식으로 한 마리 얘기를 하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상하게 입영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o 그럴 때는 is가 아니라
1: are.
0: There are 뭐뭐들
1: yeah.
0: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데 서머 캠프나 이런 데 보면 액티비티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재밌어요.
0: 네, 활동하는 거. 그래서 아 엄청 많은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
1: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0: 그렇죠.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right?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수 있겠고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들판이라고 할 때 field를 씩니다.
1: Field.
0: Alright. 그래서, 그 field에 말들이 있다.
1: 예.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들판이라고 할 때 in the field라고
1: in
0: 쓰거든요.
1: The field.
0: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1: There are
0: 말들.
1: Horses.
0: 그렇죠.
1: In the field.
0: In the field. Alright. So, 중요한 거, 복수로 쓸 때는 is 아니라 다시 한번
1: are
0: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복수를 얘기를 할 때 가끔가다 is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0: 이게 이제 회화체, 구어체에서는 좀 flexible하게 쓰기도 해요. 융통성 있게.
1: 예.
0: 하지만 우리는 맞춰주기.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1: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0: Oh,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1: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0: Alright, 자. 질문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Yeah.
0: 있잖아, 거기 고양이들이 많아?
1: 자,
0: 많은 고양이들이 있니? 그리고 거기에는 마지막에 붙이면 돼요.
1: 아.
0: 자, 질문이죠, 지금.
1: 예. Yeah.
0: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Are there so many cats in there?
0: 그냥 there?
1: There?
0: 하시면 돼요.
1: Oh.
0: Are there many cats there?
1: Oh.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대어가 두 번 들어가니까 뭔가 이상해요.
0: 좀 어색하죠, 네. 그렇죠? 오케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there is를 쓰는데
1: 네?
0: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is there, are there?
1: 에헤이.
0: 이 두 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순을.
1: 네?
0: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여러분 마지막에. There.
1: there.
0: 저건 정말 거기에란 뜻이에요.
1: 그렇죠.
0: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네, 근데 상대방은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이죠.
1: Mm-hmm.
0: 굉장히 쿨합니다. 뭐 헌혈 좀 해도 되지 뭐.
1: 아,
0: 그러니까 괜찮지 뭐. 그 많이 온 거예요. 캠핑에
1: 그쵸?
0: 와서 익숙한 예. 거죠.
1: 이 정도 모기는 감수해야지. 캠핑 와서 약간 이런 마인드.
0: 이게 또 하나의 그거야.
1: 아 캠핑.
0: 이거 또 경험이야.
1: 그죠, 그죠. I don't mind. 나는 뭐 신경 안 써. A little blood. 약간의 피. 피를 주는 건가? 그죠?
0: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제가 한 거예요. 굉장히 의역했어요.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이거는 직역을 하면요. 뭐 피를 좀 이렇게
1: share 해도
0: 하는 거 뭔가 주는 거 그런 거나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1: 왠지 이거 뒤에 동사 원형.
0: Okay.
1: I don't mind share a little blood.
0: 지금 느낌이 막 그림이 그려져요.
1: 네, 피 공유하는 거.
0: 그 모기한테 어떻게 좀 하나 드릴까요? 드릴까요? 어떻게 같이 좀 이런 느낌인데.
1: 피 1mm에 5,000원 드려요.
0: 그렇습니다. 에. 자, 이건 제가 의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기 씨도
1: 네.
0: 힘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사용한 건
1: 네.
0: 기증하는 거였습니다. 헌혈 한 마디로
1: 헌혈이란
0: 진짜 말
1: 말을.
0: 그대로. 그래서 저는 donate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모양이 조금 ing가 들어가긴 했죠.
1: I don't mind 다음에 ing였나 보다.
0: Yes. donate이라는 동사 들어보셨어요?
1: 들어봤어요.
0: donate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P니까 헌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증하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돈도 donate를 할 수가 있죠.
1: 그렇죠.
0: donate. 그러면은 기부하다가 되겠습니다.
1: 근데 사실 donate란 동사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donation은
0: donation.
1: 그거는 익숙하실 것 같아요.
0: 기부금 같은 거.
1: 네,
0: right,
1: 네.
0: right.
1: 네.
0: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나누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blood가 나왔는데요.
1: 예.
0: blood가 뭐예요? blood.
1: 피.
0: 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 실수 엄청 많이 본 게 피는 blood인데 피를 흘리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네.
1: bleed 아닌가요? 볼까요?
0: bleed.
1: bleed.
0: 볼게요.
1: bleed.
0: 맞습니다.
1: 맞네요.
0: 이 두 개를 반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블러드로 동사를 막 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케이스 많아요.
1: 저도 사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거 아닌가요? 했을 것 같아요.
0: Right. 네. 제가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지 않았으면 블리든가 블러든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 얘는 딱 봐도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패턴. 아마 이거 왕초보 영어에서 거의 최초 수준일 거예요.
1: 어렵잖아요.
0: Right. 근데 아마 원어민들이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상대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괜찮아요. 저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뭔가를 꺼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 도네이팅 하는 거, 나 뭐 별로 신경 안 써. 뭐 괜찮, 꺼리지 않아. 이게 의역이 되면서 괜찮아.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꾼 건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1: 그쵸?
0: 나는 이 행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인드가 계속 마음에 담고 있고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 그런 거 안 한다. 의역돼서 ING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게 그 말이네요, 정말.
0: 맞아요. 그런데 왜 의역을 제가 잘 안 쓰냐면은 이 I don't mind 이거를 의역을 해서 괜찮아 이래버리면 나중에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Do you mind 어쩌고 이렇게 했을 때 yes라고 그래야 되나?
1: 헷갈린다.
0: 뭐라 그러나? 이게 헷갈려요.
1: 네.
0: 제가 진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주세요. 예. 아, mind 하는 게 이렇게 꺼리는 느낌이구나.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기다리는 거 안 꺼려요. 저 안 꺼려요. 기다리는 거.
1: I don't mind waiting.
0: 그렇죠. I don't mind waiting. 누군가 물어봤겠죠. 뭐 Do you mind waiting? 뭐 이런 식으로.
1: 그쵸,
0: right?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그거 공유하는 거 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1: 예, 예.
0: 근데 같이 좀 이렇게 먹는 거 어때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내 거를 같이 공유할 테니까 당신 것도 좀 공유 이렇게 해서
1: 무조건 뭐 음식은 그렇게 먹어야 돼요.
0: 짬뽕과 짜장면의 느낌?
1: 그 짬짜면으로 시키기 조금
0: 애매할 수 있거든요.
1: 너 짬뽕 나 짜장 이렇게 해갖고
0: That's right.
1: 정겨워요.
0: 저는 네. 꺼리지 않는데요. 그거를 공유하는 거.
1: I don't mind sharing it.
0: 그렇죠. I don't mind sharing it. You can take some 이런 식으로 ri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역 느낌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네. 자, 한번 가볼게요. I don't mind waiting.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sharing it.
1: I don't mind sharing it.
0: 아, 그런 거 꺼리지 않는다.
1: Yes.
0: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해보긴 했지만 질문형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러면은 밖에서 기다리시면 꺼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불편하실까요?
0: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밖에 택시가 오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1: 그쵸.
0: 당신은 꺼리나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Do you mind?
0: Do you mind 밖에서 기다리는 거?
1: Do you mind waiting outside?
0: 그렇죠. Do you mind waiting outside?
1: 괜찮죠?
0: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예의 있게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직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Do you mind waiting outside를 의역을 했다고 칠게요.
1: 네.
0: 밖에서 기다리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1: 그쵸?
0: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yes. 이거는 뭘까요?
1: 난 꺼려요.
0: 꺼려요.
1: 예.
0: 저 안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 우와.
0: You know what I mean?
1: 그 대답을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지 긍정이군요.
0: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는 직역으로 꺼리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꺼리실까요? 이러면
1: No.
0: 이렇게 okay.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역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네, 자 다음은요.
1: 네.
0: 아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그렇죠. 이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0: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막 십자도 긋고 뭐 난리 나잖아요.
1: 신발 누고.
0: 아, 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군요.
1: 다 똑같아요. 만국 공통일걸요.
0: 맞아요.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가려워?
0: 가려워.
1: 그죠?
0: 이것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1: 에이. 자, 왜 이렇게 모기 물린 거는 가려울까? 그쵸? 그건데.
0: 가려운 거를 아시는 분 거의 못 보긴 했는데.
1: 아, 그건데

0: 그거 봐.
1: 스크래치?
0: 아니에요. 스크래치.
1: 스크래치 아니에요?
0: 스크래치는 상처예요.
1: 상처. 오케이.
0: 예, 스크래치는 예, 상처고 제가 이 정도 알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1: 저 약간 충격적입니다. 아, 뭐 충격적인 일 뻔했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0: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없어 봤는데.
1: 맞아요. 어디서 보긴 한 것 같은데.
0: 어깨 너머로.
1: Alright. 자, 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아니구나.
1: 자, 정답은?
0: 아!
1: 이치.
0: 아!
1: 와, 그래도 저 IT 갔을 때 대박이랬어요.
0: 아, 아, 어디서 봤거든요, 아유, 제가.
1: 근데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0: 예.
1: 아, 근데 슬기 씨, 오, 좋습니다. 예. 자, ITCHY가 itchy, 이게 가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얘는 형용사이면서 강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0: 오?
1: itch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tch 이게 아니에요.
0: 에?
1: 오케이? itchy, itchy.
0: 오?
1: 이런 느낌 봐야 돼요. 왜냐면 itch 이래버리면 네. y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동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0: 아.
1: 자, 여러분들 강세 안 줘볼게요.
0: 예?
1: itchy. 오, itchy.
0: itchy.
1: itchy.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mosquito bites들이라고 했는데
0: 네.
1: 이 mosquito bite 자체가 이게 왠지 bite가 물다란 동사잖아요.
0: 어? 그거 아니었어요?
1: 근데 얘는 명사입니다.
0: 아.
1: 네. 그래서 a mosquito bite 하면 하나겠죠.
0: 네.
1: 그렇게 하면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뿅 된 거. 그리고 복수 여러 개다. 그럼 복수로 mosquito bites 쓸 수가 있는 거예요.
0: 우와.
1: 특이하죠, 그렇죠?
0: 예, 예, 예, right. 예, 예.
1: So mosquito bites들을 왜 so itchy 해라고 했고요.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형용사 앞에 지금 itchy 앞에 뭐 붙었어요?
0: So.
1: So. 자, 이것은 뭔가 정도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죠.
0: 네.
1: 하지만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so 형용사 엄청나게 itchy하다 혹은 이렇게나 그렇게나 뭐뭐하다 해서
0: 네.
1: 뭔가 좀 정도를 높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0: 아,
1: 왜 그렇게나 이치한 거야?
0: Yes.
1: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 이 안에 그렇게나 이렇게나 더운 거야? 자, 왜 이 안에 그렇게나 더운 거야? Is it 해야 되죠. 왜냐면은
0: 에이.
1: 날씨를 얘기하고 뭐 온도를 얘기하니까.
0: Why is
1: it?
0: Why is it?
1: 엄청 덥대요.
0: So hot.
1: 이 안에 in
0: inside.
1: In
0: here.
1: Right. 그러면 why is it so hot in here?
0: Oh.
1: Why is it so hot in here? So 여기서 역할 so라고 하는 건 정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뭐 엄청 뭐 이렇게나 그렇게나라는 느낌. 자, 이걸 볼게요. 왜 그는 그렇게나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화난 거 뭐 쓸까요?
0: Upset?
1: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써도 돼요.
0: Mad?
1: 오케이.
0: Yeah. Why is he so mad?
1: 그래서 why is he so mad? 그렇게나 이렇게나 엄청 이런 느낌
0: yeah.
1: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Why is it so hot in here?
1: Why is he so mad?
0: Why is he so mad?
1: All right. 자, 이것도 가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0: 네.
1: And that is...
0: No.
1: 안 돼. 모기가 방금 내 발가락 사이를 물었어.
0: 아, 큰일 났다.
1: 최악인 것 같아.
0: 이거는 정말...
1: 와...
0: 와, 이게 조금 보기 안 좋거든요, 거기 긁는 게.
1: 그쵸, 그쵸. 에이. 그, 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0: 그러니까요.
1: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배가 저를 방해하고
0: 아, 예.
1: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0: 아, 그렇군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발가락.
1: 발가락은 아. 뭐죠, 우리?
0: finger가 손가락인데요?
1: 그쵸.
0: 발가락은 뭐죠?
1: 그, 진짜로 finger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발가락
0: 진...
1: 잠깐만 생각이 왜 안 나지? 이럴
0: 아,
1: 때 있죠.
0: foot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1: Mm-hmm.
0: 우리도 핸드랑 finger랑 다른 것처럼.
1: That's right.
0: foot. 오, 와 발가락은 너무.
1: 자, 저기 뭐야 금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0: Saturday.
1: 우리 말로 무슨 요일이죠?
0: 토요일.
1: 자, 힌트 드렸습니다.
0: 토요일이 왜 힌트예요? 토요일이요? 토 아. 네. 네. 아, my toe.
1: 애매하게 기억날 때 힌트 좀 드리도록
0: 예.
1: 할게요. 네, 자 정답.
0: 아 toes.
1: 네, toes. It's okay.
0: 예.
1: 자 일단은 T O E 자체가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알고 계셔도 아 맞다 내가 왜 기억 못했지 이럴 수.

0: 사이에 물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pose를 썼겠죠. 자, 여기서 지금 과거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bite. 얘가 아까 전에는 mosquito bite가 물린 곳이라고 했었죠. 그
1: 네.
0: 물린 데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물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방금 물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bite 현재형,
1: 예.
0: 그리고 과거형도 뭐 있긴 하지만, PP형 때까지 한번 여러분 교재 정리해 볼게요.
1: Bite, beat, beat 아니에요? Bite, beat, beat.
0: bite,
1: Beat,
0: bit, bit.
1: beat.
0: 오케이. 오,
1: Yeah.
0: 평소에 보통 이 길이 많이 보시던데 오늘은 약간 좀,
1: 그러네요. 여기 길이. 잠깐만요.
0: 그렇죠. bite, bit, bitten.
1: 간과했네요, 제가.
0: right. PP
1: 네.
0: 형태로는 이렇게
1: Bitten.
0: 됩니다.
1: 네.
0: 이 모기가 쏘는 게 아니래요. 쏘는 게 아니고
1: 오?
0: 실제로 그 입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문대요, 이렇게.
1: 어머머머머머머머.
0: 충격적이죠.
1: 진짜 싫어요.
0: 너무 싫죠? 저도 그
1: 너무
0: 생각했어요.
1: 싫어요.
0: 상상해보세요.
1: 제발.
0: 그래서 바이트인 겁니다.
1: 모기는 그냥 아예, 그냥 주변에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
1: 예.
0: 그리고 지금 보세요. So, a mosquito 한 마리가 just bit me. 나를 바이트 했잖아요. 근데 내 toes 사이에라고 했는데, between이라고 하는 게 뭐뭐?
1: 사이.
0: 사이에.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건 between A and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아니면 between 어떤 복수 명사 이런 게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아.
0: Alright.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 사이에, 내 발가락들 사이인 거죠.
1: 사이에.
0: 그렇죠? 자, so for example, 내 손가락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야겠네요.
1: Between my fingers.
0: Alright?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between,
1: Between you and me.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아하.
0: So,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A and B 느낌인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날 물었어. 내 손가락들 사이에. 이것도 최악이거든요. 자, 그건 날 물었다. 어떻게 해요?
1: It bites me.
0: 과거로.
1: It bit me.
0: 내 손가락들 사이에.
1: Between my fingers.
0: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건 너와 내 사이의 일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앞에 this is만 넣어주면 돼요. 이건 너와 내 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That's it. This is between you and me. 이거는 진짜 영어에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1: 비밀
0: 때,
1: 이야기 할 때.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alright? 이렇게 또 이왕이면 표현
1: 네.
0: 알아도 줘도 나쁘지 않겠죠?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1: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본문 갈게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lright, 또 동영상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So itchy,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직역으로 해서 I don't mind doing something. 나 꺼리지 않는다.
1: 오케이.
0: 가보겠습니다. 나 기다리는 거 안 꺼려.

0: 뭐 기다려도 괜찮아 정도가 되겠죠?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waiting. 나 그걸 나눠 먹는 거안 꺼려. 한마디로 뭐 나눠 먹어도 괜찮다.
1: I don't mind sharing it.
0: I don't mind sharing it.
1: Yep.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그러니까 나는 꺼리지 않는데요. 약간의 피를 헌혈하는 거.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don't mind waiting. I don't mind sharing it.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다음은요. So 형용사. 그렇게나 뭐 이렇게나 뭐뭐한. 자, 갈게요. 걔는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화나 있니?
1: Why is he so
0: So
1: mad?
0: mad. 이 안이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주어는 is로 잡아야죠.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You got i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자, 모기 물린 곳은 mosquito bites, 그리고 itchy가 가려운 거죠. But why?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0: So,
1: itchy?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Why is he so mad? Why is it so hot in here?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3: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2: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해결!
4: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4: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Oh, did
1: Oh,
4: you?
1: are you okay?
0: Great job, you guys.
1: 놀랐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몇개 가져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brought a
0: I
1: few.
0: brought a few. A few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인데요.
1: 네.
0: I don't mind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직역을 드릴 거예요. 의역 버전 아닙니다. 난 마유랑이라는 거안 꺼려. 난
1: 오.
0: 마유랑이라는 거안 꺼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아뭐 이럴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가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우후.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네.
0: 오늘 굉장히 특별한 직업입니다.
1: 뭐죠?
0: 자, 슬기 씨가 여러분들 네. 우리 왕초보 영어 진행도 하고요. 어떤 이벤트 같은 거에 MC도 하고
1: 아, 맞아요.
0: 뭐 기자 활동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1: 예, 예.
0: 그 중에 하나 연극인입니다.
1: 오, 맞아요.
0: 맞죠?
1: 저 연극하고 있어요, 진짜.
0: I know.
1: 네.
0: 그래서 저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1: 네.
0: 아니, 슬기 씨가 하는 연극인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연극인 분을 몇 분 알게 됐어요. 왜냐면
1: 맞아요. 주변에 좀 계시죠.
0: 맞아요.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가 연극인 네.